0: 그래서 그냥 애교라고 yeah. 하면 되고 이제 그 definition을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Oxford Dictionary에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This means cuteness or charm, especially of a sort considered characteristic of Korean popular culture.
1: Yeah.
0: Behavior that is regarded as cute, charming, or adorable.
1: Right.
0: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행동이고 한국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1: Yeah.
0: 그래서 이 애교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단어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예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애교 부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힘들고
1: right.
0: 또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달라요.
1: Yeah. It's there it also encompasses using a baby voice, I think.
0: 그러니까 right. 그걸 좋게들 잘 안 보잖아요.
1: No.
0: 왜 저러지?
1: Well, it's just a different culture.
0: 어, 그런 서양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아예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애교.
1: Yeah.
0: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K-culture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많이들 알 것 같아요. Mm-hmm.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문화 차이 얘기하는 게 저는 항상 너무 재밌어요. 자, 2646님. 쌤들, 오늘 면접 보러 가는데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1: Oh.
0: 어, 화이팅!
1: 화이팅, yes. 네. Interviews.
0: I'm sure you'll do well.
1: Yes, yeah. Be yourself.
0: Yes, exactly. And best yeah. of luck. 네. 자, 조성진님. 오늘 1년 반 만에 회사로 복귀합니다. 오랜만에 만날 직장 동료들과 또 새로운 부서 및 업무로 기대되는 하루예요. 화이팅! 제게 힘을 주세요. 힘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어로 해주세요. 수진쌤, 쉐인쌤 하셨습니다.
1: Yes, go right? get them.
0: Yeah, exactly. Yeah. You've got this.
1: You got this.
0: Yeah. Oh, you're going to do great. How nerve-wracking though, after a year and a half of staying, you know, away from work.
1: Yeah.
0: Well, not staying away, but I guess, you know, just being away from work and then going back. I guess it's a mix of both nerves yeah. and excitement.
1: New beginnings.
0: Yeah,
1: yeah,
0: definitely.
1: How exciting.
0: Yeah,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oday.
1: Do.
0: 자, Christina Yoon 3102님이요, 유튜브로. 저는 내일부터 벤프로 사박, 아, 벤프?
1: 네. Canada.
0: 아.
1: It's Banff.
0: Banff. Yeah. 어, 4박 5일 동안 road trip을 갑니다.
1: Wow.
0: 호텔비가 너무 어마무시해서 그냥 차박하면서 지내려고 해요. Banff는
1: yeah.
0: 내셔널 파크라서 아무 데서나 못 자지만 그래도 찾아냈어요. 크크. Uh-huh. 재밌는 일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1: Please.
0: 하셨습니다.
1: Yes, 아. let us know how it goes and be careful of the bears.
0: Oh.
1: Do not leave your food out.
0: Oh, really?
1: Of course.
0: The bears just roam around.
1: Yeah, it's oh, a really? National park, yeah.
0: 아, 그래요. 이런 게 역시 캐나다스럽다. 라는
1: yeah.
0: 생각이 들어요. We don't have bears just
1: no.
0: walking around in Korean national parks.
1: No.
0: But in Canada, I guess it's quite common,
1: well,
0: right?
1: Well, they do. They do have the 반달 가슴.
0: Yeah, well,
1: but it's not
0: yeah.
1: as common.
0: No,
1: though.
0: Yeah, exactly. Yeah. 오, 그래요. A road trip.
1: Yeah.
0: 서양에서는 굉장히 흔히 하는 거죠. 호텔이나 뭐 이런 숙박 시설에서 묵지 않고 차에서 차박하면서
1: yeah.
0: 그냥 계속 운전 맨날 며칠 동안 운전하는
1: wow.
0: 거. 오, 화이팅.
1: I have a lot of stories to tell when you come back.
0: 재밌을 것
1: I'm
0: 같아요.
1: Sure. Yeah.
0: 네. 어, 누구랑 가시나요? 혼자 가시나 모르겠네요. 네, 저도 이제 배웠는데요. Banff예요? B-A-N-F.
1: Yeah. B-A-N-F-F.
0: B-A-N-F-F.
1: Yes.
0: Oh, all right. I'll look it up.
1: Yeah.
0: Banff. Okay. 김보라님, 오늘 중학생 딸은 개학. 하지만 6학년 아드님은 내일 계약입니다. 아, 딸은 갔지만은 나는 아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한용훈님의 침묵을 좀 빌려 써봤다고. 네, 아, 님의 침묵. 네, 그래요. 아, 제가 잘못한 한용훈의 님의 침묵을 빌려서 써봤다. 이제 내일부터 저도 드디어입니다. 방학은 쓰지만 계약은 달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uh-huh. 와닿았거든요.
1: What?
0: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 할 때쯤에 방학을 하는 것 같고
1: uh-huh.
0: 이제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 할 때쯤에 아이들이 다시 uh-huh. 계약을 하는 것 같다.
1: 네. yes.
0: 우리 아이들은 참 사랑스럽지만
1: yes. 네,
0: 때로는 돌보는 입장에서는 지칩니다. 그래요. 우리
1: Kids.
0: 김보라님 하루만 더 참으세요.
1: Yep.
0: 그러면 우리 아드님도 계약을 하는군요. 내일. 화이팅입니다. 노래 들을게요. Clean Bandit featuring Jess Glynn, Rather Be.

0: Clean Bandit with Jess Glynn, Rather Be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할게요.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First Semester Jitters? This College has a Solution. No Letter Grades.
0: 첫 학기 불안감, jitters? 이 대학은 성적 등급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이게 제목인데요.
1: I'm excited for today's article because really? It's all about my alma mater.
0: Oh, is it?
1: Yes.
0: 모교, alma mater.
1: Yes.
0: Oh, University of Michigan.
1: Yes.
0: 이거 뭐 줄여서 말하는 거 있나요?
1: U of M.
0: U of M.
1: Yeah. Oh. Or just Michigan.
0: 그냥 yeah. Michigan이라고 yeah. 해도 이제 University of Michigan이군요. 우와, 또 이런 인연이 있네요.
1: Yeah.
0: 근데 표현부터 먼저 좀 보자면은 이제 우리 개학 첫날, 개강 첫날. Jitters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신입생은 더 그렇죠.
1: Yeah.
0: 이게 뭐예요?
1: You get the jitters, and that's how we usually say it, right? It's when you get that nervousness. It's a description of how you shake when you're nervous.
0: The jitters. J-I-T-T-E-R-S. 불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떨리고 신입생이 딱 입학하는 첫날 얼마나 떨리.

0: 했어요. 그거를 the jitters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first semester jitters 이렇게 제목에서 나왔어요. 예, 형용사로는 jitter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y 붙여가지고요. J-I-T-T-E-R-Y. Oh, I'm feeling all jittery today. 어, mm-hmm. 너무 불안 초조해.
1: Yeah.
0: 이렇게.
1: Or you drank too much coffee.
0: 그럴 수 있어요.
1: Right.
0: 카페인 너무 shaking. 많이 마셔도 어, 약간 몸이 떨리면서 I feel a little jittery today 할 수 있는데 자, 대학의 신입생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1학년 신입생들의 성적표는 학점을 A, B, C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패스했다, 뭐 안 했다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The University of Michigan will replace traditional letter grades for some first semester freshmen with a pass-fail style grade to more gently ease new students into academic life. The plan will go into effect in fall 2027 at the university's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the Arts. It is intended to relieve pressure on freshmen and help them start strong and curb the mental health crisis unfolding among college-aged individuals, the university said in a statement.
0: 미시간 대학교는 신입생들이 학업 생활에 더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부 1학기 신입생에 대해 기존의 문자 등급 성적 대신에 합격, 불합격 방식의 평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2027년 가을 학기부터 이 대학교 내 문학, 과학, 예술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가 신입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들이 탄탄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t's to ease the burden, to ease the students into academic life?
1: Yes. When you ease someone into something, then you're gradually introducing them into a situation where it feels sort of less difficult or less scary, less overwhelming.
0: Wow, okay. Yeah. To ease, E-A-S-E. Ease new students into academic life.
1: Yeah. I guess the opposite would be throwing someone into the fire,
0: yeah.
1: where you just say, here you go, go do it yourself.
0: yeah.
1: Learn how to swim.
0: You get thrown in the deep end.
1: Yes.
0: 자,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 신입생들이 이 학창생활, 대학생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게 to ease someone into something이에요.
1: Do Korean colleges allow students to take courses pass-fail? Is that generally allowed or... I'm just asking.
0: You mean the grading?
1: The grading system, yeah, because...
0: Some subjects,
1: elective subjects,
0: maybe.
1: Okay.
0: But I think most of the time it's ABC. But then again, it's been more than two decades
1: right.
0: since I was a university
1: well,
0: student.
1: Yeah.
0: So things may have changed.
1: Because I remember at the time in college, you were allowed to take with the professor's permission, you can take a class pass-fail.
0: You can choose to do that. Oh, no, I don't think that's an option.
1: But they say that you shouldn't do that for all of your classes, obviously.
0: Oh,
1: if you have one or two maybe on your transcript, then it doesn't look that bad.
0: Mm.
1: But you can have that option. So if you have a C or a D, it'll only show up as P, as a pass.
0: Really? Yeah. Oh, never heard that before, actually.
1: So, if any of our listeners know, perhaps. But.
0: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옛날부터도 만약에 학생이 원하면은 A, B, C 이런 letter grade 문자 등급 성적 대신에 pass, fail, P나 F 둘 중에 하나로만 표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군요.
1: Yes, but of course you don't want to do it for every subject. Then your entire transcript will look like you're lazy. Yeah.
0: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문학, 과학, 예술 대학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1: For first year students, yes.
0: 신입생들에게는 P나 F 성적으로만 주겠다.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1: Yeah. It's the main college. LSA is the main liberal arts college where the majority of undergraduates will go to.
0: 아.
1: Unless you're specializing in engineering or...
0: 아, LSA라고 불러요? 이거를 College of Literature, Science and Arts.
1: At Michigan, yes.
0: 아, 그렇군요.
1: LSA.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o ease someone into something. 서서히 좀 익숙해지게 해주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학교의 그런 노력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1: Okay.

0: the plan, first semester letter grades will still be recorded internally by the school for things like compliance reporting and eligibility for academic honors, the university said. Student transcripts, however, will reflect either pass for each course or no credit. First semester grades will not factor into grade point averag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said the point of the change is to help first-year students acclimate to the demands of college and to allow students to set their early academic path with less grade pressure. For example, they can explore a subject they may not come easily to them or take a course in a new field without the fear that a low grade may have long-term consequences, the school said in its statement.
1: 미시간 대학교 측은 이 계획 하에서도 규정 준수 보고 및 학업 우수상 수여 자격 심사 등의 용도 때문에 학교 내부적으로는 A, B, C 등으로 표기한 1학기 성적이 여전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학생이 받는 성적표에는 각 과목에 대해 합격 또는 학점 미이수로 표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fail이 아니라 no credit 이런 식으로. 자, 1학기 성적은 평점 평균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아, 이거 GPA라고 하는데요. 1학기 성적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GPA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미시간 대학교는 이번 변경의 취지가 신입생들이 힘든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초기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예를 들어 학생들은 낮은 성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쉽지 않은 과목을 탐구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kay, so the first semester grades will not factor into GPAs.
0: Yeah, basically when you calculate your GPA, it will not be considered. As part of that calculation, because it will affect the result.
1: 그래요. 그러니까 GPA가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4.5 만점인데도 있고 4.2 만점인데도 있거든요. 미국도 그런가요?
0: 4.3, I think.
1: 4.3?
0: Yeah.
1: 뭐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또 저도 뭐 가장 업그레이드된, 업데이트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0: So you only got 4.5s all the time, right? So,
1: nope. That's not true. No. 그런데 그 GPA 전체 대학교 성적의 평점, 평균 평점에 반영이 되지 않을 거래요. 첫 학기 성적이. So this is something that in Korea we do now for middle schoolers.
0: Uh-huh.
1: Because up until, you know, well, the whole of elementary school, kids don't really take tests anymore. I mean, maybe they do at some private schools, but generally public schools, they don't have big tests.
0: No.
1: Maybe one or two.
0: But, all through elementary school.
1: Like I said, maybe one or two at the end of the elementary school life or year.
0: Right.
1: However, it's not something that will be carried through to the next school or anything like that. Nothing too significant, right? So once they go into middle school, they're not that prepared for test taking. So a lot of middle schools now in Korea, they let students go without tests for the first semester. Or at least, even if they do take a test, it's not factored in to their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0: Right. And that's in the same light, I guess, is what the U of M is doing here.
1: Oh,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 요즘 우리나라에서 중학교에서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학기 때 시험을 안 보거나 뭐 시험 성적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0: Because they want to acclimate into the environment and sort of ease into it.
1: Yes, acclimating is another great term, which is similar to easing.
0: Right.
1: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렇게 첫 학기 성적은 전체 GPA에 factor in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acclimating이라는 표현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0: Right, it's A-C-C-L-I-M-A-T-E, to acclimate.
1: 네, 이것도 역시 적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하려고, 대학생활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학교의 노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들어볼까요?
0: The policy faced immediate criticism from people who have argued that making academics easier for students does not ultimately help them. Rick Hes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education policy studies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said the policy is exactly the wrong diet.

0: 즉각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교육 정책 연구소 소장인 릭 헤스는 이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진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는데요. 대학생들을 지나치게 감싸주는 게 실제로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방식은 특권의식을 조장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헤스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촉구했는데요. 최소 독서량 요구사항을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캠퍼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과 과정의 난이도를 높이고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입장이 있는 거네요.
1: Yeah.
0: Yeah. And this person says you shouldn't swaddle these kids. They're not young, you know, babies
1: yeah.
0: or middle schoolers. They're grown-ups.
1: Yeah. A lot of times they are adults.
0: 20-year-olds.
1: Yeah.
0: yeah.
1: Right? And they should be prepared for the real life. So
0: okay.
1: he's saying stop swaddling them, right? S-W-A-D-D-L-E. Literally, it means when you wrap a baby in cloth, yeah. right? Like in Korean, 감싸다, right? Literally. But in this case, when you're just sort of coddling or pampering a person, you're swaddling them.
0: Yeah, exactly.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우리 아까 이제 이런 대학생들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거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우리가 감싸는 것을 swaddling 한다고 해요. 그 단어입니다. 아기도 아니고
1: yeah.
0: 다 큰 이제 성인이죠, 뭐 사실 대학생이면.
1: Come on.
0: 물론 이제 신입생 중에는 생일이 안 지난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큰 이 청년들을 이렇게 스워들링 하지 말아라. He goes on to say, this creates entitlement.
1: Yes, so entitlement is having that sense that you could do no wrong or that feeling that you have a right to do or have what you want without having to work for it, right?
0: 특권의식,
1: yeah.
0: 그게 entitlement거든요. 학생들에게 쓸데없이 특권의식 같은 거 주지 마세요.
1: Yeah.
0: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아, 나 공부 안 해도 돼. 어차피 뭐 그냥 fail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아, 나는 1학년이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1: Yeah.
0: 이런 특권의식을 가질까 봐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Entitlement는 어떻게 쓰죠?
1: E-N-T-I-T-L-E-M-E-N-T. Entitlement.
0: 그래요. 그래서 oh, this kid is so entitled. 라고 하면은 이 아이는 너무 특권의식이 있어.
1: Yeah.
0: A kid뿐만 아니라 this person is so entitled. 이렇게 하면 역시 비판이 되겠죠.
1: Yes.
0: What about ratcheting up rigor?
1: Yeah, when you ratchet something up, R-A-T-C-H-E-T, you're gradually increasing it. Things like when you increase the pressure or the tension of something or intensity of something, you ratchet it up. Like the volume of your speakers you can ratchet up to.
0: Exactly. Ratchet yeah. up는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뜻이고요. Rigor라는 거는 뭐죠?
1: Rigor is just the severity of something. How strict you are or how difficult something is, right?
0: 맞아요.
1: R-I-G-O-R.
0: R-I-G-O-U-R라고 쓰기도 해요.
1: In the UK, yes.
0: 영국에서는. 근데 이게 그 어떤 엄격함을 얘기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풀어주고 감싸주고 그러지 말고 더 엄격하게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학교 시험을 보고
1: yep.
0: 힘들게 들어온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1: Yeah.
0: 그러면은 이 아이들에게 보다 더 엄하게 시험의 난이도는 더 높이고 독서량 늘리고 핸드폰 사용 좀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풀어주고 아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심리적으로 부담되지 ABC 우리 안 줄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1: Yes, that's his opinion.
0: 그 한 사람의 의견이에요.
1: Yes.
0: 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퀴즈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1: Okay,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has been a university student for the longest time? Number one, a freshman. Number two, a sophomore. Number three, a doctoral candidate.
0: 그래요.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grad school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이제 또 다니기도 한 학생이겠죠. 근데 뭐 그것도 다 대학교니까 university를 가장 오래 다닌 학생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a freshman or a first year student. 2번 a sophomore or number 3 a doctoral candidate. 반디와 유튜브 그리고 샵1 0

0: 엘리엇 스미스 Say Yes 들으셨습니다.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일부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성적표에 A, B, C 학점을 매기지 않고 그냥 합격 아니면 학점 미이수 이렇게 두 가지로만 표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내용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학에 갓 들어와 새로운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큰 신입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Jonathan Alpert, a psychotherapist and author, agreed that a bad grade can feel awful and make students anxious. But feeling bad isn't the same thing as being unwell, he said. I worry that therapists and institutions have blurred that distinction. College should be one of the places where young people learn that evaluation isn't always pleasant, he said. Students might get a C or worse, hear criticism from a professor, or fail to get the internship they wanted. Those experiences can hurt, but learning that you can tolerate them and move forward prepares you for adulthood, he added.
0: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인 Jonathan Alpert의 의견입니다. 낮은 성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것이 학생들에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알버트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분이 나쁜 것과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치료사들과 교육기관이 그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저는 걱정됩니다. 알버트 씨는요. 대학이 젊은이들이 평가가 가장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대학교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C학점이나 그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교수로부터 질책을 듣거나 원하던 인턴십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은 상처를 줄지언정 이를 견뎌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움으로써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an evaluation.
1: Yeah, when you're sort of judging something, it could be on a subjective or an objective scale. You are doing an evaluation or for short, you could just say an eval, right?
0: Oh, 그래요. Evaluation은 평가죠. Yeah. 그래서 대학이라는

0: 곳이 이 평가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소여야 된다라고
1: Yeah,
0: 주장하고 있어요.
1: you can make mistakes when
0: Yeah,
1: you're a student.
0: exactly.
1: All
0: An
1: right.
0: evaluation isn't always pleasant.
1: No.
0: If something is pleasant, it feels nice,
1: Yeah.
0: you're happy, but it's not always that way.
1: Yeah, it's okay to hear criticism from a professor, but
0: Kucho.
1: not your boss though.
0: Yeah.
1: Yeah. It's a
0: Yeah,
1: different
0: because I feel
1: setting.
0: like schools, universities, they are a safe place
1: Yeah.
0: where you can make mistakes, get bad grades, be criticized, but you'll be okay.
1: Yeah.
0: And that's where you learn it.
1: Isn't that what youth is?
0: Yes,
1: Being young, to be able to
0: 맞아요.
1: make mistakes?
0: 그런 것
1: Yeah.
0: 같습니다.
1: If we make mistakes,
0: It's not good.
1: we're out of a job.
0: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더뭐 잘해야 되겠지만 대학교가 바로 그런 곳 아니겠어요. 실수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뭐 네, 그래도 세이프하죠. 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다른 대학의 경우도 들어보겠습니다.
1: Other prominent schools, such as Harvard University, have taken the opposite tack with grades, making them more competitive. The Harvard Faculty of Arts and Sciences voted overwhelmingly in May to restrict the number of A grades professors may award in undergraduate classes. The school capped A's at roughly 20% of the grades in a class after extensive study and debate over how to address grade inflation.
0: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유수의 대학들은 성적 평가에 있어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해 성적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하버드대 물리대학은 지난 5월 교수들이 학부 수업에서 부여할 수 있는 A 학점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논의를 거친 끝에 한 수업에 A 학점의 비율을 전체 성적의 약 2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 Yeah, this is a big issue actually
0: Yeah,
1: with Harvard
0: because
1: University,
0: there were too
1: right?
0: many A's.
1: Yeah, it's sort of what do they call grade inflation
0: Yeah.
1: here, right? Where roughly I think over 60% of kids were getting A's in the class. So what is that really measuring, right?
0: Exactly. So these schools are taking a different tack.
1: Yeah, so this is interesting. Attack here, TACK. Normally, when you think of attack, you think of like a thumbtack or like a pin. But here in this case, it's attack would be a method
0: Yeah.
1: or a path forward. So if you're taking a different tack, that means you're trying a new method or a change to your strategy.
0: 네,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다. Take a different tack. TACK. So 하버드는 미시간 대학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성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A 그레이드를 cap 했다. What's capping something?
1: Yeah, to cap something, CAP, you're putting a limit. There's a ceiling on something, how much money can be charged, in this case, on the number of A's that professors hand out.
0: 맞죠.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것을 to cap something이라고 하는데요. A 학점의 한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대하는 어떤 방식이랄까요? 성적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는 여기까지고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볼게요. The jitters.
1: Yes, the jitters. I always get the jitters before an important presentation.
0: 중요한 발표가 있기 전에 난 항상 떨려. 그래서 get the jitt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To ease someone into something.
1: Yeah, my manager eased me into the job by giving me small tasks at first.
0: 내 상사가 나한테 처음에는 작은 일거리를 주면서 적응할 수 있게 해줬어. 그래서 ease someone into something은 making this job easy for someo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Factor into something.
1: You should factor in the weather before deciding whether to go hiking.
0: 자, factor in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등산을 하기 전에는 날씨를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표현은 ratchet up.
1: Yep, ratchet something up. For example, the central bank ratcheted up interest rates to control inflation.
0: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이율을 이제 조금씩 증가시켰습니다. 뭐 기준 금리가 되겠죠.

0: 다음에는 take a different tack.
1: Our first strategy didn't work, so we decided to take a different tack.
0: 첫 번째 전략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We decided to take a different tack.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for the quiz. Which of the three students in today's quiz has been at university the longest?
1: The answer we were looking for was number three, a doctoral candidate. A freshman would be a first-year student, sophomore second. Although I have seen five-year freshmen.
0: Yes, and sometimes.
1: Six-year super seniors and upperclassmen as well.
0: Exactly, yeah. 그래요. 계속 1학년인 경우도 있으니까 5년 동안 1학년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a doctoral candidate면은 어쨌든 최소한 undergrad 학부 그다음에 masters 석사 그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죠. 물론 이제 마스터스를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자 그래요. a doctoral candidate 그러면은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아직 박사 과정을 취득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과정 학생, 박사 과정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원생이고요. 정답 3번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 저희가 뽑았을까요, PD님? 네, 정답자 저희가 곧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둥 드럼롤 플리즈. 네, 임은미님 곡물라떼 파우더 보내드릴 거고요. 0929님은 시카크림과 앰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Okay, well it's time now for a song break. This is the Beatles' In My Life.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Well, let's have a look at today's idiom. What is it, Shane?
1: Today's idiom is game plan.
0: 네, 이번 idiom은 game plan입니다. 전략이란 뜻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릴 거고 쉐인쌤과 저는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을 한 상황이에요. 해야 할 일도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975년 1월 밀라노 라스칼라에서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미미역을 맡기로 한 미렐라 프레리니는 갑자기 출연할 수 없게 됐습니다. 프레니가 노래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당시 상대역 루차노 파바로티는 당장 코트로바스를 데려와 라고 말했죠. 그렇게 대타로 급하게 투입된 소프라노가 루마니아 출신의 일레아나 코트로바스였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던 스태프들 모두 초긴장 상태로 코트로바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그가 공연 시작 불과 15분 전에야 도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극적으로 무대를 마친 코트로바스. 그는 놀라운 무대를 선보였고 이 공연을 계기로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순간, 벼락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막상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8월 24일 월요일 EBS FM 정기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첫 곡은요. 푸친 오페라 라보엠 중 시 미키야마노 미미 내 이름은 미미 소프라노 일리아나 코트로바스 존 프리처드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강릉평지 경기 김포 하남 광주 경남 통영 함양 중부, 경북 구미 예천, 김천 북부, 울진 평지, 부산 부산 동구, 서울 동남권, 서울 동북권, 충남 공주, 청양 보령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충분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전설적인 소프라노 일리아나 코트로바스가 얼마 전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섬세한 목소리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았던 루마니아 출신의 소프라노입니다. 15분 전 라스클라 극장에 도착해 라보엠의 미미 역을 소화해낸 그의 대타 무대는 두고두고 화제가 됐는데요. 물론 무대에 오를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간 거겠죠. 실력과 준비 없이 덜컥 기회를 잡았다면 크게 망신을 당했거나 그저 영원히 대타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비단 무대 위에 빛나는 스타들 뿐이겠어요. 일상에서의 우리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를 맞게 되는 순간이 있죠. 중요한 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기회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 코트로바스의 스토리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 생각이 납니다. 벌써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뉴욕의 카네기 홀 독창회를 제가 마치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틀 뒤 귀국이었는데 하루 전에만 귀국하면 대타로 콘서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무리해서 갔었는데 제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바로 이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노래 두 곡이 평소에는 쉽게 부를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트로바스는 와 15분 전에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와서 이 오페라 3시간을 소화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니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 홍은심님, 우와 너무 극적입니다. 기다리던 이들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어요. 예, 오페라 15분 전 도착이라니 정말... 예, 쫄깃쫄깃 정도가 아니라 쿵쾅거립니다. 홍은신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한 주의 시작 여러분 어떻게 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도 나갈 신청곡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의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쇼팽 곡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힘찬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폴란드의 민족적 자부심, 쇼팽 특유의 서정성,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압도적인 기교가 공존하는 곡입니다. 쇼팽의 폴로네이즈 6번 A플랫 장조 작품으로 53 영웅을 엄청난 에너지와 자유로운 리듬을 가진 살아있는 영웅처럼 들려주는 피아니스트죠.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폴로네즈 6번 A플랫 장조 작품으로 53 영웅 마르타 하레리츠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오수미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폴로네즈와 쇼팽을 한번 훑어봅니다. 이렇게나 많군요.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와 오수미님 폴로네즈를 또 들으시면서 쇼팽을 한번 쭉 보셨군요. 멋집니다. 최인경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무더위를 정클틀과 함께하며 이겨내봅니다. 네, 지난주에 시원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더워졌습니다. 최인경님, 함께 이겨내시죠. 3357님, 처음 들은 코트로바스의 아름다운 연주. 정경님 이야기, 쇼팽의 영웅을 들으며 기분이 점점 마구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잘 청취해 주시고 음악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고맙고 좋습니다. 3357님.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평소 알아두면 좋을 클래식 음악, 퀴즈를 통해 알아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라크메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중창인데요. 프랑스 오페라의 우아하고 화려한 색채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2번 들리브 꽃의 이중창.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잊지 않으셨죠? 오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졸라의 음악 하면 뜨거운 리듬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곡은 그의 음악 가운데서도 특히 서정적이고 쓸쓸한 분위기를 내는 곡입니다. 들어볼까요? 피아졸라의 망각.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가이 바커가 지휘하는 가이 바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가이바커 오케스트렌즈로 들었습니다. 김소연님, 신이 주신 선물 망각. 부디 잊고 싶은 것만 잊게 해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고 귀한 기억을 못하는 건 슬픈 일이죠. 김소연님 말씀처럼 잊고 싶은 것만 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희정님, 아침인데 너무 더워요. 김현정님, 다시 더워진 날씨, 매미도 힘차게 울어대는 아침이에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좀 더워졌는데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우리 같이 힘내볼까요? 메시지 주신 김소연님, 서희정님, 김현정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우아하게 시작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춤곡입니다. 미하힐 레르몬토프의 희곡 가면 무도회를 위해서 아람 하차투리안이 쓴 부수막인데요. 이 춤곡이 우아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건 그 이면에 등장인물들의 질투와 욕망, 오해와 음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모음곡 중 왈츠,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서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조서연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을 여유롭게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름 방학도 벌써 끝나가네요. 정경님, 방학 끝나기 전에 사연이 한번 당첨돼보고 싶습니다. 연주회에서 했던 곡이에요. 아르레 여인 제1악장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프로그램을 자주 듣는 모양이군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방학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침마다 방송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악기인지는 밝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음악을 공부하는 모양이죠. 가볍게 취미로 하는 것이든 전공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든 음악이 오래오래 서연 양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겨울 방학에도 우리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서연 양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BJ 하르레의 문곡 1번 중 제1곡 전주곡, 정명훈이 시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BJ 하르레의 모음곡 1번 중 제1곡 전주곡 정명훈이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라크메에 쓰인 곡인데요. 19세기 프랑스인이 상상한 동양의 이미지가 담긴 음악입니다.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베르디 여자의 마음, 2번 들리브 꽃의 이중창.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1045 또는 EBS 라디오 풀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별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사가 없는 바이올린 연주만으로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나게 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 작곡가 마뉴엘 폰세의 작은 별, 바뎀 레핀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폰스의 작은 별, 바딘 리핀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8813님, 정답은 꽃의 이중창. 오늘은 문제를 쉽게 내주시네요. 일단 여자의 마음이 아닌 것과 제목에 답이 있어 정답 빠르게 보내봅니다. 와, 예리하게 캐치하셨군요, 8813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2번, 딜리브 꽃의 이중창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있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메조 소프라노 잔느 베르비에, 리처드 보닝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페라 라크메중 꽃의 이중창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메저 소프라노 잔느 베르비에 리처드 모닝이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렌즈로 감상하셨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연 무대죠. 올해로 35번째를 맞이하는 성정음악 콩쿠르가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성정음악 콩쿠르는 성악에서 시작해 지금은 피아노, 현악, 관악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콩쿠르로 발전해 왔는데요. 젊은 음악가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콩쿠르입니다. 올해에도 숨은 언석들이 많이 발굴됐을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대에 서는 법도 배우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콩쿠르뿐만 아니라 방송 출연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어린 예술가 코너에선 강원예고에서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홍우택 학생을 초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1부 곡곡입니다.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작품으로 62. 게오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4: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3: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4: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3: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4: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3: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4: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3: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4: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5545님을 위해 준비한 곡이었습니다. 리스트의 위로 3번 지용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5545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허허 벌판에 혼자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 있어요. 지금 무지 덥고 습도도 높고 저는 클래식을 잘 모르지만 매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천곡을 한 곡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벌판에 있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서우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메시지 받고 들려드린 리스트 위로 3번 좋으셨을까요? 날씨가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겁니다. 일하실 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미래가 기대되는 음악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미래가 될 청소년 음악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 만나볼 어린 예술가는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강원예고 3학년 홍우택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더블 베이스 전공하고 있고 지금 강원여수고등학교 3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홍우택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홍우택 학생과 협연해 주실 강인결 선생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강원예고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택 학생,
1: 네.
0: 왜 뽑힌 것 같아요?
1: 근데 저희 학교에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는데,
0: 네.
1: 아, 근데 조금 제가 학교에서 좀 말이 많고 좀 입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뽑혔던 것 같습니다.
0: 아, 많은 친구들이 실력이 있는데,
1: 예.
0: 그 중에서 입담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뽑힌 것 같다.
1: 네, 조금 말을 많이 해가지고.
0: 오늘 인터뷰 기대하겠습니다.
1: 아,
0: 자, 그런데 홍우택 학생이 더블 베이스보다 먼저 접한 건 바이올린이었나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시작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네, 제가 초등학교를 이제 호명 초등학교라는 곳을 나왔는데,
0: 네.
1: 이제 그곳에서 1학년이랑 2학년 때 바이올린 방과후 수업을 했었어요.
0: 네.
1: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3학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네,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하다가, 근데 이제 3학년 때 바이올린으로 배정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더블베이스로 이제 반을 좀 옮기게 됐어요.
0: 오,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 바이올린 하다가,
1: 네,
0: 옮기게 된 건데,
1: 네,
0: 더블베이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1: 사실 제가 1학년, 2학년 때 바이올린을 했을 때는,
0: 예,
1: 솔직히 제가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재미가 많이 없었어요. 좀, 네,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뭐 좀 그러고 계속 누르는데 좀 아프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좀 재미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3학년 때 막 다른 형들은 막 좋은, 그러니까 좋은은 아니고 관타악기들 다 하는데 저는 바이올린 하니까 계속 선생님한테 다른 악기 바꿔달라고 뗐었거든요.
0: 네.
1: 뗐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악기로 바뀐다 해서 좀 갔던 곳이 더블베이스였어요.
0: 아, 그렇군요. 이 바이올린에 좀 흥미를 못 느껴서,
1: 네,
0: 악기를 바꿔달라고 선생님께
1: 네,
0: 요청을 드렸는데,
1: 네,
0: 만난 악기가 더블베이스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 더블베이스는 어떻게 바이올린에 비해서

0: 흥미를 느낀 겁니까? 아니면 혹시 또 실망을 한 겁니까?
1: 처음에는 그냥 더큰 바이올린이 있길래 좀 실망했었는데,
0: 그래요.
1: 네, 그래도 막상 처음에 선생님이 딱 해보자 해서 악기 잡고 해봤는데 재밌어서 계속 흥미를 좀 들이다가, 그러다가 중학생 때 돼서 이제 아, 나는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번 열심히 해봤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더블 베이스도 바이올린처럼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는데 해보다 보니까 좋아졌군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게 된것 같은데 더블 베이스의 이 매력에 대해서 이 악기의 이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더블 베이스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음색이 조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0: 컬러요?
1: 근데 그 소리, 그 더블 베이스 특유의 소리가 그 다른 현악기들의 비해서 좀 많이 저음악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더블 베이스가 이제 좀 예쁜 선율을 연주했을 때 나오는 그 음색이나 울림이,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0: 깊은 울림이 매력이다.
1: 네.
0: 알겠습니다. 더블 베이시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고충, 알수 있는 고충.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때문에 좀 어렵다, 힘들다는 점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연주는 둘째 치고,
0: 네.
1: 일단은 저는 또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악기를 또 싫어서 오늘도 그렇고 고향으로 또 옮겨야 되는데,
0: 네.
1: 그런 면에 비춰 있어서 좀 다른 작은 악기들은 그래도 조금은 편리할 텐데, 저희는 악기가 크다 보니까 조금 좀 이동하는 면에서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0: 일단은 악기를 가지고 이동할 때 고충이 좀 있다.
1: 네.
0: 연습할 때는 괜찮나요?
1: 연습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하죠. 악기가 크니까 다른 현악기들보다 좀 음정 잡는 게 조금 어렵다. 그 정도.
0: 음정 잡는 게 조금
1: 네.
0: 어렵다.
1: 네.
0: 자, 오늘도 방송 후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 걸렸어요? 오는데?
1: 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고양시까지 오는데.
0: 전날 왔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전날에 밤 10시쯤에 도착해서,
0: 예.
1: 네, 하루 묵고 오늘 아침에 또 다시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했습니다.
0: 고생했습니다.
1: 네.
0: 자, 어떤 악기와 어우러졌을 때 더블 베이스란 악기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 저는 더블베이스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같은 곳에서 이제 관악기, 목관악기, 플룻이나 클라리넷 같은 악기들이 선율 연주할 때뭐 더블베이스가 근음을 연주하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맞춰서 연주할 때, 저는 그럴 때 조금 더블베이스가 좀 매력이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0: 네.
1: 그래도 근데 저는 더블베이스의 존재감이 좀 많이 사는 곡이 조금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0: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1: 네.
0: 곡들. 예. 개인적으로 악기는 목관 악기와 앙상블이 좋은 것 같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사전 인터뷰할 때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후 더 성실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 전에와 좀 비교해서 달라진 점 있나요?
1: 제가 사실 더블베이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0: 네.
1: 막 엄청 열심히 살진 않았어요. 약간 그냥 공부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좀놀좀 많이 놀았죠.
0: 네.
1: 그냥 네,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제가 재밌는 거 하고 그냥 편한 거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악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네, 좀 잘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좀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 하고 좀 노력하고 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사람 자체가 조금 더 네, 좀 부지런해진 것 같고 좀 성실해진 것 같아서 저는 악기 전공한 것에 대해서 조금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0: 더블 베이스를 만나서 전공하기 전에는 노는 걸더 좋아했는데
1: 네.
0: 이 더블 베이스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김소연님 멋져요. 더블 베이스 전공 연주도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평소 연습 어느 정도 하는지

0: 저희도 궁금하고 연습 루틴 혹시 있습니까?
1: 연습 루틴은 저는 일단 악기 처음 잡았을 때 무조건 기본기 연습부터 하는 편이에요. 거의 네.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과 시간 때 이제 음악 전공 실기 시간이라고 거의 7교시까지 있는데 한
0: 네.
1: 2, 3교시 정도를 따로 연습 시간을 주는데 그 시간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기본기를 연습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만큼 좀 악기 처음 잡았을 때 무조건 좀 기본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그거를 좀 해야 좀 손이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뭔가 지금 계속 해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뭔가 좀안 하면은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기 연습을 좀 하는 게 루틴이 된것 같습니다.
0: 기본기라고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곡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음 한음
1: 네,
0: 연습하는
1: 맞아요.
0: 걸 말하는 거죠.
1: 네, 한음한음 연습하는 것도 맞고요. 저는 개방현을 좀 많이 그어요. 그 아무것도 왼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1: 그냥 활만 그어요. 그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연습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고3이라
1: 네.
0: 연습량이 더 전보다 많아졌을 것 같아요.
1: 네.
0: 어느 정도 합니까?
1: 제가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냐면 이제 8시 반, 아침 8시 반쯤에 연습실에 도착을 해서 그냥 그 뒤로 연습실에 밤 10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0: 오전 8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1: 예.
0: 그럼 밥만 먹고 와서 계속 식사만 하고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럼 시간이 어마어마한데요?
1: 아, 근데 저는 진짜 다른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 좀 적게 한다 생각해서 맨날 그렇게 하면서도 아, 다음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야, 아까는 그 악기 하기 전에는 재밌게 놀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오로지 음악하고만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자,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1: 많았던 것 같아요.
0: 지금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뭔가 악기 전공을 하는데 좀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안 느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조금 저는 네,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한게 맞나?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아이 뭐제뭐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데 뭐제 주변 사람들은 다 점점 이렇게 늘고 있는 게다 보이고 다 멋있는 거다 하고 있는 게다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책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저는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0: 내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1: 같아요.
0: 그만큼의 뭔가 내가 인정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힘들군요. 네, 그런 시간이 하나하나 쌓여서 멋진 곡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라이브 연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곡을 들려줄 텐데 어떤 곡을 첫 곡으로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반할이라는 작곡가의 더블베이스 콘체르토 1악장을 연주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그 선곡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1: 일단은 더블베이스 곡들 중에서 저는 반할 콘체르토가 조금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조금 좋은 곡이 아닌가, 좀 적절한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반할 콘체르토 선정했습니다.
0: 분명히 대중들에게도 설명할 것도 많고 이 음악적으로 전달할 것도 많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무대로 이동하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예술가, 오늘 첫 곡, 18세기 빈 고전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중에서 요한 밥티스트 바날의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날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에 비해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한 명성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바날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디장조 1악장은 오케스트라의 묵직한 저음을 담당하던 더블 베이스가 독주 악기로 나서 생각보다 훨씬 민첩하고 화려하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연주를 듣는 동안 홍우태 학생의 궁금한 이야기,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브라보! 유한 밥티스트 바날의 더블베이스 협주곡 D장 조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홍은택의 더블베이스 강인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368님 9살 아들이 더블베이스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며 감탄해요. 그리고 형의 연습 시간에도 놀라고요. 지금도 멋진 연주자지만 앞으로 더 멋진 연주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한대요 라고 보내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은영님 홍우택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지인분인 것 같은데요?
1: 아, 네, 저희 학교 선생님.
0: 오, 선생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 지금 그 제자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0: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저도 같이 약간 덩달아 긴장을 했는데
1: 네.
0: 대기실에서 아주 고요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고 또 막상 연주하니까 실력을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1: 뭐 전혀 긴장하는 게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0: 그러니까.
1: 대기실에서 긴장을 많이 했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조용히 우태기가 원래 좀 활발한 친구인데
1: 네.
0: 아주 조용히 있길래 저도 같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1: 평소에 이 허모팅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0: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 반주를 하러 그래도
1: 네.
0: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1: 네.
0: 항상 보면 우선 예의가 굉장히 바른 친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항상 어른을 보면 항상 먼저 인사를 하고 요즘 뭐 물론 친구들이 다 예의 바르지만 좀 그렇게 유독 예의 바른 친구가 많지 않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택 학생은 그렇게 하고 연주할 때도 항상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때도 이렇게 학생이 배려하기 쉽지 않은데 반주 선생님을 그리고 많이 배려해주고 항상 연락을 나눌 때도 항상 답장이 좀 빠르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항상 기본에 연습하는 거랑 똑같이 기본에 충실한 태도를 가진 학생입니다.
1: 아, 저는 선생님의 그 우태 학생 사랑이 느껴집니다.
0: 아,
1: 예, 포인트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답장이 빠른 게 중요하군요.
0: 아무래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1: 맞습니다.
0: 항상 연락을 지나치지 않고
1: 네.
0: 항상 답장을 잘 해주는 뭐지 아주 잘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와.
2: 감사합니다.
1: 정지숙님, 강원예수고등학교 홍우택.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과 훌륭한 연주 감동입니다. 에스터 1585님, 성실하게 연습한 만큼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죠. 2396님, 시원하고 맑게 흘러가는 물줄기 공기 같은 그런 멋진 연주네요. 하아영님, 세상에는 훌륭한 작곡가와 연주가가 정말 많네요. 홍우택 더블 베이시스트의 소리에 반했어요. 김민혜님, 재즈로만 마주한 악기인데 클래식한 더블 베이스 소리. 라이브로 들으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학교는 강릉에 있는데 집은 평창이죠?
2: 네, 맞습니다.
1: 통학은 쉽지 않겠어요.
2: 네, 저희 학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계속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2: 학교 자랑이요.
1: 네.
2: 일단은 저희 학교는 방금 말한 기숙사 시설이 조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네, 보통 그 예술고등학교에서 그 여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 기숙사까지 같이 운영하는 게 심지어 또 강원도에서 그게 좀 많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근데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시설까지 다 깨끗하고 좀 디자인도 이뻐가지고 네 기숙사 시설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연습실이 좀잘돼 있습니다. 연습실 공간이 이게 방마다 좀 공간이 엄청 넓어서 네 더블베이스가 들어가서 연습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정도로 넓어요. 더블베이스가 막두대세 대씩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1: 연습실 크기가 넉넉하군요.
2: 네. 그리고 피아노도 다 좋다고 얘기해 주셔서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와, 오늘 아주 학교 자랑 제대로 하는데요.
2: 네.
1: 예, 이 강원예고 이 선생님들이 아주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학교 연습실에 오는 동선이 짧으니까 연습하는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먹고 자는 게이 확실해야
2: 네,
1: 연습할 때할수
2: 맞습니다.
1: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시설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있나요?
2: 저희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1: 네.
2: 한 13명 정도 이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1: 네.
2: 이제 기숙사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 네.
2: 1층에 보통 음악과 학생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뭐 무용과, 미술과 학생들이 들어가는데 1, 2층 다 합치면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네,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1: 이 단체 생활을 하는 건데
2: 네.
1: 다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네, 대부분 다 친하게 지내는 편이고요. 네, 다 같이 뭐 모여서 뭐 얘기할 때도 있고.
1: 밥도 먹고.
2: 네.
1: 예.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2: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 기숙사 있을 때뭐 혼자 힘들어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근데 이제 방이 다 이제 차 있다 보니까
1: 예.
2: 근데 확실히 혼자 있는 것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이 혼자 힘들 겨를이 없군요.

0: 예.
1: 예. 근데 연습실을 혼자서 연습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럼 힘들 때는 연습실로 가겠군요.
0: 아, 근데 저희가 기숙사에서 이제 소등 다 하면은
1: 아, 이동을 못 합니다.
0: 나갈 수가 없어 가지고.
1: 네.
0: 그냥 뭐 네, 어디든 찾아서
1: 알겠습니다. 박형규님, 더블 베이스는 서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의자에 앉아 하네요. 정말 큰 악기를 안고 연주하는 모습 멋지네요. 이 악기인 독주가 어려운데 음악에 빠져 연주하는 자태가 편안하게 보여 독주자로 성장하면 좋겠고 큰 무대가 기대됩니다. 보내줬습니다. 이 더블 베이스를 아까도 잠깐 메시지에서 언급했지만
0: 네.
1: 재즈 악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1: 또 이 자세에 대해서도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
0: 네.
1: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0: 더블 베이스 이제 솔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서 하는 사람이랑 앉아서 하는 사람이 나뉘는데 네 근데 저는 1, 2학년 때까지는 이제 서서 했다가
1: 네.
0: 전 이번에 3학년 들어오면서 앉게 된 계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서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앉아서 이제 지탱해 줄 게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 대신에 더 이제 좋은 소리로 이제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반대로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소리 대신에 좀 편안하다. 좀 편한 거를 많이 좀 선택하는 경우에 이제 앉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좀 부드러운 곡을 할 때 앉아서 하면 유리하고 뭔가 소리가 강렬한 소리가 필요한 다이나믹한 그런 곡들은 서서히 유리겠군요.
0: 아, 네. 그것도 맞겠지만 보통은 그냥 연주자가 선호하는 스타일로
1: 아, 하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0: 네. 그냥 연주자가 그냥 서서 하는 게 더 편하면 서서 하는 거고
1: 네.
0: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하면 앉아서 하는
1: 알겠습니다. 또 새로운 정보를 알았네요. 자, 좋아하는 음악가 누구니 궁금합니다.
0: 좋아하는 음악가는 저는 클로드 드뷔시라는 작곡가를 조금
1: 드뷔시요.
0: 네.
1: 예, 이유가 뭐죠?
0: 일단은 그 드뷔시 피아노 곡들을 좀 들어보면은 좀 드뷔시만의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
1: 예.
0: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클래식 곡을 들을 때 더블 베이스 솔로 곡들을 좀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인데, 근데 원래 더블 베이스 솔로 곡들을 많이 들으면은 뭔가 제 연주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듣는 편인데, 근데 드뷔시는 제가 연주를 하기가 좀 못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와 좋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네 보통 피아노 곡을 들을 때 저는 드뷔시 곡을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1: 와 놀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 때 드뷔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의 문화에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이 강원예고의 환경이 부러운데요. 얼마나 이 자유로운 환경 또 이 커리큘럼이 튼튼하면 좋아하는 작곡가로 했을 때 바로 드뷔시를 얘기할 수 있나요?
2: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죠.
2: 네. 드뷔시라 그래서
1: 예.
2: 네 사실 전공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악기가 아니면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1: 그러니까요.
2: 사실 드뷔시는 좀 피아노에 조금 더 많이
1: 네.
2: 특화가 되고 좀 알려진 작곡가잖아요.
1: 예.
2: 근데 우리 우택 학생이 드뷔시를 좋아한다니 저도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1: 아 강원유수 고등학교 대단합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음악가 있나요?
0: 저는 그 보테시니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1: 네.
0: 더블 베이스 곡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작곡가예요.
1: 예.
0: 근데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보테시니 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이 하게 될 텐데. 근데 조금 더 많이 앞으로도 알아갈 기회도 많을 테고. 그리고 좀 보테시니 곡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보테신이라는 작곡가를 좀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곡을 청해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곡 준비했을까요?
0: 두 번째 곡은 쿠세비츠키라는 작곡가의 더블 베이스 콘체르토 3악장 준비했습니다.
1: 아, 선곡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0: 네. 아까 반할 콘체르토 연주했을 때는
1: 네.
0: 이제 고전곡이라서 좀 깔끔하고 좀 그런 느낌의 곡인데 반대로 조금 거칠고 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곡을 하면은 좀 대비되는 곡을 하면은

0: 네, 듣는 사람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좀 반대되는 곡을 선정했습니다.
1: 이 선곡의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 뭔가 이 거친 느낌을 또 대비되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신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 쿠베츠키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F샵 단조는 더블 베이스 독주 레퍼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큐세스피스키는 당대 최고의 더블 베이스 연주자였기 때문에 이 곡엔 더블 베이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연주자의 감각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3악장 알레그로는 더블 베이스의 묵직한 저음뿐만 아니라 빠른 패시지와 화려한 기교, 서정적인 선율까지 보여주는 악장입니다. 준비됐을까요? 네, 그럼 쿠스스키의 더블 베이스 협주곡 F샵 단조 작품으로 3중 3악장 알레그로 홍우택의 더블 베이스 강인결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볼까요?

0: 브라보. 구세비스키의 더블 베이스 엽주곡 F샵 단조 작품으로 3중 3악장 알레그로 홍우택의 더블 베이스 강인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김소영님 너무 좋네요. 김소현님 저는 더블 베이스 솔로곡 들으면 왠지 뭉클합니다. 뷰티풀 드러머 같은 연주곡이요. 이유는 한 집안의 마지처럼 다른 악기를 바치는 역할만 하던 더블 베이스의 독주라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1월에 오케스트라 협연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구체적으로 정보 좀 이야기해 주세요.
1: 네, 이번에 소랑 유스 심포니라는 이제 강릉에서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0: 네,
1: 거기에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운 좋게 뽑혀서,
0: 네,
1: 네,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쿠세비치키 사막자 방금 했던 연주곡으로 협연을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강릉 아트 센터 사임당홀 아쿠스틱이 좋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아, 예. 거기서 이제 저희 학교 정기 연주회도 맨날 거기서 하는데,
0: 네,
1: 네, 연주할 때마다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0: 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떤 프로그램 지금 말씀한 쿠세비치키 콘체르토 외에 또 다른 곡도 하나요?
1: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협연 곡들도 있는데,
0: 네,
1: 이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1악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도 있고 좀, 네, 그리고 다른 교향곡 같은 걸로 말씀드리면 차이콥스키 5번 교향곡 1악장하고 4악장 정도 하고 이제 또 다양한 곡들을 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주 풍성하게,
1: 네,
0: 준비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호태 학생 어떤 음악가로 성장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1: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맞이하는 음악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나중에 어른이 되고 좀 성장하면은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길 텐데,
0: 네,
1: 그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좀 원하는 거 많이 얻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신세령님, 와, 고등학생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연주를 듣고 인터뷰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아름다운 연주자이자 꿈나무입니다. 오늘 멋진 연주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꿈꾸고 있는 것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클클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어린 예수가 강원예고에서 더블 베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홍우택 학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출연해 주신 피아니스트 강인경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두 분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중 2악장 파도의 유희,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클레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표 실내악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소리의 결에 초대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9월 14일 올해 금화토 연쇄에서 있을 춤의 얼굴들 공연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9월 15일 화요일 공연 겹겹의 현인데요.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엘리코 마루첼리의 환상적 왈츠, 줄리앙 마르티노의 만돌린, 에릭 프랑스리의 기타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저는 부산의 작업실 한켠에서 그림 작업하며 북카페를 즐겨 듣는 카페인입니다. 북카페의 방송 대화와 음악이 작업실 공간의 배경 소리가 되곤 합니다. 작업실을 얻은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시작부터 북카페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작업실에서 피고 지는 호야꽃을 바라보며 청사진 기법으로 낮 12시에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햇볕을 담아 그린 사진, 판화, 그림이기도 한 이 엽서로 7주년을 축하해 봅니다. 카페인 이태훈 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가 부른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페 어떠셨나요? 송태종님은 책날개에 그 적힌 추천사처럼 들렸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 대한 추천사라고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장 카페 우리 예고 드린 것처럼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일부로 깔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항상 문장 카펫을 제가 읽은 책에서 골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뇌부가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서 또 거기에 맞는 음악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카페인 분들께 북카페 오시는 길에 들여받고 오시라고 이렇게 딱 깔아드리는 카펫이 된 건데요. 이번 주는 7주년 기념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북카페로 많이 지금 제 뒤 벽을 가득 채운 이 엽서들 중에서 다섯 장 우리 문장 카페 상으로 오늘은 내가 연다 상입니다. 북카페 문을 연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상으로 이렇게 다섯 분을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좀 사연 위주로 뽑았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정용재님 멋진 카페인의 메시지가 문장 카펫으로 펼쳐지다니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듣고 계실까요? 오늘 카페인 이태훈님이 보내주신 엽서에서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딱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이 청색 빛이 밤하늘 같은 빛이 좀 참 예쁘기도 한데 이게 지금 8월 5일에 한 장 쓰시고 8월 6일에 한 장 쓰신 거예요. 엽서가 한 장만 보내라는 그런 규칙은 없었잖아요 하시면서 둘 중에 뭘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둘 다 보내신다고 묶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청사진 기법으로 북카페에 늘 들으시면서 낮 12시에 그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북카페가 딱 문을 열 때 지나가는 그 햇빛을 포착하셔서 이렇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 호야꽃 이미지와 함께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엽서도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북카페 문 열 때 햇빛을 포착하시는 그 마음이 참 우리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 문장 카펫으로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가 연다 상 받게 되신 분들 명단은 이번 주 다 끝나기 전에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정리해서 올려둘 거고요. 다 요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이승형님, 엽서들로 채워진 벽과 카페인의 문장으로 여는 북카페 오랜만에 생방 듣는데 설레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다 함께 막 설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의 문장 카펫이었습니다. 엽서 카펫인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카페인 이태훈님의 문장이었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순간 놀랐어요. 미리 공지하신 걸 잊고 있다가 엽서에 차곡차곡 담아낸 카페인님의 이야기에 미소 짓게 됩니다. 반짝. 이번 주는 카페인님들 이야기의 오프닝 기대합니다. 저는 글도 그림도 재주가 모자람을 한 번 더 느끼면서요 하셨는데 재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그 상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이게 보내주신 마음들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이 수량으로도 엽서가 많아서 다 북카페 굿즈를 상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엽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에게 우리 카페인 굿즈 넉넉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다 나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카페 이번 주 생일 주간 소풍처럼 축제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승민님 안녕하세요. 고은고은님 저 승민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 방송이 재방송되는 토요일 날이 제 24번째 생일이라서 반말 축하 부탁드리려고 글 써요. 제 고3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고은님과 순애부님들 그리고 카페인 분들까지 제 추억이 가득한 따뜻한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 생일이랑 북카페 생일이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요. 혹시 이건 제가 본투비 카페인이 되라는 계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제 생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올해도 반말 축하해 주신다면 다음 생일까지 행복한 한 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화이팅 하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승민님, 승민군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이 고3 때부터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함께 우리가 승민이 수능이야 거의 이런 느낌으로 승민님의 그 수능일부터 시작해서 대학생활 다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식구 같은 느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투비 카페인으로 또 이렇게 북카페 생일과 비스무리하게 태어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1년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선희님, 반짝 책이 왔더래요. 맞나요? 이 억양? 왔더래요. 지금 두 번 하면 더 실패할 것 같아서 네, 강원도에서 감자올림 하셨습니다. 이 닉네임이 감자시네요. 그렇죠? 강원도 감자올림 하시면서 출석 이벤트 책

여러분께 보내드린 거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 디어 클라우드의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그리고 내일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장 카페인 이태훈님의 엽서 내용으로 깔아봤는데요. 듣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엽서로 다음 주는 채웁니다라고 주 후반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어떤 엽서가 읽힐지 모르니까요. 듣고 계실까? 이게 저에겐 좀 짜릿한 약간 이벤트 같은 것이기도 했는데 이태우님 사연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우와, 소개되는 영광이 호야꽃은 이제 졌지만 소개되어 기뻐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지금 작업 중에 북카페 들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읽는다라고 연락을 미리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오늘 이 순간을 지나가는 빛처럼 그렇게 북카페 문장 카펫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수아님은 지금 호야꽃 언급된 김에 또 꽃말을

찾아보셨대요. 꽃말이 사랑, 감사, 아름다운 사랑 요런 거라고 합니다.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하셨는데 저는 수아님이 또 바로 이렇게 호야꽃을 포착하시고 그 꽃말을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바로 북카페 반디앱에 올려주신 이 마음도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 같아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승미님 지금 생일 축하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저에게 축하해주신 많은 카페인 분들 축복받으실 거예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선화님은 다른 분들 엽서를 보니 제가 보낸 엽서가 초라해 보이네요. 부끄럽네요. 엽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 보내고 싶었는데 날짜가 임박해오니 조급함에 덜렁 보내게 됐답니다. 아쉽네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마세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이벤트는 비교하고 내가 작아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7주년 당일인 수요일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북카페에서 예쁘고 근사한 엽서만 비주얼적으로 그런 엽서만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상의 그 장명 자체에 우리 북카페는 사연을 또 사연 있는 그런 걸좀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정성 가득하고 요런 것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라한 엽서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편한편이 엽서 한장한 장마다 다 너무 고유한 맛이 있어서 우리 북카페에 이렇게 붙여둔 엽서 당분간 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신 마음 자체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태현님, 고은님, 제 나이 20대 때는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예쁜 엽서 전을 했었는데 30년 전 그때 그 느낌이네요. 북카페 덕분에 기억 소환 중입니다. 저도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보고 듣기만 하지만 모두 모두 최고시고 멋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막 찍어주셨습니다. 그쵸? 이 북카페 예쁜 엽서전은 내가 보낸 엽서가 읽히거나 뽑히지 않아도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람하는 맛. 저 엽서는 저런 매력이 있구나. 아, 저거는 저래서 읽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람하는 맛. 네, 그것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매일매일 함께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이 마음 담아서 일간 카페인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7. 이 품은 세계. 7, 숫자 7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니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단상으로 무지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빛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이 맑게 갠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은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기지 않고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적인 색의 띠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파란색과 남색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색의 경계들이 번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는 이 모호하고 아름다운 빛의 흐름을 굳이 일곱 개의 색으로 나누어 부르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의 굴절을 연구하던 아이작 뉴턴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완전하고 조화롭다고 믿었던 숫자 7에 맞추어 무지개의 색을 7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음계가 7음계이고 일주일이 7일이듯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상징하는 7이라는 눈금을 빌려와 자연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죠. 뚜렷한 경계 없이 흘러가는 모호한 세계에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그어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명확한 세계로 끌어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막막한 우주에서 무언가의 고유한 존재를 식별해내기 위한 눈맞춤이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무지개의 스펙트럼처럼 명확히 재단할 수 없는 연속된 시간과

감정들의 흐름일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이 칼로 자른 듯 나뉘지 않고 뒤섞여 흐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귀엽고 의미 있는 눈금을 긋고 하루하루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정한 사연들이 북카페라는 거대한 프리즘을 통과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삶의 다채로운 일곱 빛깔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7주년이라는 단단한 매듭을 지으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름 붙이고 끌어안게 될 또 다른 무지개의 색깔들을 기분 좋게 기대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제이레빗의 레인보우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무지개 일곱 빛깔, 사실은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기다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다 껴안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의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7주년, 특히 그 7의 의미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꼭꼭 씹어서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더. 0812 쓰시는 카페인님이 고님 그제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에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떴었답니다. 혼자 보기가 아까운 고운 빛깔의 무지개. 카페인님들과 같이 향유하고 싶어요 하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그 무지개 사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너무 예쁜데요. 뭔가 쏘아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이렇게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네, 이렇게 세 장이나 불꽃놀이까지 축하 의미로 주말에 본 무지개와 불꽃놀이 사진 보내요. 엽서전을 좀 더 꾸며서 보냈으면 좋았겠지만요. 하셨지만 네, 미련은 갖지 마세요. 우리 카페인분들 즐기는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아, 이 무지개 언급하면 또 바로 이렇게 무지개 사진 보내주시는 카페인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민경춘님은 제 엽서에 무지개도 그려놨는데 오늘 무지개를 이야기하네요. 제 엽서 보라로 보면 오른쪽 제일 위쪽 윗줄에 두 번째요. 크크. 이거 다 보이시는 거죠? 제 뒤에 이 벽면이 민경춘님이 이렇게 또 무지개 보내주신 그 마음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승성님은 그래서 북카페 카페인 굿즈의 연필 그거 무지개의 기운을 담은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렇게 무지개에 얹어주시는 마음들 같이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의 레시피 포 러브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It's a Beautiful Day까지 두 곡 듣고 소설 북클럽 시작할게요.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3: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작가님 저 뒤로 보이는 이 엽서의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3: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3: 네, 와. 이런 이벤트를 우리 카페인 분들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선미 님도 네. 출석 체크 이벤트 때부터 이제 반짝반짝 인사를 하게 됐다고 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네네네.
3: 그러시면서 주로 저녁 재방을 많이 들으시는데 본방송은 시간 날 때 짬짬이 듣는데 너무 달콤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 충전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방 네. 느낌은 조금 더. 그리고 신희연 님 사연도 좀 볼까요? 네.
2: 마치 북카페 축제 기간 같아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축제 당일이라 해도 일을 준비하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충만한 기분이네요. 북카페야말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
3: 와,
2: 너무 좋은데요?
3: 그렇죠. 이 북카페를 이루는 모두 수뇌북 카페인 모두가 다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같고 지난 주에는 우리 이 엽서 이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2: 우리 진짜 수뇌부, 어려웠겠습니다.
3: 맞아요. 수뇌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또 그 일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2: 일머리요?
3: 일머리 있다, 일머리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일머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 누가요?
3: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심사할 때 네. 우리는 우리 수뇌부는
2: 시간이 오래 걸렸군요.
3: 아,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 마음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2: 델터 있어서
3: 이쪽에서 분류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럼 그걸 또 예를 들면 제가 또 다시 또 아직 안 붙인 게 있네 또 주워달 또 붙여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야 일머리 진짜 없다 싶었는데
2: 사공이 너무 많았나요?
3: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쏙쏙쏙 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너무 즐겼던 겁니다.
2: 재밌네요. 이런저런 맞아요. 실수 뭐 뒤엉킴 뭐 혼란함 다 재밌죠.
3: 맞습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에 요 수상작들 발표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2: 너무 기대가 네. 되시겠네요.
3: 맞아요.

0: 자, 오늘 카페인님들 오늘 또 책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의 책 무엇인지 그럼 열어볼까요? 오늘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다소 낯선 이름의 작가이고요. 앤드 마르켄이라는 이름의 미국 작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0: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앤드 마르켄의 소설입니다. 네. 허블에서 나온 책이고요.
1: 네.
0: 이 책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도 얘기 들으시면 궁금해지실 수도 있고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1: 영원히?
0: 영원히 좋습니다.
1: 네.
0: 네. 영원히. 라는 말머리 달고 샵1045로만 받습니다. 주소를 포함하셔야 하거든요.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샵1045 유료 문자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원히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열어볼까요?
1: 네. 앞서 고백을 하자면
0: 네.
1: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른 채로 이 소설을 선정했어요.
0: 네.
1: 대부분은 책을 읽고 많이 고르기도 하지만
0: 네.
1: 앤드 마르켄이라는 작가를 처음 제가 접했고 또 국내 초역이라는 설명에 이거는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이유로는 일단 표지가 예쁘고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0: 네.
1: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유구함,
0: 네.
1: 지속성과 달리 또 끝이 난다라는 말이 또 붙었단 말이죠.
0: 그쵸.
1: 이런 어떤 종결의 의미가 함께 뒤엉켜 있다 보니까
0: 네.
1: 제목에서 느껴진 어떤 역설적인 이 뜻이 소설로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일단 선정하고 읽기 네. 시작했는데 좀 저로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0: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충격이었나요? 놀라움이라고 한다면.
1: 무엇보다 이 소설의 강렬함은 네. 사실은 첫 문장에 있을 텐데 첫 문장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0: 그렇죠.
1: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0: 작가도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첫 문장은.
1: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는데 팔은 어깨축지에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제니스가 그걸 주워다가 호텔로 챙겨왔대요.
0: 네.
1: 이런 서사적인 전개가 소설의 도입부부터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잖아요. 내가 팔을 잃었는데 그 팔을 잃었다고 하는 상황의 맥락이나 팔을 잃었을 때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0: 네.
1: 팔은 그저 잃어버린 이 상실과 부재의 대상일 뿐 그것을 또 누군가가 주워다가 호텔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설정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지?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은 알겠는데
0: 네.
1: 그 이후로는 이토록이나 뚜렷한 첫 단락에서 보여줬던 뚜렷한 사건이 막 명징하게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0: 네.
1: 네.
0: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뚜렷한 플롯이라기보다는
1: 네.
0: 그렇죠.
1: 이 소설 자체가 마치 거대한 아포리즘에 갇혀 있는 인상이었고
0: 네.
1: 저로서는 그 어떤 이 세계의 단면이나 아니면 중심을 꿰뚫는 어떤 경구나 잠언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주요한 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맥락이 한 손에 딱 잡히질 않으니까
0: 네.
1: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다시 멈추다가 또 다시 읽어나가다가
0: 네.
1: 또 멈추고 하는 걸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또 이걸 전달을 하셔야 되니까
1: 네.
0: 마이크 앞에서.
1: 맞아요. 그리고 북클럽 이제 따라 들어와 주신
0: 네.
1: 이제 카페인 분들은 저에 대해 좀 아시겠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붙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0: 네.
1: 무슨 말이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커지니까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작가가 약간 의도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비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1: 맞아요.
0: 왜냐면 저도 좀비 얘기 사실 저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1: 네.
0: 솔직히 고백하면
1: 네.
0: 궁금하지도 않고
1: 네.
0: 막 쓰고 싶지도 읽고 싶지도 않지만
1: 좀비 서운하겠는데요.
0: 네. 방송에서 이렇게
1: 근데 좀비 너무 서운하겠다.
0: 근데 진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1: 없고.
0: 영화니 소설이니. 근데 이 네. 좀비 그 어떤 개 한 마리가 마치 내 팔이 살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지금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 정도로 개 한 마리가 내 주변을

0: 막 이렇게 맴돌고 이런 상황들이 볼때좀 낯익었던 걸 낯설게 보게 만드는데 쉽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네라는 생각을
1: 맞아요.
0: 하게 만들었어요.
1: 맞아요. 지금 윤구원 작가님께서 좀비물이다라고 이제 딱 단언을 해주셔서,
0: 네.
1: 이 소설 좀비 소설이야? 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 그 정보를 모르고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0: 네.
1: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작중인물, 작중 화자인 나가 좀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데는 좀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0: 맞아요.
1: 팔을 잃은 한 사람이라고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읽다 보면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0: 네.
1: 구원 같은 것, 정화 같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0: 네.
1: 아포칼립스를 상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포칼립스가 왔다라는 식으로, 아, 이것이 어떤 종말, 포스트 아포칼립스, 아니면
0: 네.
1: 살아있던 사람의 죽음 그 이후, 그럼 좀비화된 상태, 언데드
0: 네.
1: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가 있죠.
0: 맞아요.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좀 보겠습니다.
1: 네.
0: 4519 쓰신 카페인님은
1: 네.
0: 제목이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은유하는 거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 읽어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제목에서부터.
1: 이 소설은 당연히 지금 죽음 이후에 인간의 몸도 영혼도 소멸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일종의 언데드 상태로 계속해서 작중 화자가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마치, 좀비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어떤 장르 소설적인 외피를
0: 네.
1: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 우리가 보통 좀비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이 붕괴되고,
0: 그쵸.
1: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면서 감염병이 퍼지고 그
0: 네.
1: 공동체를 탈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어떤 아비규환적인 스토리를 생각하게
0: 네.
1: 되는데, 또한 그런 소설적 문법에 익숙하고요 우리가.
0: 그쵸.
1: 그런데 이 소설은 나라고 하는 좀비 언데드 상태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의 내면을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보니까, 앞서 윤고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0: 맞아요.
1: 좀 황당무계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0: 그런데 그 좀비의 내면을, 문장이 참 아름답다니까요. 그렇게도 얘기를
1: 맞아요.
0: 하니까.
1: 맞아요.
0: 이거 좀
1: 너무
0: 더 주의
1: 흥미로운
0: 깊게 듣게
1: 부분.
0: 된단
1: 네,
0: 말이에요.
1: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를 화자로 해서
0: 네.
1: 그의 내적 고뇌와 상실의 면면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은 잘안 했던 것 같은데, 기존의 장르 소설의 문법이 가지고 있었던
0: 네.
1: 어째서 좀비가 되었는가? 왜 좀비로 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0: 네.
1: 그리하여 이 좀비들이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좀비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맥락을 이 엔드마르켄이라는 작가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0: 그쵸.
1: 네. 이 세계에서 좀비는 나뿐만이 아니라 뭐 마르그리트도 있고 뭐 제니스도
0: 제니스도
1: 있고
0: 있고.
1: 설명하는 소위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0: 그리고 그것도 이름도 그 원래 본명이 아닌 것
1: 네,
0: 같잖아요. 막
1: 맞아요.
0: 그냥 주어서
1: 네.
0: 원하는 이름을 직접 고를 수도 있다고
1: 네.
0: 하니까.
1: 제니스도 2번 제니스도 있고 3번 제니스도 있고
0: 네.
1: 그래요. 다 동일한 이름을 줬다고 한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제니스들도 있고, 또 소설 속 화자가 곁에 두고 좀 교류하는 마르그리트도 있고 한데,
0: 그렇죠.
1: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호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0: 네.
1: 그렇다면 좀비 호텔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호텔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부터 있었으며 뭐
0: 네.
1: 이런 이 인과적인 맥락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다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설 읽는 정통주의자들로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라고 조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죠.
1: 그런데
0: 얼핏 집중이 안
1: 네.
0: 될 수도 있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소설을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아, 이제 좀 소설의 인과,
0: 네.
1: 맥락, 어떤 서사적인 문법, 소설의 구성 방식에서의 어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0: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놔야 이
1: 네.
0: 소설을 이해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관용적인 마음이 좀 소설의 초중반을 넘어가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한
0: 네,
1: 거잖아요.
0: 그쵸.
1: 익숙한 코드에 대해서.
0: 네,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막침 이렇게 또 상도 받고, 예.
0: 네,
1: 지금 막
0: 이
1: 이력이
0: 엔드마르
1: 화려합니다.
0: 네, 이 엔드마르케인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전업 소설가라기보다는
1: 네.
0: 어떤 글쓰기, 영화, 공연, 설치 작업, 출판사 발행인, 편집자 아주 다양한
1: 와,
0: 역할을
1: 네.
0: 하는 실험적인 작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여러 예술 장르를 실험적으로 조금 구상해왔던 작가가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는 장르적인 외피를 안고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서사 형식 자체를 좀 극한으로 실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1: 그러네요.
0: 생각도 들었어요.
1: 자, 오늘 엔드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영님은 팔을 잃었다는 대목 듣고 로봇 팔을 장착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
0: 네.
1: 근데 좀비 얘기군요.
0: 네,
1: 이렇게.
0: 대용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1: 네.
0: 팔을 잃은 채로
1: 네.
0: 계속. 네.
1: 하아영님도 오늘도 궁금증 유발하는 제목. 아, 좀비는 이제 별론데, 그래도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귀 쫑긋 하셨습니다. 우리 이 궁금증 다 끌어안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크랜베리스의 좀비 듣고 가시죠.

0: 높은 산들로 빙 둘러싸인 강원도 화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마저 산 너머 산인 이곳에 뜨문뜨문 오가는 대중교통 대신 어린이의 발이 되어주는 콜버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곧바로 달려오는 스마트 안심 셔틀. 학교와 돌봄시설, 집 근처 어디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호출이 와도 기다릴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동승 보호자가 있는 데다 셔틀의 실시간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의 호응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걱정 없이 돌아다니도록 돕는 일. 우리 모두의 세상이 한 뼘 더 넓어지는 일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앤드 마르켄이 쓴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입니다. 허블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이 제목의 앞머리 영원히 요 세 글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3661 쓰시는 카페인님, 역시 승숙 작가님의 고퀄리티 작품 브리핑,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 한 줄기 생수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1: 지금 줄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호기심을 품게 만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책으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소설의 도입부 설정만 먼저 보면 일단 세상은 멸망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작중 주인공은 왼팔을 잃은 채로 이제 죽음 속에서 깨어난 거죠. 언데드 상태로. 네. 그랬는데 과거의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 이름조차도 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다른 언데드한 존재들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팔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걸 누군가 주워와가지고 헐레벌떡 네.

0: 일이 파리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언데드인 마르그리트. 네, 마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팔을 자기가 스스로 화형식을 뭐 한다든가 네. 불태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훼손되었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삶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비들이 살아있는 자를 먹는 상황 그래서 이제 허기를 채우는 상황은 동일한 설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익히 좀비물에서 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는 건 아마도 그들의 고통에 가닿기 위해서가 아닐까? 뭐 이런 자문적인 문장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답게 다소 독특한 설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네. 되거든요. 좀비들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을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또 다른 좀비로서의 어떤 영속성을 계속 그렇죠. 가져가야 하는데 이 좀비는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타자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1: 네.
0: 자기에 대한 과거나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나는 어째서인지 너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나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화자가 떠올리는 너의 존재가 누구일지 계속해서 궁금해지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언데드 상황으로 깨어났지만 무언가 현재적인 시간이 계속 과거의 상황 너로 중심이 되는 뭔가 그립기도 하고 가닿고 싶어하는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시시각각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상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공은 너무 생각이 많은 좀비 같아요.
0: 네, 생각이 정말 많죠.
1: 계속 반추하고 곱씹고, 네, 네. 그렇죠.
0: 그래서 시간도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뒤엉켜든 들어서 현재가 계속 멈추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이 작중 인물이 어디에 지금 발딛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간도 교란되고
1: 맞아요.
0: 이 호텔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모래사장으로 또 훅 떠밀려 갔다가 파도에 이끌려서 또 다시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멈춰있는 공원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시간도 공간도 좀 흐릿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그래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왠지 이 주인공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것만 같은.
0: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작중 화자가 살아있었을 때
1: 네.
0: 교류했었던 연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전에 이미 너라는 대상 사랑했던 연인을 상실했구나라는 네. 설정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결국에 좀비화된 인물이 계속해서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에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1: 네.
0: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상실했던 그 상대방이구나. 그 연인을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애도하고 다시금 살아 숨쉬는 것을 열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읽어가다 보면.
1: 근데 그 심정에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리워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있긴 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제가 처음에는 저의 경우 한 번 읽고 이야기를 명료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이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1부, 2부 그리고 7부에 이르기까지 각 장을 이끌어나가는 제사와 같은 문구가
1: 네.
0: 쓰여져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1부에는 페르난드 페소아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면요. 수전하우의 말.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아주 짧은 문장들을 각 장마다 배치해 놓은
1: 네.
0: 작가의 의도와 의중이 있을 건데
1: 그쵸.
0: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작가라면 이 경구나 잠언들로 인해서 뭔가 이 좀 난해한 다소 네. 난해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기를 독자에 의해서
1: 그렇죠.
0: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단 말이죠.

0: 그래서 패소아의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를 중심으로 일부를 다시 읽으니까 아 이들이 지금 알수 없는 공간인 호텔에서 이 언데드한 인물들이 모여 앉아서
1: 네.
0: 자꾸만 이름도 모르고 과거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서로를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구성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1: 네.
0: 이야기를 가져서 가진 자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맞물려서 구성되는 존재를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이 들고 2부만 보더라도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것도 일단 좀비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어떤 삶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일종의 굶주림, 허기와도 같은
1: 그렇죠.
0: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둠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수전하우의 말을 빌려서 이 2부의 내용은 또이 작중 인물이 결국에 나는 굶주림을 선택하겠어. 라는 기존의 좀비들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들을 목도하고 달려가서 물고 삼킬 수 있지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
1: 네.
0: 작중 인물이. 나는 그저 굶주림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굶주리지만 굶주리는 과정에서 이 작중 화자가 자기 내면에 어떤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해요. 굶주리고 굶주리다가 그 구멍을 발견하는데 그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까마귀를 하나,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1: 너무 강렬한 장면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렇다. 문어가 아니라 굶주림일 뿐이다. 벌이 아니라 무로 만들어졌다. 굶주림은 무로 만들어진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진짜는 없다, 진짜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마치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1: 네.
0: 까마귀 한 마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작중 화자가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고 난해한 절망을 되풀이할 때 대답을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과, 팔, 잉크, 왕관 이런 상관도 없는 단어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해서 계속 작중인물이 까마귀를 의식하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도 보면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했던 이 2부의 문을 여는 제사 같은 문구를 보면 그렇지 결국에 이 작중인물이 좀비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몸을 갖고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1: 네.
0: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인간을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육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단순히 육체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완벽한 나인가?
1: 네.
0: 나는 구성된 것이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
1: 그러니까 좀비지만 우리에게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0: 맞아요.
1: 던지고 있어요. 좀비
0: 맞아요.
1: 철학자예요, 지금. 그리고
0: 맞아요.
1: 가슴 안에 이제 까마귀를 들여놓음으로써 그 공간에 이제 감정은 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포를 하는데 이런
0: 그렇죠.
1: 문장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독자가 아니고
1: 네.
0: 결국에는 다른 것들, 타자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항상 나 주변의 타자와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기억까지 내 것으로 해서 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육체를 뛰어넘어서 자아의 구성물이 무엇인가를 정말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 되묻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읽을수록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 까마귀를 내 안에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그리트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 시트로 압박 붕대 같은 걸 만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내 몸에 감고 이러는 장면들을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꿈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만드는데
0: 네.
1: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아마 질문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음악을
0: 네.
1: 듣고 와서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절박한 사연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0: 네.

0: 신과 배님,
1: 네.
0: 영원히 제발 한번 이 책을 너무 읽고 싶다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뭔가 훅 온 거예요.
1: 네.
0: 어떤 마음일까? 우리 궁금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아, 그런데 진짜 당첨을 만약에 정말 바라신다면 이 책을 꼭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맞습니다.
0: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주소를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셔야 된다는 네. 거 얘기 다시 강조합니다. 그레이스 그런드의 I Miss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염승숙 소설가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민정님, 타자를 의식하는 좀비라니 독특한 설정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비를 사실 좀비 한 개인으로 집중하는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 것만도 놀라운데
1: 네.
0: 여기는 그 내면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좀비를 휩쓸고 있는 그 내면의 폭풍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접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죠.
1: 맞아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계속 몸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고 팔이 잘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일 텐데 주인공의 몸 안에는 난데없이 다짜고짜 까마귀가 들어와 앉는단 말이죠.
0: 네.
1: 까마귀가 들어와 있는 작중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까마귀랑 대화하면서 내가 너를 내보내주면 좋겠니? 라고 이제 제안도 하고
0: 네.
1: 까마귀는 또 뭐 잉크, 왕관, 서쪽 뭐 하면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막 이제 내뱉는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또 과거의 기억들 아주 어린 시절에 모래사장이나 파도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빙빙 돌려주었던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사랑했던 연인인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만지고
0: 네.
1: 껴안았던 그런 감각들을 계속 상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지 않겠다를 선언한 좀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잠잠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게 뒤엉켜서 혼란하게 뭔가 우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향한 이 갈망이 영원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가닿지 못할 건데

0: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드디어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죠.
1: 왜 서쪽인가요?
0: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서쪽으로 가야 너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리워하는 너를 향한 어떤 이 탐색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건데
1: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기다리고 여기서, 있을 수만 없으니까
0: 네, 계속 언데드한 자들과 호텔에만 머무른다면 계속해서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떠오르고 나를 이토록이나 애타게 하는 너의 존재를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 호텔을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1: 저는 어떤 의미로는 그 코맥 메카시의 로드가 떠올리기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 소설도 영화도 됐지만
0: 동쪽으로 가는 거 있나요?
1: 동쪽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지금 주의 깊게.
0: 근데
1: 왜냐면 거기도 남쪽으로 가면 가는 이유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죠. 이제 세계가 멸망한 상황에서. 근데 남쪽에 가면 막연히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살 길이 그쪽으로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서쪽이군요.
0: 맞아요. 서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작중화자의 내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너무나 거대한 아포리즘처럼 이어지거든요. 가령 이런 문장들. 나는 밤새 달린다. 까마귀와 굶주림 말고는 나 혼자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벌떼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세계는 크고 공허하지만 내 안의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공허하다.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도로를 먹어치운다. 개걸스럽게. 이런 문장들을 보면 지금 작중화자가 좀비로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자신이 열망하는 것을 향해서 혹은 애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1: 도로를 먹어치운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에 보면 까마귀와 굶주림을 빼면 나 혼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내 몸에 이제 아예 하나로 합체한 거니까.
0: 들어앉아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것도 저는 이 책의 이 부분도 제가 체크해둔 건데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몇 안 되는 진짜여서라는 거다. 아름다움, 꿈, 지루함, 굶주림. 굶주림은 진짜다. 그 무엇보다도. 난 굶주림에서 책 한 권 쓸 수 있다면서 이게 진짜 실감하는
0: 맞아요.
1: 대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0: 먹기라고 하는 행위를 멈춘 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잖아요.
1: 그렇죠.
0: 굶주림이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고 굶주림이 나를 채우고 내가 이 굶주림을 안고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막 너를 향한 이 그리움과 애도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이 아직 다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척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너가 없이 산다는 것, 너를 모르고 산다는 건 그냥 사는 척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도 너를 향한 얼마나 애타는 절절한 그리움을 품고 있는 건지를 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결국엔 이 작중화자가 이 질식할 듯이 처해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소설의 중반에 가면 슬픔의 모든 역사,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모든 것이 슬프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슬픔의 일부이며 그래서 슬픔은 총체적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가 사랑했던 연인을 잃고 그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이 슬픔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의 그것처럼 지금 이 유구하게 이 생을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지금 1246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 소설은 비오기 직전 하늘이 흐리고 침침하고 습할 때 약간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제목에 끝났다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끝나기는 끝나나 본다. 끝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0: 그렇죠. 끝이 난다.
1: 이게 그 현재형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0: 맞아요.
1: 게 많잖아요.
0: 맞아요. 다 현재형이에요.
1: 맞아요. 이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의 시간 순을 좀 흐리는 데 또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제목도 끝났다가 아니라 끝이 난다고요.

0: 네,
1: 뭐 계속 진행 상태인 것처럼.
0: 네, 작중 인물이 좀비다. 네. 이 좀비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연인을 잃었고 그 커다란 슬픔의 대가로서 지금 마치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과정에서 좀비의 내면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정말 처연하게 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낮을 걷고 도로에 서서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지만 서쪽은 끝이 나질 않고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지면 또다시 멈췄다가 또 낮이 되면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중간 소설의 중반 이후를 보면 살아있는 자들 1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1: 아, 무섭네요.
0: 네. 좀비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있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서쪽을 향해 날아가고 그쵸?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소설 후반부에 네. 가면 앞질러 달려오는 개들과 함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중에게 둘러싸이죠. 이 작중 화자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마치 물리쳐야 하는 이 단 하나의 악마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상황이 주인공이. 이어져요.
1: 네. 우리가 보통 영상 매체 통해서 특히 많이 접했던 좀비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구도는 그 반대잖아요.
0: 네, 맞죠.
1: 내가 개인이 딱 이렇게 있는데 생존자처럼 딱 있는데 저기서 한 무리의 좀비들이 보통은 나를 향해 느리지만 나를 향해 분명히 맞아요. 다가오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을 많이 접하는데
0: 맞아요.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한의 공포감과 네.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사람에게 있는
1: 그렇죠.
0: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좀비가 그것을 느낍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쾌일번호 626번 중 라크리모사 리카르도 무티 지휘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고 있습니다. 김현정님 카페에서 지금 커피 내리면서 작가님 목소리에 쫑긋 주문 들어오면 이 흐름의 단락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해요. 카페
1: 커피
0: 사장님.
1: 내리면서라는 의미가 카페
0: 그러니까 맞아요.
1: 사장님이시군요.
0: 카페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단락 놓칠까봐. 이런 사연 가끔 있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뭐, 응대해야 되는 경우, 누가 말 걸면 귀찮을 지경이다 하는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또, 1145 쓰시는 카페인님, 출장 와서 시간이 맞지 않아 커피숍에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커피숍에서 염승숙 작가님 음성이 잘안 들려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고통일 듯한데 마음이 너무나 고운 좀비가 되어 영원한 삶은 더더욱 괴롭고 고통일 것 같아요. 서쪽으로 너를 찾아가는 이야기, 어떤 삶의 철학들이 찾아올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1: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북카페를 들어주시네요.
0: 출장
1: 재밌습니다.
0: 가서 여행 가서 우리 카페 분들 북카페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 너무 그 고운 좀비가
1: 마음이 고운 좀비.
0: 돼서 영원히 사는 삶은 더더욱 괴로울 것이다. 아까 김민정 님도 슬픈 사람은 비열한 좀비가 될수 없나 봐요 하셨는데 어때요? 승숙 작가님 만약에 이 상황 놓인다면 내가 주인공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스러움을 표현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얼마나 그 어떤 사람의 뭐 빨간 셔츠 입은 사람을 이제 그 먹는 얘기가
1: 초반에
0: 초반에
1: 나오죠? 네,
0: 나오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조개 바지락 그한소찔 때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니 이상했다, 너무 친밀하다, 부드럽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싶었는데 승숙 작가님이라면
1: 어렵죠, 정말. 지금
0: 우리는
1: 설정 자체가 좀비여서 그렇지, 이 언데드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좀 감추고 가려놓고 보면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퍼하는 사람 그 자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먹는 것도 잊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하염없이 그 사랑했던 연인을 찾아서 이 어떤 또 다른 여정을 떠나는 인물로 보인단
0: 그렇죠.
1: 말이죠.
0: 목적지가 너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너라고 하는 영역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슬픔은 정말 이루 말 못할 것인데 앞서서 윤고은 작가님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소설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 작중 화자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간다. 모래 언덕에 네가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곳에 있겠지만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 너 역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였던 장소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함께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중 화자도 네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했던 너는 이미 이 세계에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인정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던 곳으로 향하게 되면 그곳에 도달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둑한 숲, 처량한

0: 가지, 황량한 폐허 이런 것들을 건너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나선형 기지에 갇혀버려요. 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리거든요.
1: 네.
0: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에워싸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1: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물이 아니라 진짜 그물에.
0: 네, 진짜 그물에 걸려요. 그래서 이 바닷가와 긴 유역을 가르는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려다가 네. 벌어진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소설의 첫 장부터 팔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해요. 팔이 없으니까 양팔을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다리를 묶어라고 해가지고 네. 양 다리를 묶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묶어서 거꾸로 이제 매달게 하는 거죠, 공중에. 네. 근데 공중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네. 마치 예수처럼 들어 올려지거든요. 네. 이 과정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고 이 앞질러 달려오는 개들 사이사이로 이제 너무 무수한 군중들의 눈빛이 이 당혹스럽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 인물은 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앞서 말한 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건 저의 독자인 저의 감상일 수도 있어요. 소설 속에서 이 작중 인물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1: 네.
0: 그냥 계속해서 막 달려오는 개들이 막 의학스럽게 지저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도 착하지? 오, 알았어, 알았어. 이런 말들을 거듭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 성별도 분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들이
1: 네.
0: 에워싸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척하고 지저분한 행색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면면들을 살펴봐요. 그들이 나 하나를 두고 굉장히 긴장해 있는 표정들을
1: 네.
0: 살펴보고 어떤 신호로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굉장히 그냥 무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영화 속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가들이라는 걸 이 주인공이 알아차리죠.
1: 네.
0: 이 활동가들이 현수막 같은 것들을 막 펼치거든요. 좀비 아포칼립스를 지금 당장 종식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속 세계관은 계속해서 좀비, 언데드한 인물들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좀비를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는 게릴라 활동가들도 산포에 있는
1: 네.
0: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길게 펼친 그물에 이제 이 주인공이
1: 네.
0: 걸렸죠.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처럼 된 곳에 발이 묶여서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참수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했던 네.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너무
1: 강조하시려는
0: 떨렸어요.
1: 강조하시려는 줄 알았어요.
0: 아니요. 아, 지금 마음이 떨려가지고 네, 참수돼요. 참수 너무 네. 마음이 아프죠.
1: 에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태울까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무감하게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있는 목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도 좀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통증도 고통도 느끼진 않아요.
1: 네.
0: 그냥 몸과 얼굴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얼굴이 분리된 채로 지금 잘린 머리가 양파자루에 담겨가지고
1: 네.
0: 그냥 모래사장에 방치돼요.
1: 여기서 신체를 네. 그 다루는 방식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까 팔부터 시작해서
0: 네네네, 맞아요.
1: 뭐 다리, 발 이제 다른 존재들을 묘사할 때도 그렇고 마치 사물처럼 그렇게 심지어 내 머리도
0: 맞아요. 그리고 한참을 방치가 돼요.
1: 네.
0: 정말로. 사람들의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 좀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처형했다고 처벌했다고 생각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거꾸로 몸은 거꾸로 되어 있고
1: 네.
0: 머리는 이제 모래사장에 방치된 채로 분리된 채로 계속 날과 밤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블랙코미디처럼 이런 문장들도 있어요. 내 몸에서 그물이 다 거쳤을 때 군중은 잠잠해지고 서로 밀착한다. 내가 달아나야 하나? 이제 없는 분노라도 느끼는 척 할까? 나는 스테이션 외관에 실려 가정집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제압당해 묶여 있다.
1: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다니.
0: 약간 블랙코미디 같은 문장들이죠. 네. 실제로 나는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좀비니까 인간들이 두렵지도 않고 내 몸이 토막이 나든 잘려나가든 네. 나에겐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데 마치 분노를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볼까? 위협해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치 내가 외관에 실려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라고 묶여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어요.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우스운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1: 그렇죠. 네. 지금 하승성님이 승숙 작가님 우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0: 네, 울진 않았어요.
1: 전혀 울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시느라 네. 마음이 지금 바쁘셨던 것 네. 같고요.
0: 머리가 잘려나갈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읽으면서.
1: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공이잖아요.
0: 그렇죠.
1: 주인공은 이렇게 주인공의 죽음인가?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다니?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0: 맞아요.
1: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좀비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안타깝다 느껴지는 걸 보니 이 책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을 덮으면 눈물이 날 듯하네요.
0: 네, 주인공이 좀비지만 전혀 무섭거나 뭐 공포스럽지 않아서요. 네.
1: 안쓰러워요.
0: 안쓰러워요. 그리고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정말이지 독자는 주인공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 그쵸.
0: 좀비여도 사랑해. 주인공이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1: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내와 어떤 고민과 이런 처절함이
0: 맞아요.
1: 초반부터 쫙 깔리다 보니까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0: 맞죠. 네.
1: 블로흐의 프레이어 기도 연주 리처드 용재훈을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엔드 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슬픈데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더 슬퍼요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맞아요. 오늘 아까 라크리모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프레이어 다 이어지는 곡들이 이 마음과 딱 맞아서 공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5623 쓰신 카페님,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존귀한 좀비네요. 주인공 설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염승숙 작가님 아니었으면 접해보지 못했을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승숙 작가님은 이게 굉장히 굵직하게 손에 잡히는 서사라기보다는 계속 반추하고 복기하는 그 어떤 내면의 기록 같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될까 약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면 김민정님도 좀비가 저 같아요 지금 거의 이 내면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쯤 되면 이 소설에서 작가가 차용한 좀비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소설의 설정이 아니라 거의 은유적인 장치가 아닌가.
0: 그럴
1: 인간을
0: 수도
1: 이해하고
0: 그쵸.
1: 상실과 애도와 그리움과 이 슬픔의 관념을 좀 이해해 보려는
0: 네.
1: 은유적인 장치로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0: 맞아요. 이 7부에는 토니 모리슨의 문장이 앞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런가 하면 배회하는 외로움도 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잠재울 수 없다. 그것은 제 힘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이런 것에도 너무 공감이 되죠. 지금 이
1: 맞아요.
0: 소설 속 상황과도 잘 일치되고.
1: 맞아요. 이 소설이 총 7부로 이루어져 있고,
0: 네.
1: 각각의 부가 시작이 될 때마다 이렇게 토니 모리슨이라든지, 페소아라든지,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어떤 문장들을 인용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각 장의 제사를 이 엔드마르켄이라는 작가가
0: 네.
1: 자신의 작품 안으로 받아들인 다른 작가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작품마저도 엔드마르켄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읽어온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이자 총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0: 이 이야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승숙 작가님이 거듭 읽으셨는데 어떤 감정이 딱다두 번, 세번 읽고서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이제 이 소설의 결말의 내용이 좀 남았는데요.
0: 네.
1: 이 카라트를 입은 여자가 이 주인공의 머리를 내려쳐서 이 몸통과 얼굴을 분리했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시원하게 칼을 휘두르는 인간과 거기에서 고통 없이 무감하게 자신의 잘린 머리를 보고 있는 이 좀비가 대조되면서
0: 네.

0: 굉장히 우습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과거에 만났던 한 낯선 여성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당신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1: 네.
0: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장면이 또 있어요. 이 카라트 작업복을 입은 여자한테 참수당한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해서 십자가에 이제 붙박힌 다리를 몰래 내려준단
1: 네.
0: 말이죠. 그리고 이 잘린 머리 같은 양파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고 우리 얼른 가요. 여기서 떠나요 하면서 이 주인공을 이끌고 가준단
1: 네.
0: 말이죠. 그래서 눈이 막 내리고 있고 눈 내리는 숲으로 도망치는 이 인간과 좀비의 이한 쌍이 정말 기이하게 느껴져요. 이 도망치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뭐 마지막 서사에서 이 좀비가 이 자신을 구원해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블랙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또
1: 네.
0: 이어지면서 이 머리를 이제 이 생존자 여인이 그 나무 토막에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끼운 나무 토막을 또 몸통에 끼우고 이제 저벅저벅 이동을 새롭게 시작을
1: 네.
0: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 것이 부서지는 파도, 아주 드넓은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여인과 작별 없이 그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서로 돌아설
1: 네.
0: 뿐으로써 이제 이별을 하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이거죠.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은 너다. 이것은 미스터리다.
1: 그쵸.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원할 것 같던 굶주림, 이 슬픔의 끝에 도달한 좀비가 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결국에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네가 있다라는 식으로
1: 네.
0: 나를 구성한 것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자 사랑의 역사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소설을 여러 번 읽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었나. 나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자아 탐색의 여정이 기존의 소설의 문법이었다면
1: 네.
0: 이 소설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너다라고
1: 그쵸.
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자를 향한 아주 근원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의 토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의지 이런
1: 네.
0: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마치 거대한 잠원이나 경구 속에 제가 침잠되어 있는 것 같다가, 결국에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를 구성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타자를 향한, 혹은 타자에게서 도달한 사랑이구나, 라는
1: 네.
0: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번, 몰두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좀비에 관한 편견을 깨뜨리는 작품이라고
0: 그러네요.
1: 얘기하셨습니다.
0: 네.
1: 좀비 이야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찾아
0: 네.
1: 읽으신 분들도 아마 이 책을 펼쳐보시면, 몇장 넘기기 전에,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실
0: 맞아요.
1: 거예요.
0: 아니면 색다른데? 라고도.
1: 그렇죠. 내가
0: 네.
1: 알던 좀비가 아닌데 라고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0: 네.
1: 싶습니다. 김현정님은 이렇게 사연
0: 네.
1: 주셨습니다.
0: 철학책에 핫한 좀비를 대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정말 어떤 소설은 철학과 같죠.
1: 네.
0: 이 작가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고유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독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흥미롭죠.
1: 네, 왠지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좀비의 그 좀비가 뭔가 한자어로 본다면
0: 네.
1: 슬플 빗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좀 슬퍼 이런
1: 좀 슬픔을
0: 네.
1: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들 정도입니다.
0: 네.
1: 오수미님, 그 어떤 전형과도 무관한 새로운 좀비 소설 이런 호평이 있네요.
0: 그렇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좀비 선을 그었으나 이 소설은 굉장히 인상적인 다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떠도는 좀비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잃어버린 자들, 상실한 맞아요. 자들, 슬픔 안에 정말

0: 고여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슬픔 안에 고여있는 자들. 특히 저는 우리 북카페에서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슬픔의 발견이라는 네. 책을 다뤘거든요. 그 책에서 읽은 구절들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하면서 네. 마치 그때 책을 읽고 지금 바로 그 다음 생방에서 그 순례하듯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그러네요. 연결성도 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0: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번호를 뒷번호 네.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실게요. 네.
0: 4658님 1246님.
1: 네, 네.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북카페 7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7이 들어가는 네. 걸로 열심히 골라봤는데 켄 리우의 소설이고요.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1: 네,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 7주년 당일이고 네. 그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네. 그 생일 느낌 담아서 7이 이렇게 많이 네. 두 번 들어간 거네요. 네. 모르겠죠? 캔리우 하면 또 찾아 읽으시는 분들 네. 워낙 많으실 것 같고 그 책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연 통해서 정말 많은 예상 못한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이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또 권합니다. 승숙 작가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일디보의 파세라 이탈리아어인데요.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2: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이 또 달라.
3: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1: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2: 너무 좋다.
1: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3: And I'm Kristen.

호주 시드니 필립 해안의 스타 쇠푸른 펭귄. 이 쇠푸른 펭귄이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쇠푸른 펭귄은 키가 30cm 정도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이죠. 근데 추운 극지방이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따뜻한 남부 해안에서 살죠. 낮엔 바다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면 뭍으로 올라와 둥지로 향하는데요. 필립 해안 관측소에서는 이 귀여운 펭귄들이 바다에서 나와 뒤뚱거리며 둥지로 가는 퍼레이드를 매일 실시간으로 중계해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조류독감으로부터 이 펭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호주 당국의 정책이랍니다. 야생 펭귄에게 백신을 놓는 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데요. 다행히 이 펭귄들이 사는 굴의 위치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펭귄들도 인공 조명이나 사람들의 손길에 익숙한 편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으로 호주의 듀오 앵거스 그리고 줄리아 스톤의 Down to the Sea 듣고 왔습니다. 호주 하면은 뭐 그 유명한 코알라, 캥거루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는 이 쇠푸른 펭귄의 이미지도 입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락다운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그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 새푸른 펭귄 퍼레이드 영상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네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엄청난 팬이 된 거죠. 영국의 한 매체는 이 퍼레이드 자체를 스포츠 경주 포맷으로 그렇게 쇼로 패러디해서 중계를 해서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 조리독감으로 좀 위험에 처했다라는 판단으로 접종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들은 뭐 코로나 4차 접종까지 있었죠. 뭐 한 수개월 텀을 두고 예약을 잡고 기억했다가 캘린더에 적었다가 2차, 3차, 4차도 맞고 하다가도 아 내가 3차를 맞았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들도 펭귄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 차례 접종으로

만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적어도 맞아야 되는데 몇 개월 텀을 두고 말이죠. 친구들이 그걸 기억하고 오를리 만무하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1차 접종을 맞은 펭귄들을 식별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겠죠. 보통은 타스마니아나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더 남쪽으로 서식지가 있긴 한데 이 본섬에 가까운 필립섬 여기는 번식이 피크가 되면 한 4만 개체가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서식지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짧네요. 6세, 6세까지 산다. 새푸른 펭귄의 또 다른 별명은 요정 펭귄이네요. 요정 펭귄. 요정 펭귄으로 기억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4주 간격 접종이네요. 몇 개월이 아니라 1차에서 2차까지 가는데 한 4주. 그리고 지금 워낙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2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잘 접종 마치고 건강하게 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108님도 보고 있으면 아빠 웃음 짓게 된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대의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새음행 라운지 오랜만에 또 반갑기에 예고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새음행 라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포크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평을 듣는 싱어송라이터 최제니, 제니 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최제니,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의 이 찬사를 받고 있는 음악 세계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알보란이 부릅니다. Algo de mí, 내 안에 무언가. 베베가 부르는 Siempre me queda. 언제나 내게 남을 것.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파블로 알보란의 노래였죠. Algo de mí, 내 안에 무언가. 이어서 들으신 베베의 Siempre me quedará, 언제나 내게 남을 것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2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사막의 블루스, 데저트 블루스. 세계 음악의 장에서 이 말은 메타포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탄압으로 고향 말리 니제르를 떠나 사하라 사막을 떠돌던 투아렉 부족의 청년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서름을 노래하며 싹트기 시작한 음악입니다. 투아렉 부족의 전통 리듬과 아랍 음악에 미국의 블루스락이 융합되었고 투아렉족 스스로는 이 영혼의 고독과 그리움을 뜻하는 티슈마렌 또는 아수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처음 소개되면서 데저트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음악에 소개된 첫 번째 아티스트 가운데 알리 파르카 투레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막 블루스의 선구자라 불리었습니다. 미국 블루스 거장의 이름을 딴 별명 아프리카의 존 리 후커가 붙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 음악은 블루스가 아닙니다. 나에게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거지요. 나의 음악은 블루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알리 파르카 투레는 블루스 장르 자체를 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스의 진짜 원산지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임을 강조하며 서구 평론가들의 문화적 주객 전도를 비판한 겁니다. 이에 더해서 아프리카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서구의 상업적 카테고리에 끼워 맞추는 문화적 제국주의를 지적한 거죠.

알리 파르카투레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은 아프리카의 영성주의에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말리 북서부 니제르 강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강변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을 구경하며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니제르강 유역 부족들이 대대로 믿어온 물의 정령 김발라를 섬기는 의식에서는 단연 기타, 제르케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악기가 연주되었습니다. 알리 파르카투레는 12살 때 직접 제르케를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의 정령을 만나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그에게는 접신의 경험이자 음악의 나침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와 음악은 영적 결합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요. 1956년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처음 기타 연주를 접하면서 알리 파르카투레는 말리의 전통 현악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독학으로 기타 지판 위에 말리의 전통 리듬과 음계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데뷔 앨범이 세계 음악의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킵니다.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투아렉 부족의 선율을 어쿠스틱 기타와 체면적인 노래로 전하며 사막 블루스의 장을 연 겁니다.

알리팔카투레의 등장은 서구인들이 자신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블루스의 원형이 수세기 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음을 알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일렉트릭 기타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블루스의 전통을 접목하고 라이 쿠더와 협업하는 등 국제적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는 미국 블루스로의 흡수를 자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렉트릭 기타에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의 리듬과 음색을 접목했고 음악 산업의 첨단 기술에 영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튜디오에서도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하는 유기적 방식을 선호했답니다. 미국의 블루스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흑인들이 그들 고유의 영적 유산을 토대로 탄생시킨 음악임을 입증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 사하라 사막에 노매드들이 탄생시킨 블루스의 원형을 세계화하고 블루스의 본고장이 미국이 아닌 아프리카임을 입증한 거장 알리 파르카 투레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상품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품화가 아니라 좀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 나아가서 연구하는 자세로 이루어진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리 파르카 투레와 라이 코도가 함께 발표한 1994년작 Talking Timbuktu 앨범 수록곡 I Do, 믿음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마디 블루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와는 무관하죠. 그 늘 음악 듣다가 블루스의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화성적 진행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곡이었고요. 이 녹음도 미국의 LA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언젠가 지난 그 세하라 시간인가 예, 또 라이 쿠도를 예, 그의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에 또 그런 얘기 알리 파르카 투레와의 프로젝트는 예, 그렇게 녹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블루스맨 클레렌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 또 그 블루스 기타의 만신전에 또 계시는 그분이 참여를 했네요. 앨범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미국 쪽 블루스의 영향 예, 라이 쿠도뿐만 아니라 기타와 비올라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곡 중간에 비올라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곡에도 함께 연주한 걸로 추정이 되네요. 라이 쿠더는 여기서 슬라이드 기타와 만돌린 연주를 담당을 했고요. 1950년대 후반에 기타 연주를 처음 접했다고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60년대부터는 또

알리 팔카투레가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 당신의 기타 연주가 아메리칸 블루스 특히 존리 후커의 그것과 상당히 닮았고 공통 분모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알리 팔카투레도 귀 기울여서 이 아메리칸 블루스를 들었겠죠. 상품화. 상품화는 늘 애매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또 사막과 연관하는 이 서사도 사실 알리팔카 투레와 그렇게 큰 접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권에 따라서 출신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송하이와 또 그런 지역을 알리팔카 투레가 구사하는 그런 음악, 그 전통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너무 복잡한 그런 음악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데서트 블루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 스타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된 그런 서사 역시 블루스도 이 노예 트레이드, 노예 교육의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 본 대륙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당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프리칸 블루스에 또 아메리칸 블루스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 알리 팔카 투레가 왜내 블루스는 비누, 가루비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런 뭐 상업적인 의미가 크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전통에 충실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요즘 그 영화들 보면은 이 아메리칸 블루스의 전통을 이 퇴마 또 어떤 와해된 그런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영화들도 많이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곡을 제목을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두 번째 곡은 역시 서아프리카 말리의 또 다른 전통이죠. 그리오 전통의 또 코라 연주자. 도아마니 디아바테와 함께 또 연주한 삼바 젤라디오 영웅 서사였습니다. 18세기 말리 역사에서. 자, 오늘 새알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의 새알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피오렐라 만노이아와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함께 부르는 푸치니의 오페라의 아리아 에 루체 반데레 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그리고 가수 이스크라 맨나리니가 부르는 루치오 달라의 곡 아모레 디스페라토 절망적인 사랑 두곡 듣고 새 음향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에 인천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상이 부르는 레코팡 다보, 우정이 먼저입니다. 65년도에 프랑스 감독인 이브 로베르의 영화 레코팡의 주제가로 첫 선을 보였다는데요. 그 후 조르주 브라상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의 하나가 되었다죠. 뭐 제목 그대로 우정 찬가인데요. 브라상 특유의 익살 덕분에 우정을 마냥 찬미하는 분위기를 배제합니다. 이거 그 프랑스 해군 전후회에서 비공식 주제가로 갖다 쓸 것 같은 내용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Enfants salauds, mais des amis franco de port, des copains d'abord. 아니 뭐 그들이 탄 배는 별것 없었지. 프랑스 전함에서 띄우는 배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항구마다 이 점을 꼭 알려주기를. 그들이 탄 뗏목은 오리들이 논이는 드넓은 호수를 아주 느긋하게 떠돌아다녔지. 배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우정이었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고 사는 놈들은 문학적 허세를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정이 먼저 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인간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 뼛속까지 정직한 뱃사람들이었다고. 천사는커녕 복음서 한 줄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한 줄도 읽은 적 없는 무식쟁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돛을 활짝 펴고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했다고. 위기에 닥치면 언제나 우정이 당직을 섰고 북쪽 하늘을 가르쳐주는 것도 우정이었고 우정이 없던 길도 만들어주었지.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두 팔을 뻗어 구조를 요청해서, 그럴 때 그들은 신호등처럼 보였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없었어. 이 배에 오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 그렇게 떠난 친구가 남긴 바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 100년이 지나도 야속한 운명처럼 모두가 그 친구를 그리워했어. 그들은 끝까지 버틴 유일한 배를 몰았어. 그 배는 항구는 바뀌어도 방향은 결코 바꾸는 법이 없었지. 그 배의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조르주 베르상의 1965년 발표곡 레코팡 다복 우정이 먼저 오늘 새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선 김학선의 뮤직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라인하르트 메이의 In Meinem Garten 나의 정원에서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1: 중국공부는처음에는서툴지만두번째는익숙해지고세번째는친구가됩니다목금토오전5시20분
0: 星期四五六上午5:20
1: 홍상욱과
0: 왕도와함께
1: 중국중고를통해중국을
0: 만나보세요
2: 지금여러분께서는 EBS FM 을듣고계십니다저는입이되는영어의이연석
3: 그리고저는제니퍼클라이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2부 시작했고요. 오늘 2부 첫 곡은 포르투갈의 그룹 마드레 데우시 출신의 작곡가 호드리고 레앙 그의 첫 솔로 데뷔 음반 93년작 아베 문디 루미나르 수록곡이었습니다. 네오클래식 앰비언트 그룹인 복스 앙상블과 함께 만든 이 음반 수록곡 아베 문디 세상을 향한 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2514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사막 블루스는 아니지만 사막의 목소리를 가진 제니스 조플린의 서머타임 듣고 싶어지네요. 여름아 얼른 가렴 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알리 팔카 투레의 음악에서 영성을 느끼듯이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이 100%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성 충분히 있죠. 알리 팔카 투레는 자신이 큰 인기를 얻을 때마다 농사 짓는 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니스 조플린 어쩌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하신 제니스 조플린의 Summertime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레죠.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는 참 기쁘네요. 이렇게 또 얘기치 않은 계기로 또 학선 씨를
1: 네.
0: 올 상반기에도 뵀는데
1: 네, 그러니까
0: 하반기 들어서 또 한 차례 뵙는
1: 네.
0: 기분 좋은 또
1: 기쁜 마음
0: 오늘입니다.
1: 네.
0: 그 다행히 또 우리 한태인 군의 그 자리를
1: 네.
0: 또 급한 부탁에도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고마워요.
1: 아니요, 저는 네. 승열님 뵈러
0: 네, 인천에서 이렇게 먼 길을 또 와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인천 관련해서 이 질문 준비했는데요. 한국 메탈 음악의 성지 인천과 부산 맞죠? 아직도
1: 네,
0: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1: 아 인천 네. 헤비메탈 네. 요즘 그런 밴드들이 있긴 한데 네. 예전만큼은 또 아닙니다.
0: 그 맥을 유지하는
1: 네,
0: 건
1: 하고
0: 있어요.
1: 네. 헤비메탈 자체가 이미
0: 예,
1: 네, 그 잘 안 되는 네. 장르이기 때문에
0: 시한부인가요?
1: 네, 근데 제가 약간 관심이 많아서 그 예전 인천 헤비메탈 하던 분들만 만나 뵙고 그러는데 되게 흥미롭게 네.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워요?
1: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네. 그냥 그 지역 안에 네. 씬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0: 아.
1: 한국에서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럼요.
1: 거의 그냥 서울 중심으로 네.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으면 그냥 뭐 시애틀 씬 뭐 이런
0: 맞아요.
1: 게 있는데 네. 한국은 그런 게 없었는데 네. 헤비메탈에서만 좀 드물게 네. 부산 씬이 있었고 네. 인천에 씬이 있었고
0: 근데 그게 좀 확장돼서 락도 포함하는 그런 거가
1: 근데 또
0: 인디락 이쪽으로
1: 네. 근데 인디락이 되면서 네. 인천 신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0: 그 어떤 왜 그렇게 불상사를 일으킨
1: 그때 뭐 약간
0: 요인이
1: 뭐 이렇게 광역 버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0: 예.
1: 광역 버스로 이렇게 오가기가 쉬워져서 빨간 광역
0: 탈 인천이 같은. 이루어진 거예요.
1: 네.
0: 아.
1: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 300만의 대도시인데
0: 네.
1: 약간 뭔가 서울 위성 도시처럼 얘기하는 분들 음악적으로는
0: 음악적으로
1: 그래서 사실 부산은 지금 음악하려면 그냥 네. 서울 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0: 너무
1: 인천은
0: 좀 떨어져 있으니까.
1: 인천은 그냥 바로 옆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이 네. 좀.
0: 이거 의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근데 생활과 밀접한 또 현실적인 이유도 네.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리고 클럽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없어져서
0: 아.
1: 클럽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0: 어떤 공연할 장소가,
1: 네,
0: 있어야,
1: 장소가
0: 되니까.
1: 있어야 되니까
0: 예.
1: 인천은 이제 그런 게 거의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많이 사라졌고
0: 사라졌어요. 상징적으로 뭐 한두 개가 남아 있다면
1: 없습니다.
0: 아예
1: 예, 아예 좀 사라져서 그 전까지 아. 막 공연을 자주 헤비메탈 공연이 예. 열렸던 곳은 이제 다 사라지고
0: 예.
1: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예를 들면 인디씬이 활성화된 부산이나
0: 예.
1: 대구는 그런 상징성 있는
0: 맞아요.
1: 공간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인천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또 확실히 인디 시작하면 뭐 95년, 90년대 중반부터 인디 시작하면서 예.
0: 대구에 떠오르는 그 상호가 헤비라고
1: 헤비.
0: 있잖아요.
1: 네, 헤비라고 있습니다. 헤비는 정말 오래 지켰던 거죠.
0: 이름도 헤비야.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예. 부산에 요즘 이곳 때문에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오방가르드라고 굉장히
0: 오방가르드.
1: 네,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0: 네.
1: 요즘 한국 법령상
0: 예.
1: 춤을 추면 안 돼요. 이렇게 일반 식품 뭐 거기서 그
0: 아.
1: 법상. 근데 사실 이 춤의 개념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2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거든요.
0: 아, 그 춤을 췄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군요.
1: 한 20번 넣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건 그냥 뭔가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예, 여기가
0: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
1: 예,
0: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싫은 거죠. 그래서
0: 예.
1: 보통 그런 거 보면 뭐 라이벌 예. 뭐 업체 뭐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0: 일 수도
1: 뭐 있는 뭐 남튼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음악계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오방가르드가 잘 버텨야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잘 버티길
0: 예.
1: 희망합니다.
0: 이상한 법이네요.
1: 네.
0: 인천은 그래도 굵직한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물론 또 이게 전국구고 뭐 인터내셔널일 수도 있는 그런 위상이 됐을 것 같은데
1: 네.
0: 그게 이제 지금 20년째 굳건히 자리를 그러니까요. 잡고 있죠. 네. 인천음악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관과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1: 네, 맞습니다.
0: 음악 지원 뭐 이런
1: 네,
0: 거.
1: 네, 음악창작소. 각 지역에 음악창작소가 있는데 인천에도 네. 음악창작소가 생겨서.
0: 학선 씨도 여기 또 상당한 인풋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뭐 가끔 심사도 보러 가고. 네. 네.
0: 어때요? 헬로루키에 비해서.
1: 헬로루키에 네. 비하면 사실 아직 부족,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0: 연식이 아직도 좀
1: 신생인가요? 인천음창소가 생긴 지가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신이 네. 무너져 있었던 상태여서 예. 이제 그걸 예. 다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좋은 음악인들이 많이
0: 발굴이 등장, 되고 예, 있어요.
1: 발굴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뭐 헬로루키 같은 거는 그때 한 번 할 때 거의 천 팀 막 이런 이 정도가 지원을 하고 하니까
0: 점점 늘어난 거죠.
1: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실 이 양으로 비교하면 양이나 뭐 질 이런 거에서 헬로루키가 뭐 앞서긴 하는데 그래도 인천 신도 지금 이제 예. 다시 일어서려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천 음악 창작소 출신이다 하면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멋진 아티스트가 한두 명, 한두 팀 정도 나와줘야 이제 또 그런
1: 맞습니다.
0: 힘을 또
1: 요즘
0: 받아갈 텐데.
1: 산만한 시선이라고 네. 저도
0: 있어요?
1: 좋아하고
0: 산만한 네. 시선?
1: 산만한 시선이라는 포크 듀오가 있는데 네.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음악도 좋아서
0: 음악 창작소 인천 창작소 네. 출신이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아. 응원하겠습니다.
1: 음악 창작소에서 이제 문화관광부에 자기들을 어필하고 그럴 때 우리 산만한 시선이 한국 대중음악상 우리 신인상 받았다. 예. 네,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0: 그런 팀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1: 네.
0: 오늘 또 재미난 음악, 재미난 이야기 기대할 텐데요. 오늘 선곡 테마는 어떻게 또 꾸려주셨나요?
1: 아, 네, 이 선곡 테마가 늘 어려워서 예. 이것도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건데 영미권 음악 말고 다라는
0: 영미 제외.
1: 네, 영미 제외.
0: 예. 좋네요.
1: 네.
0: 영미 제외인데 그 출신국이 이제 뭐 다양할 것 같고
1: 맞습니다. 근데 또, 음악은 네. 또 영미권에 가까운 음악도 네. 있고요.
0: 영미랑 네. 또 음악적으로는 연관도 있고 네. 영어로도 부르고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으로 Walk of Art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0: 네.
1: Walk of Art의 Why Do I라는 곡입니다.
0: Why Do I? 네. 나는 왜?
1: 네, 제가 북유럽 쪽 음악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0: 예.
1: 그냥 이 밴드가 생각이 났어요.

0: 스웨덴의 밴드거든요. 네. 스웨덴의 AOR 밴드인데 제가 이 지역만 북유럽이고 네 그냥 정말 영미권의 그 잘 만들어진 팝 록 앨범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에디모타의 AOR 앨범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AOR 소개하면서 이게 어덜트 오리엔티드 록 뭐 이런 식으로 예. 설명을 했었는데 이 AOR이 약간 두 가지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1: 아, 그래서 그래요?
0: 이 A가 어덜트이기도 하고 예. 다른 거로는 앨범이 되기도 합니다. 앨범
1: 아 맞아요. 그 말씀 예. 예, 들은 것 같아요.
0: 예. 예. 그래서 뭐 80년대 미국 라디오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음악도 뭐 토토도
1: 어덜트
0: 있고.
1: 컨템포러리 개념도
0: 네.
1: 약간
0: 맞습니다.
1: 속이지만 좀 락킹한
0: 예. 근데 AOR 그 어덜트에는 약간 블랙뮤직 쪽도 많이 좀 담겨 있고 예. 있어서 앨범 오리엔티드 락이 그냥 약간 멜로디칸 락 음악 예, 그냥 성인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아리오 스피드웨건 같은 밴드 네. 나이트 레인저 막 이런
1: 센데
0: 아 그래요? 어. 센가요?
1: 화이트 스네이크도 포함되나요?
0: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그냥 토토, 전이 아, 이 정도
1: 그 정도?
0: 예, 그 정도 사운드를 들려주는 음악을 이제 AOR이라고 하는데 음악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 토토 같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아 그냥 복잡한 거 없이 이런 음악만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계열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2000년대에 나왔던 음악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이쪽 계열 음악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밴드가 이 워크 오브 아트라는 밴드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음악 들어보시면 되게 청량하다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고 네. 그냥 이 앨범이 한 80년대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1: 이 음악은 언제 나왔어요?
0: 2000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1: 2000년대에 나온 거죠?
0: 네, 2000년대 나 2005년인가 그때 나왔었고요.
1: 그런데 80년대에 나왔을 법한
0: 네,
1: 그런
0: 맞습니다.
1: 사운드이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네. 아직도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그렇군요.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 주류는 아니더라도
0: 네, 주류는 아닙니다.
1: 완전히 외면받는
0: 네, 맞아요.
1: 스타일도 아니고
0: 하는 젊은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아예 이탈리아에 프론티어 레이블이라고 예. 그냥 이런 음악만 계속 전문적으로 발매를 하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1: 오, 그 정도예요?
0: 네, 그래서 프론티어에서 음반 나왔다 하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저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1: 컬렉터시니까
0: 네,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앨범이 만약에 정말 80년 나왔으면 대단한 반응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한국으로 네. 잠깐 와가지고 그럼 네. AOR의 개념이 한국 아티스트 지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0: 아, 한국에는 정말 네.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이거 관심이 없었나?
0: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네. 약간 되게 애매하게 받아들여서
1: 토토를 한국 팬덤이 좀 있잖아요.
0: 네, 사실. 근데 토토 같은 음악을 하는 네. 밴드가 거의 초기에 쿠바 정도 쿠바라는 그 예, 그 기타리스트 이정우 씨가 했던 네네네. 쿠바 밴드가 초기에 좀 그런 걸 좀 지향했었고 그런 음악 밴드들이 뭐 한두 팀은 있었는데 그냥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1: 아,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좀 반응이 오면 이게 지속될 수 네. 있는데 초반에 그런
0: 맞아요.
1: 반응이 시큰둥했군요.
0: 그리고 80년대는 사실 밴드 음악이라는 건 거의 좀 센 헤비메탈 하드락 그런 음악들이었잖아요. 한국에서는.
1: 그렇게 좀 네. 치우쳐 있었죠.
0: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덜트 뭐 앨범 오리엔티드 이런 개념의 밴드가 활동하기에는 한국의 시장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다고 그런 류의 팝음악을 또 외면한 것도 아닌데 네. 한국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0: 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막 네. 비상구 같은 밴드가 있었고.
1: 아, 저 비상구 좋아했습니다.
0: 네, 그 주현미 씨 남편이
1: 네, 남편분이
0: 이동신
1: 네.
0: 씨가 하는. 네. 근데 그 음악이 되게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또
1: 한국스러운 네, 뭔가 있는
0: 뽕끼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리고 송골매도 후기에 좀 그런 음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1: 그렇다면 조용필 선생의 네. 후기 디스코그래피도 AOR이라고 네, 포함할
0: 그렇죠.
1: 수 있겠네요.
0: 그 후기작도 뭐 14지 뭐 이런 네. 음악들이 그런 스타일에 좀 담고 있었죠.
1: 그렇게 또 현지화된
0: 네,
1: 형태로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막 이런 음악만 파는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이트.
1: 그래요?
0: 이름이 멜로디
1: 한국에?
0: 아니요.
1: 해외.
0: 헤비 하모니스입니다.
1: 헤비 하모니스.
0: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무거운 하모니 뭐 이런 거여서 네. 이런 음악들만 주로 다는데 그중에 한 유저가 네. 이 앨범을 두고 네. 토토가 만들지 못한 최고의 앨범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토토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앨범 단위로 제가 완전히 이건 너무 명반이다 싶은 거 뭐 포 앨범 뭐 이 정도 빼고는 그냥 저는 싱글 단위로 굉장히 많이
1: 네네네.
0: 좋아했는데
1: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워크 오브 아트의 이 앨범은 이게 셀프 타이틀 앨범인데

0: 앨범 전체가 너무 좋아서 토토를 이들이 토토의 사운드를 꿈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토토만큼 훌륭한 앨범을 만들었던 그런 밴드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토토를 더 좋아한다면 아 그래도 이들이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그 이 후크를 만드는 그거에 네. 있어서는 토토를 당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는 네. 않나요?
0: 곡을 너무 잘 써서 이 밴드도
1: 이들도
0: 네 그래서 너무 좀 마음에 들어했던 밴드입니다.
1: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Work of Art Why Do I 입니다.

0: 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또 M사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셨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나요? M사
1: 네.
0: 방송에.
1: 네. 일주일에 한 번. 그건 거의 2시간 동안.
0: 네. 전담으로?
1: 네. 전 저와 박정용 네. 씨와 또 네. 김윤아 씨가 같이
0: 음악을
1: 나와서 또. 음악 얘기만 2시간 하거든요. 오. 그래서 너무 좀 즐겁게 요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인기가 좀 있어요? 생기 쭉쭉 올라가고 있나요?
1: 제가 청취율은 잘 모르겠어서 근데 그게 손석희 씨가 하는 네네. 라디오 방송이어서 이제 화제는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손석희 씨는 70년대 미국 대중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0: 네. 네.
1: 그래서 되게 오, 이런 음악을 정말 좋아했구나 싶으면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음악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네. 있습니다.
0: 워크업 네. 아트 이런 것도 좀 틀어주고
1: 네 가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조민숙 청취자 글도 보이네요. 학선님 오시면 음악과 주변에 대해 귀가 더 트이는 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스페이스 공감에서 김학선 이 성함 보면 괜히 더 반갑습니다. 가끔 새음행에 오셔도 좋지만 고정으로 오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네.
1: 반가워해 주시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저희 뭐 1순위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첫 번째 곡 스웨덴 아티스트의 곡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는 네덜란드로 가겠습니다.
0: 네.
1: 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30 something인데요. 네. 이게 그냥 서른 지음회. 네. 김광석의 서른 지음회를 네. 제목을 이렇게 네. 지었더라고요.
0: 잘하셨네요.
1: 네. 이 피아노 재즈 트리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 이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말
0: 네. 한국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들이?
1: 한국도 사랑하고 네, 서로 한국인도 사랑하고 네, 네. 서로 사랑하고 사실 이 음악 가지고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비난도 네. 받고 네. 있죠.
1: 이즈리스닝이다. 네. 좀 심하게는 엘리베이터 뮤직 같다. 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그냥 딱 배경으로 틀어져 있으면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0: 네.
1: 다 이게 잘 듣는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네. 멤버들은 제가 예전에 그냥 서면 인터뷰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0: 비난을 받던
1: 네, 뭔가 상관없이. 우리들의 음악이 뭐 그렇게 쉽건 말건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자신들의 가장 큰 음악적 성취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들의 음악을 듣는 곳이 자동차 아니건 뭐 거실이건
0: 엘리베이터건
1: 부엌이건 아무 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훌륭한 BGM 배경음악이 되어준다면 그걸로 좀 자기들은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네. 그걸 자신들의 음악 커리어의 최대 가치로 둔다.
1: 네.
0: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성공도 좀 한 편이죠.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성공을 해서 라이센스 된 앨범도 꽤 많고요.
0: 예.
1: 그리고 내한 공연도 여러 차례 예. 했었고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예 한국 가요를 예. 새롭게 이렇게 연주한 앨범을 2017년에 발표했는데 그 앨범이 바로 이게 서촌이라는 앨범 제목도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지었잖아요. 네네. 한국인들이 좋아할 법한.
0: 그러게요.
1: 그래서 서촌으로 지어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나 광화문 연가. 이 광화문 연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재한 우울한 편지 그리고 김현철과 이수라가 함께 불렀던 그대 안에 블루.
0: 서른 즈음엔 왜 없을까요?
1: 서른 즈음에도 있습니다. 이 앨범.
0: 있어요?
1: 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0: 잘하셨네요.
1: 김광석 서른 즈음에 있고 그리고 뭐 김고모 미련. 이렇게 좀 정말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이런 가을 가요들을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를 했는데요.
0: 학선 씨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 좋아하시나요?
1: 아니요. 이게 뭐 이렇게 사실 즐겨 듣진 않는데 네. 이건 처음에 좀 신기해서 한번 들었었고 네. 근데 사운드를 또 너무 네. 잘 잡아서
0: 네.
1: 사운드가 너무 훌륭해서
0: 완성도도
1: 네, 듣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제주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네. 이걸 틀고 빨리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0: 이게 원곡이 무엇인가?
1: 네, 원곡이 무엇인가? 네. 근데 쉽게 맞추더라고요. 원곡에 되게 충실하게 네. 연주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각각 재즈처럼 피아노건 뭐 베이스건 이렇게 솔로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좀 재즈의 어법에 좀 충실하긴 한데
0: 네.
1: 워낙 곡이 친숙하고 멜로디가 좀 좋은 곡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상용으로는 좋은 앨범. 그리고 제가 요즘 뭐 카페나 이런 곳 가면 가끔씩 게이 그 사장님의 취향이 너무 담겨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막 90년대
0: 네.
1: 락 발라드 막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약간 거슬리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0: 네, 너무 그 튀어가지고
1: 네, 호소형 발라드 네, 막 이런 네. 것들. 아 그냥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 같은 음악만 틀어도 네. 이 공간이 훨씬 더 살 텐데.
0: 그럼 좀 추천 좀 하시지. 그거. 자주 가는 단골이시면 얘기 꺼낼 수 있지 않나요?
1: 네. 근데

0: 네. 보통은 단골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네.
1: 그렇긴 하네요.
0: 제가 단골이 네. 되는 공간은 네. 음악이 되게 좋은
1: 음악도 좋아야 되니까.
0: 네, 좋은 공간들이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네.
1: 저는 이 시도를 비난하는 것도 이해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거기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스탠다드를 발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0: 네.
1: 한국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이런 시도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다. 네. 뭐 없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재즈 스탠다드라는 게 거의 1930년대 뭐 이때 나왔던
1: 100년
0: 음악들이,
1: 전 음악들이니까,
0: 음악들이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 새로운 재즈 뮤지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새로운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국 가요 음악이 이런 기회로 사실 일본인들도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를 좋아하니까 네. 이런 음악 듣고 서촌 같은 앨범을 들으면서 한국 가요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앨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바로 이제 2년 뒤였나? 네. 1년 그 후라는 네. 또 제목으로 한국인에도 감성을 건드리는
1: 1년 내 1년이 채 안 돼서 또 네.
0: 1년
1: 2탄을
0: 그 후라는 또 네. 앨범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1: 네덜란드의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30 something 30 즈음에 듣고 오죠.

0: 재즈 트리오가 연주하는 김광석의 서른즈음에 들으셨습니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 버전의 리메이크였죠. 30 something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소개된 음악이었습니다. 자,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뮤직파일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아티스트는 정말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네, 아티스트인데요. 네. 마리한 이라는 밴드입니다. 2인조 밴드 마리한. 리가 의이, 그러니까 의
0: 철자가 눈에 확 띄네요. 네. 네.
1: 마리안의 뜨노야라는 곡인데 네, 제가 아는 분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정식으로 뭔가 레코딩된 음원이 없어요.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 음악이. 아. 네. 오늘 이게 예전에
0: 어떻게 음악을 들어보죠?
1: 예전에 네이버 네, 온스테이지에 아,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라이브
0: 음원을 우리가 네, 듣게 되는군요.
1: 근데 제가 이 마리안을 너무 오랫동안 좀 지켜봤던 예, 밴드거든요. 근데 요즘 국악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오버 음악들 너무 많잖아요.
0: 많죠. 예.
1: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독특한 음악이었고 네, 가장 인상적으로 그런 계열 음악 가운데 들었던 음악이 마리안이라는 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되게 특이해요. 이게 기타와 보컬 맡고 있는 해길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해길. 네. 그리고 드러머가 미국인 드러머예요. 러셀 무어라고. 네, 이렇게 2인조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각자의 좀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 온스테이지 그때 원고를 제가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해길 씨는 자기도 어릴 때는 그냥 락 음악 같은 걸 해왔는데 네, 점점 음악을 할수록 이 서양의 락 음악과 자기의 어법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내 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막 국악 전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교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을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도 예전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MBC 라디오에서 막 그런 거 했던 거. 네네. 거기에 보면 막 할머니들이 막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 막 전해주는 네, 구전요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소리도 좀 굉장히 많이 좀 탐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을 완성을 했고 여기 이제 드러머 러셀도 뭐 미국에서 나온 음악이 자신 모국의 음악인데 아, 그 음악들 너무 자기는 재미없고 너무 뻔한 것 같고 해서 네네네, 아방가르드나 막 노이즈 이런 쪽 음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국 고유의 좀 리듬에 빠지고 해길 만나고 하면서 함께 좀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네네, 생각으로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이 마리안의 음악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길이 노래하는 그 가사가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약간 정말 옛날 좀 사어들 우리나라 사어 뭐 고어 이런 것들을 좀 갖다가
0: 그렇군요,
1: 음악을 하는 것 같은데.
0: 네네네.
1: 그 해길 씨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 농사짓던 네, 그 할머니 집 가면 거기에 떠올랐던 뭐 풍경 그리고 네, 그 시골의 정서 이런 것들을 자기는 좀 음악에 많이 담고 싶었다라고 해서 저는 아, 너무 멋있는 밴드고 보컬리 해길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0: 아, 외모도 출중하시고 네,
1: 순정만화 네, 주인공과 진행했습니다. 아, 그래서
0: 근데 왜 앨범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 그게 의문인데 계속 데모 몇 장 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큰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데모 몇 장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나온 앨범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온스테이지 버전을 갖고 온 게 그래도 사운드가 깔끔하게 담겨 있고 뭔가 좀 기승전결 이런 게 좀 잘 담겨 있는 네네네네, 곡이어서 갖고 있는데 제가 막 그래서 최근에 선곡하면서

0: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또 3년 전에 활동이 좀 멈춘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영상이
1: 2023년경에 네. 활동을 멈춘 네. 듯 보인다.
0: 이 마리안의 공연이 있으면 이제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서 네네네. 워낙 독특하니까 네.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는데 영상을 다 남기는데 이제 3년 네. 전 이후로는 영상이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1: 저는 미리 들어봤을 때 이 기타와 보컬의 해길의 퍼포먼스가 오늘 그 앞서서 일부에서 알리 팔카투레를 네. 소개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도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그 고어나 없어진 단어들을 일부러 찾아서 또 표현을 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맞습니다. 들리네요.
0: 그래서 그 언어들도 네. 가사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네. 딱 뭐 가사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네. 그 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미지의 힘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마리안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팀명인 마리안도 그렇고 뜨노야도 그렇고 네. 사전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다 받으실 거예요.
1: 음악이 네. 어려우니까 외모를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닙니다.
1: 혹시 이렇게 잘 들어보시라고?
0: 아닙니다. 음악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마리한의 뜨노야 듣고 오겠습니다.

0: 미스터리한 듀오 마리한의 뜨노야. 언젠가 네이버에 그 온스테이지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 기록을 함께 들어봤고요. 해길, 러셀 이 두 사람의 기타 보컬 그리고 드럼 연주로 좋은 기록 남아 있는 게 참 네,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1: 갑자기 온스테이지에 네. 대한 감사함이.
0: 그러니까요.
1: 예, 승열님도 네, 저도 온스테이지.
0: 아니, 두세 개 남겼죠.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그 안 없었을래나? 그 아니, DB 그건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 서버 공간 마련하려고.
1: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0: 네. 뭐 빨리 다운 받아야겠다. 네. 자, 아무튼 자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곡은 제가 김활성의 사랑은 어디에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이건 그냥 아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곡 음악을 하나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거든요. 지난해 네. 이 김활성 씨가 남은 숲이라는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0: 네. 근데
1: 이 앨범을 제가 가장 많이 그에 들었고 지난해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아껴가면서 들었던 노래여서
0: 네.
1: 이거 한번 좀 같이 듣고 싶다 청취자분들과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김활성이라는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0: 네, 네.
1: 근데 그 이전에는 뭐 노래 운동 같은 거 음악을 통해서 노래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음악 모임도 하고 또 계절별로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0: 네.
1: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0: 네네.
1: 또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에도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
0: 이영훈 씨. 예. 이런, 스승님이세요.
1: 예, 이런 분들이 네. 자기가 이제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네. 공연에서 이 사랑은 어디에를 먼저 막 자기가 늘 부르기도 하고.
0: 그럼 진짜 애정이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0: 그분의 노래를 자신이 또.
1: 그 네. 음악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
0: 네.
1: 이영훈 씨가 선생님에게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 김활성 선생님이 영훈아 계속 음악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음악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0: 그
1: 용기를 네, 얻었다고 하는데 이 앨범이 거의 기타와 목소리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1: 예,
0: 네.
1: 그래서 노래도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뭐 가창력의 기준으로 하면 잘하는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0: 네.
1: 이거 저는 작년에 앨범 들으면서 아 정말 노래란 게 무엇인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답을 찾지 못했지만
0: 네.
1: 그리고 뭐 잘하는 노래라는 게 과연 뭔지 노래 아까 제가 여기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제니스 소프리 말씀하실 때 노래에 정말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제가 김활성 씨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앨범이고 노래였고 그리고 이 음악 앞에서 수많은 뭐 기술, 테크닉 이런 걸 좀 무용하게 만드는 예,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듣고

0: 마음에 이 음악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1: 예, 이런 음악도 많이 들어야죠.
0: 네, 맞습니다.
1: 김활성 씨의 음악 사랑은 어디에를 끝으로 또 아쉽지만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0: 저희가
1: 예.
0: 네, 앞에 이야기를 많이
1: 예,
0: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0: 네.
1: 또 빠른 시일 내에
0: 네.
1: 또 뵙도록
0: 기쁜
1: 하겠습니다.
0: 마음으로
1: 예.
0: 달려오겠습니다.
1: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한국 싱어송라이터 김활성의 사랑은 어디에? 이 노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0: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 에서 만나요.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마카야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K-POP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캠든 특파원 연결됐나요?
3: 20주년 축하합니다.
2: 짝짝.
3: 20주년 축하합니다.
2: 짝짝.
3: 지금 저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분께 가고 있는데요. 그분과의 첫 만남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2: 오, 수다쟁이 나캠든 특파원과 20년이나 함께한 분이라니.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서 그분은 누군가요? 설마 첫사랑?
3: 첫사랑 맞습니다. 바로 저의 롤모델 K-POP계의 레전드 빅뱅인데요. 네, 지난 8월 21일 빅뱅의 20주년 월드투어의 첫 포문이 화려하게 열렸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약 9년 만에 열린 빅뱅의 단독 콘서트에 오랫동안 컴백을 기다린 4만 명의 팬들이 함성과 감동의 눈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2: 이야, 9년 만에 완전체 빅뱅과 팬들의 만남이라니. 아름다운 응원봉 물결만큼 감동적인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캠든 특파원, 아티스트와 팬들의 특별한 만남이 또 있다면서요?
3: 맞습니다. 헤드셋을 끼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달콤한 보이스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죠. 네, 오는 9월 6일까지 K-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따라 떠나는 여행이자 체험형 전시인 한국여행 라운지가 열리는데요. 전시에는 엠플라잉, 그리고 P1하모니, 앰퍼센원 등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음성 도슨트로 참여해서 국내 관광지를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2: 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따라 여행할 수 있다니.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로맨틱한 것 같아요. 아, 캠든 특파원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싶나요?
3: 저는 아주 잘생기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랩도 잘한다는 멤버가 있다는 엠퍼센더이 추천하는 여행지로 떠나려고요.
2: 하, 진짜. 아, 뭐 칭찬을 그렇게 면전에 대고 한대요. 아, 그 잘생기고 완벽하다는 그 멤버 혹시 저를 닮았다는...
3: 네, 저를 닮았다는 리더 나캠든입니다. 그럼 전 엠퍼센더의 캠든 씨가 추천하는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2: 아, 그 멤버 아닐 텐데. 아, 그 잘생겼다는 마카야 씨가 추천하는 곳도 가보시라고요.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양,
0: DJ 캠든입니다.
1: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빅뱅 빅이었습니다.
0: 네, 오늘도 한국인들의 메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빈 러버님께서 캠디 막디 오늘도 화이팅!
1: 화이팅!
0: 화이팅!
1: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에0330님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나 캠디 막디 못 보네요. 유유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0: 그죠?
1: 네, 아, 아쉽네. 아, 좀 이상한 네. 기분입니다, 지금.
0: 아, 네, 그리고 또 나마림 NHR0904님께서 캠디 막디가 하는 마지막 월요일 오늘도 즐겁게 놀아보자. 화이팅, 사랑해.
1: 아, 사실 이분들의 이름도 아, 뭐 자주 보는 이름들도
0: 그러니까요.
1: 있고 많이 못 보는 이름들도 있는데 아,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게
0: 그죠, 진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우리 뭐지? 앞에 이렇게 오프닝 할 때 메시지 보내 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항상 이렇게 보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항상 너무 잘 챙겨봐 주신 거에 대해 진짜 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네요.
1: 맞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이름들이죠.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 마리 유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캠디 막디 오늘은 두 분이 라디오 진행자로 함께해 주시는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유유 함께 잊지 못할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요. 하트 하트라고 하셨는데 진짜 잊지 못할 마지막 월요일 저희가 재밌게
0: 네,
1: 한번
0: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네,
1: 꿀보이스로 아, 오늘 완전 꿀보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K-POP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했죠, 캠든 씨?
0: 네, we shared updates about Big Bang launching their 20th anniversary world tour and about the experiential and exhibition Korea Travel Lounge featuring K-POP stars as audio docents.
1: 네, 무려 20주년을 함께한 보이그룹 빅뱅이 9년 만에 단독 콘서트이자 월드 투어를 개최했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캠든 씨, 20년째 한 가지를 좋아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자, 내가 가장 오랜 시간 좋아해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쿠앤크.
1: 그러네. 쿠앤크.
0: 네.
1: 쿠앤크는
0: 정말
1: 진짜
0: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1: 와, 캠디는 쿠앤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0: 쿠앤크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0: Now,
1: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 현재, 미래.
0: 쿠앤크.
1: 쿠앤크 광고 이거 들어와야 돼, 이 정도면.
0: 근데 진짜 쿠앤크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 처음 보죠?
1: 그렇죠. 사실 네. 뭐 어떤 플레이버를 이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바닐라 좋아하는 사람 그쵸. 있고 뭐 아니,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네. 와, 이 정도로 이 플레이버에 진심인 사람은 전 제 인생 처음이긴 합니다.
0: 근데 신기한 게 쿠앤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1: 그것도 맞아요. 그게
0: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1: 진짜 저는 쿠키 도우 쿠키 앤 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합니다.
0: Whoa, that sounds really good.
1: Yeah. 쿠앤크는 보통 뭐 아무거나 넣어도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 여행 라운지는 K-POP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국 여행지를 고르는 특별한 행사인데요.
0: 네.
1: 저희 M%1도 음성 해설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0: 그렇죠.
1: 자, 우리 캠든 씨, 저희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0: 어떤 도시를 여행지로 추천했나요?
1: 제 기억으로는 경복궁도 있었어요. 네, 또 대한민국 하면 딱 도시보다도
0: 그렇죠.
1: 경복궁 저희 이제
0: 유명하죠. 사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되게 많은 곳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한강공원. 한강공원을 추천해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자양역 근처에 있는 그 공원이었을 거예요. 거기 공원이 사실 뭐할 것도 되게 많고, 먹거리도 많고, 사실 요즘 또 날씨가 완벽합니다. 요즘
1: 그쵸.
0: 밤에 나가면 딱 선선해가지고, 얇은 잠바나, 아니면 뭐, 긴 바지 정도만 입어도 딱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국 여행 라운지가 또 목소리를 듣고 여행지를 고르는 거잖아요.
1: 네네.
0: 저희가 직접 음성 도슨트로 참여해보니까,
1: 네.
0: 저는 사실 쉽진 않았어요.
1: 저도요.
0: 네, 캠디 어땠어요?
1: 그럼 저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가끔 박물관 가면, 그런 음성 도슨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0: 그쵸,
1: 이게 뭐
0: 그쵸.
1: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0: 네.
1: 그거에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는 건데,
0: 그러게요.
1: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하나하나가 너무 잘 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녹음을 임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중간중간에 되게 어려운 말들이 좀 있었어요.
1: 그쵸.
0: 약간 발음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게 또 약간 긴장까지는 아닌데, 뭔가 혼자서 이렇게 좀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발음이 꼬이는 게몇개 있더라고요.
1: 그쵸, 꼬일
0: 네.
1: 대로 꼬여.
0: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게 되게 뭐 조용한 방에서 녹음을 하니까 숨소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되게 조심히, 예쁘게 그 맥락도 잘 들리게 녹음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1: 네.
0: 네.
1: 네, 그래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5일 11시 00분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또, 빅뱅은 20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멤버들의 화려한 솔로 무대와 특별한 듀엣 무대까지 이어져 빅뱅을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팬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자, 마카야 씨, 단독 콘서트에서 해보고 싶은 솔로 무대 있으세요?
0: 저는 나중에 콘서트를 하면 자작곡 랩 노래를 무대를 한번 서보고 싶은 게좀 있어요. 네, 제가 선배님들 보면 또 자기만의 색깔이 가득한 자작 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로 혼자서 무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진짜 꼭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1: 약간
0: 들더라고요.
1: 20주년 때도 그걸 하고 싶으세요?
0: 20주년 때는 뭔가 멤버들 각자 자작곡 한 번씩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0분.
0: 사실 모든 멤버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자작에.
1: 그쵸.
0: 저랑 캔디가 또 앨범에는 항상 랩으로 참여하고 있고,
1: 네네.
0: 또 우리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뭐 다음 앨범이나 그 다음 앨범이나 앞으로 뭐
1: 그쵸.
0: 저희가 좀더 참여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저희만의 곡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딱 20주년에 각자의 곡을 딱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앨범에 있는 곡들을 딱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곡들 중에 Fly
1: 네.
0: 20주년에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0: Fly가 좀 눈물이
1: 저는,
0: 터지는.
1: 예. 네. 제가 어쨌든 래퍼인데, 20주년에는 뭔가, 제가 항상 좋아했던 그, 왓카 크랜베리 같은 곡 있죠. 그때쯤이면 한번 노래를, 되게 근사한 노래를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뭔가, 20주년이면, 사실 그때 되면, 뭔가 저희를 그때까지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울림이 퍼지는 경기장 같은 곳에서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이렇게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예. 네.
0: 진짜
1: 큰
0: 20주년이면 제가 이제 20살 좀 넘었는데
1: 그쵸. 20주년이면 저는
0: 엄청나네요.
1: 마흔
0: 20주년이면 우리 진짜 30 후반
1: 네,
0: 40
1: 마흔
0: 초반
1: 초반
0: 되네요.
1: 되네요. 네.
0: 이야, 이때
1: 와.
0: 근데 사실 이 빅뱅이 좀 일찍 데뷔를 한 것도 있고,
1: 그쵸.
0: 네, 저희보다 좀 일찍 데뷔를 한 것도 있는데 20주년이란 게전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진짜로.
0: 정말 팬분들에게 너무너무 따뜻한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살짝 클립을 좀 봤는데 팬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만큼 오래 좋아했던 게 보이고
1: 그쵸.
0: 기다려왔던 게 너무 보여서 모두 즐기고 행복해하던 게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또 여기 체험형 전시인 한국 여행 라운지는 여행의 설렘을 느낄 수 있도록

0: 공항처럼 꾸몄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행은 정말 설레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공항도 참 설레는 곳인 것 같은데, 내가 여행지를 고를 때 1순위는 맛집이 있는 곳인가요? 뭐 사진 찍기 좋은 곳인가요? 아니면 뭐 사람이 많은 곳인가요? 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1: 저는 사진 찍기 좋은 곳?
0: 오, 경치.
1: 네. 그 경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0: 네.
1: 1순위인데 전 경치. 아, 근데 또 먹거리. 아, 모르겠어요.
0: 아니, 저도 어느 정도 1순위는 경치라고 생각해요. 약간 vibe?
1: 그쵸.
0: 약간
1: 딱
0: 분위기랑 그.
1: 에어포트 내리면 그 파이브였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게뭐 매장. 매장을 통틀어서 말하자면 뭐 쇼핑, 옷 쇼핑 할 수도 있고,
1: 네.
0: 뭐 아니면 뭐 음식 먹거리 쇼핑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 또 사람 많으면 가끔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1: 그쵸.
0: 너무 사람이 많으면. 물론 여행지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해외 다닐 때 보통 사람 많은 곳에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쯤은 좀 약간 조용한 곳에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알프스 산맥 뭐 이런 거
1: 예.
0: 많이 조용하죠.
1: 그쵸.
0: 네, 뭐 염소 소리 날것 같은, 네, 그 정도의 조용함.
1: 네.
0: 아니면 약간 뭐 일본을 여행지로 삼으면 좀 뭐랄까, 외곽으로 가서 좀 온천, 산속의 온천을 약간 느끼던가, 약간 이런 느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1: 네.
0: 그래서 뭔가 여행지 1순위는
1: 1순위.
0: 곳마다 다르다.
1: 네.
0: 네, 약간 뭐 나라마다 다를 것
1: 맞긴
0: 같아요.
1: 해요. 맞긴 해요.
0: 자, 그러면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을 사시는 편이신가요?
1: 아니요.
0: 우리 캠디? 안 사요?
1: 네, 잘안 사요.
0: 아니면 약간 거기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
1: 근데 생각보다 안 사요.
0: 어, 진짜요?
1: 네. 사세요?
0: 저는 그래도
1: 안 사잖아요.
0: 딱히 안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1: 네.
0: 진짜 이것도 진짜 케바케인 것 같은데, 그냥 곳마다 달라요.
1: 근데 저도 이번에 유럽 가잖아요, 저희.
0: 네.
1: 약간 파리스 가면 PSG 유니폼 한번 사기 싶기도 하고.
0: 오,
1: 아,
0: 축구팀
1: 뭔가
0: 유니폼.
1: 에펠탑 티셔츠.
0: 키링, 에펠탑 키링.
1: 티셔츠. 에펠탑 뒤에 티셔츠.
0: 아니,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미국에서 미국 막 깃발이나 미국 막 패턴 이런 옷을 안 사도, 약간 미국에서 산 옷이 나에겐 기념품이에요.
1: 아, 그쵸.
0: 그런
1: 미국에서만 구할 수
0: 느낌.
1: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0: 그래서 약간 그거를 뭐 한국에서 입거나 뭐 다른 나라에서 입을 때, 아, 이거 미국에서 산 거구나, 이게 뭔가 더 기념품 같고, 딱히 막뭐 자석이나 이런 거 사는 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 그쵸. 그래서.
0: 나중에 내 집이 있으면 자석 모으고 싶긴 해요. 아, 그럼 지금부터 사야 되나? 그러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오래된 인연입니다.
1: 초등학교 짝꿍이랑 아직도 친해요. 10년째 쓰고 있는 지갑, 오래된 단골 식당 사장님 등등 사람과 물건 모두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인연에 대해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0: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the people and objects in your life that you've had a long connection with. For example, a wallet you've been using for over 10 years, or the owner of my longtime favorite restaurant, and so on. Tell us about the enduring relationships in your life that you couldn't imagine living without.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자나 반디엠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항공이들의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Plave, pump up the volume.
2: 네, 여기는 플레이비오 스페셜 DJ 발디 영재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메 외계인들이죠. 플레이브가 부릅니다. 펌펌.

0: 진심이야.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가사!

0: Released on April 8th, All Eyes on You, a track from Ampersand One's fourth mini album Definition, is a fan song filled with gratitude and love for their fans. The song stands out for its warm, heart-fluttering melody and sincere message.
1: 이 곡은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언제나 저희의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곡인데요. 무엇보다 아이돌 한국어 마지막 주인만큼 앰퍼센드원의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응원해주신 한국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이 곡을 고르게 됐습니다.
2: You'll stay, all eyes on you.
0: Yeah. 앰퍼센드원의 All Eyes on You는 감사한 팬들에게 바치는 팬송인데요.
1: 맞습니다.
0: 저 캠디와 막디가 작사에 참여해서 더 의미가 깊은 곡이죠.
1: 아하.
0: 자, 작사할 때 작업 방식이 가수마다 다 다른데, 좀 막디는 금방 만드는 편이세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는 편이신가요?
1: 아, 이게 진짜
0: 다 다르죠.
1: 곡마다 다르죠. 근데 다 다르죠. 이 곡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멜로디를 먼저 만듭니다. 네, 멜로디를
0: 매 순간.
1: 네, 보통 뭐라 해야 될까? 가사를 적을 때, 아니 뭐 작사 작곡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파트가 비어 있고 비트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일단 그 비트를 컴퓨터에 넣고 마이크를 켜 놓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몇 번 불러놔요. 몇 번 하고 마음에 드는 파트 있으면 그 파트만 잘라서 남기고 딱 그걸 하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기에 가사를 쓰는데 아, 이 곡은 조금 더 빨리 난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1: 뭔가 멜로디도 단순하고 리듬 약간 멜로디컬 한 게 사실 좀 더 쉽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곡은 좀 빨랐다.
0: 네,
1: 금방 만들었다. 이 느낌입니다. 오히려 가사를 좀 더 집중하려고 한 것 같아요.
0: 저도 이 곡은 좀 빨랐어요. 그러면 또 팬송이잖아요, 이 곡이.
1: 네.
0: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팬송에 제일 적합하다고 그쵸. 느끼거든요.
1: 이 노래
0: 가사적인 것도 그렇고
1: 너무 좋아요. 이 노래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너무 팬송으로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사실 팬송인 만큼 저희 둘이도 가사에 좀 그 마음을 담고자
0: 사실 먼저 팬들 생각해서 쓴 네. 거라서
1: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0: 네. 또 이 노래 작사한 후 멤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1: 뭐 멤버들은 항상 사실 반응을 잘해줘요, 저희. 저희 작사, 작곡에 항상 반응을 잘해줘가지고 되게 항상 고맙고 좀 힘이 나는데 이 노래에도 저희가 딱 했을 때, 캠디의 파트에 반응이 제일 터졌죠.
0: 진짜 바보 같아.
1: 여기에 그 멤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엄청 터졌죠. 다 따라하면서 갑자기.
0: 진짜 바보 같아.
1: 이러는데. 그 반응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0: 이게 제가 되게, 엔디어들이 되게 약간

0: 부끄럽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1: 네.
0: 그걸 생각하면 쓴 거예요. 약간 바보 같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근데 이때 쓴 의미는 아 진짜 바보 같아. 약간 뭔가
1: 너무 좋다.
0: 네, 네. 뭐만 해도 막 되게 서툴고 뭐 약간 되게 귀엽고 막 바보 같고 막 이런 거 알죠?
1: 알죠.
0: 그런 마음을 좀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네. 자, 이 노래 작사할 때 좀 생긴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녹음할 때?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말했던 바보 같은 이 파트를 캔디가 녹음할 때 아, 또 다시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녹음했다가 다시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0: 제가?
1: 네.
0: 아, 그 바보 같아를
1: 한 번 더를 하고 싶어서.
0: 맞아요.
1: 캔디가 혼자 저희는 한 명씩 들어 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는 보통 한 명씩 들어와서 녹음을 하는데 캔디가 녹음을 하고 나중에 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0: 그쵸.
1: 라고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또 제가 녹음실에 있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랑 제 기억에 브라이언 아니면 지호 씨였던 것 같은데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캔디가 약간 이제 우리가 오니까 좀 쑥스러운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1: 원래는 그냥 완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느끼면서 하면 돼요. 약간 저희 항상 다 그러거든요. 약간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느끼면서 그냥 아, 진짜 바보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멤버들이 밖에 있으니까 캔디가 약간 눈치를 보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Hey bro, come on 했는데. 아 역시 캠디는 캠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녹음원에 실린 그 캠디의 목소리가 되게 리얼하고 뭔가 이렇게 애교스럽다고 해야 되나? 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애교스럽지 못하고 잘못하면 되게 무섭게 들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진짜 바보 같아.
1: 야 빌런 이거는
0: 이건 빌런.
1: 야 빌런.
0: 혹시 또 재밌는 약간 하 진짜 바보. 요즘 그 유행하잖아요. 그 어떤 단어 이렇게 문장이 아, 있으면
1: 다른
0: 그거를
1: 톤으로.
0: 이렇게 뭐 다른 톤으로 하는 건데 자 방금 제가 약간 좀 무서운 villain 톤으로 했잖아요.
1: 네.
0: 자 하나 더 해주시죠.
1: 그럼 저는 약간 내가 무서워.
0: 아.
1: 진짜 바보 같아. 겁에 질린 느낌.
0: 전 놀리는 거.
1: 오케이.
2: 아 진짜 바보 같아.
1: 진짜 놀리는 거 진짜 놀리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이런 느낌 말고 아 진짜 아름다운 느낌으로 했으니까 저는 진짜 잘한 거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또 이 팬송을 듣고 팬들의 반응 중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0: 저는 미국 투어 때 이 노래를 또 따라 불렀어야 했잖아요.
1: 맞아요. 제가 부탁했죠.
0: 네 근데 또 이제 한국어 가사가 굉장히 또 많아요.
1: 생각보다 한국어 가사가 많더라고요.
0: 근데 제가 그 많은 팬분들께서 또 엄청 되게 같이 따라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진짜 그 시윤이 시작 파트 있잖아요. 내 비밀을 그때부터 딱 진짜 완전 그냥 되게 열심히 연습해 온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와.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사운드체크였어요.
1: 네.
0: 사운드체크였는데 제가 내려가가지고 한 번 더 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0: 네. 내려가가지고 막.
1: 맞아요. 그게 외국인 분이셨는데 한국어로 가사를 또 외워오셔가지고.
0: 그러니까요. 너무 impressed.
1: 네.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곡을 우리 엔디어가 듣고 진짜 우리가 엔디어를 이만큼 좋아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M%1은 어떤 가수일지도 궁금합니다.
0: So, I'm curious how you, our 항공이들, would describe M%1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1: 네,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M%1 All Eyes on You 가사를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내 비밀을 말해줄까?
1: Shall I tell you my secret?
0: 오, 그래, 그래.
1: Oh, yeah, yeah.
0: 처음부터 지켜봤다고.
1: I've been watching since the very beginning.
0: Oh, 그래, 그래, 그래.
1: Oh, yeah, yeah, yeah.
0: 환하게 웃던 네가.
1: You, who was smiling brightly.
0: 손 내밀어준 그날.
1: The day you reached out your hand to me.
0: 한순간 너에게 무너졌어.
1: In that one moment, I fell for you. Fell for you. 아, 최근에도 이 노래 불렀잖아요, 사실.
0: 그쵸.
1: 저희가 또 최근에
0: 마카오 콘서트.
1: 마카오에 콘서트를 하고 왔는데 이게 또 저희의 앵콜곡입니다.
0: 맞아요.
1: 앵콜곡이라서 이때는 춤을 추지 않고 약간 무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팬분들과 눈 마주치고 되게 재밌는 순간인데요. 아 이게 읽으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0: 내 비밀을 말해줄까라는 가사가 저는 유독 눈에 보이는데요. 마카 씨 오늘 그러면 비밀을 하나 공개해 주시죠.
1: 아, 내 비밀을 말해줄까.
0: 네, 팬들과 항공이들은 모르고 있는 TMI 비밀 하나를 공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각 안 나면 저부터 할게요.
1: 캔디 먼저 해주세요.
0: 여러분들 눈치 채셨나요? 눈치 못 챘겠지.

0: 염색했어.
1: 오, 캔디 비밀을 말해줄까? 오, 예예.
0: 사실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고정을 하려면 스프레이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예, 저는 왕이 될 상입니다, 여러분. 제 비밀입니다.
1: 이유가 있어요?
0: 이거는 엄청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비밀,
0: 오케이.
1: 예, 잘 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여기 한순간 너에게 무너졌어. 무너졌어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이 가사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 가사에서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한순간에. 아, 여기 한순간에 무장해제가 된 거죠.
1: 그쵸.
0: 그럼 한순간에 나를 무너뜨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요, 볼이 엄청 많은 애기들.
0: 나도 애기들 얘기하려
1: 그러니까,
0: 했는데.
1: 아니, 이제 볼이 막, 네, 완전 가득 찬 애기들 있잖아요. 무장해제되고요. 그리고 가끔
0: 미쳤지.
1: 이렇게 SNS 이렇게 스크롤 하다 보면,
0: 네. 애기 영상.
1: 짱구 이제 미니어처 막 장난감들 몇개 있어요.
0: 무장해제돼요?
1: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약간 실룩실룩 그래요.
0: 이야,
1: 제가 어제 스크롤 하다가, 목욕할 때
0: 네.
1: 같이 세울 수 있는 짱구 큰 인형이 있어요.
0: 오,
1: 근데
0: 진짜요?
1: 짱구의 궁뎅이가 완전 핑크핑크해서,
0: 비누가 나와요? 아니면 뭐.
1: 거기서 비누가 나온지까지는 저
0: 아,
1: 기가 안
0: 그런 건
1: 나는데,
0: 아니에요?
1: 근데
0: 좀 핑크
1: 짱구 인형을
0: 귀여웠어요?
1: 같이 씻겨줄 수 있어요.
0: 아, 그런 거예요? 약간 장난감이구나.
1: 근데 제가 사실 직접 살것 같진 않거든요.
0: 그쵸, 그쵸.
1: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짱구 BGM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면서 되게 귀여워가지고
0: 귀여워서.
1: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웃음이 무장해제? 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0: 아, 저는 감정이 좀 무장해제되는 게, 아, 그 SNS에 보면, 그 동물들이랑 주인이랑 재회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1: 울죠.
0: 아, 전 진짜 거기서 진짜 너무 감동 먹어서 눈물이 생깁니다. 왜냐면, 막 4년 지났대요. 4년을 주인 없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그 4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인을 딱 만나면, 목소리로 알아보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주인이 막, 뭐, 캔드나!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냥 알아봐가지고, 그냥. 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건 저는 무장해제됩니다. 네.
1: 좀.
0: 네,
1: 자.
0: 그리고, 다음 가사.
1: 네. 살펴볼까요?
0: 좋습니다.
1: Let's go. 풍선껌 씹을 때 살짝 나온 볼도.
0: The way your cheeks puff out slightly when you chew bubblegum.
1: 헝클어진 머리를 봐도.
0: Even when I see your messy hair.
1: 멜로 드라마 속 여주인공 그보다도 더. 예, 아오.
0: More than the heroine in a melodrama. Yeah, oh.
1: 영화 같아 어쩜.
0: It's like in the movies. Oh my.
1: 머릿속에는 오직 네 생각.
0: My mind is filled with thoughts of you.
1: 나에게 줘볼래? 너의 초록불. 난네 사랑을 위해 달리고 있어.
0: Would you give me your green light? I'm racing for your love.
1: 그동안 쭉 내가 바라던 사람이 너야.
0: All along, you're the one that I wished on.
1: 네가 웃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
0: I don't wanna miss your smile. 오,
1: Yeah.
0: 뺨! 아, 여기 가사가 아주 잘 만들었네요. 그죠?
1: 네.
0: 아, 여기 또 풍선껌 씹을 때 살짝 나온 볼도 이 가사를 또 캔디가 작사했잖아요.
1: 그쵸, 그쵸.
0: 무슨 뜻인가요?
1: 사실 이것도 엔디어 생각하면서, 만든 가사인데요.
0: 네.
1: 이제, 풍선껍을 보통 씹으면, 사실 이건 제가 좀 상상을 한 거예요.
0: 네.
1: 풍선껍을 이렇게 씹다 보면 되게 이제 힘을 쓰려고 이렇게 이 버블을 크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막 요것저것 이렇게 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뭔가 엔디어들이 이 풍선껌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가사를 썼었어요. 예. 네. 그리고 볼이 이렇게,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볼이 많은 애기들 좋아한다 했잖아요.
0: 네.
1: 저도 이제 볼이 이렇게 살짝 나온 걸 보면 뭔가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오는 하, 진짜 바보 같아 하면서 그 중에 행동이 이제 이 풍선껌 씹을 때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귀여운 모습까지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이제 여기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가사처럼 풍선껌 크게 불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잘 만들어요?
1: 있습니다.
0: 잘해요?
1: 저 고등학교 때 껌을 좀,
0: 오.
1: 네, 좀 많이 치유했어요. 왜냐면 껌좀 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그런 거.
0: 뭔가 모르죠, 네.
1: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가끔 쉬는 시간대 이제 껌을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턱이 아팠습니다. 네.
0: 뭔지
1: 근데
0: 알아요?
1: 버블은 무조건 만들었고.
0: 버블은 그게 제일 좋잖아요. 허버. 그게
1: 맞아요.
0: 제일 좋죠.
1: 그래서 버블 너무 많이 크게 불어가지고 눈썹에 붙어진 적이 있어요. 눈썹에.
0: 어머나.

0: 아,
1: 눈썹?
0: 예,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바로 이제 Mr. 땡땡, let me go to my washroom real quick.
1: 민망하겠네요.
0: 그쵸?
1: 진짜 그런 거 머리카락에 들어가면 끝장납니다, 진짜. 아, 진짜. 저는 그것도 봤어요. 학교에서 껌 풍선 부다가 머리카락에 들어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봤어요.
0: 어?
1: 예, 가위 너무
0: 아이,
1: 뭉쳐가지고.
0: 그거는 좀,
1: 예.
0: 와.
1: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풍선 껌불 때, 머리는 묶고.
0: 그쵸.
1: 모자를 쓰고, 비닐을 쓰고 하는 걸로 합시다.
0: 네.
1: 오케이. 좋아요.
0: 자, 나에게 줘볼래? 너의 green light. Yeah, I like it. 자,
1: Yes, sir.
0: 넘어가볼까요? 네.
1: Green light. Red light.
0: 네, 우리 Ampersand One All Eyes on You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은 All Eyes on You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나 반대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오래된 인연입니다.
1: 초등학교 짝꿍이랑 아직도 친해요. 10년째 똑같은 지갑을 쓰고 있어요. 오래된 단골식당 사장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등등 사람과 물건 모두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오래된 인연에 대해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0: 한국인들, please tell us about the people and objects in your life that you've had a long connection with. For example, a wallet I've been using for 10 years, or the owner of my longtime favorite restaurant, and so on. Tell us about the enduring relationships in your life that you couldn't imagine living without.
1: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와야겠죠? Ampersand One All Eyes on You 듣고 오겠습니다.
0: Yeah.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1: Global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0: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M%1 All Eyes on You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헝클어진 머리를 봐도.
1: In Korean, 헝클어지다 means for things, emotions, or objects to become mixed up, disordered, and messy. In English, it can be translated as to get messed up or to become disheveled.
0: 네, 오늘의 한국어 헝클어지다 배워봤습니다. 예시 문장도 만들어볼까요?
1: 마카야가 내 머리를 헝클어뜨리면서 장난을 쳤어.
0: 마카야 T

0: teased me by messing up my hair.
1: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니 머릿속이 헝클어진 것 같았어요.
0: I felt like my mind got all messed up when I was suddenly asked an unexpected question.
1: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어.
0: My hair got messed up in the wind.
1: 헝클어지다. 토크 한번 나눠볼게요. 네. 마음이나 생각이 복잡하게 헝클어질 때 보통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0: 아, 그래도 약간 너무 헝클어졌다. 너무너무 지금 못 풀 것 같다 하면 혼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E이긴 하고 ENFP긴 하고 사람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네. ENFP도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활발한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 좀 생각을 하고 약간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죠. 나랑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우리 캠디는요?
1: 저는요. 보통은 목욕 하죠. 약간 뜨끈한 물로
0: 뜨끈한 물로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지면 네, 네, 네.
1: 그렇죠. 근데 마음이 이제 복잡해질 때 뭐 가끔 이렇게 약간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보통 이렇게 bath.
0: 아, 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푸는 걸로.
1: 에이, 제가 언제까지 장난만 치겠습니까?
0: 호호, 저도 이제 다 컸어.
1: 다 컸습니다.
0: 아, 그러면 약간 뭐 욕조에서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1: bath. 야.
0: 뭘 반신욕.
1: 야, yeah, she's so bath.
0: 반신욕 같은 거를 네. 즐겨 하시나요?
1: 그렇죠. 근데 저희 숙소에서는 잘
0: 저희 숙소가 좀 애매한. 이번에 마카오 호텔이 반신욕 하기 되게 좋아 보이던데.
1: 맞아요.
0: 했어요.
1: 네, 했어요.
0: 그때 했군요. 역시 그때도 캠디가 독방이어서 사실 그런 게 좀 더 네. 편할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했어요.
0: 네. 바스폼이 있었네요.
1: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바스폼은 없었어요.
0: 바스폼 없었어요.
1: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더워서
0: 맞아.
1: 와, 진짜 얼굴이 빨개지고 막 몸이 다 빨개지는 거예요.
0: 오랜만에 하면 그래서 되게 답답해져요.
1: 네,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0: 아, 반신욕 물 받는 게 더 오래 걸렸어.
1: 맞아요. 물 받는데 30-40분?
0: 와. 아, 근데 되게 릴렉스하죠. 근육도 풀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좋습니다.
1: 머리는 헝클어지지만 기분이 좋았던 순간 있으세요?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콘서트 할 때. 네, 이거는 뭐 실제로 머리가 헝클어지는 건 진짜로 땀이 나서 계속 움직여서 머리가 헝클어지죠. 뭐 원래 세팅한 머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스타일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기분이 좋고 뭔가 자유로워지고 무대를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도 그 인정이고 저는 재밌는 라이드 이제 탈 때마다 이제 어쨌든 머리가 헝클어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때만큼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또 이제 좀 예민한 편인데
0: 맞아요.
1: 네, 그런 라이드 할 때는 그냥 아예 온 몸을 다 맡겨버립니다.
0: 어떤 라이드를?
1: 롤러코스터를 잘 타고
0: 있네. 롤러코스터 타신
1: 네, 있어요.
0: 아, 있군요.
1: 아, 있어요.
0: 아, 오케이.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1: 아, 가끔 회전목마 탈 때도 머리가 헝클어지더라고요.
0: 빠르죠. 요즘 회전목마 빨라요.
1: 요즘 회전목마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아, 그리고 범퍼카. 네, 머리 헝클어지고.
0: 범퍼카. 그러니까 범퍼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살짝
1: 네.
0: 네, 그죠.
1: 그쵸.
0: 위험합니다. 네. 요즘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약간 무서운 걸 좋아해가지고
1: 그렇죠.
0: 위험하더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1: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헝클어지다. 좋습니다.
0: 헝클어지다로 네.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줄 없을 때 내추럴하게 헝클어진 머리로 다니는 편이신지 아니면 세팅을 어느 정도 하고 나간다.
1: 오케이.
0: 네. 하나, 둘, 셋. 1번. 내추럴 헝클어진 머리 플러스 모자.
1: 그렇죠. 저는 근데 너무 헝클어진 상태는 못 나가요. 왜냐면 지금 제가 너무 탈색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꼬여버리면 안 되니까 빗질을 좀 어느 정도 해주고 나가죠.
0: 그러면 어느 정도 세팅까지는 아닌데
1: 아예 세팅은 아니야.
0: 정리는 하고 나간다.
1: 네, 세팅은 너무 아니.
0: 그래, 저도 근데 약간 세팅까지는 아닌데 헤어드라이기를 쓸 때 머리를 말릴 때 어느 정도 그 모양 정도는 내긴 해요. 그러니까 중간 뭐 가르마를 타거나 아니면 약간 뭐 내가 보통 머리 뭐 샤워하면 자기 전이긴 한데
1: 그쵸.
0: 뭐 샤워하고 나간다 하면 어느 정도 스타일링을 하고 저도 지금 머리가 짧아가지고
1: 아 근데 마카의 머리 항상 제가 말했다시피 그 볼륨이 좀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러니까요. 내추럴 그 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부러워요 저는.
0: 맞아요. 웨이브가 조금 있어가지고 특히 머리가 길 때 좀 더 웨이브가 있었고
1: 네.
0: 지금 짧아서 볼륨만 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추럴하게 돌아다닌다.
1: 네.
0: 네, 뭐 모자 쓰고 비니 써도 되니까 헝클어진 머리로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해봤고요.
1: 그렇다면 M%1의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자, Empress and

0: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인들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여행지 추천해주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and chat about them. Today's topic is my long-standing relationships. The ones you just can't let go of.
0: 자, 우리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어조아 111호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애착 인형이 있습니다. 7살 때 엄마가 놀이공원에서 사주신 악어 인형인데요. 사주셨을 때부터 최애 동물이 악어가 되고 초록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 초록색. 네, 아직도 제 침대를 지키고 있어요.
1: 야, 초록색 뭘 좀 아시네요. 초록색이 네. 제일 좋은 색깔이에요.
0: 악어 인형. 그래서 악어 좋아하시구나.
1: 이름이 악어 좋아하네.
0: 악어 인형.
1: 악어 인형. 아, 저도 어렸을 때 애착 인형 있었는데 무슨 곰돌이였는데 네. 이름이 앤디. 앤디 베.
0: 저는 큐리어스 조지 아시죠?
1: 나 큐리어스 조지. 네. 알죠, 알죠. 앤디 베. 너 아! 살아있나?
0: 저 애착 인형 또 있어요.
1: 뭐야, 뭐야?
0: 저 떡볶이라는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떡볶이.
1: 이름이 떡볶이요?
0: 오, 기억난다. 네, 떡볶이.
1: 무슨 인형이에요?
0: 와,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인 게 뭔지 알아요?
1: 뭐요?
0: 저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거기다가 쪽지를 안에 넣었어서 꼬맸어요. 아, 나중에 몇 년 뒤에 너네가 한번 열어봐라 했는데 아직도 못 열어봤네.
1: 아니 그런 건가? 쪽지를 넣어놓고 이렇게 놀다 보면 찢어지니까
0: 그럴 수도 있죠.
1: 찢어질 때 딱 보는 느낌인가?
0: 네. 아, 그 떡볶이 근데 어디 갔지?
1: 떡볶이 먹은 거 아니에요?

0: 아이 뭐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봐요.
1: 네, 떡볶이. 우리 강아지 인형이에요.
0: 아, 진짜요?
1: 네. 이게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들춰버리면 눈이 이렇게 팅
0: 아,
1: 이렇게 나가.
0: 열려요?
1: 네, 열려 있어요.
0: 어머나.
1: 너무 웃겨요.
0: 강제
1: 네.
0: 기상이네.
1: 아, 떡볶이 갑자기 생각났다.
0: 나중에 형이랑 잘 찾아보는 걸로.
1: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5057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에겐 오래된 애착 잠옷이 있는데요. 그 친구, 참 많이 낡았습니다.
1: 저렇게.
0: 가랑이가 찢어져 바지의 기능을 잘 못해도 저는 그 친구가 참 좋습니다. 몇 번의 쓰레기통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1: 아니,
0: 그래도 널 사랑해.
1: 이분 말 되게 재밌게 하시네.
0: 5057님 제 생각에 좀 예능 쪽에 좀 계시는 분일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어요.
1: 재밌게 하시네, 말을.
0: 아, 근데 쓰레기통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면 제
1: 그러니까요.
0: 생각에 진짜 엄청 낡았거든요. 엄청 낡아서, 아, 이제 진짜 버려야겠다 하고 버렸는데,
1: 안 돼!
0: 막상 버리니까,
1: 너무 내 추억이 많은 잠옷이야.
0: 예, 그렇게 됐나 봐요.
1: 아니, 가랑이가 찢어졌는데.
0: 바지의 기능을 잘 못해도, 아, 이게 진짜 웃기네.
1: 그리고 자꾸 그 친구라고 하네요.
0: 진짜 친한가 봐요.
1: 베스트 프렌드인가 봐요.
0: 예. 그러면 제 생각에 그거를, 꿰매시든지 어떻게든지 살리는 게
1: 어떻게든
0: 저는,
1: 살리세요.
0: 아니면
1: 네.
0: 그거를 오히려 그 천을 이용해서 뭐 베개를 만든, 작은 베개를 만든다던가.
1: 아.
0: 아, 바지로는 이제 못살것 같네요, 그 친구.
1: 그렇죠.
0: 재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2163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중학생 때부터 써오던 다이어리요. 일기도 쓰고 메모도 하고 저의 모든 순간 감정들이 담긴 거라 못 버리겠더라고요. 지금은 저만의 소중한 기억입니다.
0: 지금 저만의 소중한 기억. 아, 캠디 괜찮으세요? 네, 물좀 마시고요. 아, 우리 다이어리 중학생 때부터 써오던 거면 진짜 장난 아닌데, 지금 나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뭐 어른 됐다고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 한 5년은 된 거예요. 6년, 한 6, 7년 됐겠네. 6, 7. 근데 이게 다이어리를 계속 쓰면서 그 옛날에 나의 감정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저도 가끔 연습생 때 다이어리 아직 있거든요.
1: 오,
0: 그거 가끔씩
1: 공개해 주시죠.
0: 가끔씩 보면 숙제 다이어리. 예. 그걸 가끔씩 보면 와,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예, 진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1: 그치.
0: 정말 소중한 기억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리고 지추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15년째 친한 단짝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해져서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함께 진학했답니다. 와우. 같은 대학에 왔을 때도 정말 신기했는데 지금은 같은 동아리까지 하고 있어요. 크크. 게다가 집도 옆 동네라 정말 어딜 가든 함께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대박이긴 하다.
1: 지금도.
0: 저도 친한 친구 있는데, 단짝 친구 있어요, 호주에. 근데 일단 지금은 당연히 같이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아리, 동네까지는 엄청나네요.
1: 아니, 이
0: 데스티니.
1: 정도면,
0: 가족이죠, 이 정도면.
1: 그니까, 이 정도면 같이 살아야 될것 같은데?
0: 진짜 인생 15년을 안 사람이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1: 그래도 뭔가,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뭔가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살면서.
0: 진짜
1: 예. 네.
0: 그냥 학교에서 있는 가족. 왜냐면 가족 어떨 때는 가족에게 솔직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이제 가족 같은 친구한테 말하면 되는 거죠.
1: 그쵸.
0: 좋다.
1: 자, 그리고 에비게일 테일러 06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좀 뻔하거나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진짜 저 언니는 제가 2살 때부터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지만 지금 누구보다 가깝습니다. 심지어 저랑 같이 라디오도 봐줘요.
0: 오.
1: 저 예나 언니는 제 최고의 친구예요.
0: 저 예나?
1: 오.
0: 아는,
1: 오.
0: 오.
1: 본것 같은데 저 예나
0: Yeah.
1: ID.
0: So I guess Abigail Taylor and Joe Yana are sisters.
1: 둘이서 같이 또 저희 라디오를 애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게요.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1: 아,
0: guys.
1: thank you,
0: I'm so glad
1: Abigail
0: that we
1: and
0: are
1: Joe
0: part of
1: Yana.
0: your family.
1: Family.
0: Yeah, like family time.
1: Yeah.
0: Thank you. 그리고 정윤지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서 한 가지 물건을 오래 쓰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런 저에게도 몇 년째 함께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할 때 쓰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수백 번을 떨어뜨렸는데도 아직 멀쩡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줄 알았을 때도 집 어딘가에서 나타납니다. 너무 신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그래도 망가지기 전까지 오래 쓰겠습니다.
1: 오.
0: 이거는 그 거울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진짜 잘때 몰래 자기가 수리를 하고.
1: 그만 좀나 넘어뜨려.
0: 예. 약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다시 나타나잖아요. 떨어뜨리고 깨진 거예요. 근데 거울이 가서 셀프 치료를 하고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줄안 거죠. 다시 돌아.

0: 돌아올 때 어머나 얘가 돌아왔었네 이렇게 되는. 아 근데 이런 아이템 있죠.
1: 그렇죠.
0: 캔디 이런 거 있어요?
1: 없어요.
0: 오케이. 저는 이런 거로 치면 저도 메이크업 쿠션 계속 쓰다가 최근에 그 제가 쓰던 게 그 메이크업 그 리필이 없더라고요. 뭐 이제 안 팠는지 새로 바꿨네요. 아 좀 슬픕니다. 오케이
1: 좋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우리 마지막 곡으로 M%1 Whippet 준비해봤습니다.
0: 네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마지막 월요일이야 왔다. Oh my goodness guys.
2: It's just the beginning.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데 아직인가 봅니다. 더워요. 자, 현재 태풍 3개가 활동 중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이 한동안은 우더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한창 더울 때는 여름이 빨리 끝났으면 싶더니 이 막상 또 8월 말에 접어드니까 괜히 또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이번 여름 수박은 좀 내가 실컷 먹었나? 물에 몸 한번 제대로 담가 본 적 있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추석까지 더운 건 이제 기본인데 아직 여름 끝나려면 멀었다고요. 네. 자,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독한 더위도 결국 지나가겠죠. 자, 아직 남아있는 여름 조금만 더 즐겨보자고요. Let's beat the heat.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Michael Jackson, Beat It.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24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아우, 제가 저희까지 문워크를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깜짝 놀라서. 자, 쿨핫초코님이요. 마유쌤 춤추고 있을 듯. 어떻게 하셨죠? 문워크 중이었습니다. 자, 박서연님이요. 나날이 홀쭉해지는 마유쌤 굿 이브닝 하셨습니다. 와, 이게 정말 어려운 저니이네요. 지금 한 달 정도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는데요. 웃음을 잃었어요. 어제 사실 고백하자면 친구가 갑자기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장면을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문했다가 저도 모르게 짬뽕에 입을 댔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이은미님이요. 가을이 오려다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더워 도망갔더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쯤 되면 은근히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밤에는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자, 그래도 진짜 한참 폭염 절정일 때보다는 견딜만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적어도 열대야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24시간 풀 가동하던 에어컨 드디어 끄고 잤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저희 집 강아지가 항상 침대 밑에서 자거든요. 제가 알아서 자는데 밤 새도록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에이스를 키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이 더워도 밤에 산책을 꼭 하신다는, 이 안 그러면은 키우시는 강아지 위스키가 일주일은 토라져 버릴 것 같다는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쌤, 그래도 요즘에는 강아지 산책 시킬 때, do you walk your dog at night or
1: no? In the morning. And you know why? I'll tell you why. There's a reason. There are a lot of dogs. Everybody has a dog in this apartment complex, and there's like poo and pee everywhere.
0: Oh no.
1: So at nighttime, I cannot see the poo poo.
0: Right.
1: So that's why I walk him in the morning.
0: That's smart.
1: Isn't that
0: That's
1: smart?
0: That's very smart.
1: You see.
0: 맞아요. 밤에 얼결에 뭔가 물컹할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아침에 좀 해야 되는데 아우, 역시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1: Yeah. 네.
0: Al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Iran appears to be stepping up enforcement of its mandatory hijab rules after restrictions briefly 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As hardline conservatives turn up the pressure, resistance among women is holding its ground against these daily constraints.
0: 전쟁 직후 잠시 느슨해졌던 이란 내 히잡 의무 착용 단속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상 속 제약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거부 정서도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1: 'Calls are mounting across the EU to slap a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that raked in massive profits from the war. A group of six EU nations, including Germany, has joined forces to demand that these excess gains be passed on to consumers.
0: 전쟁 특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석유 회사들에 대해 유럽 연합 차원의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독일 등 EU 주요 6개국은 초과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Big Tech's practice of buying up paper books in bulk and destroying them to train AI models is coming under intense scrutiny.

0: U.S. consumer groups are now calling for an immediate investigation, claiming this creates an unfair advantage and blocks out latecomers from entering the market.
1: AI 기업들의 이른바 도서 사재기 및 파기 관행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식 조사 요구에 나섰습니다. 원본 서적을 무더기로 폐기해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0: Pink buses run by and for women have hit the streets across major cities in Bangladesh. This government measure aims to tackle pervasive sexual harassment and safeguard female commuters.
1: 운전사와 탑승객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분홍색 버스가 방글라데시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만연한 대중교통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Iran appears to be stepping up enforcement of its mandatory hijab rules after restrictions briefly 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As hardline conservatives turn up the pressure, resistance among women is holding its ground against these daily constraints.
1: 전쟁 직후 잠시 느슨해졌던 이란 내 히잡 의무 착용 단속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상 속 제약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거부 정서도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여성이 외출할 때 히잡을 반드시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6개월 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 제약이 좀 느슨해진 상태에서 이제 히잡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정착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분위기가 또 다시 바뀌고 있다고요.
0: Yeah, that's right. So it was very common to see women who were uncovered, not wearing their hijabs and at these rallies or state media. Right. But recently Tehran prosecutor's office, they are shutting down cafes and restaurants and clothing shops that allow women without hijab. So now, you know, now they are getting stricter regulations and really going back to that as it were before.
1: Right.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충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진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굉장히 눈에 흔히 띄고 있었고 뭐 그런 그쪽 문화를 잘 모르게 되면 그냥 대략 들었다면 진짜 저래도 되나? 막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헤란 검찰청 같은 경우에 히잡 미착용 허용한 이런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의류점 뭐 어떤 곳이 됐든 간에 만약에 그게 잡혔다 그러면은 잇따라서 영업 정지를 한다든가 강제 폐쇄를 한다든가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막 뭔가 초이스가 없는 분위기. 하지만 그쪽 여성들은 이거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Yeah. Well, I mean, the original law is that it is strictly illegal. But it was kind of like, you know, kind of allowed.
1: Right, right.
0: But now they're back to their old ways.
1: Right. 아무래도 또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막 생기면서 SNS 같은 데서도 히잡을 쓰지 않고 막 그런 걸 올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겠구나 느낄 수 있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Iran appears to be stepping up enforcement of its mandatory hijab rules after restrictions briefly 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1: 전쟁 직후 잠시 느슨해졌던 이란 내 히잡 의무 착용 단속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런 꼭 이거 히잡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텝업 하고 있어요. 한 단계 올리고 있다는 거는 강화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히잡을 써야 되는 거가 이게 거의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0: Absolutely. It is not 거의. It is absolute mandatory hijab rules. So it is required by law. So originally, or based not originally, but according to this law, women and girls over the age of 9, they've got to wear a scarf, hijab, cover their hair in public. This is the law.
1: Right.
0: And if you break this law, you can go to prison.
1: Mm-hmm. 아예 감옥에 갈 수가 있다.
0: Up to 15 years.
1: 와우, just by not wearing the hijab.
0: Just by not wearing a hijab.
1: Okay, so 여기 지금 보면 mandatory hijab rules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mandatory가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이 definition 자체가 required by law이다 보니까 require보다 심지어 더 강한 느낌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냥 required라고 그럼 mandatory는 그냥 required다 이렇게 해버리면 두 수준이 똑같을 것 같은데 mandatory는 required다 근데 by law 이렇게 추가를 꼭 해야 비슷한 정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mandatory는 거의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0: Absolutely. Just like going into, you know, serving in the military is not something that you can choose. It is mandatory.
1: Mandatory. Yeah.
0: You have no choice.
1: Right. 완전히 그러니까 mandatory랑 required가 한 편이고요. Optional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쪽이겠죠.
0: Totally.
1: 두 개가 다른 느낌. 자, 연결해 볼게요.
0: As hardline conservatives turn up the pressure, resistance among women is holding its ground against these daily constraints.
1: 보수 강경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상 속 제약에 반발하는 여성들의 거부 정서도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압박을 해야 된다. 다시 이거를 자리를 잡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여기 보면 hardline conservative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conservative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정말 기존의 것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부분에 hardline이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0: Yeah, so when we describe conservatives, sometimes, you know, not all conservatives are the same.
1: Right.
0: Some are very hardline, some are moderate.
1: Right.
0: And there could be maybe even liberal conservatives, which doesn't actually quite make sense. Mm-hmm. But hardline happens to be the conservatives that are like extreme conservatives. Like they're not flexible, they're very strict, they're ultra conservatives.
1: 완전히 그쪽에 가 있는, 그러니까 extreme하다는 게 맞겠네요.
0: Yep.
1: 그래서 강경한 보수파라고 얘기를 하면 hardline이나 아니면 extreme을 쓰던가, 아니면 hardcore도 가능할까요?
0: Yeah, but we usually don't, that's more casual conversation.
1: Right.
0: Yeah, but we would not see it in the news.
1: Okay, that but it makes sense though.
0: It does make sense.
1: Okay.
0: That's right.
1: All right, so hardline이나 extreme 같은 거 쓴 다음에 conservatives라고 얘기를 하면 강경 보수파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아까 잠깐 bring up을 했지만 moderates라고 얘기를 하면 좀 온건파에 더 가깝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쪽에서 turn up the pressure 하면서 그러니까 압박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Turn it up 하는 거 예전에 볼륨 올리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pressure를 막 점점 여성들에게 놓으면서 여성들은요 지금 holding 뭔가 ground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 Holding its ground라고 얘기 나왔는데 against these daily constraints라고 했습니다. Ground를 hold한다는 거 땅을 짚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basically, it's the idea of you standing on the ground. So if you're holding your ground, it's like you're not moving despite the fact that someone says, "Hey, get out of the way."
1: Right.
0: You're gonna sit yourself, right? So you're saying that your position, your opinion, you're not backing down. Yeah. You no matter what they say. Put on a hijab. No. I have my rights.
1: 그러니까,
0: yeah, they're holding their ground.
1: 그러니까 여성들이 예전에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여성들 사이에서의 resistance Right? 그거가 여전히 holding the ground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ground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position, 입장이네요.
0: That's
1: 그렇죠?
0: right.
1: 본인의 입장을 hold하고 있다는 거는 굳건히 버티고 본인의 입장을 지킨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ran appears to be stepping up enforcement of its mandatory hijab rules after restrictions briefly 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As hardline conservatives turn up the pressure, resistance among women is holding its ground against these daily constraint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Rihanna with the song We Found Love featuring Calvin Harris.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볼게요.
1: Calls for mounting across the EU to slap a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that raked in massive profits from the war. A group of six EU nations, including Germany, has joined forces to demand that these excess gains be passed on to consumers.
0: 전쟁 특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석유 회사들에 대해 유럽 연합 차원의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독일 등 EU 주요 6개국은 초과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기름값이 올라서 진짜 전 세계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정유사들은 진짜 역대급 대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럽 국가들이 그 정유사들에게 아, 안 된다. 이건 특수 세금을 매기자. 당신들은 갑자기 떨어진 돈으로 버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 Right. I mean, and we actually remember did an article right. With Trump, you know, asking the oil companies yes. to kind of like, you know, help out. And here the European oil giants too have made trillions of won right. from this Middle East conflict.
0: 수조 원대 돈을
1: so much money. Germany, Italy. So what they're doing is they're demanding a windfall tax. And basically this is kind of like a one-time or a temporary tax
0: right.
1: on the windfall, the money that they got. Right. As if it fell from the sky.
0: Even though they didn't, you know, earn it, right?
1: Yeah.
0: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떨어져서 받은 횡재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금 한번 내라.
1: That's
0: 이걸
1: right.
0: 뭐 평생 내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왜냐면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솔직히 시민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1: Yes.
0: 굉장히 힘들고 한데 이거 뭐 회사들만 이거 덕에 이익을 즐기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1: That's correct.
0: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자 세금을 내.

0: 할 기업들 그리고 EU 지도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Calls are mounting across the EU to slap a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 that raked in massive profits from the war.
0: 전쟁 특수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석유 회사들에 대해 유럽 연합 차원의 횡재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EU 여기저기에서 calls들이 mount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calls는 여보세요? 이거 아니죠. 뭔가 요청을 하는 거죠. 공식 요청들이 막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자고 하냐면 to slap a windfall tax on oil companies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은 세금을 슬랩하는 거. 이 슬랩하는 건 쫙 때리잖아요. Yeah. 근데 뭔가 부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원래 impose라는 동사를 쓰는 게 맞는데 슬랩한다는 걸 쓰다 보니까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겨야 된다라는 yeah. 느낌을 좀 강조해 주네요. Right. 근데 여기서 그냥 세금이 아니라 a windfall tax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함께 뉴스를 하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Sure.
0: Windfall이 어떤 이득을 얘기를 할까요?
1: So first of all, windfall is a kind of a stroke of luck or gain that you get like just all of a sudden.
0: Right.
1: Like it just came, you know, falling from the trees, you know, and you're it's like the tree of money and it just fell on your lap.
0: 거의 얼결에 얻은 거네요.
1: It just came down. right? So there is what we call a windfall tax. And basically, this is not like a tax that continues for a long time. It's usually like a one-time or temporary extra tax on companies who've made a lot of money due to some circumstances.
0: 아, 그럼 이게 완전히 없던 제도는 아닐 수 있겠네요. 실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있던 tax system이다. 그래서 windfall, 바람이 이제 막 부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네. 갑자기 내 거. 이렇게 된 것처럼 windfall tax라고 하면 횡재세, 뭐 초과 이윤세라고 해서 이 뭐 에너지 위기나 전쟁 등 뭐 외부 요인으로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게 어떤 회사가 이득을 봤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oil companies에 다가 그 slap the tax를 하냐면은 massive profits 엄청난 이득을 rake in 한 회사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네요.
1: That's right. Think of a rake. You know, it's got those prongs and it's like raking in the money.
0: 네.
1: It's just like putting it in one big pile.
0: 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더 도움이 돼요.
1: Yeah, that's right. Everyone,
0: 눈으로 보이거든요.
1: So there's the noun, the rake, the tool.
0: 갈피잖아요, 갈피.
1: Yes, that's right. But you can also use it as a verb.
0: Right.
1: And so with this preposition in, rake in means to collect a large amount of money quickly and easily.
0: Okay.
1: So it's like, oh, I make a lot of money. If you rake in money, it's like, I mean,
0: did you hear? Because Sam is raking a lot of money. 막 이러면 거의 긁어담고 있대. So, it's going to happen, okay? okay. So 그렇게 정말 엄청난 profits를 rake in 한다는 거 정말 긁어담는다. 한마디로 돈을 엄청 벌어들인다. 그런 컴퍼니에다가 안 되겠어요. 텍스를 slap 할 거예요.
1: That's right.
0: 한 겁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A group of six EU nations, including Germany, has joined forces to demand that these excess gains be passed on to consumers.
0: 독일 등 EU 주요 6개국은 초과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같이 joined forces 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참을 수 없다. 라고 해서 joined forces to demand that these excess gains 추가적으로 나온 그런 gains가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이거는 consumers들에게 pass on 해라?
1: Yeah,
0: 라고 얘기를 했네요.
1: Give it to them. Just give it to them.
0: Okay.
1: But the idea of passing on something,
0: right.
1: it usually is like tariffs, energy costs. The companies have to bear the cost and these taxes. So what they do is they pass it on to consumers by increasing their prices of goods. That's how it's originally used.
0: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뭔가 내야 될 게 부과를 받으면 회사에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를 받으면 그거를 가격을 올림으로써 consumers들에게 쑥 하고 전가하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1: This
0: 나쁜
1: is
0: 게 아니라
1: That's right.
0: 컨슈머스들한테 돌리란 말이에요.
1: Yes.
0: 이런 느낌이
1: That's
0: 되겠네요.
1: It. That's right.
0: 그렇죠? So something is passed on to 누구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전가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게 원래 계속 연결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영어에서요. 자체에서.

0: newcomers from entering the market.
1: AI 기업들의 이른바 도서 사재기 및 파기 관행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식 조사 요구에 나섰습니다. 원본 서적을 무더기로 폐기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와, 이게 진짜 무서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정은숙 님이요. 전 아직 AI와 안 친해요. 헉헉. 종이책을 홀대하고 파쇄한다는 게 이해 불가해요. 라고 했는데 저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AI 학습을 위해서 막 통째로 사들인 다음에 근데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또 문제는 스캔하고 나서 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You know, you and I, we write books too, right? Yeah.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고요.
2: Exactly. When I heard this news, it really kind of like hurt.
1: Yeah.
2: Like, how could they do this to books?
1: I know, right? 거의 우리에게 자식 같은 그런 건데.
2: Exactly. How labor intensive it is to write a book.
1: Right.
2: So what they're doing is they're buying millions of physical books
1: right.
2: in bulk.
1: Uh-huh.
2: And then they're saying, oh, we're just like using it for model training.
1: Okay.
2: And then they just like destroy it.
1: 그래서 뭐 다른 AI 마을이 그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없고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 거네요.
2: Yeah, that's
1: 근데
2: right.
1: 계속 찍어내면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긴 하지만
2: yeah.
1: 와, 이거 행위 자체가 이거 너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So there's a whole idea of like copyright
1: right.
2: Issues. Mm-hmm. But they're saying, oh, we're not copying it. Right. We're just using it for right. model. And then we're just going to get rid of it.
1: 아, 왜냐하면 so, 책을 가지고 뭘 하는 거든 뭐라
2: no,
1: 할 수가 없으니까.
2: Yeah, so it's a little tricky situation. Yeah.
1: 자, 이게 인류의 지식 자원을 자기들끼리 만 이렇게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정말 페이퍼북으로 낭만 있게 커피 마셔가면서
2: yeah.
1: 딱 보는 거 그게 또 하나 그냥 지식 정도를 넘어서는 하나의 낭만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냥 정보 오케이 바이 이런 느낌이 돼버리네요.
2: It's become so impersonal, right?
1: Right, right.
2: Yeah.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Big tech's practice of buying up paper books in bulk and destroying them to train AI models is coming under intense scrutiny.
1: AI 기업들의 이른바 도서 사재기 및 파기 관행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식 조사 요구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Big Tech's Practice라고 하는 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연습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관행,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paper books를요. buy up 하고 있고요. 심지어 in bulk로다가 해서 yeah. 두 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일단은 왜 buy가 아니라 buy up인지 그리고 왜 in bulk라고 하는 건 덩어리는 무슨 뜻인지 그렇죠?
2: So very important. buy and buy up slightly different.
1: Mm-hmm.
2: So if you buy something you just buy it.
1: Right.
2: But if you buy up something, mm-hmm. you're buying a lot of it so much that later nothing is left.
1: 아. 그러니까 완전 사버리는 거네요.
2: It's
1: 남는 게
2: like
1: 없게.
2: Just taking it all.
1: right.
2: And there's no, there's maybe one or two left.
1: 한두 개 남게.
2: That is the idea.
1: 다 사버린다 느낌.
2: 사버려요.
1: 사버린다. It's almost like drink 하는 건 마시는 건데 drink up 하면
2: drink up.
1: 싹 다 마시는 거잖아요.
2: That's right.
1: 거의 그래서 여기서 buy up 한다. 여기서 up 하나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행위. 근데 in bulk로 사면 어떻게 사는 걸까요?
2: So the idea, both of it is like kind of overlaps a little bit. Mm-hmm. So if you do something in bulk, you're buying a lot of it at once in big quantities.
1: Mm-hmm.
2: And usually you get a discount.
1: Right.
2: You know those warehouses
1: yes, yes.
2: where you buy in bulk. Uh-huh. Like not just 10 rolls, but uh-huh. like 100 rolls
1: 그러면은,
2: of 뭐, toilet paper.
1: 그렇죠. 화장실 휴지도 이제 한 yeah. 번에 사죠.
2: Yeah,
1: 뭐
2: right.
1: 두 개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2: Right.
1: 그럼 또 저렴하니까. So in bulk는 아마 외래어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벌크로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아 내가 이거 영어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n 하나만 넣어서 in bulk, buy something in bulk 하면 정말 대량으로 사는 겁니다. 심지어 buy up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 이거 다 사재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AI models들을 다 트레인하려고 이러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it's coming under intense scrutin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intense한 것은 강도가 높은인데 scrutiny의 아래로 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2: Okay, so to come under scrutiny, first of all, means that there is a kind of careful observation.
1: Right.
2: So, and the reason why people are watching and people are examining is because something

0: is wrong, mm-hmm. or something is suspicious,
1: right.
0: or questionable. Mm-hmm. That's why you come under scrutiny.
1: Okay.
0: In this case, it's intense scrutiny.
1: Okay.
0: So it means very strongly.
1: 그러면은 이 scrutin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investigation에 가까운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0: Examination, investigation, questioning, all of those things.
1: Okay. So 그런 조사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something comes under intense. 뭐 intense는 optional이 쓴 거겠지만 scrutiny 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연결해 볼게요.
0: U.S. consumer groups are now calling for an immediate investigation, claiming this creates an unfair advantage and blocks out latecomers from entering the market.
1: 원본 서적을 무더기로 폐기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거 빨리 조사해야 된다. Immediate investigation 필요해요. 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unfair한 advantage를 만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blackout latecomers from entering the market.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unfair한 advantage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Okay, so it, you know, I think most listeners know advantage.
1: Right.
0: You get a benefit, but
1: yes.
0: it's not fair. So why is it not fair? Because someone is cheating.
1: Mm-hmm.
0: Someone is taking advantage by breaking the rules.
1: Mm-hmm.
0: And that's how they get an unfair advantage.
1: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누구만 이렇게 하고 다른 AI 마로스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폐기해버리니까. Mm-hmm. Right? So unfair advantage, 부당한 이점이고요. 참고로 latecomers, 후발주자를 blackout 한다는 건 단순하게 막는 게 아니라 블락해서 이 마켓에서 아웃 시키는 거죠.
0: Yeah.
1: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
0: They don't give them a chance.
1: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Big tech's practice of buying up paper books in bulk and destroying them to train AI models is coming under intense scrutiny. U.S. consumer groups are now calling for an immediate investigation, claiming this creates an unfair advantage and blocks out latecomers from entering the market.
1: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대량으로 사재기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buy up in bulk. Number two, buy up on demand. Number three, buy up until broke.
1: 또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와서.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대량으로 사재기하다라는 뜻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buy up in bulk. Number two, buy up on demand. Number three, buy up until broke.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Okay, let's go to Cuba.
1: All right.
0: Let's listen to Camila Cabello's Havana.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 진짜 대량으로 사재기를 한다는 것, 이거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있었죠?
2: Number one, buy up in bulk.
1: 네, buy up in bulk.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디오 어학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신 폴장님께 보내드리고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380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영화 아일랜드에서 인간은 살기 위해 뭐든 한다는 말이 AI 기업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네요. 와,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영화인지 이게 그냥 이거 꾸며낸 거 아니야?
2: Yeah.
1: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 시대가 와버렸네요.
2: I know. Right.
1: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2: Yes,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1: All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Pink buses run by and for women have hit the streets across major cities in Bangladesh. This government measure aims to tackle pervasive sexual harassment and safeguard female commuters.
1: 운전사와 탑승객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분홍색 버스가 방글라데시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만연한 대중교통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남성들이 못하는 핑크 버스가 다닌다고 합니다. 이 현지 여성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 성희롱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버스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진을 봤는데 핑크도 이런 핑크가 없습니다.
2: It's a Pepto-Bismol pink.
1: Right.
2: It is like a
1: Pepto-Bismol pink. 그 저기 위 저기 yeah. 위장약이죠.
2: In America, there is this liquid like medication when you have an upset stomach. It's right. it's Pepto-Bismol. I'll say the name because it's Korea.
1: Right, right.
2: But it's that pink. It's exactly that pink.
1: 보시면 아 그거구나 하실 겁니다.
2: 자, so yeah. yeah. So Sam, this is a really big problem. According to a survey, 87% of Bangladeshi women experience unwanted touch or verbal abuse at these buses or at these stops.
1: Right.
2: And you know, male passengers make up, you know, 75% of perpetrators, but okay. drivers and conductors also. So it's, you know, just riding the bus or right. waiting for the bus becomes very stressful for women.
1: 진짜 뭐랄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yeah.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2022년 조사 기준으로요. 방글라데시 여성의 무슨 뭐 20, 30%가 아니에요. 87%입니다. 87%가 yeah. 그런 붐비는 버스는 정류장에서 무단 접촉이라든가 막 언어로 뭔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yeah.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Mm-hmm.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버스를 만들어서 운전사까지도 이제 여성으로 하는
2: right.
1: 완전 그런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성용 전기버스 100대를 또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2: Yeah.
1: Alright.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Pink buses run by and for women have hit the streets across major cities in Bangladesh.
1: 운전사와 탑승객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분홍색 버스가 방글라데시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pink buses인데요. Run by and for women 이라고 yeah. 했습니다. 왠지 갑자기 있잖아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2: by the people.
1: For the people. 이거 yeah. 있잖아요.
2: Yes.
1: 뭐 국민의, 뭐 국민을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by and for
2: yes.
1: women이라고 되어
2: right.
1: 있네요.
2: That's a good point. Mm-hmm. Okay, so if it's run by women, mm-hmm. run is operated.
1: Okay.
2: Of course, there is that running, but it also means if you run a business, you operate a business.
1: Right,
2: so
1: right.
2: if these pink buses are run by women, they're operated by women. And the second part is it's for women.
1: Right.
2: Yeah. So the purpose of these buses is to protect women.
1: Okay. 그러면 for가 빠지면 아 그냥 운영하는 사람이 여성들이라고요. 라는
2: yeah,
1: 뜻이
2: it.
1: 될 텐데
2: yes.
1: 뒤에 for women이 붙다 보니까 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냐면 women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2: Yes.
1: Okay. So by and for 이라는 그러니까 전치사 같은 거는요. 그냥 따로 암기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article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2: Yes.
1: So run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운영하는 거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pink buses run by 이렇게 얘기를 하면 run이 되는 뭐 PP 형태가 되겠죠. 그게 streets를 hit했다. 라는 게 무슨 말일까?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2: Oh, right? basically, yeah, streets, that's right. right. It has been released uh-huh. onto the streets.
1: Uh-huh. 자, 다림님이요. 핑크 버스 사진 보고 왔는데, 야, 진짜 타볼려면 타봐라 느낌이 뿜뿜이네요. 운전자분도 핑크 착장. 우리나라도 한때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했는데요. 진짜 아까 그 사진 보면 타야 돼도 타세요 해도 좀 못할 것 같네요.
2: Yeah, that's right. I mean, like you.
1: 뭔가 포스가 엄청나서.
2: It's too strong.
1: Right. 자, 그리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2: This government measure aims to tackle pervasive sexual harassment and safeguard female commuters.
1: 아, 만연한 대중교통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대책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measure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어떤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this government measure aims to 뭔가를 이제 목표로 삼는 거예요. 자, 뭐 하겠다. To tackle pervasive sexual harassmen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 Mm-hmm.
1: 자, 지금 tackle 한다는 것은 뭐 너 왜 나 말하는데 태클 거니? 뭐 이런 느낌의 태클이 아니라.
2: Yeah, Korean right? people do say tackle,
1: yes,
2: right?
1: Yes.
2: Yeah. So why are you fighting with me, uh-huh. right? So in a way, tackle, you've got a problem and you have to deal with the problem.
1: Okay.
2: So this is when we use the expression to tackle a problem.
1: Okay.
2: So it takes kind of effort and determination. Mm-hmm. It is not just like, oh, let's solve this problem.
1: Okay.
2: Yeah.
1: 결국에는 뭔가 노력을 하자.
2: Yeah,
1: 노력해서
2: gotta fight the problem.
1: 이 문제를 진짜 태클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막 싸우자.
2: Yeah, 그래서, that's it.
1: Okay, so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간 동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tackle something 한다는 건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냥도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루다가
2: yeah.
1: 될 수 있겠습니다. Mm-hmm. 근데 여기서는 pervasive sexual harassment라고 했네요.
2: Okay,
1: right.
2: so let's break this apart. First of all, sexual harassment is when, you know, women are attacked, you know, verbally or by touch,
1: okay.
2: and they are bothered in a sexual way,
1: right?
2: But the key word here is pervasive, okay? The word pervasive, it means that it's everywhere. And it's noticeable, it's present, and it's hard to escape. So this is actually a very common thing that happens in Bangladesh, not only in Bangladesh, but Pakistan, India. This is
1: any,
2: a huge problem. Or any
1: world,
2: country, but particularly.
1: 여기서는 특히 심하다.
2: Yes.
1: Okay, so sexual harassme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한 어조의 단어가 이제 sexual assault and abuse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성폭력 수준인데 그리고 pervasive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만연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Right? 연PE님이요. Hit the streets라고 돼 있어서 사고 난 줄 아세요? Hit the streets가 사고 났다는 뜻은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2: Oh, I'm afraid not.
1: 네.
2: I'm afraid not.
1: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세상에 나온 거죠. 이 길에 이제 나왔다. Hit이라는 게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2: Right. Hit the road, hit the street.
1: That's right.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safeguard female commuters. Commuters는 당연하게 이제 뭐

0: 출퇴근하거나 근데 여성분들을 좀 지키고 위해서 음흠. 이게 좀 하고 있다. That's 매주를 right. 내놓는다. 음흠.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Pink buses run by and for women have hit the streets across major cities in Bangladesh. This government measure aims to tackle pervasive sexual harassment and safeguard female commuters.
0: 네,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몇 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만의 ground를 hold 한다는 거, 여기서 ground는 땅이 아니라 입장인 거죠. 그래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1: She is holding her ground in the negotiation.
0: 그녀는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어. 가 되겠죠. 자, hardline conservatives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보수파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강경 보수파 사람들입니다.
1: He is supported mainly by hardline conservatives.
0: 그는 주로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가 되겠고요. 자, buy up In bulk. 오, 두 개나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량으로 정말 사재기를 하다.
1: Don't buy out face masks in bulk all at once.
0: 마스크를 한 번에 대량으로 싹쓸이 하지 마. 한때 막 필요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Yeah. buy up in bulk 하던 시절이 때가 있었는데. 자, 그리고 something is or comes under intense scrutiny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가 철저한 검증이나 조사를 받고 있는이 되겠네요.
1: Big tech companies are under intense scrutiny over privacy.
0: 빅테크 기업들은 개인정보 문제로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어요. 동작을 강조하려면 come을 쓰고요. come under 그리고 이미 그런 상태다라고 할 때는 be under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run by and for women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운영되는
1: This shelter is run by and for women in need.
0: 이 쉼터는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 의해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가 되겠고요. 자, tackle 한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아, 나한테 태클 걸지 마. 이렇게 쓰지 않으시기로. 그렇죠? So tackle something 한다는 건 어떤 어려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다.
1: We need a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0: 네. 우린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거를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라는 느낌까지 될 수 있겠네요.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Savage Garden. It's truly, madly, deeply.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 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0: 우리 생활과 가장 직결된 이야기 바로 물가입니다. 요즘 마트 가서 몇 개 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 계산대에서 찍힌 액수 보고 놀란 적 다들 있으시죠? 이거 영 하나가 더 찍힌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요즘에 이제 좀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좀 덜 사는 편인데 이상하게 돈은 더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좀 이런 팍팍함이 있는데 당연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바다 건너 미국 소비자들의 사정은 과연 어떨까요? 자, 미국의 한 매체가 관련된 특별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 미션을 드릴게요. 자, 도전하실 우리말 문장은요. 요즘 물가 장난하냐? 자, 다시 한번요. 요즘 물가 장난하냐? 라는 문장. 요거 좀 이제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물가라는 표현을 직접 쓰셔도 괜찮아요. 뭐, living costs든, 뭐, living expenses든,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잠시 후에 좀 색다른 표현, 무슨 shock, 이런 표현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들으시면 답 완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재미있게 영작을 해보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 Groceries are expensive.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0: 장바구니 물가 비상. 소비자 5명이 말하는 나만의 대처법. 이런 기사입니다. 자, 2026년 상반기 전 세계에 특히 미국 사회를 짓눌렀던 가장 큰 화두는요. 단연 물가였습니다. 이 계속되는 전쟁 여파와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구하기조차 팍팍해지면서 식료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자, 최근 미국의 한 매체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자, 2년 전 마트 영수증을 분석했던 소비자 20명을 다시 찾아가서 최근 영수증을 받아 품목별 가격의 변화, 이 뭔가에 따른 그런 실생활 변화를 샅샅이 파헤쳐 본 거죠. 치솟는 물가 속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찾아낸 현실적인 생존법. 자, 오늘 기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 소개를 하고요. 미국 소비자들은 당장 마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2: Some are ditching name brands for store brands. Others are stocking their freezers with whatever is on sale. And more than one shopper acknowledged relying on store-bought rotisserie chicken, that ever-affordable staple at times like these.
0: 브랜드 제품 대신 PB 상품을 집어들고 할인 상품은 무조건 냉동실에 쟁여두기도 합니다. 또 요즘 최고의 효자 상품이죠. 마트 전기구이 통닭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가 제가 미국에서 친구가 왔다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2: Yes.
0: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달걀 먹고 있었거든요. 단백질 채운답시고 그러면서. Yeah. 너 미국에서 지금 달걀 얼마인 줄 아니? 막 이러면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 It is.
0: 그래서 너 지금 너무 럭셔리야.
2: No, it is really true.
0: Right.
2: Yeah, I mean, this is nothing compared to what's going on in
0: right.
2: America.
0: 지금 미국에서 이 물가가 너무 심각해서 막 먹는 거를 막 줄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Mm-hmm. 아니면 이것저것 사서 요리하면 돈 더 많이 든다고 그냥 가벼운 밀키트 같은 걸로 이제
2: 때운다든가. That's an idea too. Yes, right.
0: right. 그런 경우 mm-hmm.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Some are ditching name brands for store brands. Others are stocking their freezers with whatever is on sale.
0: 브랜드 제품 대신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일하는 품목은 뭐든 냉동실에 쟁여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So some people, right? Some people are ditching name brands for store brands. Mm-hmm.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ditch 한다는 거, right? 이거는 보통 ditch 하면은 너 are you trying to ditch me?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 or ditch class. Remember?
0: 버리는 거.
2: In high school
0: yeah.
2: like
0: cut class 하는 거 같은 거.
2: Same right. thing. So the idea of ditching something means to get rid of something or to abandon something. So basically if you and it's a bit informal, right? To ditch someone at a party means to leave them behind.
0: Right. 뭔가

0: 버리다는 느낌이죠. 대체하는 right. 거가.
1: So if you're ditching name brands here, the setup is for something else.
0: Yes.
1: So you're ditching name brands. Name brands, you know, famous food mm-hmm. companies.
0: Right.
1: And then what are you buying? You are buying store brand.
0: Mm-hmm.
1: So you know, even in Korea,
0: right.
1: there is a certain brand.
0: Yes.
1: And they make their own, like, food items
0: right.
1: with their name on it.
0: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 PB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 Private brand라고 해서 PB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약간
1: generic store brands.
0: Store
1: we say.
0: Brands,
1: yes,
0: right? So
1: right.
0: 그 가게 이름을 따서 만든. Mm-hmm. 근데 보면은 내용물은 비슷한 게 많잖아요.
1: Sure.
0: 거의 똑같은 수준도 있고.
1: Yeah.
0: 근데 왠지 사람들이 name brands를 좀 선호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1: Always.
0: 그렇죠?
1: And even at drugstores right. in America, yes. they also have store brands
0: 맞아요.
1: as well.
0: 약도 그렇죠. 그래서 ditch 뭐 A, B를 쓴다면 ditch A for B, 그러면 A를 버리는 거예요. For B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name brands를 버려요. For some store brands를 얻으려고.
1: Sam, yeah. I just thought of something.
0: Mm.
1: You will never ditch me for someone else.
0: Oh, I would never do that. Why would you I would... do that? 그래놓고
1: That's right.
0: Sam, 그 ditch하는 거 아니에요?
1: You must never.
0: Okay.
1: You must never.
0: Okay, I would never. Okay. okay. 자,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은요. And others are stocking their freezers with whatever is on sale. 지금 on sale이라는 거 for sale이 아니죠.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세일 중인 겁니다. 할인 중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내가 필요 없어도 다 채워넣을 거야.
1: Yeah.
0: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buy up 썼잖아요. Mm-hmm. 거의 buy up 하는 수준이네요.
1: It's a little bit.
0: You know, 이러면서.
1: We see this word in stock, out of stock as a noun.
0: Right.
1: But here it's to stock up on something.
0: Mm-hmm.
1: And if you stock one's freezer, it means that you are keeping a supply of it. So that basically, in the idea is that you stock it even for an emergency, right? You kind of like put it all in there.
0: Right. So, 혹시 몰라.
1: 혹시 몰라.
0: 그러니까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이 stock once 그냥 fridge 정도가 아니라 freezer 이런 거에서 왜냐면 냉동실에 넣어야 오래 가잖아요.
1: But in Korea, Sam, yeah. it's the 김치 냉장고.
0: Oh.
1: You stock up your 김치 냉장고. That's the best.
0: 또 요리 얘기 나오니까 지금 또 눈이 반짝반짝 하셨어요. So stock 하는 거 뭔가를 가득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거나가 아니라 나만의 뭐 freezer이라든가 freezer이라고 하는 건 냉동실을 얘기를 하겠죠. So 냉동실을 가득 채우다 이게 결국에는 비축하다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nd more than one shopper acknowledged relying on store-bought rotisserie chicken, that ever affordable staple at times like these.
0: 그리고 요즘 같은 때 어디서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효자 상품인 마트 통닭구이에 의지한다는 응답도 여러 나왔죠. 라고 했습니다. 자, 그죠? At times like this. 이런 좀 어려운 시기에는 어딘가에 rely on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인정을 한 거예요. 나 여기 굉장히 기댄다. 자, store bought rotisserie chicken. 저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게 그 스토어에서 파는 이런 통닭구이 같은 거.
1: Yeah, almost 맛있어요. Almost all American supermarkets have some version of a rotisserie chicken.
0: 자, 그런데 조금 더 꾸며주네요. 이거를 보통 이런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 the ever affordable stapl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Okay, so let's break it down. Ever affordable simply means always affordable, consistently affordable. We can count on it.
0: 여기서 ever이라는 건 그러면 그냥 always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1: Very much so, very much so. Like it's consistently. It doesn't really change.
0: Okay.
1: And a staple basically is the basic essential food item. Just like we have rice as a staple, chicken, like especially rotisserie chicken, is kind of a staple in American households.
0: Right. 특히나 어려울 때는 이걸 먹는 게 거의 다들 먹잖아요.
1: Yeah.
0: 거의 주식에 가까운 것, 어떤 그 주 상품 같은 것을 staple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afford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cheap, 싸구려라는 느낌보다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죠, 그렇죠? 누구나 좀 어느 정도는 감당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Some are ditching name brands for store brands. Others are stocking their freezers with whatever is on sale. And more than one shopper acknowledged relying on store-bought rotisserie chicken, that ever affordable staple at times like these.
0: 네,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 미션은 영작입니다. 요즘 물가 장난 아니야.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를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Nirvana with The Man Who Sold the World.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Groceries are expensive.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장바구니 물가 비상. 소비자 5명이 말하는 나만의 대처법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미국 소비자들은 이 고물가 위기를 과연 어떻게 버텨내고 있을까요? 오늘 기사에서는 저마다의 상황에 놓인 몇몇 소비자들의 생생한 장보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 시골에 사는 한 은퇴자 여성은 고기와 유제품 가격 폭등을 견디다 못해 평생 돈 낭비라고 생각했던 대형 창고형 마트 회원권까지 끊고 대량 구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주인공은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아들만 셋이라 장을 보고 계산대에 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왕성한 식성을 감당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실속형 장보기 전략은 무엇일까요? 들어볼게요.
1: She has also noticed shrinkflation, a decrease in quantity with no change in price for items including orange juice and potato chips. She relies more on affordable filling staples such as a whole rotisserie chicken and limits luxuries like wine and chocolate chip cookies. Even still, the sticker shock is real. When they ring it all up, I barely have anything in my cart, and I'm like, what on earth did I just buy? She said.
0: 오렌지 주스나 과자처럼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닭구이 같은 실속 품목을 늘리고 와인 같은 사치품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트에 담은 건 별로 없는데 엄청난 금액이 찍히는 계산대 앞 충격은 여전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이니까 그렇죠? 여기 계십니다.
1: Here, right here.
0: 계산하려고 봤는데 통 분명히 오늘은 좀 가볍게 샀네 했는데 가격이 비슷한 거죠. 이런 사건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1: Oh, absolutely.
0: Yeah?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he has also noticed shrinkflation, a decrease in quantity with no change in price for items including orange juice and potato chips.
0: 오렌지 주스나 포토칩 같은 품목에서 포테이토칩 같은 품목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만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슈링크플레이션. 뭔가 플레이션이 나오면 우울해요. 뭔가 인플레이션 얘기하나? 그런데 슈링크플레이션 어떻게 보면 신조어처럼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1: Yes, right. That's right. It's like a combination of shrink plus inflation.
0: 네.
1: Because of inflation, what they're doing is they're reducing the quantity of the food,
0: right.
1: But the price is the same.
0: Okay.
1: So it's really true. Mm-hmm. Like a bag of potato chips, like they puff it up and then you open it and you're like it's almost half.
0: 약간 공기 반 칩스 반
1: yeah,
0: 그죠?
1: Right.
0: 내가 공기를 샀나 칩스를 샀나?
1: I don't know.
0: Right. So shrink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옷이든 뭐가 됐든 간에 줄어든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inflation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She relies more on affordable filling staples such as a whole rotisserie chicken and limits luxuries like wine and chocolate chip cookies.
0: 그래서 통닭구이처럼 양 많고 저렴한 효자 식재료에 더 의존하고 와인이나 초콜릿 칩 같은 쿠키 같은 사치품은 줄이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그 초콜릿 칩 쿠키 이런 거는 너무 사치해요.
1: Oh, it's a luxury.
0: 배부르지 않거든요.
1: Yeah.
0: 그래서 이런 rotisserie chicken 같은 거는 뭔가 먹어도 만족도 있잖아요. 그래서 filling staples such as a whole rotisserie chicken이라고 했습니다. 뭔가가 filling하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1: Okay, Korean, perfect. 든든.
0: 든든.
1: 든든.
0: 제가 okay. 좋아해요.
1: So filling means that it fills your stomach. It makes you full. It makes you satisfied. Like, okay, I feel good.
0: Okay, okay.
1: Like, but if you have a little, you know, garden salad, that is not filling.
0: Right. 지금 쳐다보는 게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자, 지금 feeling은 정말 배를 채운다는 느낌일까요? 그러면은 right?
2: Yeah.
0: So it's like, I'm full. 이 내가 full한 이유는 because something is filling.
2: That's right.
0: The food is filling, mm-hmm. so I am full.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So 포만감을 주는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런 것들에 더 rely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Even still, the sticker shock is real. When they ring it all up, I barely have anything in my cart, and I'm like, what on earth did I just buy?
0: 그런데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의 충격은 여전합니다. 계산할 때 보면 카트에 담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샀길래 이 금액이 나오지? 싶다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even still 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even still은 그냥 거의 still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regardless와 같아서 앞에 게 사실인 건 인정은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even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면서 여기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왔어요. The sticker shock is real.
1: Okay, so sticker, S-T-I-C-K-E-R. It is not the sticker that we use, you know, cute stickers.
0: Right.
1: But this is the price tag sticker.
0: Ah, uh-huh. Like sticker price 같은 거, right?
1: Yes, that's okay. right. So the sticker shock is basically the price on the sticker is so high that it's like, oh my gosh, that's shocking.
0: Uh-huh. 충격을 받은 거네요.
1: yeah,
0: right.
1: That's right. And then it says is real.
0: Mm-hmm.
1: So this means that it's not really so much is it real or is it fake.
0: Mm-hmm.
1: It just means that, wow, this is really surprising. Mm-hmm. It's not exaggerated.
0: Okay.
1: I'm not just complaining. It is a true reality.
0: 아, 그 일단은 스티커가 그냥 뭐 예쁘게 뿅뿅 붙이는 스티커가 아니라 스티커 정말 프라이스를 담고 있는 상품 가격표를 얘기를 하겠네요.
1: Yeah.
0: So, 스티커 그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1: Yeah.
0: 무슨 양말 하나에 $30라고? 이러면서 right? Sticker shock. 충격이 is real 하다는 것은 it's not exaggerated. It's real.
1: It's real.
0: 이건 현실이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물가가 장난 아니야라고 하려면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The sticker shock is real.
1: It's real.
0: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She has also noticed shrinkflation, a decrease in quantity with no change in price for items including orange juice and potato chips. She relies more on affordable filling staples such as whole rotisserie chicken and limits luxuries like wine and chocolate chip cookies. Even still, the sticker shock is real. When they ring it all up, I barely have anything in my cart, and I am like, what on earth did I just buy? She said.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Eric Carmen with Hungry Eyes.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요, groceries are expensive, and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연PE님이요, they ring it up. 이 계산하다인가요? 하셨는데요. 네, 뭔가를 ring up 한다는 거는 그 계산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넣고 계산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h, I think you forgot to ring this up.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거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넣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은 물가로 넘사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미쳐가는 듯. 맛샘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비주얼은 세상 진지하게 생기셨는데 너무 잼나고 유머 감각 굿 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긴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뭐 집중하면 인상을 여기 미간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말 걸잖아요. 그럼 바로 네? 전 절대 안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1: Oh, yeah.
0: Alright. 자, 고물가 이 시대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 건강 상태의 변화도 장바구니 경을 크게 바꿔놓고 있죠. 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조금 올랐어도 막상 쿠폰을 받아주는 매장이 줄어 고민이라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마트 가는 횟수를 줄였다는 사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례자로 최근에 체중 감량 치료제를 복용하느라 식사량 자체가 줄어든 가구도 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먹는 양이 줄었다고 해서 식비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오히려 소포장 제품이 대용량보다 단가가 비싸서 생기는 새로운 고민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린 자녀 둘을 키우는 한 가정이 겪은 장보기 풍경의 변화 들어볼게요.
1: She used to spend no more than $200 on groceries. I would say $200 is now the minimum. Gone are the days of applesauce pouches, which are too expensive, and highly perishable produce such as celery, which she can't use up quickly enough. Those have been replaced with snack-sized packs of cheese and crackers that she and her wife can pack into lunchboxes or eat instead of large meals.
0: 예전엔 200달러면 충분했는데 이젠 그게 기본 최소 금액입니다. 비싼 사과 소스 팩이나 쉽게 무르는 샐러리는 장바구니에서 뺐습니다. 대신 한 끼 때우기 편한 낱개 포장 치즈와 크래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아, 진짜 200달러. 예전에는 200달러면 뭐 엄청나게 샀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1: You know what, Sam?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my mom had two grocery budgets.
0: Right.
1: One was 마트, Korean 마트 in Koreatown, and one was for the Western, you know, the regular.
0: Yes, yes, right, yes. It was called 한인 마트에서 사고, 일반 마트에서
1: That's
0: 사고.
1: That's right. I remember her, it was like $20 for the Western or the American supermarkets.
0: Yes.
1: And we bought quite a lot, I remember. But of course, ice cream and cookies, you know, if it went over $20, bye-bye.
0: 이제는 왜 안 돼요? 20달러 넘으면 이제는 뭐 200달러도 기본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1: She used to spend no more than $200 on groceries. I would say $200 is now the minimum.
0: 예전엔 식비로 200달러 넘게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젠 200달러가 기본 시작 금액이라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she used to spend no more than $200 on groceries 라고 얘기돼 있어요. 왠지 no more than 하니까 less than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1: Yeah, that's right. So it was like maximum 200. It would be like 200 or less, but like there's no way it would go over 200.
0: 예전에 그래서 no more than $20, right?
1: right. That
0: was me. Okay. So no more than은 less than처럼 뭐뭐보다 더 적은 양을 얘기를 하지만 뭐 이상은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해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0: that anymore. Mm-hmm. It was this way, and now it is not.
1: It's gone.
0: It's gone forever.
1: 아, 이제 뭐 하던 시절은 갔다라고 yeah. 하는 뭔가 right. 향수에 젖은 느낌이죠. Mm-hmm. 그렇죠? 그래서 gone are the days of 무엇 하면 무엇의 시대, 시절은 갔다. 가 되겠는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the days of something are gone 이 맞지만 더욱더 dramatic한 yeah. 느낌을 주기 위해서 gone are를 앞으로 뽑은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같고요. 그리고 and highly perishable produce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시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0: Yeah.
1: 그래서 지금 보면 perish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first of all, produce is like fresh fruits and right. vegetables. Perishables are foods that spoil quickly.
1: Mm-hmm.
0: 그러니까, They go bad.
1: 그러니까 perish 한다는 것 자체가 go bad. 그게 go 훨씬 bad. 더 쉬운 말이네요. 그렇죠? 부패하다는 뜻인데 그러기 쉬운 농산물을 얘기를 할 때 perishable produce. 아,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산하다라는 동사는 produce가 되겠지만
0: you know, produce.
1: produce. 농산물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좀 액센트를 줘야 되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0: Those have been replaced with snack-sized packs of cheese and crackers that she and her wife can pack into lunch boxes or eat instead of large meals.
1: 대신 점심 도시락에 싸가거나 한 끼 때우기 좋은 낮게 포장된 치즈와 크래커 세트가 그 자리를 채웠죠.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She used to spend no more than $200 on groceries. I would say $200 is now the minimum. Gone are the days of applesauce pouches, which are too expensive, and highly perishable produce, such as celery, which she can't use up quickly enough. Those have been replaced with snack-sized packs of cheese and crackers that she and her wife can pack into lunch boxes or eat instead of large meal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Billie Eilish with Birds of a Feather.

0: Deep Dive Daily. Groceries are expensive. Here's how five shoppers are adjusti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 장바구니 풍경이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예, 한동안 천정부지로 솟았던 계란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고 소고기 값이 너무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찾는 비율이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또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 마트를 가는 횟수도 줄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비자 들이 마트에 한 번 방문할 때 지출하는 평균 금액과 영수증 찍히는 액수는 실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Many have parted ways with the smaller, more frequent shop in favor of larger, more expensive hauls. In 2024, the average receipt total was $66.13, compared with $72.31 this year. And the median price of a trip to the grocery store 2 years ago was $42.72, compared with $49.70 in 2026.
0: 자주 조금씩 사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에 크게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마트 1회 방문당 평균 지출액은 2년 전 $66 선에서 올해 $72 선까지 올랐는데요. 중간값 역시 $42에서 $49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 보러 가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뭐 물가가 심하지 않을 거 평범할 때는 좀 가는 재미, 즐거움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Yeah. 이것저것 둘러도 보고 뭐 시식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거의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됐네요. 그렇죠?
1: Yeah. Right. And you know in Korea everything is online.
0: Right.
1: So a lot of also women try to save money, you know, like
0: That's
1: driving
0: right.
1: gas and just order it online.
0: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또
1: It's no fun, but
0: 즐거움이 없어요.
1: I know.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Many have parted ways with a smaller, more frequent shop in favor of larger, more expensive hauls.
0: 소소하게 자주 장을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 번에 크게 장을 보고 돈을 더 쓰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저 문장 자체가 굉장히 뭔가 또 아름답고 슬픈 드라마 같아요. 자, 여기 지금 many have parted ways with a smaller and more frequent shop 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자주 하고 조금씩 사고 하는 그런 방식과 뭔가 parties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1: Very much like gone are the days. You know, many have parted ways with a smaller, more frequent shop. This is to part ways. This idiom is originally used to describe two people separating.
0: Okay.
1: So it could be romantic, but most often it's about ending some sort of relationship
0: 단순하게.
1: or partnership or, you know, collaboration
0: right.
1: to part ways. To go, I'm going this way and you're going that way.
0: Oh, we're going separate ways.
1: We're going separate ways.
0: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더 원래는 예전엔 조금씩 사고 자주 약간 즐기는 느낌으로 했다면 이제 그 시절은 안녕.
1: Bye-bye.
0: 네, 결별은 한 거예요. 그래서 have parted ways. 그러니까 그냥 part ways라고 하게 되면요. 결별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더 갔을 거 아니에요? So in favor of larger, more expensive hauls라고 했네요.
1: Okay, the hauls, H-A-U-L, is basically doing the... It's kind of like usually a truck hauls stuff, right?
0: Yes, 이사 갈 때.
1: Yes, that's right, right. So the idea is that you buy a lot at one time. So, expensive hauls because you're buying in big batches,
0: right.
1: a large quantity.
0: 그럼 여기서는 장을 조금씩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한 번에 왕창 산 물건 더미를 그냥 haul이라고
1: yes.
0: 볼 수 있겠네요.
1: Correct.
0: 근데 그런 쪽을 조금 더 이제 선호하게 됐다. You know, choice가 아니었던 거죠.
1: And also to save money, you know.
0: Right, right.
1: Yeah.
0: So,

0: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연결을 해볼게요.
1: In 2024, the average receipt total was $66.13 compared with $72.31 this year. And the median price of a trip to the grocery store 2 years ago was $42.72 compared with $49.70 in 2026.
0: 2024년 평균 영수증 찍힌 금액은 66달러 13센트였지만 올해는 72달러 31센트로 올랐고 2년 전 마트 방문 1회당 중간값은 42달러 72센트였던 것에 비해 2026년에는 49달러 70센트로 증가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 영수증에 찍힌 것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median price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average price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1: Yes.
0: average는 평균을 낸 거잖아요.
1: That's right.
0: 하지만 median은 그냥 list up을 했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Yeah. So you can think of it as a typical cost.
0: Right.
1: Yeah.
0: Like 일반적
1: Yes, right, that's right. So there could be more and there could be less. It's somewhere in the middle.
0: 그냥 중간에 있는 yes. 평균을 그냥 낸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simpler 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Many have parted ways with a smaller, more frequent shop in favor of larger, more expensive hauls. In 2024, the average receipt total was $66.13 compared with $72.31 this year. And the median price of a trip to the grocery store 2 years ago was $42.72 compared with $49.70 in 2026.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 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영작 여러분 주신 문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님이요. The sticker shock is real.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셨단 얘기죠.
1: Very
0: 좋아요.
1: 이영희님 says living costs have shot through the roof recently. That's perfect.
0: 뭔가 루프를 뚫고 갔다.
1: Yeah. Irami says, 님 says these prices are wild. Indeed, they are wild.
0: Wild하네. 장난 아니네. 라는 뜻이 되겠죠. 6819님이요. The price level these days is insane. 이라고 하셨습니다.
1: It is insane
0: right.
1: and wild.
0: Yes. 2270님이요. Crazy living cost 하시면서 요즘 정말 물가 장난 아니에요. 2인 가정 2주치 마트 가서 장 보면 50만 원 넘어요. 와, 2인 가정인데도요.
1: Yeah. It can be. I believe it. I believe it. 8310님, the prices are no joke. That's a good expression.
0: 괜찮은데요.
1: No 좋은데, joke.
0: No joke. 8912님이요. The current prices drive me crazy.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 They're driving me crazy.
0: Driving
1: too.
0: me crazy. Mm-hmm. 자, 너무 다 잘해주셨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이영희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8310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0: Right. 김정미 님이요. 마트 쉬는 월요일 그 전날 오후 4시쯤 마트 장 보러 가요. 한우 30% 할인 붙여진 정육 코너에서 득템해요 하셨습니다.
1: Hey.
0: 적어놔야겠는데요. 네,
1: that's
0: 시간이라.
1: great tip. Right. 다리 님 says 예전엔 온 가족이 마트 나들이 다녔던데 다녔던 게 이제는 쓸데없는 거 살까 봐 저 혼자 몰래 다녀와요.
0: 와 이제는 가볼까 했는데
1: 안 돼.
0: 아이들이 요거는요? 요거는요?
1: I never take my son grocery shopping.
0: 엄마, Why?
1: he just keeps putting
0: no.
1: it into the cart.
0: Put it back. 이러면서. 오케이,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1: Let's listen to Miley Cyrus with Flowers.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아, 요즘 식료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네.
0: 아, 내 말이. 난 할인 중인 건 뭐든 사기 시작했어.
1: 카트가 반이나 비어있는데 이상하게 계산서는 계속 올라가네.
0: 아, 나도 식료품값 아끼기 위해서라도 GLP-1 맞아야 할까봐.
1: 네 식욕이면 GLP-1000도 이긴다.
0: 너 약간 이기는 거 욕심나네.
1: 1000, maybe 1,000,000.
0: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GLP-1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네. 이제 사용이 되는데 가끔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체질 때문에. 근데 저는 1000까지예요.
1: 1000까지.
0: 알겠습니다. 진짜 밀리언 가능할 것 같아요.
1: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식욕이 너무 세서요. 자, 아무튼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나 GLP-1 맞아야 할까 봐 인데요. 일단 이거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Maybe I should get on a GLP-1.
0: Maybe I should get on a GLP-1. Yeah. 자, 지금 어디에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Yeah, yeah. 자, get on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is a very, very useful conversational expression. And usually we talk about like getting on medication, right? So we usually say like, oh, I take, you can say I take medication.
0: Right, right.
1: Yeah, but the more conversational term is to get on, which is start taking a certain type of medication.
0: Okay.
1: So like getting on, we say, you know, like a diabetes medication, getting off means no longer taking it.
0: Oh,
1: yes.
0: 약간 트레인을 타는 느낌이에요.
1: Yeah, it is.
0: 메디케이션을 막 가고 있는데.
1: You get on the train.
0: I get on the train, right? So I get on medica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무슨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복용을 하기 시작하다. 동작을 강조를 해주네요.
1: Yeah, so we can say, you know, a lot of people these days, when you reach like 50 and over or even before, you know, a lot of men have high blood pressure.
0: Right.
1: And also women too. And they get on high blood pressure medication.
0: 아,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의사가 서지스트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아, 이거 좀... get on 해라.
1: Yeah.
0: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get on 뭐 blood pressure medicine 이렇게 얘기하면 올라타라고 복용하기 시작.

0: 하라고 right. 이렇게 right. 이해를 할 수가 mm-hmm. 있겠네요. So get on something 한다는 거 결국에는 take something 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시작의 느낌이 강조가 되면서 mm-hmm. 뭔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다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표현을 더 보면요. 크쌤이 뭔가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식료품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네. 그냥 expensive도 아니고 어떻게 expensive하다고 해야 될까요?
1: Yeah. I say this with great passion because as an ajumma,
0: right, right.
1: I'm like so angry,
0: yes,
1: right?
0: Yes.
1: It's ridiculously, and I do love this word.
0: Right.
1: Native speakers uh-huh. love this word.
0: Yes.
1: It's ridiculous.
0: That's ridiculous.
1: That's ridiculous. That's
0: 말,
1: absurd.
0: 말도 안 돼.
1: Yeah, so ridiculously expensive.
0: Mm-hmm. 이거는 뭐 거의 something's really like, this is stupid, but this is pathetic.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Oh, completely. Uh-huh. It's so unacceptable. You know, and of course, we like to be dramatic,
0: right.
1: and it is so actually ridiculously expensive.
0: Can you
1: it really
0: say with
1: is.
0: Passion, please? 한번 해주세요. 너무 비싸다고.
1: It is ridiculously expensive.
0: 느껴지셨죠, 여러분들? So ridiculous 하다는 것 자체가 원래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y 붙어서 터무니없이 진짜 말도 안 되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마유가 뭔가가 할인 중일 때 많이 산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잠깐 말했었죠. on sale, for sale 아니라 on sale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크쌤이 마지막으로 아, 너 있잖아. GLP 1000 이길 것 같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했는데요. 그거 동사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1: Oh, this is a fun expression. Uh-huh. Out eat.
0: Out eat.
1: So, we think eat out?
0: Uh-huh.
1: No, no, no. Out eat. So you eat more.
0: Eat out은 안 되죠. 그걸
1: no,
0: 외식하는
1: no,
0: 거죠.
1: No.
0: 반대로 out eat이라고 하면 뭐보다 더 많이 먹다, 뭐를 먹는 걸로 이기다 정도가 mm-hmm.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Groceries are getting ridiculously expensive these days.
2: I know. I've started buying whatever is on sale.
1: My cart is half empty, but somehow my bill keeps going up.
2: Maybe I should get on a GLP-1 just to save on groceries.
1: Oh, at your appetite?
2: Well,
1: you'd probably eat out GLP 1000, maybe
2: oh,
1: GLP 1 million?
2: I know I will.
1: That's better, yeah.
2: Mm-hmm.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We have a message from 수리수리 마수리. 오늘 처음 듣는데 너무 유익하네요. 지속적으로 청취할게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브라카다마니.
0: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of course, Kristen, Sam,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the Neville Brothers. It's Bird on a Wire.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 확인서와 산모 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 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배가 고플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볼 텐데요. 특히 맛없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 혹은 맛있는 식당에서 기분 좋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맛있는 음식이 뭔지,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1: Right.
0: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1: We're going
0: 배워보죠.
1: to ask this question. What's your favorite food?
0: 네, 아마 이 문장, 나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말로 몇 번 뱉어봤을까요? 많이 못 뱉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보면서

0: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응용하면서 이 문장 계속해서 말로 내뱉으면서 익숙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뭐예요?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는 영어로는 what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what로 물어보면 하나를 물어볼 때는 is가 곧바로 뒤에 붙어요. 근데 요거는 생활 영어에서는 보통 축약을 해서 줄여서 what's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what's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자, 이건 다행히도 영어의 어순하고 우리의 어순하고 같아요. 음식을 꾸며주는 말이 우리도 앞에 오잖아요. 영어도 앞에 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이 앞에 오는데 조금 다른 점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뭐 당신의 가장 좋아하는 영어는 your 이런 단어가 꼭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our favorite, 그냥 favorite이 아니라 your favorite, your가 꼭 온다는 거 요거 중요하겠죠? What's your favorite? 요 이제 뒤에 오는 게 뭘까요? 바로 음식이라는 단어이겠죠.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 대상이 오면 되겠네요. 음식, food이겠죠. 자, food는 단수, 복수가 다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hat is로 물어봐도 돼요. 자,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영어로 어떻게 여기 프로세스가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의 단어는 what's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hat's your favorite food? I bet everybody already knows how we're going to change it.
0: Aha.
1: What's your favorite? 뭐뭐.
0: 그렇죠. 뭐 너무 쉽죠. 패턴은 아마 예상 가능하셨을 텐데요. 상대방의 취향이나 선호나 관심사를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우리 이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계속 하면 좋으니까. Mm-hmm. What's your favorite? 뭐뭐. 가장 좋아하는 뭐뭐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니까 대답도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s your favorite food? 뭐 단답형으로 해도 되니까 같이 뭐 떡볶이 이런 식으로 대답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let's start.
1: Okay, so here's an example. What's your favorite movie?
0: 영화 물어볼 수 있겠네요. Movie.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your favorite movie, Jack? Zach? 제가 Jack이라고 했네요. I was thinking of Jack and the Beanstalk, that's why. 제가 농담하려고 잭과 콩나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너무 미리 내보였네요, 제 속마음에. 하여튼, 뭐예요? What is it, Zach?
1: That's a really hard question.
0: Too many? 너무 많아요?
1: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favorite movie was The Truman Show.
0: 트루먼 쇼 진짜 네. 재밌었죠. 맞아요.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1: What's your favorite movie, Galen?
0: Zack and the Beanstalk. 네. 자, 또 패턴 연습해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season?
0: 오, season, 계절. 계절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Zach하고 저하고 같은 계절 나올 것 같아요.
1: Not winter.
0: One, two, three. Summer.
1: Spring.
0: Oh, 아니네요.
1: It was summer, but now summer is too hot. So 그쵸. I changed my mind.
0: Summer도 네. 많이 덥긴 하죠, 요즘. 알겠습니다.
1: What's your favorite day of the week?
0: day of the week는 요일이라는 뜻이에요. Mm-hmm. 그냥 day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day라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게 모든 날을 다 얘기해서
1: 네.
0: Christmas Day, my birthday, Sunday 다 될 것 같거든요.
1: Yeah, or you might think it's a specific day, not a recurring day. Like, my favorite day was February 2nd, 1982.
0: 맞아요. 1982, 너무 옛날이네요. 그래서 특정 날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Day of the Week는 일주일의 하루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day of the week? Your answer is?
1: My favorite day of the week is Sunday, because I can relax.
0: 아, 저는 Saturday. 왜냐면 이제 쉬기 시작하고 내일 또 Sunday가 있으니까 저는 Saturday가 더 좋더라고요.
1: 네.
0: 네, 아, 오, 이 책, 오! 저는요, I love the story. Mm-hmm.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1: Oh, really? 정말요?
0: Mm-hmm.
1: What's your favorite chapter? 가장 좋아하는 챕터가 뭐예요?
0: 마지막 챕터요.
1: 아,
0: the last chapter.
1: At the end.
0: At the end. 엔딩이 좋을 때가 가장 많죠.
1: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0: 아, 너무 어렵다.
1: You can't say cheese.
0: Oh, well, cheese goes on every
1: pizza. Yeah, that's
0: pizza.
1: What I mean.
0: 그렇죠. Yeah. 치즈는 어렵네요. 저는요, my favorite pizza topping is pineapple.
1: I also really like pineapple.
0: 저는 하와이안 피자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Yeah. 그래서 이렇게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피자 토핑, 가장 좋아하는 피자 토핑이 뭐예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Oh, I have one for you.
1: Okay.
0: 우리 잭쌤은 악기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피아노도 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하고 What's your favorite musical instrument?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뭐예요?
1: I think my favorite musical instruments are ones that I can't play.
0: 못하는
1: so
0: 거예요?
1: I love like cello. I can't play the cello, but I love cello.
0: 그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듣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You can only listen to it.
1: Yeah.
0: 아, 그래서 좋은 건가요?
1: 네.
0: 아.
1: It's very impressive and beautiful to hear that sound that I can't make.
0: 아, 내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남이 해주는 게 듣기 좋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자, musical instrument가 악기라는 뜻이죠. 그냥 instrument라고 해도 악기라는 뜻이긴 한데 그런데 instrument라는 자체가 도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instrument가 악기라는 뜻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때는 musical instrument 다 얘기해주는 게 좋겠죠.
1: Now here's some questions from when we were kids.
0: Okay.
1: What's your favorite class?
0: 아, 어렸을 때 많이 물어봤죠.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뭐냐? 저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나와서 그런데 my favorite class was orchestra.
1: Orchestra
0: 수업이 있었어요. 저는 첼로는 아니지만 I used to play the violin. 바이올린을
1: right,
0: 했기
1: right.
0: 때문에 네, 좋아했었습니다.
1: I think a lot of people always used to say recess.
0: Oh, recess.
1: Or lunch or something.
0: Recess는 휴식 시간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주마다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요. Recess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좀 수업 시간을 맞춰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1: 아.
0: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같은 학년 아이들도 반이 다 다르거든요. 네, 스케줄이 약간 대학처럼 내가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 What's your favorite car?
0: Car. 제일 좋아하는 차요? My car. 제 차요. 왜냐하면요. 말하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좋아하는 차는 감히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정말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은 그 conversation starter로 굉장히 좋은 그런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1: What's your favorite movie?
0: What's your favorite movie?
1: What's your favorite season?
0: What's your favorite season?
1: What's your favorite day of the week?
0: What's your favorite day of the week?
1: What's your favorite chapter?
0: What's your favorite chapter?
1: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0: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1: What's your favorite musical instrument?

0: instrument?
1: What's your favorite musical instrument?
0: What's your favorite class?
1: What's your favorite class?
0: What's your favorite car?
1: What's your favorite car? 굉장히 행복한 상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3: 단연코 한국식 바비큐요.
2: 정말요? 저도요.
3: 언제 한번 같이 가요?
1: 한국식 바비큐. 고기 구워 먹는 거 너무 맛있죠. 요즘 특히나 외국인들이 더더욱 이 Korean style 바비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네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2: 아하.
1: 이 질문 너무 간단하죠? 단연코 한국식 바비큐요. 단연코 요 단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도 했던 단어인데 당연하죠 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정말요? 저도요? 요럴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저도요. Me too? Me too라고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다르게도 한번 표현해볼까요? 언제 한번 같이 가요? 같이 가자.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리고 언제 한번,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뭐뭐 타임이죠, 여러분. 한 단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What's your favorite food?
5: Definitely Korean barbecue.
4: Really? Mine too.
5: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4: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그렇죠. 뭐 이 문장은 간단하네요. What's your favorite food?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연코 한국식 바비큐요.
5: Definitely Korean barbecue.
0: Definitely Korean barbecue.
1: 뭐라고요?
0: Definitely Korean barbecue.
1: 단연코는
0: definitely.
1: 그렇죠. Definitely라는 말이요. 뭐 당연히, 뭐 확실히 이런 뜻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Korean barbecue다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상대방도 동의를 하죠. 정말요? 저도요.
4: Really? Mine too.
1: 정말요?
0: Really?
1: 저도요.
0: Mine too.
1: 자, mine too라고 했어요. Mine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0: M-I-N-E.
1: 그렇죠. M-I-N-E. 뜻은 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것. My favorite food too. 약간 요거를 이제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것도 당연히 Korean barbecue야. 그래서 me too라고 해도 되지만 mine too.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동료가 언제 한번 같이 가요? 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5: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0: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우리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we should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So should는 여기서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강요가 아니라 조금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go together 함께 가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언제 한번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가볍게 언제 한번 이렇게 제안할 때는 some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ometime, 그렇죠? sometime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약속을 잡긴 하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형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sometime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 이렇게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What's your favorite food?
5: Definitely Korean barbecue.
4: Really? Mine too.
5: We should go together sometim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0: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mission sentence was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네, what's your favorite food? 였습니다. 자, 여기서 연음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들리셨죠? What's의 S하고요. Your가 같이 붙어서 What's your? 이렇게 발음이 돼요. What's your? 그죠? 그리고 your는 정확하게 O-U-R 다 발음하지 않고 빨리 발음할 땐 그냥 your, your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Favorite food. 둘 다 F로 시작하네요. F 발음은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요. F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예요. 한번 시범 보여주시겠어요? F 발음은 바로 저 소리입니다.
0: Favorite.
1: Favorite이죠. 그래서 바람을 내뿜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리말에는 사실 이 바람을 내뿜는 소리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favorite food. 거기에 또 V 발음까지 있네요. Favorite에. 근데 이 입의 모양은 똑같지만 V는 바람이 아니라 V 소리를 내는 거고요. So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연습해볼까요?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favorite food?
0: What's your favorite food?
1: What's your favorite f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발음 연습하는 거 그리고 오늘 대화 내용 모두 다 복습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0: Fabulous job, everyone.
1: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은요. 122쪽이고요. 월요일 24일 순서입니다. 오늘 대화 속의 관광객은 박물관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1: A museum.
0: A museum.
1: What kind of museum, I wonder?
0: 뭐, it could be anything.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1: We'll leave that to your imagination.
0: We leave that to your imagination.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말이나 영어나 표현이 비슷하다.
1: 아주 비슷하네요.
0: 맡기다라고 할 때 leave it to.
1: I will leave that to your imagination.
0: 그 leave라는 동사가 말이죠. L-E-A-V-E잖아요.
1: Yes.
0: 그러니까 don't leave me. 하면은 나를 떠나지 마라는 날 떠나지 마라는 박진영 씨의 노래도 있었는데요. 날 떠나지 마, don't leave me. 근데 leave me alone 그러면 날 좀 혼자 내버려두고 그냥 너 떠나라 이런 말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leave it to your imagination 하면 당신의 상상력에 이것을 남겨두고 가겠다라는
1: That's
0: 말이
1: right.
0: 되겠는데
1: That's right.
0: 이런 말도 있죠.

0: Let's leave it at that.
1: 그냥 그 상태로 놔두자는 뜻이죠. 놔둬 그냥
0: 그렇죠.
1: 내버려둬. 예.
0: 내버려둬.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말고 그냥 그런 거로 치고 가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Let's leave it at that.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 참 다양한 의미 뜻들이 있네요. Leave란 자체가 leave 하면 또 저는 이제 잎사귀 이게 복수형으로 leaves.
0: 그건 leaves가 되지, 선생님.
1: 근데 뭐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스펠링도
0: 근데
1: 똑같고
0: leave는
1: leaves.
0: 항상 leaves로 쓰니까.
1: leaves. That's
0: 그렇죠.
1: right.
0: 항상 leaves가 되니까.
1: S만 들어가니까.
0: 복수형으로.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나긴 해요.
1: 그런데
0: 맞습니다.
1: 이게 내버려둬 떠나 날 떠나지 마. They're all leave, right?
0: 네.
1: Leave, leave, leave. So, but then when we say leave it to your imagination, it's up to you.
0: 그렇죠.
1: 근데 보영 쌤은 이제 뮤지엄 하면 어떤 뮤지엄이 제일 좋으세요?
0: 아, 제가 예전에 게리 뮤지엄을 가봤던 적이 있어요.
1: In LA.
0: LA. 근데
1: Beautiful.
0: 게리라는 사람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1: 네.
0: 그 여러 그 예술품들을 모아서 만든 박물관이라면서요.
1: That's right, Paul Getty, right?
0: 네, 그래서 어제 게티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부자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죠.
1: It's a huge, beautiful museum.
0: 네, the location was just amazing.
1: That's right.
0: 정말 위치도 좋았고 바로 그 박물관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리뷰 얘기가 너무 빨리 나왔네.
1: That's right.
0: 자, 근데 오늘은요 개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오프닝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럴 때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연다? 라고 하는지 또 개관 시간까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얘기하는지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올까요? 충분히 평소에 이렇게 할수 있는 말들이 될
1: Of
0: 텐데요.
1: course.
0: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실례합니다.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열어요?"
1: 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엽니다.
0: 아, 그럼 제가 좀 너무 일찍 왔네요.
1: 길 건너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0: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1: That's
0: 자,
1: right.
0: 먼저인데 조금 일찍 도착을 한 모양이에요. 선생님, could you please
1: Yeah.
0: explain the situation very briefly in English, please? What's happening here?
1: So there's a tourist, and this tourist arrives at the museum a little bit early,
0: A little bit too
1: before the
0: early?
1: opening.
0: Before the opening.
1: Right. So the tourist is asking, "Oh man, can I go in early? What time does it open?" But nope, sorry. We open at 10 o'clock. You're here a little too early. So the staff says, "Go, you can go across the street. There's a cafe. It's open. You can wait there."
0: How kind of him,
1: That's
0: really.
1: right.
0: 그렇게 알려주면 고맙죠. So what am I supposed to do before the until the opening? 내가 그 문열 때까지 내가 뭐 해야지?라고 조금 저 같으면
1: Right.
0: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a little bit dumbfounded. 약간 멍청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근데
0: 뭐 해야
1: 이런
0: 되지?
1: 경우가 진짜 많나 봐요.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I'm
0: 아.
1: sorry, this is policy. 그래서 go across the street, there's a cafe, you can wait there.
0: 그러니까 사실 그런 he's not supposed to give you that kind of information if he doesn't want to.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직원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1: Yeah, I think everybody should be thankful.
0: 그렇죠. 정말 고마운 것 같습니다.
1: Of
0: 자,
1: course.
0: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도 관광객이 어머 그렇게 또 알려주시다니 난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대화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1: Sure.
0: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물관이 몇 시에 문을 여나요?
1: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0: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자, 몇 시에 여나요? What time open? 이런 게 가장 key expression이 될 겁니다. 몇 시에 여나요? What time open? 그런데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박물관이 몇 시에 여나요? 자, 그럴 때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해도 되고, 선생님,
1: Sure.
0: 당신들이 몇 시에 엽니까?
1: What time do you open?
0: What time do you open? 해도 돼요?
1: Absolutely.
0: 네.
1: You means not you as a person. You work at this museum.
0: Right.
1: So you all together, you represent the museum. So what time do you open?
0: What time do you open?
1: 식당도 괜찮아요. What time do you open?
0: What time do you open?
1: Or any business. What time do you open?
0: What time do you open?
1: 편의점도.
0: 그렇죠.
1: What time do you open?
0: 네. 선생님, 언제까지 계속하실 생각?
1: 끝도 없습니다.

0: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What time do you open?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장이라고 보고 여기서 right. 근무하시는 분 같이 보이는 분에게 물을 수 있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말 같은 경우에 왔을 때 몇 시에 문 열어요? 라고 sure. 말할 수 있거든요. 아, 여기 박물관인 거 뻔히 아는데 right, 그럼 여기 right. 박물관인지 제가 소방관을 묶겠, 뭐 소방서 묶겠어요? 그게 right. 아니니까 여기 몇 시에 문 열어요? 라고 말하는 뜻으로 What time? 다음에 꼭 Does the museum? 이란 말을 안 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거든요.
1: Right.
0: 그럴 적에 What time do you open? 이라고 해도 아주 좋다는 겁니다.
1: Exactly.
0: What time do you open? 혹은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자, 그랬더니 아, 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열어요.
1: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0: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라고 합니다. 자, weekday라고 하면 주중에라는 말이죠. On weekdays 하면 right. 주중에는 on weekdays. 네. 만약에 주말에는 그러면
1: On weekends.
0: On weekends가 됩니다.
1: 근데 언제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On weekends 해도 되고, on the weekend 해도 되고.
0: 네네.
1: Here it's weekdays. On weekdays 해도 되고
0: 네.
1: or during the week.
0: 그렇죠.
1: It also works.
0: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on the weekday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날짜가 많으니까. 근데 weekend도 마찬가지인데.
1: 근데 day는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맞아요. day는 하나니까.
1: and는 그냥 그룹으로 on the weekend.
0: 그렇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를 그쵸, 본다고 그쵸. 한다면. 예. 근데 weekday라고 하면 Monday, Tuesday, 뭐 Wednesday 이런 식으로 한 day를 말하게 되는
1: That's
0: 거니까.
1: Right.
0: 근데 그런 것이 모여 있는 주중에라고 할 때 on weekdays 혹은 during the week. 한 주 동안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Yes.
0: During the week라고 하게 되면 아 weekend는 빼고 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1: Yes, that's
0: It
1: right.
0: opens at 10 a.m. on weekdays. 자, 그것은 문을 엽니다. At 10 a.m. 오전 10시예요. 저기 TV나 영상물을 볼 때마다 조금 something kind of bothers me very much. 이게 a.m. 10이라고 쓴 걸 볼 때마다
1: 자주 볼 수 있죠.
0: 네.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10시
1: 그러기
0: 그러면
1: 때문에, 맞아요.
0: a.m. 10이라고 이제 그냥 차라리 한글로 오전 10시 그러면 되는데 꼭 영어로 a.m. 1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아, 저도 자주 봐요. 예.
0: 근데 이제는 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1: 그죠?
0: 우리식의 영어 표현이지 뭐.
1: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0: 네네. 네. AM, PM이 뭔지 우리 한국은 그렇게 말한다. 오전 10시 이렇게. 그래서 AM을 앞으로 붙이겠다는데.
1: 뭐. 근데 영어로는 무조건 네. 숫자 네. 10 and then AM.
0: 그렇죠.
1: 9 a.m., 8 a.m.
0: 네. 그렇죠? 뭐 영어권 분들과 얘기를 하실 때에는
1: That's 10
0: a.m., 뭐 5 p.m. 이런 식으로 a.m.이나 p.m.은 숫자 다음에 쓰셔야 알아들을 겁니다.
1: Yes.
0: 자,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주중에는 오전 10시에 열어요. 자, 여기까지 몇 시에 엽니까? 몇 시에 엽니다. 들어보시죠.
2: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3: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0: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자, 그랬더니 아, 그럼 제가 좀 너무 일찍 온 거네요.
1: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0: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1: Right.
0: 그렇다면 이라는 말이 맨 문장 뒤로 와서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이렇게 되는데 then을 앞에 붙여서 말할 수도 있을까요?
1: Sure. Then I came a little too early.
0: 그렇죠. Then sure. 그렇다면 I came a little too early. 우리말과 어순을 이제 같이 해서 그렇다면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Then I came a little too early 해도 되겠네요.
1: Right.
0: 근데 보통 내가 일찍 왔네요 라고 한다면 I came early. 이제 이게 가장 그 right. 기본 골격이 되는 건데 뼈대가 되는데요. 약간 너무 일찍, a little too early, a little too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1: 제 생각에는
0: 네.
1: 그냥 too 빼도 상관없는데 too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온 거야.
0: 그렇죠. 그렇죠? 문도 안 열었는데.
1: 10시에 여는데 제 생각에는 한 뭐 9시 15분에 왔어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It's a, really, it's a little too early.
0: A little too early.
1: 뭐 9:40, 50. 괜찮아요.
0: 네.
1: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0: 그렇죠.
1: Too early 하면 딴 데까지 기다려야 돼. So at least an hour early, maybe 40 minutes early. Right.
0: right? 네, 맞습니다. 일찍 와도 조금 너무 일찍 왔어.
1: 너무 일찍 왔어요.
0: 그래서 I came too early. 또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그렇게 많이 일찍 온 것도 아니고.
1: Too early 하면 8시에 온 거예요.
0: 8시.
1: 뭐 9시 뭐 이렇게.
0: 10시에 문을 여는데.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일찍 왔다 싶네요.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a little 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 Big

0: difference.
1: 네,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약간 조금 이런 말이죠.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따로 들어보죠.
2: Mm-hmm.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1: Oh, I came. 제가 왔네요. A

0: 일어났어요. 와우, that's way too early.
1: 그렇죠. 빨라도 너무 빠른 시간이다. 너무 way too early. 여기서는 way를 빼고 a little 넣어서 a little too early라고 했습니다. Mm-hmm.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이 a little이 좋을지 way가 좋을지 한번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0: Yes.
1: 자,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일찍 왔다 싶으시면요. 길 건너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데 그래도 되는데요.
0: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1: 네.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따단딴, 따단딴, 따단딴 이렇게 되죠.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자, 이렇게 you can 뭐뭐뭐 하게 되면 당신은 뭐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당신은 뭐뭐를 하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이런 뜻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혹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제안하듯이 원한다면 뭐뭘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0: You can wait. 이거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 네.
0: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0: 제안해드리는 거죠.
1: 그렇죠. 제안하는 거죠.
0: You can wait at the cafe. 근데 cafe라는 표현이 우리는 너무나 카페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You can wait at the cafe 그러면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1: 선생님, 이탈리안이라든지 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0: 맞아요.
1: 그럴 땐 카페라고 해요?
0: 카페.
1: 뭐 네. 오리지널 발음하는 거네 우리가.
0: 근데 이건 영어기 때문에 그렇죠.
1: 이게 뭘 또 영어?
0: 카페. 네. 근데 이것도 원래 프랑스에서 오긴 했어요.
1: 그렇죠.
0: 카페에서
1: 네.
0: 왔는데.
1: 자영어 거죠. 네.
0: 그거를 영어화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자면
1: 네.
0: 카페.
1: 카페.
0: 카페.
1: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오리지널 발음에 좀 나는 하고 싶다, 가깝게 하고 싶다.
0: Right.
1: 그러면 뭐 카페라고.
0: 근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I want to go to the cafe.
1: 아니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카페 그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0: If they know French, they 네. might.
1: They might. 네. Or Italian.
0: Italian, right.
1: Italian? Is it Italian or Spanish?
0: I think it comes from Italian.
1: Italian.
0: Yeah.
1: Okay.
0: Cafe.
1: Cafe.
0: That's right.
1: So you can wait at the cafe or cafe across the street. 자, 이렇게 뭐뭐를 하려면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말로 아주 부드럽게 you can 뭐뭐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길 건너에 있는 이렇게 말할 때 across the street, across
0: right.
1: the street라고 하게 되죠.
0: 모든 상황에서 길 건너에 있다라고
1: 네.
0: 할 때는 across the street.
1: Across the street.
0: Across the street.
1: 그러면 복도를 사이에 두고 101호가 있고 102호가 있다라고
0: sure.
1: 할 때 102호에서 사는 사람이 어머 우리 그 복도 바로 건너편 맞은편에 101호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0: Across the hall.
1: Across the hall.
0: That's right.
1: 그렇죠. 맞죠. Across the hall.
0: Yeah. 보영쌤 lives across the hall from 101.
1: 그렇죠.
0: So you're 102.
1: 그렇게 말할 수 있죠.
0: sure.
1: Which is not true. But just for example,
0: right.
1: 말씀하신 것처럼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hall from
0: right.
1: 뭐뭐. So from 뭐뭐. 뭐뭐를 기준으로 거기서 길을 건넜을 때
0: yes.
1: 혹은 복도를 건너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그 말을 듣고 어유 좋은 생각인데요.
0: Sounds good.
1: Sounds good. 어유 좋은 yeah. 생각인데요.
0: Sounds good.
1: 네, 미처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Thanks for letting me know. 내가 사실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또 카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서 기다리면 되는구나. 다들 그렇게 하는구나. 자, 그걸 알려줘서 고맙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네, 좋은 말이네요.
0: 여기 또 good thing 나올 수 있겠네요.
1: 네.
0: Oh, good thing you told me.
1: 오.
0: 계속 배워봤던 게 good thing이잖아요. 다행히.
1: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한 거라도 good 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0: Oh, good thing you told me.
1: 오.
0: Or else I would have just waited here. Right?
1: 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준 거 참 잘하신 거예요.
0: 다행이다.
1: 이렇게.
0: 오.
1: Yeah. Good thing you told me. Oh,
0: right.
1: okay.
0: That works.
1: 그것도 알아야지. Mm-hmm. Good thing you told me.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 거 참 고맙고 잘한 일이네요.
0: That's right.
1: 안 그랬더라면 나는 뭐 어떻게 hang around here.
0: Hang around for 네. another hour.
1: 그렇죠. 한 시간을 그냥 기다릴 수도 있었을 텐데.
0: Mm-hmm.
1: 자, thanks for letting me know. 나에게 일부러 알려줘서 고맙다. 특히 일부러 알려준 거. Letting me know.
0: Right.
1: 자, 마지막 부분 듣겠습니다.
2: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3: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2: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3: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2: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3: Sounds good.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같이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0: Let's go.
1: 실례지만 박물관이 몇 시에 문 열어요?
2: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0: Excuse me,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3: 주중엔 오전 10시에 열죠.
2: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0: It opens at 10 a.m. on weekdays.
1: 아, 그럼 제가 너무 일찍 온 거네요.
2: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0: Oh, I came a little too early then.
1: 그 길 건너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셔도 되는데요.
2: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0: You can wait at the cafe across the street.
1: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2: Sounds good.
0: Sounds good.
1: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여기까지입니다.
0: Good job.
1: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이 표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so, 뜻은 유일한, 단 하나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Hungary has completely shut down its Seoul PAC's nuclear power plant for the first time in its 44-year history due to record low water levels on the Danube River.
0: 여기서 Seoul이라는 표현은 단 하나뿐인 유일한 것을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He was the sole survivor of the accident.
0: 그는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뉴스에서 sole purpose, sole provider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단 하나뿐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Sole 꼭 기억하세요.
1: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업실 한켠에서 그림 작업하며 북카페를 즐겨 듣는 카페인입니다. 북카페의 방송 대화와 음악이 작업실 공간의 배경 소리가 되곤 합니다. 작업실을 얻은 지 3년이 넘었는데 그 시작부터 북카페와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절 작업실에서 피고 지는 호야꽃을 바라보며 청사진 기법으로 낮 12시에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순간의 햇볕을 담아 그린 사진, 판화, 그림이기도 한 이 엽서로 7주년을 축하해 봅니다. 카페인 이태훈 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아이유가 부른 마음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창 카페 어떠셨나요? 송태종님은 책날개에 그 적힌 추천사처럼 들렸다고 하셨는데, 북카페에 대한 추천사라고도 들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장 카펫, 우리 예고 드린 것처럼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의 일부로 깔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항상 문장 카펫을 제가 읽은 책에서 골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뇌부가 그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서 또 거기에 맞는 음악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 카페인 분들께 북카페 오시는 길에 들여받고 오시라고 이렇게 딱 깔아드리는 카펫이 된 건데요. 이번 주는 7주년 기념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이 이렇게 북카페로 많이 지금 제뒤 벽을 가득 채운 이 엽서들 중에서 5장, 우리 문장 카펫 상으로 오늘은 내가 연다 상입니다. 북카페 문을 연다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상으로 이렇게 5분을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좀 사연 위주로 뽑았고요. 지금 들으시면서 정용재님, 멋진 카페인의 메시지가 문장 카펫으로 펼쳐지다니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 듣고 계실까요? 오늘 카페인 이태훈님이 보내주신 엽서에서 이렇게 문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방송 시작 전에 딱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또 올려두기도 했는데요. 이 청색 빛이 밤하늘 같은 빛이 좀참 예쁘기도 한데, 이게 지금 8월 5일에 한장 쓰시고 8월 6일에 한장 쓰신 거예요. 엽서가 한 장만 보내라는 그런 규칙은 없었잖아요 하시면서 둘 중에 뭘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둘다 보내신다고 묶음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청사진 기법으로 북카페 늘 들으시면서 낮 12시에 그 작업실 창문 안으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북카페가 딱 문을 열때 지나가는 그 햇빛을 포착하셔서 이렇게 담아주신 거예요. 그 호야꽃 이미지와 함께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그 엽서도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북카페 문 열 때 햇빛을 포착하시는 그 마음이 참 우리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 문장 카펫으로 이렇게 깔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내가 연다 상 받게 되신 분들 명단은 이번 주다 끝나기 전에 북카페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정리해서 올려둘 거고요. 다요 북카페에서 준비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이승형님, 엽서들로 채워진 벽과 카페인의 문장으로 여는 북카페. 오랜만에 생방 듣는데 설레게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 다 함께 막 설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오늘의 문장 카펫이었습니다. 엽서 카펫인 거죠. 오늘은 내가 연다. 카페인 이태훈님의 문장이었습니다. 5690 쓰시는 카페인님. 순간 놀랐어요. 미리 공지하신 걸 잊고 있다가 엽서에 차곡차곡 담아낸 카페인님의 이야기에 미소 짓게 됩니다. 반짝. 이번 주는 카페이님들 이야기의 오프닝 기대합니다. 저는 글도 그림도 재주가 모자람을 한번더 느끼면서요 하셨는데 재주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그 상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이게 보내주신 마음들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커가지고요. 이 수량으로도 엽서가 많아서 다 북카페 굿즈를 상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엽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에게 우리 카페인 굿즈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다 나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카페 이번 주 생일 주간 소풍처럼 축제처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승민님, 안녕하세요. 고은고은님, 저 승민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 방송이 재방송되는 토요일 날이 제 24번째 생일이라서 반말 축하 부탁드리려고 글 써요. 제 고3 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고은님과 순애부님들, 그리고 카페인 분들까지 제 추억이 가득한 따뜻한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 저는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 생일이랑 북카페 생일이랑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해요. 혹시 이건 제가 본투비 카페인이 되라는 계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제 생일을 챙겨주셔서 감사했어요. 올해도 반말 축하해주신다면 다음 생일까지 행복한 한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화이팅 하셨는데요. 아, 그러네요. 이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승민님, 승민군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이 고3 때부터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카페인 분들이 함께 우리가 승민이 수능이야 거의 이런 느낌으로 승민님의 그 수능일부터 시작해서 대학 생활 다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식구 같은 느낌?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본투비 카페인으로 또 이렇게 북카페 생일과 비스무리하게 태어나신 것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의 1년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선희님, 반짝 책이 왔드래요. 맞나요? 이 억양? 왔드래요. 지금 두번 하면 더 실패할 것 같아서. 네, 강원도에서 감자 올림 하셨습니다. 이 닉네임이 감자시네요. 그쵸? 강원도 감자 올림 하시면서 예, 출석 이벤트 책 이렇게 보내드린 거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 디어 클라우드의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노래가, 그리고 내일 지구가 태양을 4번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장 카페인 이태훈님의 엽서 내용으로 깔아봤는데요. 듣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우리 카페인 분들의 엽서로 다음 주는 채웁니다라고 주 후반에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오늘 어떤 엽서가 읽힐지 모르니까요. 듣고 계실까? 이게 저에겐 좀 짜릿한 약간 이벤트 같은 것이기도 했는데 이태호님 사연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우와, 소개되는 영광이 호야꽃은 이제 졌지만 소개되어 기뻐요 하셨습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지금 작업 중에 북카페 들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우리가 읽는다라고 연락을 미리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오늘 이 순간을 지나가는 비처럼 그렇게 북카페 문장 카펫 만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수아님은 지금 호야꽃 언급된 김에 또 꽃말을 찾아보셨대요. 꽃말이 사랑, 감사, 아름다운 사랑 요런 거라고 합니다.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하셨는데 저는 수아님이 또 바로 이렇게 호야꽃을 포착하시고 그 꽃말을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바로 북카페 반디앱에 올려주신 이 마음도 북카페를 사랑하는 마음 같아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승미님 지금 생일 축하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저에게 축하해주신 많은 카페인 분들 축복받으실 거예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김선화님은 다른 분들 엽서를 보니 제가 보낸 엽서가 초라해 보이네요. 부끄럽네요. 엽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잘 만들어 보내고 싶었는데 날짜가 임박해오니 조급함에 덜렁 보내게 됐답니다. 아쉽네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을 먹지 마세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이벤트는 비교하고 내가 작아지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7주년 당일인 수요일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북카페에서 예쁘고 근사한 엽서만 비주얼적으로 그런 엽서만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상의 그 장명 자체에 우리 북카페는 사연을 또 사연 있는 그런 걸좀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비주얼적으로 아름답고 예쁘고 정성 가득하고 이런 것들만 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라한 엽서 이렇게 표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편한편이 엽서 한장한 장마다 다 너무 고유한 맛이 있어서 우리 북카페에 이렇게 붙여둔 엽서 당분간 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마음 자체로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태현님, 고은님, 제 나이 20대 때는 라디오 프로그램마다 예쁜 엽서 전을 했었는데 30년 전 그때 그 느낌이네요. 북카페 덕분에 기억 소환 중입니다. 저도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보고 듣기만 하지만 모두 모두 최고시고 멋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막 찍어주셨습니다. 그쵸? 이 북카페 예쁜 엽서전은 내가 보낸 엽서가 읽히거나 뽑히지 않아도 보는 맛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람하는 맛. 저 엽서는 저런 매력이 있구나. 아, 저거는 저래서 읽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람하는 맛. 네, 그것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매일매일 함께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이 마음 담아서 일간 카페인 주제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7. 이 품은 세계. 7, 숫자 7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니까요. 첫 번째 단상으로 무지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빛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이 맑게 갠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를 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깔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빛의 스펙트럼은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끊기지 않고 무한히 이어지는 연속적인 색의 띠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사이, 파란색과 남색 사이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수많은 색의 경계들이 번져 있죠.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는 이 모호하고 아름다운 빛의 흐름을 굳이 일곱 개의 색으로 나누어 부르게 된 걸까요? 그 기원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리즘을 통해 빛의 굴절을 연구하던 아이작 뉴턴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완전하고 조화롭다고 믿었던 숫자 7에 맞추어 무지개의 색을 일곱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음계가 7음계이고 일주일이 7일이듯 우주의 완벽한 질서를 상징하는 7이라는 눈금을 빌려와 자연의 현상을 설명한 것이죠. 뚜렷한 경계 없이 흘러가는 모호한 세계에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그어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명확한 세계로 끌어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억지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막막한 우주에서 무언가의 고유한 존재를 식별해내기 위한 눈맞춤이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무지개의 스펙트럼처럼 명확히 재단할 수 없는 연속된 시간과 감정들의 흐름일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이 칼로 자른 듯 나뉘지 않고 뒤섞여 흐르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귀엽고 의미 있는 눈금을 긋고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 눈금 덕분에 우리는 무채색 같던 일상에서 나만의 빛깔을 발견하고 내 곁에 머무는 너그러운 인연들의 온기를 감각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7년 동안 북카페가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시간 역시 경계를 알 수 없이 흘러가던 무수한 날들에 다정한 눈금을 긋는 묵묵한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책과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정한 사연들이 북카페라는 거대한 프리즘을 통과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삶의 다채로운 일곱 빛깔을 기꺼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맹렬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7주년이라는 단단한 매듭을 지으며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름 붙이고 끌어안게 될 또 다른 무지개의 색깔들을 기분 좋게 기대해 봅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제이레빗의 레인보우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무지개 일곱 빛깔, 사실은 그 당시 가장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던 것을 거기다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세상을 다 껴안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의지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 이렇게 좀 전달을 해봤습니다. 7주년, 특히 그 7의 의미를 정말 많은 카페인 분들이 꼭꼭 씹어서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더. 0812 쓰시는 카페이님이 고님 그제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에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떴었답니다. 혼자 보기가 아까운 고운 빛깔의 무지개. 카페이님들과 같이 향유하고 싶어요 하셔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그 무지개 사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와, 지금 너무 예쁜데요? 뭔가 쏘아올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7906 쓰시는 카페이님도 이렇게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네, 이렇게 세 장이나 불꽃놀이까지 축하 의미로 주말에 본 무지개와 불꽃놀이 사진 보내요. 엽서전에 좀더 꾸며서 보냈으면 좋았겠지만요. 하셨지만, 네, 미련은 갖지 마세요. 우리 카페인분들 즐기는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열려 있는 거고요. 아, 이

무지개 언급하면 또 바로 이렇게 무지개 사진 보내주시는 카페인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민경춘님은 제 엽서에 무지개도 그려놨는데 오늘 무지개를 이야기하네요. 제 엽서 보라로 보면 오른쪽 제일 위쪽 윗줄에 두 번째요. 크크.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저 뒤로 보이는 이 엽서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0: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0: 네, 와. 이런 이벤트를 우리 카페인 분들이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윤선미 님도 출석 체크 이벤트 때부터 이제 반짝반짝 인사를 하게 됐다고 왜 그냥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네네네.
0: 그러시면서 주로 저녁 재방을 많이 들으시는데 본방송은 시간 날 때 짬짬이 듣는데 너무 달콤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충전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방 느낌은 네. 조금 더. 그리고 신희연 님 사연도 좀 볼까요? 네.
2: 마치 북카페 축제 기간 같아요. 물론 하이라이트는 축제 당일이라 해도 일을 준비하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충만한 기분이네요. 북카페야말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곳이 아닌가 싶네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흘러간다.
0: 와,
2: 와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이 북카페를 이루는 모두 순애프 카페인 모두가 다 우리를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같고 지난 주에는 우리 이 엽서 이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2: 우리 순애프 진짜 어렵겠습니다.
0: 맞아요. 순애프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또 그 일머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2: 일머리요?
0: 일머리 있다, 일머리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일머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 누가요?
0: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 심사할 때 네. 우리는 우리
2: 시간이 오래 걸렸군요.
0: 아 그렇다기보다는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 마음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2: 들떠 있어서
0: 이쪽에서 분류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럼 그걸 또 예를 들면 제가 또 다시 또 아직 안 붙인 게 있네 또 주워다 또 붙여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야 일머리 진짜 없다 싶었는데
2: 사공이 너무 많았나요?
0: 근데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쏙쏙쏙 된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너무 즐겼던 겁니다.
2: 재밌네요. 이런저런 맞아요. 실수 뭐 뒤엉킴 뭐 혼란함 다 재밌죠.
0: 맞습니다.
2: 네.
0: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에 요 수상작들 발표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2: 너무 기대가 네. 되시겠네요. 카페인분들께서.
0: 자, 오늘 카페인님들 오늘 또 책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오늘의 책 무엇인지 그럼 열어볼까요? 오늘도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네, 오늘은 다소 낯선 이름의 작가이고요. 앤드 마르켄이라는 이름의 미국 작가입니다.
0: 네.
2: 그리고 제목은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0: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앤드 마르켄의 소설입니다. 네. 허블에서 나온 책이고요.
2: 네.
0: 이 책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도 얘기 들으시면 궁금해지실 수도 있고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2: 영원히?
0: 영원히 좋습니다.
2: 네.
0: 네. 영원히. 라는 말머리 달고 샵1045로만 받습니다. 주소를 포함하셔야 하거든요. 책 선물 받으실 주소, 이름 포함하셔서 샵1045 유료 문자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영원히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열어볼까요?
2: 네. 앞서 고백을 하자면
0: 네.
2: 저는 이 소설의 내용을 모른 채로 이 소설을 선정했어요.
0: 네.
2: 대부분은

0: 책을 읽고 많이 고르기도 하지만 네. 앤드 마르켄이라는 작가를 처음 제가 접했고 또 국내 초역이라는 설명에 이거는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해봐도 좋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는 일단 표지가 예쁘고 표지가. 제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네.
0: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유구함, 네. 지속성과 달리 또 끝이 난다라는 말이 또 붙었단 말이죠.
1: 그쵸.
0: 이런 어떤 종결의 의미가 함께 뒤엉켜 있다 보니까 네. 제목에서 느껴진 어떤 역설적인 이 뜻이 소설로 어떻게 이야기로 풀어냈을까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일단 선정하고 읽기 네. 시작했는데 좀 저로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충격이었나요? 놀라움이라고 한다면.
0: 무엇보다 이 소설의 강렬함은 네. 사실은 첫 문장에 있을 텐데 첫 문장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1: 그렇죠.
0: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1: 작가도 신경 쓸 거예요. 그렇죠? 첫 문장은.
0: 그렇죠.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는데 팔은 어깨축지에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제니스가 그걸 주워다가 호텔로 챙겨왔대요.
1: 네.
0: 이런 서사적인 전개가 소설의 도입부부터 이어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잖아요. 내가 팔을 잃었는데 그 팔을 잃었다고 하는 상황의 맥락이나 팔을 잃었을 때 나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네. 팔은 그저 잃어버린 이 상실과 부재의 대상일 뿐 그것을 또 누군가가 주워다가 호텔로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설정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이지? 독자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은 알겠는데
1: 네.
0: 그 이후로는 이토록이나 뚜렷한 첫 단락에서 보여줬던 뚜렷한 사건이 막 명징하게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1: 네.
0: 네.
1: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뚜렷한 플롯이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0: 이 소설 자체가 마치 거대한 아포리즘에 갇혀 있는 인상이었고
1: 네.
0: 저로서는 그 어떤 이 세계의 단면이나 아니면 중심을 꿰뚫는 어떤 경구나 잠언 그 이상을 뛰어넘는 어떤 주요한 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맥락이 한 손에 딱 잡히질 않으니까
1: 네.
0: 읽다가 이게 무슨 얘기였지? 하고 다시 멈추다가 또 다시 읽어나가다가 네. 또 멈추고 하는 걸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또 이걸 전달을 하셔야 되니까 네. 마이크 앞에서.
0: 맞아요. 그리고 북클럽 이제 따라 들어와 주신 네. 이제 카페인 분들은 저에 대해 좀 아시겠지만 일단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제 붙들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지라는 고민이 굉장히 커지니까 읽으면서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작가가 약간 의도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0: 맞아요.
1: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일반적인 좀비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고
0: 맞아요.
1: 왜냐면 저도 좀비 얘기 사실 저는 취향이 아니거든요.
0: 네.
1: 솔직히 고백하면
0: 네.
1: 궁금하지도 않고
0: 네.
1: 막 쓰고 싶지도 읽고 싶지도 않지만
0: 좀비 서운하겠는데요.
1: 방송에서 이렇게
0: 근데 좀비 너무 서운하겠다.
1: 근데 진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0: 없고.
1: 영화니 소설이니. 근데 이게
0: 네.
1: 좀비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요약을 하자면 근데 제가 생각했던 좀비 소설과 좀 달라서 이 문장에 저는 좀 완전히 매료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팔 부분도
0: 네.
1: 그 팔을 이제 잃었다 한 다음에 좀 지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팔을 챙겨 물가로 갔다.
0: 맞아요.
1: 그리고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이상하잖아요.
0: 그렇죠. 이상하죠.
1: 팔을 챙겨 물가로 네. 가는데 이제 그 어떤 개 한 마리가 마치 내 팔이 살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지금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 정도로 개 한 마리가 내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돌고 이런 상황들이 볼 때 좀 낯익었던 걸 낯설게 보게 만드는데 쉽진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네 라는
0: 맞아요.
1: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0: 맞아요. 지금 윤고은 작가님께서 좀비물이다 라고 이제 딱 단언을 해주셔서
1: 네.
0: 이 소설 좀비 소설이야? 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알게 되시겠지만 그 정보를 모르고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1: 네.
0: 오늘 나는 왼팔을 잃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작중인물, 작중화자인 나가 좀비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데는 좀 페이지가 넘어가야 돼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팔을 잃은 한 사람이라고만 여길 수도 있거든요.

0: 그랬는데 이제 읽다 보면 살아있을 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면 네. 구원 같은 것, 정화 같은 것들을 생각했는데
1: 네.
0: 아포칼립스를 상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포칼립스가 왔다라는 식으로 아 이것이 어떤 종말, 포스트 아포칼립스
1: 네.
0: 아니면 살아있던 사람의 죽음 그 이후 그럼 좀비화된 상태, 언데드 네.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가 있죠.
1: 맞아요.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좀 보겠습니다. 4519 네. 쓰신 카페인님은 네. 제목이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은유하는 거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 읽어보고 싶어요. 호기심이 느껴지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제목에서부터.
0: 이 소설은 당연히 지금 죽음 이후에 인간의 몸도 영혼도 소멸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일종의 언데드 상태로 계속해서 작중 화자가 살아있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은 마치 좀비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어떤 장르 소설적인 외피를
1: 네.
0: 두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이 우리가 보통 좀비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문명이 있고 그 문명이 붕괴되고
1: 그쵸.
0: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면서 감염병이 퍼지고
1: 네.
0: 공동체를 탈출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어떤 아비규환적인 스토리를 생각하게
1: 네.
0: 되는데 또한 그런 소설적 문법에 익숙하고요 우리가
1: 그쵸.
0: 그런데 이 소설은 나라고 하는 좀비 언데드 상태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 인물의 내면을 너무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 보니까 앞서 윤고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좀비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1: 맞아요.
0: 하는 좀 황당무계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그런데 그 좀비의 내면을 문장이 참 아름답다니까요. 그렇게도
0: 맞아요.
1: 얘기를 하니까
0: 맞아요.
1: 이거 좀 더 주의 깊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비를 화자로 해서
1: 네.
0: 그의 내적 고뇌와 상실의 면면들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존의 장르 소설의 문법이 가지고 있었던
1: 네.
0: 어째서 좀비가 되었는가? 왜 좀비로 생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가?
1: 네.
0: 그리하여 이 좀비들이 나를 제외한 또 다른 좀비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맥락을 이 엔드메아르켄이라는 작가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1: 그렇죠.
0: 네, 이 세계에서 좀비는 나뿐만이 아니라 뭐 마르그리트도 있고 뭐 제니스도 있고 설명하는 소위 동지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1: 그리고 그것도 이름도 그 원래 본명이 아닌 네. 것 같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막 그냥 주어서 네. 원하는 이름을 직접 고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0: 네. 제니스도 2번 제니스도 있고 3번 제니스도
1: 네.
0: 있고 그래요. 다 동일한 이름을 좋다고 한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이런저런 제니스들도 있고 또 소설 속 화자가 곁에 두고 좀 교류하는 마르그리트도 있고 한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호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1: 네.
0: 그렇다면 좀비 호텔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호텔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언제부터 있었으며
1: 네.
0: 뭐 이런 이 인과적인 맥락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다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소설 읽는 정통주의자들로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조금 당혹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얼핏 집중이 네. 안 될 수도 있죠.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 소설을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좀 소설의 인과, 맥락,
1: 네.
0: 어떤 서사적인 문법, 소설의 구성 방식에서의 어떤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런 부분들을 다 이런 고정관념들을 좀 내려놔야
1: 네.
0: 이 소설을 이해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관용적인 마음이 좀 소설의 초중반을 넘어가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한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익숙한 코드에 대해서.
0: 네,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막 지금 이렇게 또 상도 받고.
0: 네. 네.
1: 지금 뭐 이력이 화려합니다.
0: 네. 이 엔드마르켄이라는 작가가 실제로 전업 소설가라기보다는
1: 네.
0: 어떤 글쓰기, 영화, 공연, 설치 작업, 출판사 발행인, 편집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1: 네.
0: 하는 실험적인 작가였더라고요. 그래서

0: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여러 예술 장르를 실험적으로 조금 구상해 왔던 작가가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는 장르적인 외피를 안고 장편 소설이라고 하는 서사 형식 자체를 좀 극한으로 실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런
1: 그러네요.
0: 생각도 들었어요.
1: 자, 오늘 엔드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주영님은 팔을 잃었다는 대목 듣고 로봇 팔을 장착하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 근데 좀비 얘기군요.
0: 네,
1: 이렇게.
0: 대용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팔을 잃은 채로 계속.
1: 하아영님도 오늘도 궁금증 유발하는 제목. 아, 좀비는 이제 별론데, 그래도 승숙 작가님이 가지고 오셨으니까 귀 쫑긋 하셨습니다. 우리 이 궁금증 다 끌어안고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크랜베리스의 좀비 듣고 가시죠.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나를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염숙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책은 앤드 마르켄이 쓴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입니다. 허블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이 제목의 앞머리 영원히 요 세 글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3661 쓰시는 카페인님, 역시 승숙 작가님의 고퀄리티 작품 브리핑,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 한 줄기 생수처럼 다가옵니다.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1: 네, 지금 줄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호기심을 품게 만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책으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소설의 도입부 설정만 먼저 보면 일단 세상은 멸망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작중 주인공은 왼팔을 잃은 채로 이제 죽음 속에서 깨어난 거죠. 원데드 상태로. 네. 그랬는데 과거의 자신에 대한 어떤 기억, 이름조차도 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다른 언데드한 존재들과 호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팔이 떨어져 나갔으면 그걸 누군가 주워와가지고 헐레벌떡 네. 여기 네 팔이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언데드인 마르그리트. 네, 마르그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팔을 자기가 스스로 화형식을 뭐 한다든가 네. 불태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훼손되었거나 훼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삶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비들이 살아있는 자를 먹는 상황, 그래서 이제 허기를 채우는 상황은 동일한 설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익히 좀비물에서 보아왔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을 죽이는 건 아마도 그들의 고통에 가닿기 위해서가 아닐까? 뭐 이런 잠언

0: 전반적인 문장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답게 다소 독특한 설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1: 네.
0: 되거든요. 좀비들이라면 당연히 살아있는 자들을 먹어서 허기를 채우고 또 다른 좀비로서의 어떤 영속성을 계속
1: 그렇죠.
0: 가져가야 하는데, 이 좀비는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타자의 존재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요.
1: 네.
0: 자기에 대한 과거나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나는 어째서인지 너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나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화자가 떠올리는 너의 존재가 누구일지 계속해서 궁금해지게 되는데,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언데드 상황으로 깨어났지만 무언가 현재적인 시간이 계속 과거의 상황, 너로 중심이 되는 무언가 그립기도 하고 가 닿고 싶어 하는,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또 계속해서 시시각각 떠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상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공은 너무 생각이 많은 좀비 같아요.
0: 네, 생각이 정말
1: 계속
0: 많죠.
1: 반추하고 곱씹고, 그쵸?
0: 그래서 시간도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기억이 뒤엉켜든 들어서 현재가 계속 멈추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이 작중 인물이 어디에 지금 발딛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시간도 교란되고,
1: 맞아요.
0: 이 호텔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모래사장으로 또훅 떠밀려 갔다가 파도에 이끌려서 또 다시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의 멈춰있는 공원 쪽으로 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시간도 공간도 좀 흐릿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왜 그래라고 이렇게 따져 물으면 왠지 이 주인공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것만 같은.
0: 맞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작중 화자가 살아있었을 때
1: 네.
0: 교류했었던 연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전에 이미 너라는 대상, 사랑했던 연인을 상실했구나라는
1: 네.
0: 설정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결국에 좀비화된 인물이 계속해서 과거를 복기하고 현재에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1: 네.
0: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상실했던 그 상대방이구나. 그 연인을 그토록이나 그리워하고 애도하고 다시금 살아 숨쉬는 것을 열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읽어가다
1: 근데 그
0: 보면.
1: 심정에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잖아요.
0: 그쵸,
1: 사실
0: 그쵸.
1: 모든 게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 명료하게 나를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떠올리는 그리워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있긴 하니까.
0: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제가 처음에는 저의 경우 한번 읽고 이야기를 명료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이 소설이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1부, 2부, 그리고 7부에 이르기까지 각 장을 이끌어 나가는 제사와 같은 문구가
1: 네.
0: 쓰여져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1부에는 페르난도 페소아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문장들. 그리고 이제 2부를 시작하면요. 수전 하우의 말.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아주 짧은 문장들을 각 장마다 배치해 놓은
1: 네.
0: 작가의 의도와 의중이 있을 건데,
1: 그쵸.
0: 이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작가라면 이 경구나 잠언들로 인해서 뭔가 이좀 난해한, 다소
1: 네.
0: 난해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기를 독자에 의해서
1: 그렇죠.
0: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페소아의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이야기들 아무것도 아니다를 중심으로 일부를 다시 읽으니까, 아, 이들이 지금 알수 없는 공간인 호텔에서 이 언데드한 인물들이 모여 앉아서
1: 네.
0: 자꾸만 이름도 모르고 과거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서로를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구성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1: 네.
0: 이야기를 가져서 가진 자가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로서 맞물려서 구성되는 존재를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1: 그러네요.
0: 그런 생각이 들고 2부만 보더라도 나의

0: 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 이런 것도 일단 좀비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삼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어떤 삶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0: 일종의 굶주림, 허기와도 같은
1: 그렇죠.
0: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둠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삼키거나 달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수전하우의 말을 빌려서 이 2부의 내용은 또이 작중 인물이 결국에 나는 굶주림을 선택하겠어. 라는 기존의 좀비들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자들을 목도하고 달려가서 물고 삼킬 수 있지만 그러기 싫은 거예요. 이
1: 네.
0: 작중 인물이. 나는 그저 굶주림을 선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나는 굶주리지만 굶주리는 과정에서 이 작중 화자가 자기 내면에 어떤 커다란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해요. 굶주리고 굶주리다가 그 구멍을 발견하는데 그 구멍 안에 집어넣는 게 하나 있단 말이죠. 까마귀를 하나,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1: 너무 강렬한 장면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그렇다. 문어가 아니라 굶주림일 뿐이다. 벌이 아니라 무로 만들어졌다. 굶주림은 무로 만들어진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진짜는 없다, 진짜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마치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1: 네.
0: 까마귀 한 마리를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 작중 화자가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고 난해한 절망을 되풀이할 때 대답을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과, 팔, 잉크, 왕관 이런 상관도 없는 단어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너는 누구야? 라고 해서 계속 작중 인물이 까마귀를 의식하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도 보면 나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했던 이 2부의 문을 여는 제사 같은 문구를 보면 그렇지 결국에 이 작중 인물이 좀비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그렇다면 지금 몸을 지니고 있잖아요. 죽었는데 몸을 갖고 있고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고
1: 네.
0: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면 인간을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육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단순히 육체가 달려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온전히 완벽한 나인가?
1: 네.
0: 나는 구성된 것이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는 것
1: 그러니까 좀비지만
0: 같아요.
1: 우리에게 지금 철학적인 질문을 계속
0: 맞아요.
1: 던지고 있어요. 좀비
0: 맞아요.
1: 철학자예요, 지금. 그리고
0: 맞아요.
1: 가슴 안에 이제 까마귀를 들여놓음으로써 그 공간에 이제 감정은 사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하는데 이런
0: 그렇죠.
1: 문장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단독자가 아니고
1: 네.
0: 결국에는 다른 것들, 타자들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항상 나 주변의 타자와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까지, 그들의 기억까지 내 것으로 해서 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육체를 뛰어넘어서 자아의 구성물이 무엇인가를 정말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 되묻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읽을수록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 까마귀를 내 안에 들여놓게 하기 위해서 이 마르그리트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 시트로 압박 붕대 같은 걸 만들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내 몸에 감고 이러는 장면들을 이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꿈에서나 볼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만드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페인 분들 아마 질문이 지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음악을 듣고 와서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음악을 듣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절박한 사연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9295 쓰시는 카페인님. 영원히 제발 한번 이 책을 너무 읽고 싶다고. 이렇게 갑자기 지금 뭔가 훅온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우리 궁금합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 텐데, 아, 그런데 진짜 당첨을 만약에 정말 바라신다면, 이 책을 꼭 선물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1: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주소를 포함해서 사연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 다시 강조합니다. 그레이스 그런디의 I Miss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염승숙 소설가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김민정님, 타자를 의식하는 좀비라니 독특한 설정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비를 사실 좀비 한 개인으로 집중하는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간 것만도 놀라운데
1: 네.
0: 여기는 그 내면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좀비를 휩쓸고 있는 그 내면의 폭풍까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접근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죠.
1: 맞아요. 이미 죽은 상태인데 계속 몸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고 팔이 잘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일 텐데 주인공의 몸 안에는 난데없이 다짜고짜 까마귀가 들어와 앉는단 말이죠.
0: 네.
1: 까마귀가 들어와 있는 작중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까마귀랑 대화하면서 내가 너를 내보내주면 좋겠니? 라고 이제 제안도 하고
0: 네.
1: 까마귀는 또 뭐 잉크, 왕관, 서쪽 뭐 하면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막 이제 내뱉는데 그 단어들을 통해서도 또 과거의 기억들 아주 어린 시절에 모래사장이나 파도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빙빙 돌려주었던 그랬던 기억들 그리고 사랑했던 연인인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만지고
0: 네.
1: 껴안았던 그런 감각들을 계속 상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지 않겠다를 선언한 좀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잠잠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게 뒤엉켜서 혼란하게 뭔가 우물을 뒤집어 쓴 듯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 헤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향한 이 갈망이 영원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가닿지 못할 건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드디어 서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죠.
0: 왜 서쪽인가요?
1: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서쪽으로 가야 너를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리워하는 너를 향한 어떤 이 탐색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건데
0: 여기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기다리고
1: 여기서,
0: 있을 수만 없으니까
1: 네, 계속 언데드한 자들과 호텔에만 네. 머무른다면 계속해서 나에게 부지불식간에 떠오르고 나를 이토록이나 애타게 하는 너의 존재를 어떻게든 찾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으니까 이 호텔을 떠나서 서쪽으로

0: 계속해서 서쪽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1: 저는 어떤 의미로는 그 코맥메카시의 로드가 떠올리기도 했어요. 거기는 이제 남쪽으로 가거든요. 그
0: 네.
1: 소설도 영화화도 됐지만
0: 동쪽으로 가는 거 있나요? 없으면
1: 동쪽으로도
0: 알았어야
1: 있을 것
0: 했는데.
1: 같아요.
0: 아, 네.
1: 방향을 지금 주의
0: 아,
1: 깊게. 근데
0: 있겠네요.
1: 왜냐면
0: 네.
1: 거기도 남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죠. 이제 세계가 멸망한 상황에서. 근데
0: 네.
1: 남쪽에 가면 막연히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0: 네.
1: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살 길이 그쪽으로 이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서쪽이군요.
0: 맞아요. 서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작중 화자의 내면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들이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너무나 거대한 아포리즘처럼 이어지거든요. 가령 이런 문장들. 나는 밤새 달린다. 까마귀와 굶주림 말고는 나 혼자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벌떼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만들어진다. 세계는 크고 공허하지만 내 안의 세계는 그보다 더 크고 공허하다.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도로를 먹어 치운다. 개걸스럽게. 이런 문장들을 보면 지금 작중 화자가 좀비로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1: 그쵸.
0: 지금 이 자신이 열망하는 것을 향해서 혹은 애도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가 느껴지죠.
1: 도로를 먹어치운다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것에 보면 까마귀와 굶주림을 빼면 나 혼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내 몸에 이제 아예 하나로 합체한 거니까.
0: 들어앉아
1: 맞아요.
0: 있으니까. 네.
1: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것도 저는 이 책의 이 부분도 제가 체크해둔 건데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몇안 되는 진짜여서라는 거다. 아름다움, 꿈, 지루함, 굶주림. 굶주림은 진짜다. 그 무엇보다도. 난 굶주림에서 책한권쓸수 있다면서 이게 진짜 실감하는
0: 맞아요.
1: 대상인 거잖아요.
0: 그쵸.
1: 안
0: 그리고
1: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0: 먹기라고 하는 행위를 멈춘 자만이 할수
1: 맞아요.
0: 있는 선언이잖아요.
1: 그쵸.
0: 굶주림이 그것이 나를 만들고 있고, 굶주림이 나를 채우고, 내가 이 굶주림을 안고 너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막 너를 향한 이 그리움과 애도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이 아직 다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척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노력에 불과했다는 거죠. 너가 없이 산다는 건, 너를 모르고 산다는 건 그냥 사는 척하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대목도 너를 향한 얼마나 애타는 절절한 그리움을 품고
1: 그쵸.
0: 있는 건지를 알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결국엔 이 작중 화자가 이 질식할 듯이 처해 있는 이 감정의 근원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줘요. 네, 그래서 소설의 중반에 가면 슬픔의 모든 역사, 내 안에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이 슬프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슬픔의 일부이며, 그래서 슬픔은 총체적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가 사랑했던 연인을 잃고 그 그리움과 애도를 넘어서 이 슬픔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죽은 자의 그것처럼 지금 이 유구하게 이 생을 떠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지금 1246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 소설은 비 오기 직전 하늘이 흐리고 침침하고 습할 때 약간 어두운 거실에서 혼자 읽어야 할것 같아요. 제목에 끝났다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뭔가 끝나기는 끝나나 본다. 끝이 난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쵸?
0: 그러네요. 끝이 난다. 네.
1: 이게 그 현재형으로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게
0: 맞아요.
1: 많잖아요.
0: 맞아요. 다
1: 이 시제도.
0: 현재형이에요.
1: 맞아요. 이
0: 네.
1: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순을 좀 흐리는 데또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0: 네.
1: 제목도 끝났다가 아니라 끝이 난다고요.
0: 네.
1: 계속 진행
0: 맞아요.
1: 상태인 것처럼.
0: 네. 작중 인물이 좀비다. 이 좀비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했던 연인을 잃었고, 그 커다란 슬픔의 대가로서 지금 마치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좀비의 내면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정말 처연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으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낮을 걷고 도로에 서서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0: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지만 서쪽은 끝이 나질 않고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지면 또다시 멈췄다가 또 낮이 되면 또 가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중간 소설의 중반 이후를 보면 살아있는 자들 100여 명이 넘는 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1: 아, 무섭네요.
0: 네. 좀비는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면 눈에 띄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있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서쪽을 향해 날아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소설 후반부에 네. 가면 앞질러 달려오는 개들과 함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군중에게 둘러싸이죠. 이 작중 화자가. 그래서 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마치 물리쳐야 하는 이 단 하나의 악마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상황이 주인공이. 이어져요.
1: 네. 우리가 보통 영상 매체 통해서 특히 많이 접했던 좀비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구도는 그 반대잖아요.
0: 네, 맞죠.
1: 내가 개인이 딱 이렇게 있는데 생존자처럼 딱 있는데 저기서 한 무리의 좀비들이 보통은 나를 향해 느리지만 나를 향해 분명히 맞아요. 다가오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을 많이 접하는데
0: 맞아요. 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극한의 공포감과 네.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위기감은 사람에게 있는
1: 그렇죠.
0: 것인데 이 소설에서는 좀비가 그것을 느낍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 D단조 쾌번호 626번 중 라크리모사 리카르도 무티 지휘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앤드 마르켄의 소설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고 있습니다. 김현정님 카페에서 지금 커피 내리면서 작가님 목소리에 쫑긋 주문 들어오면 이 흐름의 단락을 놓칠까봐 조마조마해요.
1: 아,
0: 카페
1: 커피
0: 사장님.
1: 내리면서라는 의미가 카페
0: 그러니까 맞아요.
1: 사장님이시군요.
0: 카페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달랑 놓칠까봐. 이런 사연 가끔 있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네, 뭐, 응대해야 되는 경우, 누가 말 걸면 귀찮을 지경이다 하는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또, 1145 쓰시는 카페인님, 출장 와서 시간이 맞지 않아 커피숍에서 북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커피숍에서 염승숙 작가님 음성이 잘안 들려서 라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고통일 듯한데 마음이 너무나 고운 좀비가 되어 영원한 삶은 더더욱 괴롭고 고통일 것 같아요. 서쪽으로 너를 찾아가는 이야기, 어떤 삶의 철학들이 찾아올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1: 아,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도 또 북카페를
0: 네.
1: 들어주시네요.
0: 출장 가서
1: 재밌습니다.
0: 여행 가서 우리 카페 분들 북카페에 이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지금 너무 그 고운 좀비
1: 마음이 고운 좀비.
0: 애가 돼서 영원히 사는 삶은 더더욱 괴로울 것이다. 아까 김민정 님도 슬픈 사람은 비열한 좀비가 될수 없나 봐요 하셨는데 어때요? 승숙 작가님 만약에 이 상황 예, 놓인다면, 내가 주인공 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스러움을 표현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참 얼마나 어떤 사람의, 뭐, 빨간 셔츠 입은 사람을 이제, 먹는 얘기가
1: 아, 초반에
0: 초반에
1: 나오죠? 네,
0: 나오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조개, 바지락, 그한솥 찔대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려니 이상했다, 너무 친밀하다, 부드럽다 하면서 막 이렇게 묘사가 나오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1: 그러니까요.
0: 싶었는데 승숙 작가님이라면
1: 아, 어렵죠, 정말. 지금
0: 우리는
1: 설정 자체가 좀비여서 그렇지,
0: 네.
1: 이 언데드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좀 감추고 가려놓고 보면 그냥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슬퍼하는 사람 그 자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먹는 것도 있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하염없이 사랑했던 연인을
0: 네.
1: 찾아서 이 어떤 또 다른 여정을 떠나는 인물로 보인단
0: 그렇죠.
1: 말이죠.
0: 목적지가 너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너라고 하는 영역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슬픔은 정말 이루 말 못할 것인데 앞서서 윤고은 작가님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0: 네.
1: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소설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 작중 화자는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나는 계속 서쪽으로 간다. 모래 언덕에 네가 없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그곳에 있겠지만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 너 역시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였던 장소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함께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중 화자도 네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했던 너는
0: 네.
1: 이미 이 세계에서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있어요. 인정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했던 곳으로 향하게 되면 그곳에 도달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둑한 숲, 처량한 벌목지, 황량한
0: 네.
1: 폐허 이런 것들을 건너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살아남은 인간들의 나선형 기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리거든요.
0: 네.
1: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에워싸고 그물을

0: 던진 거예요.
1: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물이 아니라 진짜 그물에.
0: 네, 진짜 그물에 걸려요. 그래서 이 바닷가와 긴 유역을 가르는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려다가 네. 벌어진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소설의 첫 장부터 팔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0: 고스럽고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 인물은 좀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앞서 말한 이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는 건 저의 독자인 저의 감상일 수도 있어요. 소설 속에서 이 작중 인물은 무서워하진 않아요.
1: 네.
0: 그냥 계속해서 막 달려오는 개들이 막 으악스럽게 짖어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도 착하지? 오, 알았어, 알았어. 이런 말들을 거듭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 성별도 분간할 수 없는 살아있는 자들을
1: 네.
0: 애워싸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수척하고 지저분한 행색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면면들을 살펴봐요. 그들이 나 하나를 두고 굉장히 긴장해 있는 표정들을
1: 네.
0: 살펴보고 어떤 신호로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굉장히 그냥 무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영화 속 엑스트라처럼 보이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가들이라는 걸이 주인공이 알아차리죠.
1: 네.
0: 이 활동가들이 현수막 같은 것들을 막 펼치거든요. 좀비 아포칼립스를 지금 당장 종식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속 세계관은 계속해서 좀비, 언데드한 인물들이 출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좀비를 몰아내고 없애려고 하는 게릴라 활동가들도 산포에 있는
1: 네.
0: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길게 펼친 그물에 이제 이 주인공이
1: 주인공이
0: 네. 갇히게
1: 걸렸죠.
0: 되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처럼 된 곳에 발이 묶여서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참수됩니다. 지금 이
1: 끔찍합니다.
0: 말을 하기가 제가 어려워서 했던
1: 네.
0: 말을 반복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너무
1: 강조하시려는
0: 떨렸어요.
1: 줄 알았어요.
0: 아니,
1: 아,
0: 아니요.
1: 지금
0: 말이
1: 이
0: 마음이
1: 단어를.
0: 떨려가지고, 네, 참수돼요. 참수, 아, 너무 마음이
1: 네.
0: 아프죠.
1: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태울까 나를 뭐 이런 식으로 무감하게 사람들의 면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굴이 있는 목이 지금 떨어져 나간
1: 네.
0: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좀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통증도 고통도 느끼진 않아요.
1: 네.
0: 그냥 몸과 얼굴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얼굴이 분리된 채로 지금 잘린 머리가 양파자루에 담겨가지고
1: 네.
0: 그냥 모래사장에 방치돼요.
1: 여기서
0: 네.
1: 신체를 다루는 방식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아까 팔부터 시작해서
0: 네네네, 맞아요.
1: 뭐 다리, 발 이제 다른 존재들을 묘사할 때도 그렇고 마치 사물처럼 그렇게 심지어 내 머리도.
0: 맞아요. 그리고 한참을 방치가 돼요.
1: 네.
0: 정말로. 사람들의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 좀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처형했다고 처벌했다고 생각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하염없이 거꾸로 몸은 거꾸로 되어 있고
1: 네.
0: 머리는 이제 모래사장에 방치된 채로 분리된 채로 계속 날과 밤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참 흥미로워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블랙 코미디처럼 이런 문장들도 있어요. 내 몸에서 그물이 다 거쳤을 때 군중은 잠잠해지고 서로 밀착한다. 내가 달아나야 하나? 이제 없는 분노라도 느끼는 척 할까? 나는 스테이션 외관에 실려 가정집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제압당해 묶여 있다.
1: 여기서 크리스마스
0: 네.
1: 트리가 나오다니.
0: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1: 네.
0: 문장들이죠. 실제로 나는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좀비니까 인간들이 두렵지도 않고 내 몸이 토막이 나든 잘려나가든 나에겐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는데 마치 분노를 내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윽박질러 볼까? 위협해 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마치 내가 외관에 실려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라고 묶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1: 네.
0: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어요. 나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두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우스운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
1: 그쵸.
0: 네.
1: 지금 하승성님이 승숙 작가님 우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0: 울진
1: 전혀
0: 않았습니다.
1: 울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0: 네.
1: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묘사하시느라 마음이
0: 네.
1: 지금 바쁘 바쁘셨던 것 같고요.
0: 머리가 잘려나갈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읽으면서. 아.

0: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이잖아요.
1: 그렇죠.
0: 주인공은 이렇게 주인공의 죽음인가? 근데 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다니? 라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1: 맞아요.
0: 5690 쓰시는 카페인님은 좀비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안타깝다 느껴지는 걸 보니 이 책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책을 덮으면 눈물이 날 듯하네요.
1: 네, 주인공이 좀비지만 전혀 무섭거나 뭐 공포스럽지 않아서요. 네.
0: 안쓰러워요.
1: 안쓰러워요. 그리고
0: 맞아요.
1: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 정말이지 독자는 주인공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쵸.
1: 좀비여도 사랑해. 주인공이니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0: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속내와 어떤 고민과 이런 처절함이
1: 맞아요.
0: 초반부터 쫙 깔리다 보니까 몰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비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1: 맞죠. 네. 맞죠.
0: 블로흐의 프레이어 기도 리처드 용재훈을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앤드 마르켄의 영원히 계속되다가 끝이 난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정경희님, 슬픈데 음악까지 더해지니까 더 슬퍼요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맞아요. 오늘 아까 라크리모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프레이어 다 이어지는 곡들이 이 마음과 딱 맞아서 공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5623 쓰신 카페님,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존귀한 좀비네요. 주인공 설정 자체가 참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염승숙 작가님 아니었으면 접해보지 못했을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승숙 작가님은 이게 굉장히 굵직하게 손에 잡히는 서사라기보다는 계속 반추하고 복기하는 그 어떤 내면의 기록 같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될까 약간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면 김민정님도 좀비가 저 같아요 지금 거의 이 내면에 들어가서 같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쯤 되면 이 소설에서 작가가 차용한 좀비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소설의 설정이 아니라 거의 은유적인 장치가 아닌가.
0: 그럴
1: 인간을
0: 수도
1: 이해하고
0: 그쵸.
1: 상실과 애도와 그리움과 이 슬픔의 관념을 좀 이해해 보려는
0: 네.
1: 은유적인 장치로서 사용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0: 맞아요. 이 7부에는 토니 모리슨의 문장이 앞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런가 하면 배회하는 외로움도 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잠재울 수 없다. 그것은 제 힘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 이런 것에도 너무 공감이 되죠. 지금 이
1: 맞아요.
0: 소설 속 상황과도 잘 일치되고.
1: 맞아요. 이 소설이 총 7부로 이루어져 있고,
0: 네.
1: 각각의 부가 시작이 될 때마다 이렇게 토니 모리슨이라든지, 페소아라든지,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어떤 문장들을 인용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이각 장의 제사를 이 앤드 마르켄이라는 작가가
0: 네.
1: 자신의 작품 안으로 받아들인 다른 작가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작품마저도 앤드 마르켄의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해서 읽어온 모든 이야기의 집합체이자 총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0: 이 이야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승숙 작가님이 거듭 읽으셨는데 어떤 감정이 딱다두 번, 세번 읽고서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이제 이 소설의 결말의 내용이 좀 남았는데요.
0: 네.
1: 이 카라트를 입은 여자가 이 주인공의 머리를 내려쳐서 이 몸통과 얼굴을 분리했다고
0: 네.
1: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시원하게 칼을 휘두르는 인간과 거기에서 고통 없이 무감하게 자신의 잘린 머리를 보고 있는 이 좀비가 대조되면서
0: 네.
1: 굉장히 우습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과거에 만났던 한 낯선 여성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당신은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0: 네.
1: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난 장면이 또 있어요. 이 카라트 작업복을 입은 여자한테 참수당한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해서 십자가에 이제 붙박힌 다리를 몰래 내려준단
0: 네.
1: 말이죠. 그리고 이 잘린 머리 같은 양파자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고 우리 얼른 가요. 여기서 떠나요 하면서 이 주인공을 이끌고 가준단
0: 네.
1: 말이죠. 그래서 눈이 막 내리고 있고 눈 내리는 숲으로 도망치는 이 인간과 좀비의 이한 쌍이 정말 기이하게 느껴져요. 이 도망치는 이 모습들이. 그래서 이뭐 마지막 서사에서 이 좀비가 이 자신을 구원해준 어떤 여인을 만나서 또 다른 삶을 이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또 이어지면서
0: 네.

0: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이 생존자 여인이 그 나무 토막에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끼운 나무 토막을 또 몸통에 끼우고 이제 저벅저벅 이동을 새롭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동을 하는 것이 부서지는 파도, 아주 드넓은 바다를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마지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여인과 작별 없이 그저 반대 방향을 향해서 서로 돌아설 뿐으로써 이제 이별을 하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인공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이거죠.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은 너다. 이것은 미스터리다.
1: 그쵸.
0: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원할 것 같던 굶주림, 이 슬픔의 끝에 도달한 좀비가 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결국에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네가 있다라는 식으로 나를 구성한 것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이자 사랑의 역사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소설을 여러 번 읽게 만드는 동력이 아니었나. 나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자아 탐색의 여정이 기존의 소설의 문법이었다면 이 소설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너다라고
1: 그렇죠.
0: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자를 향한 아주 근원적인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관계의 토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역설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마치 거대한 잠언이나 경구 속에 제가 침잠되어 있는 것 같다가 결국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를 구성하는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타자를 향한 혹은 타자에게서 도달한 사랑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번 몰두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1: 0877 쓰시는 카페인님, 좀비에 관한 편견을 깨뜨리는 작품이라고
0: 그러네요.
1: 얘기하셨습니다. 좀비 이야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찾아 읽으신 분들도 아마 이 책을 펼쳐보시면, 몇장 넘기기 전에,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실
0: 맞아요.
1: 거예요.
0: 아니면 색다른데라고도
1: 그렇죠. 내가 알던 좀비가 아닌데라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정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철학책에 핫한 좀비를 대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정말 어떤 소설은 철학과 같죠. 이 작가가 세계를 향해 던지는 고유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독자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흥미롭죠.
1: 왠지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좀비의 그 좀비가 뭔가 한자어로 본다면 슬플 빚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0: 좀 슬퍼 뭐 이런
1: 좀 슬픔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좀들 정도입니다. 오수미님, 그 어떤 전형과도 무관한 새로운 좀비 소설 이런 호평이 있네요.
0: 그렇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좀비 선을 그었으나 이 소설은 굉장히 인상적인 다른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0: 맞아요.
1: 드렸잖아요.
0: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떠도는 좀비다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무언가 잃어버린 자들, 상실한
1: 맞아요.
0: 자들, 슬픔 안에 정말 고여 있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슬픔 안에 고여 있는 자들. 특히 저는 우리 북카페에서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슬픔의 발견이라는 책을 다뤘거든요. 그 책에서 읽은 구절들이 좀 많이 겹치기도 하면서 마치 그때 책을 읽고 지금 바로 그 다음 생방에서 그 순례하듯이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0: 그러네요.
1: 연결성도 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0: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1: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인데요. 번호를 뒷번호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실게요.
0: 4658님, 1246님.
1: 네, 이렇게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0: 다음 주에는 북카페 7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에 7이 들어가는 걸로 열심히 골라봤는데 켄 리우의 소설이고요.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1: 네, 우리 이번 주, 그러니까 수요일이 7주년 당일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 생일 느낌 담아서, 7이 이렇게 많이 두번 들어간 거네요,

0: 그렇죠? 캔리우 하면 또 찾아 읽으시는 분들
1: 네.
0: 워낙 많으실 것 같고 그 책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연 통해서 정말 많은 예상 못한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요. 네, 이 책으로 꼭 읽어보시길 또 권합니다. 승숙 작가님 함께해서
1: 네,
0: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Il Divo의 Passerà 이탈리아어인데요. 다 지나갈 거야 라는 뜻입니다. 이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0: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고민해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고, 괜히 잘못 고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근데요, 꼭 처음부터 정답을 골라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고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은 열심히 해보고, 잘못됐다면 고쳐서 또 다시 해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기. 그렇게 내가 한 선택을 조금씩 정답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디펑스의 노래 비바 청춘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했었던 이야기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실 선택하는 순간에는 이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 도통 알 수가 어렵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없는 거 너무 오랫동안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고치면 되고 또 다른 길을 찾아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던 일이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싶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었구나 그런 일이 참 인생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바다님들에게도 선택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겁도 먹을 필요 없고요. 일단 내가 고른 길이니까 한번 잘 가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님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괜찮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경청 들어오셨다고요. 아유 마무리 지금으로부터 한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마무리해봐요. 가우디 가우스님 내가 한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내 선택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맞아요. 내가 한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이향규님은 안녕하세요. 저 잔짜 눈이 막 감겨요. 잘 수도 없고 어떡하죠. 진짜 졸리신가 봐요. 진짜를 잔짜라고 보내셨습니다. 백일와이님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꿀자몽님 안녕하세요. 백소연님 짓은 뭐예요. 진짜 정승재 생수는 뭐예요. 생선님인데 오늘 이렇게 오탈자가 많으시네요. 졸린가요? 8월 24일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인데 오늘 좀 더웠죠. 그쵸? 이제 좀 가을 냄새 좀 나고 막 그럴 분위기였었는데 갑자기 오늘 참 더웠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백수현님은 마음이 급하신가 봐요. 진짜 정승재 생선님이에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죠? 이걸 정세 생순 막 이렇게 보내셨네요. 앞에서 정답 얘기했는데 오늘 이 시간의 정답은 아마 이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의 정답 누구예요? 맞아요. 월요일의 코너지기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 있는 날이니까 반디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DJ 생선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다. 하루가 갈수록 점점 동그래지는 생선님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지금 당장 들어와 주세요. 방송 들으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하고 싶은 말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 반디와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해 드릴 게 있어요. 생일. 9월 8일이면 제가 경청 DJ를 맡은 지 딱 1년이 되는 한 살 생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이날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쉬우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듣던 프로그램에서 예쁜 엽서 뽐내기 대회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쁘게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그림으로 꾸며준 엽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 엽서 같죠. 1년 동안 경청과 함께하면서 생긴 추억을 보내주셔도 되고 저한테 보내고 싶은 메시지도 좋고 바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도 너무 좋습니다. 1주년을 맞은 정승재 경청에 보내는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한 장 한 장 다 모아서 제가 크게 액자로 만들 생각이니까요. 천 장이 모이면 천 장이 들어가는 액자, 만 장이 모이면 만 장이 들어가는 액자 멋지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한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주년 맞는 9월 8일까지 받을 테니까요. 저 진짜 기대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뉴욕에 있는 현실판 스파이더맨의 집. 스파이더맨 아시죠? 우리 바다님들. 거미줄을 타고 뉴욕을 구하는 히어로. 저는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냥 거미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원래 만화에서 시작된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뉴욕의 퀸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만화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집이랑 주소가 완전히 똑같은 집이 실제로 존재한대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화번호도 없는 거고 차 번호도 없는 건데 실제 그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은 3년 전에 그 집을 사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사하고 보니까 전 세계 팬들이 스파이더맨 팬들이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아이들이 스파이더맨 앞으로 막 편지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놀러와서 같이 TV 보자. 제 생일 파티에 와주세요. 이렇게 편지까지 주소가 있으니까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집주인도 많이 놀랬을 텐데 지금은 자기 집이 스파이더맨의 집으로 불리는 거를 즐기신대요. 그래서 사진 찍으러 온 팬들도 반갑게 맞이해주고 만화 속에 나온 집 주소가 현실에는 하나의 또 명소가 됐으니까 만화 속 이야기와 현실이 참 그쵸 이렇게 묘하게 뜻하지 않게 이어질 수도 있구나 싶습니다.

패밀리 오브 디 이어의 노래 히어로 같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요. 만화 속 스파이더맨의 집이랑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집 실제로 있고 그곳을 찾는 팬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죠. 편하게 쉬어야 될 그런 집인데 누가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쉬어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런데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내가 이곳에 사는 만큼 나도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처럼 행동해야 된다. 와 그래서 팬들의 사진 촬영도 흔쾌히 허락해주고요.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도 받아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집주인의 작은 배려가 스파이더맨 팬들에게 작지만 오래 남을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스파이더맨 팬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유태진 바다님들은 다른 캐릭터를 좋아한대요. 유태진님.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름휴가였는데 명탐정 코난 팝업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코난 좋아하시는구나. 이시윤님은 8월 18일에 계약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셨어. 그러니까 쉬다가 계약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금방 또 적응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6005님, 저는 오늘 너무 졸려서 오늘 졸리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요. 침대에서 자다가 깨고 지금 들어왔다고. 진짜 힘든 하루. 오죽하겠어요. 계약한 다음에 받는 첫 번째 월요일이니까 안 그래도 월요일 피곤한데 그쵸? 한참 동안 쉬었던 그 방학 느낌이 아직까지 지속돼서 더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피곤함을 싹 씻어드리려면 제가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선물 나눠드릴까요? 김세정이 부릅니다. 고래.

오늘도 선물 창고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DJ 생선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선물을 드리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만화에 나온 스파이더맨의 집 주소로 편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편지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딱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생선물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 역사 속 인물도 좋고요. 영화나 만화 속 캐릭터도 좋고요. 좋아하는 연예인도 좋고 친구, 가족도 좋습니다. 세종대왕님한테 한글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붙어 다니는 친구에게 누구누구야, 나 그때 너무 미안했어. 아니면 맨날 장난만 쳤지만 내가 너의 친구라는 거, 네가 또 내 친구라는 거 참 다행이야. 이렇게 평소 못했던 말을, 아니면 부모님께 사랑해요 이런 말. 바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고 싶으신지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분들께는 즉석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그리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유튜브 댓글로도 좋습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태연이 부릅니다. Letter to Myself.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태연의 노래였습니다. Letter to Myself라는 노래였네요.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생선물의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고 딱 한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대요.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은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음악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나한테 쓰고 싶어요. 초등학생인 나한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정승지한테 한번 남기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금 한번 살아보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바다님들은 어떠실까요? 3679님. 8월 28일이 엄마 생일이라고요. 엄마 덕분에 수험생활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려고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주세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쫙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위수영님, 기숙사인데 주말에 집에 갔다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괜히 엄마한테 툴툴거리고 짜증만 내고 온 듯해서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편지 보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다들 착해? 좋네요. 보내세요. 6272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한테 진짜 22년 전 그 당시 다른 선생님들은 많이 안 하시던 교육활동을 해주셨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다고 선생님 덕분에 춤도 배웠고 영상 편집도 배웠었네요. 와 그러셨구나. 6학년 담임선생님이 교과과정이 없는 내용도 많이 가르쳐주셨나 봐요. 3512님은 과거에 나한테 저랑 똑같다. 3512님한테 뭐 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 보내드릴게요. 저랑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저처럼 양념치킨으로 드세요. 치과 좀 가라고. 충치치료 너무 싫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005님은 첫사랑에게 보내는 편지. 며칠 전에 청첩장을 받았대요. 그 사람에게

잘 살라고 편지 한번 보내고 싶다고. 와, 정말요? 진짜? 저걸로 이 사연 끝나고 그 PD님, 이 사연에 너무 어울리는 곡이 김건모의 청첩장이라고 있거든요. 저그 노래 너무 듣고 싶네요. 와, 이거 들려드려야 돼, 정말. 참고로 지금은 그 감정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때 첫사랑이자 짝사랑이 되어준 그 사람한테 청첩장을 받은 거야, 첫사랑한테. 어떡하면 좋아? 이런 일이 현실에도 있네요. 와, 그렇구나. 6005님께 뭐를 보내드려야 될까? 햄버거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님은 저는 하늘의 별이 된 저의 반려동물에게 편지하고 싶다고. 아이구야. 잘 지내는지 많이 보고 싶다고요. 잘 지낼 거예요. 무지개 다리 딱 건너서 거기 되게 아름다운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잘살 겁니다. 6972님, 저라면 생선님한테 왜요? 항상 힘들게 강의도 하면서 라디오까지 꼬박꼬박 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생선님과 함께라면 몇달 뒤에 들어갈 중학교 생활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유, 너무 좋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너무 또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나와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도 많은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즐겁게 이렇게 학교 마지막 초등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윤연우님은 원래 편지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았는데 앞에 공지 듣고 바로 경청에 보내고 싶으셨다고요. 제가 직접 편지지 만들어서 드릴게요. 아, 편지 내용 여기서 미리 조금 말할게요. 경청 1주년 축하. 이거 저 편지 보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연우님, 예쁜 엽서 하나만 보내주세요. 주소 딱 적어가지고. 응? 기다리고 있을게요. 연우님한테도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요.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월요일에 경청 에너지.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들, 저랑 땡깡님에게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너무 좋고요.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도 좋습니다. 빅뱅이 부르는 빅 듣고 땡깡님 모실게요.

0: 나의 이야기를 유독 과몰입해서 들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좀 속상했다라고 하면
1: 뭐라고? 아, 걔가 잘못했네. 아, 내가 다 속상하다 진짜.
0: 내가 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1: 아 진짜? 축하해 축하해. 아, 내가 다 기분 좋다야.
0: 저희도요 이렇게 우리 바다님들의 이야기 제대로 과몰입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지난주 우리 바다님들 사연에 연애 상담하면서 과몰입했었던 우리 땡깡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연애 과몰입하는 모태솔로 땡깡입니다.
0: 모태솔로 정승재와 함께하는 땡깡님의 연애 상담. 오늘도 아마 만약에 실시간 사연이나 미리 보내주신 사연에 네. 연애 상담 있으면 저희가 또 화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나님이 저는 땡깡님과 생선님의 월요일 방송이 참 좋아요. 라라라333님은 월요일은 싫지만 경청에서 땡깡님 만나는 날이라 위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 감사합니다.
0: 월요일 경청 너무 웃기다고. 오늘도 연애 상담 있는지 2761님. 그럼요. 와. 저희가 되게 진지하게 우리는 항상 얘기하니까.
2: 그러니까요.
0: 있을지 없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정체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래 연애 상담 좀 해주세요, 땡깡님.
2: 저 연애 상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0: 예, 모태 솔로라면서요.
2: 근데 들으면 좀 어떻게 갈 길을 정해줘야 될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0: 결혼도 안 해본 제가 우리 결혼한 친구들 상담 많이 해주거든요.
2: 오, 진짜요?
0: 네. 저는 그쪽에 이론은 아주 빠삭해서. 아. 네.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가 보다. 그쵸?
2: 그런 사람이 좀 있네요. 자기는 잘 못하지만 참견은 잘하는 스타일.
0: 저 해주세요.
2: 어떻게요?
0: 저한테 연애 고민 지금 하나 둘 셋 제가 빨리 곧바로 해드릴게요.
2: 아 제가 하라고요? 네. 아 연애 저는 고민.
0: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2: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0: 좋아하는 사람?
2: 네.
0: 많이 다녀야지 뭐.
2: 그러니까 많이 다녀야 되는데 예. 제가 또 많이 안 다니니까
0: 집에만 하루 종일 있죠.
2: 네.
0: 아니면 소개팅 같은 거.
2: 소개팅은 좀 자만추라서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0: 자만추는 소개팅을 많이 해보고 좀 사귀어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2: 그렇죠. 제가 또 자만추 할 레벨도 아닌 거죠.
0: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2: 네.
0: 자만추 좋아하죠. 저도 사실 모태솔로지만 네. 자만추 좋아하거든요.
2: 근데 저 그 자만추가 안 되면 소개팅으로 가야죠. 슬슬.
0: 아 진짜? 네. 그럴 생각도 있으세요?
2: 네.
0: 제가 그러면 근데 어울리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
2: 제가
0: 제 주위에는 지금 50 막 60 막 그래요. 그래서 없겠다.
2: 아, 아쉽다.
0: 좀 아쉽긴 하지만
2: 네.
0: 지난주에 선곡 대결할 때 땡깡님이 이겨서 안마를 저한테 받으셨잖아요.
2: 네.
0: 안마 어땠는지 후기를 알려달라고 윤연우님이 보내주셨네요.
2: 아니 진짜 너무 시원했고요.
0: 네.
2: 그 다큐가 있어요.
0: 다큐가 뭐예요?
2: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안마사가 되었나. 거기에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0: 진짜 시원했어요?
2: 그게 돌아다니면서 예. 안마사들한테 안마를 받으면서 안마도 배워보고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안마 다큐 중에 하나거든요.
0: 아니 그걸 OTT에서요?
2: OTT였는지 그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0: TV에서?
2: 그냥 TV에서.
0: 오,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런
2: 그런데 있구나.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0: 제목이 뭐라고요?
2: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마사가 되었는가?
0: 와, 되게 궁금하다. 네. 그거 한번. 근데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시원하다는 얘기. 아, 제가
2: 진짜 시원했어요.
0: 해준 것도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2: 원래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머니께 해드리는 줄 알았어요, 저는.
0: 아니, 예전에 할머니한테 해준 적은 있어도.
1: 할머니한테.
0: 예, 아주 옛날에. 예, 최근에는 없앴는데.
2: 그 비법이군요.
0: 맞아요. 우리 일단 들어봅시다. 어떤 코너인지 땡깡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2: 네, 요즘에는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또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예.
2: 요즘에는 연애 사연도 팍팍 받고 있습니다.
0: 연애 사연 위주로 또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2: 너무
0: 같아요.
2: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선곡 대결을 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2: 네.
0: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그리고 유튜브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랑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좋아요.
0: 오늘 도착한 첫 번째

0: 번째 사연은요. 1795번 쓰시는 바다님이에요. 오. 지금 만나볼까요?
1: 네. 저는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요 늘 익숙한 메뉴만 시켜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봐도 결국 늘 먹던 걸 고르죠. 근데 제 친구는 완전 반대예요. 모험심이 강해서 매번 새로운 메뉴를 시켜요. 얼마 전에 카페에 갔을 때도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 결국 아메리카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요
0: 저기요 이 제주말차 흑임자 솔리드 캐러멜 크림라떼 저 주실래요?
1: 아? 그게 무슨 맛인데?
0: 몰라 모르니까 먹어봐야지요. 무슨 맛일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글씨 뭐야 완전 맛없네. 아.
1: 매번 새로운 걸 시키다 보니 이렇게 실패할 때도 많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역시 익숙한 게 최고야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친구랑 김밥집에 갔다가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야채김밥 주세요. 너는?
0: 잠깐만. 야, 아보카도 명란마요 김밥 쳐 주실래요?
1: 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겁도 없이 도전하네. 이번에도 맛없다고 내 거 뺏어 먹겠지. 그런데요.
0: 우와, 대박. 야, 야, 뭐 봐. 야, 진짜 맛. 야, 진짜 맛있어.
1: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하도 먹어보라고 해서 저도 한 입 먹어봤거든요. 어? 어 진짜 맛있네.
0: 그치? 오. 야 새로운 걸 먹어봐야지 이렇게 새로운 맛있는 것도 발견하잖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사람은.
1: 그 일을 계기로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나도 가끔은 새로운 걸 먹어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랑 빙수집에 갔을 때 큰맘 먹고 새로운 메뉴에 도전했습니다.
0: 자 뭐 먹을까? 너 익숙한 거 좋아하니까 그냥 딸기 빙수 먹을래?
1: 아니야 나 오늘은 이거 먹을래. 딸기 말차 요거트 피스타치오 크림치즈 빙수.
0: 오 웬열 나도 저거 궁금하긴 했는데 좋아 저거 먹자.
1: 야 그리고 빙수가 나와서 한입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구 덕분에 알게 됐어요. 늘 먹던 것도 좋지만 가끔은 새로운 걸 골라보는 것도 꽤 재밌다는 거 들려. 앞으로 저도 조금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려고요. 친구야 우리 다음엔 또 뭐 먹어볼까나?
0: 사연을 주신 1795바다님이 늘 익숙한 메뉴만 고르던 바다님이었는데 새로운 메뉴에 도전하는 친구를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 야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지 새로운 맛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건데 땡깡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저도 이 친구랑 비슷해요.
0: 익숙한 거?
1: 아니요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스타일.
0: 지금 아니오랑 새로운 걸 섞어서 세니오 그리지 않았어요?
1: 그랬나요?
0: 모르겠어요. 새로운 거? 예를 들어서 거예요. 최근에 새로운 거 뭐
1: 최근에 새로운 거? 예. 잠시만요. 아, 또 이렇게 들어옵니까?
0: 예.
1: 그거 먹어봤습니다. 레몬즙 커피? 컵 아메리카노 안에 레몬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0: 근데 신맛, 산미쯤 나는 거 많으니까 그거 괜찮을 거 어땠어요? 별로?
1: 되게 그 맛있더라고요. 상큼하고 약간 아이스티에 아메리카노 샷추가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예. 아샷추라고. 그건 안 먹어봤지만 제가
0: 예.
1: 그런 맛이 나요.
0: 그거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1: 약간 좀 아이스티 레몬 맛이 나더라고요.
0: 그러면 그 좀 이상하지 않을까?
1: 근데 은근 괜찮더라고요.
0: 은근 잘 어울려요?
1: 산미
0: 커피랑?
1: 있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0: 아 진짜?
1: 네. 약간 향긋하고 좋더라고요.
0: 향긋한 그 느낌이 좋으셨구나.
1: 네.
0: 메뉴판 볼 때는 안전하게 베스트 찍혀 있는 걸로 가세요? 아니면 새로운 거 뉴 써 있는 쪽으로 가세요?
1: 저는요 원래는 뉴였는데 요즘에는 예.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베스트로 갑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네. 살다 보면 네. 베스트가 제일 나아요.
1: 나아요. 진짜요. 안전빵이 최고예요.
0: 그렇죠.
1: 추천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0: 맞아요. 라라라 333님은 원래 새로운 거 나오면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는데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람이 살게 되네요. 먹어봤었던 거.
1: 그렇죠.
0: 그렇죠. 그 느낌이 참 좋다.
1: 근데요 저는요 그래서 네. 제 돈으로 살 때는 안정적인 거 원래 먹던 걸 사고요. 누가 사주실 때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해봐요.
0: 아 누가 사줄 때는
1: 그 방법이 저는 생겼어요.
0: 오 진짜?
1: 네.
0: 그러면 거의 새로운 것만 드시겠네요.
1: 아니에요. 저 제 돈으로도 많이 사 먹습니다.
0: 그래. 네. 그래. 아 그러네 진짜.

0: 저번 주에 우리 수육 먹으러 갔는데 갈비찜 시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수육 먹을까 하다가 갈비찜을 맞아. 먹게 됐잖아요.
0: 내가 선택권을 줬는데 우리 갈비찜 근데 맛있었죠.
1: 너무 맛있었죠.
0: 너무 맛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1: 그렇습니다.
0: 남의 거 뺏어 먹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입만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다?
1: 저는 한 입만을 좀 궁금해하는 편이고 진짜 친하거나 가족한테만 그럽니다.
0: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1: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안 하죠.
0: 나중에 소개팅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는데.
1: 아 그러면은 망하지 않을까요? 망하지 않을까요?
0: 망해봐야지 좀 튼튼해지지. 아. 네. 마음도 이렇게 좀 단련이 돼야 돼요.
1: 아.
0: 그래야지 이렇게.
1: 그럼 진짜 맛있어 보이면 저도 하나 한 입 달라고 하고 와야겠어요.
0: 그러니까 저분처럼 하시면 돼요. 그때
1: 누구요?
0: 장도연님이랑 양세찬님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1: 아.
0: 소개팅.
1: 네네네. 네.
0: 그런 느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재밌는 남자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아,
1: 저 재밌긴 하죠. 아닌가?
0: 맞습니다. 네. 우리 바다님들은 식당이나 카페 가면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는지 늘 맥던이 아니지. 먹던 익숙한 거를 시킨다. 아니다. 나는 무조건 새로운 것만 시킨다. 이렇게 해서 대성공했었던 메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 반디엠 메시지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N-의 노래입니다. 뭐 아니면 도.

0: 바다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원래 식당이나 카페 가면 늘 익숙한 메뉴를 고르는 편이었는데 새로운 메뉴에 자꾸 도전하는 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사연이었어요. 저는 익숙한 걸 시키는 것이 너무 좋다고 도민결님, 저도 그런데 크로버님은 전 베스트 메뉴도 좋긴 한데 이상하게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메뉴 맞아 이거 꼭 그래 야 저거 뭐지? 막 이러면서
1: 맞아요,
0: 찾아보고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남이 시킨 음식이 제일 맛있어 보인다고 보면서 다음에는 꼭 저 메뉴 먹어야지 막 이런 다짐을 하게 된다 그러는데 정말 공감이 됩니다.
1: 네, 공감돼요.
0: 예, 안보나님의 사연은 전 익숙한 걸 주문하고요. 대신 동생한테 새로운 거 시켜주고 그거 한 입 먹어본다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직접 시키기에는 좀 그러니까.
1: 그리고 권력이 좀 있으시네요.
0: 권력 있죠.
1: 동생한테 사주시면서 강제로 시도를
0: 메뉴
1: 해보게 하는.
0: 메뉴 선택권이 있으세요? 우리 땡깡님은?
1: 저는... 전 있죠.
0: 진짜?
1: 아, 저 없다.
0: 절미님이랑 둘이
1: 절미님이 더 절미가 있죠. 더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짱구님은 저는 맨날 새로운 거에 도전해요. 혹시 더 좋은 게 있는지 있을지도 몰라서요.
1: 그렇죠.
0: 그렇지.
1: 근데 요즘에 나올 맛들이 다 나와서 그게 그 맛이고 그게 먹어봤던 그 맛이에요.
0: 아 진짜?
1: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계속 지금까지 나왔던 거 이렇게 연합하는 느낌이구나.
1: 네. 맞아요.
0: 이거 섞다가 이거 섞다가. 네. 그렇죠. 원리님도 남겨주셨네요. 전 한 입만 엄청 싫어한다고. 제가 남한테도 안 하지만 남이 저한테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한다고. 각자 자기 음식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도 한 입만을 잘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진짜 그렇다.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라라 333님. 저는 한 입만 달라고 안 하는데 누가 제 거 한 입만 달라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고 신난다고. 내 선택이 맞구나
1: 귀여우셔.
0: 싶어서 좋다고.
1: 우와.
0: 진짜?
1: 이렇게 반대되는 의견이.
0: 이분은 좀 이렇게 그 사회복지센터 이쪽으로 그렇죠.
1: 아니면 예. 입이 짧으실 수도.
0: 아 그런가? 그럴 네. 수 있겠다. 네. 어차피 내가 다 못 먹으니까. 맞아. 팽수리님은 배달 어플로 주문할 때 주로 먹던 것만 먹어요. 실패하기 싫어서. 돈 썼는데 맛없으면
1: 맞습니다.
0: 세상이 무너진다. 그렇지. 그리고 배달 어플 할 때는 시키던 집을 많이 시키잖아요.
1: 찜을 눌러놔야 돼요. 그쵸, 그 집을.
0: 그쵸, 그쵸.
1: 하트를 눌러넣고 매번 시켜야 돼.
0: 보통 처음 보는 집 시키면
1: 안 돼.
0: 한 어느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세요? 저는 거의 실패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실패하지만 예. 진짜 한 30분 귀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찾으면 예. 나옵니다. 리뷰도 보고
0: 다 봐야 돼요.
1: 네, 사이트 리뷰도 보고
0: 아 진짜?
1: 네, 어플 리뷰도 보고 다 봐야 돼요.
0: 그렇구나.
1: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0: 진짜?
1: 근데 급하다 싶으면 원래 먹던 집을 시켜야죠.
0: 급하다 싶으면 네. 아니 이분은 친구 때문에 좀 사는 방식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는 익숙한 것만 먹다가.
1: 아, 네네.
0: 그렇죠. 땡깡님도 그런 적 있어요? 친구 때문에 좀 바뀐 거.
1: 저는 오히려 새로운 거 맨날 시도하다가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동생이 맨날 왜 그렇게 도전을 하냐. 먹는 게 원래 먹던 게 제일 맛있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빨리 찾고 원래 계속 안 없어지는 메뉴는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해줘서 오히려 그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잘 새로운 걸 도전 안 하게 되는.
0: 새로운 걸 도전 안 하게
1: 돼. 네.
0: 친구가 영향 주고 뭐 이런 건 없어요?
1: 친구가
0: 영향을 주는. 거.
1: 친구가 영향을 많이 안 줘요.
0: 아 친구가 없지.
1: 친구 많이 없어가지고.
0: 친구도
1: 그거
0: 없고.
1: 먼저 물어보셔야죠.
0: 남자 친구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고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1: 네. 고양이 두 마리와 여동생.
0: 진짜?
1: 저의 친구입니다.
0: 아빠도 있잖아요. 아빠 사랑하잖아요.
1: 네, 근데 아빠는 친구가 아니죠.
0: 아빠는 친구가 아니니까. 네. 저는 친구잖아요, 그래도.
1: 네.
0: 0523님은 저는 여행같이 여유 있을 때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아, 여행처럼
1: 아,
0: 우울하거나 좀 바쁘면 안전한 거.
1: 그치, 그치.
0: 알던 맛을. 그치. 기분 좋을 때는 또 그치. 새로운 것도 한번 먹어보고
1: 맞아요.
0: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정승재 경청은 언제나 땡깡님과 일단 들어봅시다 함께합니다.
1: 네.
0: 여기서 1부 줄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아직 연애 사연이 안 나왔네요. 2부에서는 나올래나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나만 알기 아까운 연애 사연들 내가 들었던 제일 재밌는 연애사연 다 좋습니다.
1: 좋습니다.
0: 언제든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도 좋고요. 유튜브와 반디앱으로 많이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계시는 어머 누구신데 여기 앉아 계세요?
2: 아, 저는 월요일 고정 게스트 땡깡입니다.
1: 어, 땡깡님이시구나. 네. 땡깡님, 그런데 우리가 응원해야 하는 바다님들이 계세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3: 어, 네. 최현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부터 수능 접수예요. 모든 수험생들 힘내시고 꼭꼭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1: 이제 수능 접수 기간이 시작됐네요.
3: 오늘부터요?
1: 9월 정도 되면 이제 수능 접수인데 오늘부터구나. 와. 이제 사진, 귀 보이는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저 오늘 면접 봤습니다. 8615님 좋은 연락이 오길 바랍니다. 어, 저도 그렇습니다.
3: 너무 응원합니다.
1: 땡깡님 면접 보신 적 있어요?
3: 저 있죠.
1: 언제 언제?
3: 저는요 고3 때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하면서도 봤고요. 그리고 진짜? 20살 때 재수하면서도 봤던 것 같아요.
1: 뭐 재수하면서는 무슨?
3: 저는 일반 학과.
1: 아 그냥 그 아, 학교 어문학과 면접.
3: 네. 학교 면접 보셨구나. 뭐 아르바이트 면접도 받고.
1: 아르바이트는 어떤 거?
3: 아르바이트는 쌀국수 집이랑 쌀국수. 영화관이요.
1: 쌀국수 집 아르바이트는 뭐를 물어볼까?
3: 쌀국수 집 아르바이트는
1: 쌀국수의 3요소는 막 이런 거 물어봐요.
3: 그런 거 저도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거 안 물어보고 오히려 시간이
1: 그걸
3: 되냐?
1: 왜 물어봐요.
3: 아 왜냐면은 뭐.
1: 아 그래도 어느 정도
3: 네 어느 정도
1: 진심인가?
3: 네
1: 그렇구나.
3: 뭐 시간 물어보고 고수 먹을 줄 아냐 이런 거 물어볼 줄 알았는데
1: 아 그런 걸 안 물어
3: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너 여기 여기 시간 되니 이것만 물어봐서
1: 그렇지 네. 아르바이트는 살짝 그렇구나. 네. 면접을 잘 보는 편이세요?
3: 저 잘 보는 편입니다.
1: 어 어떤 식으로
3: 한번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1: 한번 해보죠.
3: 네네네네.
1: 자 라디오 해본 적 있으세요?
3: 네 라디오 해본 적 있습니다.
1: 아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은 중간에 빠질 수가 없어요.
3: 아,
1: 교회 수련회 간다고 빠지거나 이런 거 불가능한데 가능하시겠어요?
3: 네 그러면은 제가 그것만은 좀 양보가 안 돼서요. 혹시 날짜를 다른 날짜로
1: 다른 데 알아보세요.
3: 네.
1: 그 정도의 정신 상태로 어떻게
3: 꼭 한 번은 못 빠지나요? 제가 교회 수련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지라.
1: 아, 1년에 한 번은 가능해요.
3: 네, 그날만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1: 두 번은 안 돼요?
3: 네, 네, 네.
1: 오케이. 오, 합격.
3: 괜찮습니다.
1: 아, 잘하셨네요.
3: 괜찮나요?
1: 아주 잘하시네요. 3222 님은 저는 중3 남학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이거 저건가 봐요.
3: 왔다, 왔다.
1: 잠깐만. 야.
3: 자세 고쳐.
1: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제대로. 자, 저는 중3 남학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여자친구랑 이번 학년도 들어서 같이 만나고 있는데 100일이 코앞인 97일인데 손을 못 잡았다고. 집도 같은 아파트라 학교도 같이 가고 학원도 같이 가는데 같이 갈 때마다 말도 잘 안 하고 어색하다고. 여자 사람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3: 아니요 지금 여자친구요. 사귀고 있어요. 100일이 됐습니다 거의.
1: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해? 아니,
3: 그러니까 이게
1: 이해가 안 되는데?
3: 중학생들의 약간의
1: 사귀는 건데 네. 지금 97일이 됐는데 손도 안 잡고 말도 안 해?
3: 말도 안 하고 어색하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 나 귀여워 죽겠어 진짜.
3: 친한 거 아닐까요? 안 친한가?
1: 제가 천년해라 그런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 귀여워라 어떡하니.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인데 연애는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여자애인데 손도 안 잡았고 어색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걸어. 나 귀여워 죽겠네. 어떻게 빨리 연애 상담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3: 저는요 근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어색하고

0: 하고. 근데요,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어느 정도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어색한 상황이 싫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가, 3위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용기를 조금 내서 말을 조금, 오늘 뭐 했어? 오늘 어디 갈 거야? 오늘 밥 맛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억지로라도 주제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대화 주제를
1: 나는
0: 만들면.
1: 솔직했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너랑 너무 어색한
0: 귀엽다.
1: 느낌이지만 그래도 너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 되게 오랫동안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0: 너무
1: 하면 또
0: 좋은데요?
1: 어떤 느낌일지가 아니 이때만 얘기할 수 있는 풋풋한 자기 마음 고백이잖아요. 제 나이 아니고 땡깡님 나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내가 너무 서툴러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0: 너무
1: 힘들잖아요.
0: 힘들죠.
1: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그거는 진짜로 좀 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는.
1: 그런 말 하는 것도 그쵸?
0: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별 말을 다 해보는 거예요. 좀 오바를 해본다고 하는 거죠.
1: 아, 오늘도 의견 차이가 있네.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0: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갈리죠?
1: 아니,
0: 그래서
1: 그래야지 재밌지. 예.
0: 좋아요. 여러 의견이
1: 맞아요.
0: 있는 건 좋으니까.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뭔가 가까워지지 않는 간극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가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는다, 이 어색함이. 그래서 이거 나 되게 없애고 싶고 너가 너무 좋은데, 그때서야 말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1: 오, 그것도 괜찮다.
0: 해보고 겪어봐야
1: 나는
0: 돼요.
1: 저건 어떨까? 툭 질러. 딱 쳐다볼 거 아니야. 나 잡아봐라.
0: 그러면은 그게 너무 어색한 상황에서 그게 잘안 돼요. 진짜 로봇같이 되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1: 나
0: 그
1: 잡아봐라. 이렇게
0: 평소에
1: 돼요?
0: 하던 장난도 완전 달라지는 거죠.
1: 경련이 된다고?
0: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굴에.
1: 그럼 일단 햄버거 두 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정승재 아저씨가 우리 같이 먹으래. 그거
0: 좋다.
1: 괜찮죠?
0: 좋아요.
1: 그걸 핑계로. 아주 햄버거 상품권 두 개를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들고 햄버거집 가면 되잖아.
0: 그리고
1: 그쵸?
0: 어떻게 당첨됐는지도 말해주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연 보냈는데, 그러면 좀그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 아니에요.
1: 그러네.
0: 고민 상담을 내가 했는데 답변으로 햄버거가 왔다.
1: 우리 이 친구는 해정승재 크로스 매주 목요일 날 하는 고민 상담에 전화 상담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연 신청해서 라디오에서 목소리 나오는 거, 이게 고민이다. 이 연애 상담을 하는 거지. 이거를 딱 해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딱 들려주면 좀, 아, 좀 그런가?
0: 아니요, 좋아요. 들려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 줄에 이게 조금 아쉬워요.
1: 뭐요?
0: 제가 첫 연애라 그런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첫 연애라고 소극적인 거 아니거든요.
1: 아니 연애도 안 해봤다며요.
0: 첫 연애도 적극적일 수 있어요.
1: 아니 안
0: 이거를 왜
1: 해봤다며요.
0: 소극적으로
1: 어떻게 하실
0: 깔고
1: 생각이에요?
0: 가시는지
1: 첫
0: 모르겠어요.
1: 연애 언제 해보실 생각이에요?
0: 저요?
1: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할 거예요?
0: 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짜.
1: 어떤
0: 왜냐면
1: 식으로? 자
0: 그동안
1: 지금 이
0: 참아왔던 게 있기
1: 상황이야.
0: 때문에.
1: 이 상황. 지금 집에 걸어가야 돼. 지금 한 12분 남았어. 집까지. 그런데 아직 손도 안 잡았어. 97일이야. 어색해. 큐!
0: 걷는다.
1: 승자야.
0: 승자야,
1: 응?
0: 오늘 밥뭐 먹었어?
1: 나 오늘 삼계탕
0: 그거
1: 먹었는데
0: 맛있지 않았어?
1: 맛있었어.
0: 근데 나는 너가 그렇게 삼계탕 맛있다고 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1: 내가?
0: 손잡을래?
1: 오우.
0: 별로예요? 귀엽지 않아요?
1: 와, 정말 눈이 감기는구나.
0: 눈이 감긴다고요?
1: 아니, 너무
0: 짜증난다고요?
1: 짜증내서.
0: 아, 그래요?
1: 미치겠어요, 내가
0: 어떡해, 나
1: 진짜.
0: 잘해주고 싶은데 도움이 됐을라나? 3222 친구한테?
1: 아니, 진짜 연애 상담하면 저희가 되게 깊게 빠지네요. 그래서 우리 1649님 사연 빨리 들어야
0: 아,
1: 되거든요.
0: 그래요?
1: 예. 지금부터 1649님의 사연 듣겠습니다.
2: 저희 학원에요. 자꾸 제 물건만 빌려가는 남자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루는
1: 나 볼펜 하나만. 너 없어 볼펜?
2: 이러고요. 다음 날에는요.
1: 야, 너 보조 배터리 있지? 나 그거 나 지금 배터리 5%밖에 안 남았거든. 나 잠깐만 빌려줘.
2: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요.
1: 야, 너 숙제했어? 나 좀 보여줘.
2: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못 참고 한마디 했어요. 야, 너는 왜 맨날 나한테만 빌리냐? 다른 애들한테 빌려도 되잖아.
1: 그게 미안해.
2: 그러고는 평소랑 다르게 좀 머쓱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화내는 걸 듣고 제 친구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 야, 너 아까 걔한테 왜 그랬어? 걔가 너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던데.
2: 걔가 나를? 왜? 어딜 봐서?
1: 야, 너한테만 계속 빌리잖아. 딴 애한테 안 빌린단 말이야. 너한테 말 걸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기집애.
2: 그 말을 듣고 다니까 진짜 그런가 싶고 괜히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저한테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뭐야?
1: 이거 맨날 빌려줘서 좀 고맙다고.
2: 근데 그 바나나 우유가요, 제가 학원 오는 길에 맨날 사 먹는 저의 최애 간식이거든요. 고마워. 근데 나 이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1: 너 맨날 이거 먹잖아.
2: 이 말만 하고 휙 가는데 저 솔직히 심쿵했잖아요. 주변에선 그 정도면 평소에 너를 신경 쓰고 있던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는데 또 생각해보면요, 같은 반이면 제가 맨날 먹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나 싶지 않나 싶고. 이거 뭘까요? 그 친구가 정말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학원에서 제일 만만한 걸까요? 만약에 마음이 없는 거면 저는 이미 얘한테 심쿵해버렸는데 어떡하죠?
1: 또 이게 과한 애드립이 들어가네요. 그냥
0: 왜요?
1: 대본에는 이거 뭘까요?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서 이거 왜 집어넣었어요?
0: 아, 좀 더 맛깔나게 읽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연자의 마음을.
1: 그러시군요.
0: 안 되나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던 고민 사연이 드디어 도착했네요. 191649님인데 네. 남사친이 자기한테만 물건을 빌려가는데 이게 나한테 말 걸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편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린다. 와, 월요일이 원래 이렇게 달달했나요? 클로버님이 남겨주셨고 6005님은 너라서 빌리고 싶었어. 너한테 말 한 번 더 걸어보려고. 이런 느낌. 응? 난 근데 어떡하지? 나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0: 왜요? 너무 달달하세요?
1: 나랑 손잡을래? 나 어떡하지?
0: 너무 달달하신가 보다 지금.
1: 응?
0: 제 멘트가.
1: 그 장면이 너무 평생 기억 남으면 어떡하지?
0: 트라우마로요?
1: 트라우마로.
0: 에이,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럴 리가. 지금 너무 저를 얕보시는 거예요 지금.
1: 얕본다고요?
0: 네. 너무 저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그럴 수 있죠.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아무튼. 좀 그래요. 이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땡깡님은?
0: 이 사연은요, 너무너무 남자애가 좋아하는 것 같고요.
1: 예.
0: 왜냐면은 의지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친구의 연필을 쓰고 지우개로 지울 때마다 그 친구가 한 번 더 생각나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 맛에 자꾸 빌리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쓸 때마다 생각나니까.
1: 쓸 때마다 체온도 막 느끼고.
0: 체온이
1: 좀 이상한가?
0: 체온은 없을 것 같은데요.
1: 조금 이상해졌다.
0: 네, 조금 이상해요.
1: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0: 그거는
1: 여러분 밤늦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0: 약간 그거 쓴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연결돼 있고 같이 있다는 느낌이 예. 들 수 있으니까
1: 예.
0: 자꾸 찾지 않나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참 이 아까도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댓글도 보면
0: 네.
1: 누구 다른 사람의 연애 사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
0: 좋아요.
1: 달달해지고. 그렇죠? 그런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도 흠뻑 빠져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모태솔로와 함께하는 멋진 상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일단 들어봅시다. 계속 이어가는데요. 아이즈원의 노래 한번 들어보죠. 이 노래 아세요?
0: 우연이 아니야. 처음 예. 들어보네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1: 이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어떻게 율동을 해주실지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0: 미션이 생겼네요.
1: 잔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즈원이

0: 아이즈원의 우연이 아니야 듣고 왔는데 저는 천재성을 느꼈네요. 우리 땡깡님의.
1: 그 정도였나요?
0: 그때 악뮤가 네. 그냥 반주를 딩땅 리듬만 듣고
1: 네.
0: 쫙 듣다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랬던 것처럼 1절을 듣고 1절 듣는 동안에 안무를 지금 다 생각해내신 거예요.
1: 네, 살짝 생각했어요.
0: 머릿속으로 다 짠 거를 가지고 즉흥해서 프리스타일로 지금 보내주신 거잖아요.
1: 아, 네.
0: 와 정말 땡깡님은 정말 최고십니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장아장 에너지 넘치는 아장아장. 율동 6005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1: 이것조차 우연이 아니야.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0: 자,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이라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좋아요 내가 진짜.
1: 이 공부에 어떻게?
0: 그렇다면
1: 네.
0: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1: 도래했다.
0: 11시 18분 57초를 지나가고 있는 현재 DJ 생선님과 땡깡님의 선곡을 겨뤄보는 그 추천곡 대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빠밤.
0: 먼저 추천곡 대결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1: 네.
0: 앞에서 바나나 우유 이야기를 해주신 1649 바다님.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남사친이 챙겨줘서 심쿵했다라는
1: 네.
0: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생각해서 챙겨준 마음에 괜히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 추천곡 대결의 주제는 무엇이냐?
1: 빠밤.
0: 감동입니다. 오. 감동. 듣는 순간 감동적이어서 마음에 눈물이 차르르. 아. 감동이에요, 네.
2: 감동.
0: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네. 무조건 감동.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는 그 아름다운 노래.
2: 진짜요?
0: 저랑 땡깡님이 한 곡씩 골라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의 벌칙. 네. 정할 텐데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이고, 오. 그 초상화를 그린 것을, 네. 프린트해서.
2: 프린트해서.
0: 흰색 티셔츠.
1: 네. 붙이고 와요?
0: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주는 겁니다.
1: 네, 저 알겠습니다. 벌칙이니까 해야죠.
0: 벌칙이니까 해야 돼요.
1: 네, 해야죠.
0: 진 사람이 그림 그려서 티셔츠까지 만들어서 딱 선물로 주기.
1: 알겠습니다.
0: 괜찮습니까?
1: 괜찮습니다.
0: 그리고 오늘은 저희 라이브로 고생하셨던 여러분의 귀를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라이브 없이 저희가 추천한 노래의 매력을 원곡으로 오롯이 느껴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0: 먼저 땡깡님의 추천곡을 발표합니다.
1: 네, 저의 추천곡은 B2B의 넌 감동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일단 이 사연자의 마음을, 예. 몰입해서 바나나 우유를 딱 받았을 때 감동이야, 넌 감동이야 가 생각났기 때문에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저는 어떤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1: 뭔가 감동에 집중되는 슬픈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0: 예전에 김목경님이 불러셨던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사랑하는 김광성님이 다시 부른 노래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1: 제목만 들어도 슬픈데요 벌써.
0: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땡깡님의 선곡이 더 감동적이었다 1을 눌러주시고요.
1: 하셨나요?
0: B2B의 넌 감동이다라는 좀 약간 빠른 노래인가요?
1: 네, 좀 신나는.
0: 여러분 눈물이 나야 합니다.
1: 왜요? 이 사연자의
0: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가지고 우리 부조에 계시는 제작진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거고, 투표하실 때는
1: 눈물이 나는 것까지는 없었는데
0: 감동이잖아요.
1: 네.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청취자 바다님들의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노래를 연달아 듣겠습니다. B2B의 넌 감동이야는 땡깡님의 추천곡, 그리고 생선님의 추천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스타트.

0: 땡깡님의 추천곡 B2B의 넌 감동이야에 이어서 저 생선님의 추천곡 김강석이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김강석님의 요 목소리는 정말 언제 들어도 그쵸?
1: 네.
0: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목청에서 나오는지가 되게 신기할 따름인 것 같아요.
1: 네.
0: 그쵸? 첫 번째 노래 참 감동이었어요.
1: 네.
0: 감동이라는 노래잖아요. 넌 감동이.
1: 네.
0: 그쵸? B2B님의 노래. 오랜만에 B2B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1: 신나죠.
0: 맞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여기 집에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 너무 좋다라는 글. 땡깡님 제가 바로 B2B 팬입니다. 멜로디 들어와 들어와. 오 멜로디가 B2B 팬덤명이래요. 네. 아일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라라라333님은 땡깡님의 추천곡. 이렇게 신이 나는 노래 눈물이 날 수 있을까요? 땡깡님 초상화 미리 그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동은 생선님의 추천곡일 것 같은데요. 클라라 김님이 보내주셨고 김강성님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고 오. 0523님 그죠?
1: 맞아요.
0: 6005님은 눈물 나는 감동이라는 주제로 김광성님을 이긴다는 건 참 어렵죠. 이렇게 제작진은 눈물 나는 감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땡깡님은 참 억울할 듯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역시 제작진분들
0: 예.
1: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0: 감동이 나면 보통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눈물 없는 감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1: 감동이라는 건
0: 예.
1: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라서.
0: 아, 학생들이 제 수업 들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1: 네. 그런 감정도 있고 오늘 라디오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0: 우리 손잡을래? 이랬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
1: 네. 그 감정도 감동이고요.
0: 아, 그것도 감동인
1: 감동된
0: 거예요?
1: 거죠.
0: 그래요?
1: 네.
0: 그랬구나.
1: 감정이 움직이는 거니까
0: 예.
1: 꼭 슬프다고
0: 예.
1: 감동이 아닙니다.
0: 진짜로?
1: 네. 그래서 제작진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런데 거기에 아까 뭐 그림 하나 그리셨어요?
1: 그렸는데
0: 예.
1: 제가 질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0: 이길 것 같아요?
1: 제가 다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지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의 벌칙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초상화를 그려서 티셔츠에 프린트한 다음 상대방에게 주기.
1: 오늘 과연?
0: 경청 퇴근하기 전에 진 사람은 다 그리셔야 됩니다. 완성된 초상화는 인별그램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를 공개합니다.
1: 과연 제발
0: 제작진의 5표 중에 3표를 얻은 DJ 생선님이 승리하였습니다.
1: 와 3표 대 2표
0: 제가 듣기에 요 두 표 누군지 좀 이따가 제가 나가면 한번 이분은 저를 싫어하는 겁니다.
1: 아닙니다.
0: 아니 감동이지 않잖아 솔직하게 B2B는.
1: 그래 너무 신나고 이 벅찬 감정도 감동인 거죠.
0: 아 B2B 팬일 수도 있겠다.
1: 아 근데 너무 좋잖아요 제가 추천한 노래도.
0: 지금 빨리 그리세요.
1: 그렸습니다.
0: 어떤 거예요?
1: 요런 뽀글머리에 이제 안경 낀 정승재 생선님.
0: 좀 잘 그려줘.
1: 잘 그릴까요?
0: 네.
1: 잘 그린 건데 한 번 더 그릴까요?
0: 아, 최선을 다한 거예요?
1: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면.
0: 아까 진짜로?
1: 좀 기분이 안 좋긴 했어요. 질까 봐.
0: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 그린 다음에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늘 코너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잖아요.
1: 네 우리. 그렇죠.
0: 티셔츠 들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 나오나?
0: 주문하면 돼요.
1: 아 그래요?
0: 내일 주문하면 일주일 안에 올 수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꼭 들고 오시길 바라면서
1: 네.
0: 세븐틴의 18 그리고 라우브의 Still the Show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1: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78 하나님, 친한 친구가 말끝마다 진짜로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안 그랬던 제가 요즘은 친구보다 더 많이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로? 이러는 것 같아요. 친구랑 오래 붙어있으면 쓰는 말도 비슷해지는 걸까요? 그럼요. 자주 쓰는 말 똑같이 닮게 되고요. 말투도 좀 닮아가잖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억나는 게 사투리 썼었던 기억나요. 처음으로 사투리 쓰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보니까 보통 전국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투리 살짝 썼었던 기억도 납니다. 김선아님, 휴대전화 갤러리를 보다가 알았어요. 저 사진 찍을 때 맨날 뿌이만 하더라고요. 사진마다 장소도 다르고 옷도 다른데 손모양만 똑같아요. 다른 포즈도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또 V하고 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녹색 창에 제 이름 치고 검색하시면 프로필 사진 오늘자로 새로 올라온 사진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사진의 포즈를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963 하나님, 편의점 갔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우리 5분만 얘기하고 가자 했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신기해서 진짜요. 친구랑 수다 떨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 기분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우리도 봐요.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 43분 16초예요. 경찰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시간아,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니? 아쉬워서 어떡해.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까요? FX의 노래, 디오가 피처링했네요. Goodbye Summer 들을 거고요. 엠마리의 노래 2000s 2 듣겠습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8월 24일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는데도 더위가 꺾이질 않네요. 유하하님. 그러게요. 갑자기 더위가 다시 밀려.

끌려온 느낌이죠. 어제 8월 23일이 처서였습니다. 여름이 지나서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인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추워가지고 막 입이 삐뚤어지고 막 이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직은 더워서 그쵸? 그러네요. 하쿠쨍님, 저 생선님 강의 들으면서 수학 점수 엄청 올랐어요. 그러셨어요. 고3인데 정말 아무리 학원 다녀도 모의고사 40점도 못 넘겼는데 이제 50점을 확 넘는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문제도 이제 풀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제 구원자라고.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9월 모의고사 이제 다음 주인데, 9월 모의고사 지난 다음에도 꾸준히 계속 그렇게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아요, 3등급까지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임효정님, 주말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내내 경청 들을 생각하니 꼭 친한 친구랑 월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처럼 괜히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월요일마다 아, 오늘도 그이 시간이 왔구나 하면서 경청을 켜는 순간이 참 좋다고. 월요일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경청.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정님은 회사가 늦게 끝나서 퇴근하면서 들었더니 벌써 2부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경청을 처음부터 다못 들어서 늘 아쉽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아쉽죠, 아쉽죠. 저도 아쉽습니다. 안부나님은 오늘 하루도 즐거움으로 가득한 방송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감사합니다. 평안한 기분 좋은 밤 되세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님들. 내일은 화요일이니까 경청 초대석. 내일은요, 가수가 아닌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활 속 화학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주시는 분이죠. 광운대학교 장홍재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어떻게 화학 이야기를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어서 재밌게 풀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 이디나 멘젤의 노래, Defying Gravity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죠. 월요일부터 참 졸립다는 분좀 많았는데, 하루 종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코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호주 시드니 필립 해안의 스타 쇠푸른 펭귄. 이 쇠푸른 펭귄이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쇠푸른 펭귄은 키가 30cm 정도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펭귄이죠. 근데 추운 극지방이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따뜻한 남부 해안에서 살죠. 낮엔 바다에서 지내다가 해가 지면 뭍으로 올라와 둥지로 향하는데요. 필립 해안 관측소에서는 이 귀여운 펭귄들이 바다에서 나와 뒤뚱거리며 둥지로 가는 퍼레이드를 매일 실시간으로 중계해왔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은 조류독감으로부터 이 펭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호주 당국의 정책이랍니다. 야생 펭귄에게 백신을 놓는 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데요. 다행히 이 펭귄들이 사는 굴의 위치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펭귄들도 인공 조명이나 사람들의 손길에 익숙한 편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으로 호주의 듀오 앵거스 그리고 줄리아 스톤의 Down to the Sea 듣고 왔습니다. 호주 하면은 뭐 그 유명한 코알라, 캥거루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는 이 세푸른 펭귄의 이미지도 입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락다운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죠. 그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이 새푸른 펭귄 퍼레이드 영상으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네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엄청난 팬이 된 거죠. 영국의 한 매체는 이 퍼레이드 자체를 스포츠 경주 포맷으로 그렇게 쇼로 패러디해서 중계를 해서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 조리독감으로 좀 위험에 처했다라는 판단으로 접종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들은 뭐 코로나 4차 접종까지 있었죠. 뭐 한 수개월 텀을 두고 예약을 잡고 기억했다가 캘린더에 적었다가 2차, 3차, 4차도 맞고 하다가도 아 내가 3차를 맞았나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친구들도 펭귄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한 차례 접종으로만으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적어도 맞아야 되는데 몇 개월 텀을 두고 말이죠. 이 친구들이 그걸 기억하고 오를리 만무하고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을 이용해서 1차 접종을 맞은 펭귄들을 식별하고 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겠죠. 보통은 타스마니아나 뉴질랜드 같이 이렇게 더 남쪽으로 서식지가 있긴 한데 이 본섬에 가까운 필립섬 여기는 번식기 피크가 되면 한 4만 개체가 모여든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서식지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짧네요. 6세. 6세까지 산다. 새푸른 펭귄의 또 다른 별명은 요정 펭귄이네요. 요정 펭귄. 요정 펭귄으로 기억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 4주 간격 접종이네요. 몇 개월이 아니라 1차에서 2차까지 가는데 한 4주. 그리고 지금 워낙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2주로 단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잘 접종 마치고 건강하게 또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108님도 보고 있으면 아빠 웃음 짓게 된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신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대의 앱으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새음행 라운지 오랜만에 또 반갑기에 예고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새음행 라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신만의 화법으로 포크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다라는 평을 듣는 싱어송라이터 최제니, 제니 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아무튼 최제니,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의 이 찬사를 받고 있는 음악 세계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알보란이 부릅니다. Algo de mi, 내 안에 무언가. 베베가 부르는 Siempre me queda, 언제나 내게 남을 것.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스페인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이 파블로 알보란의 노래였죠. Algo de mi, 내 안에 무언가. 이어서 들으신 베베의 Siempre me quedará, 언제나 내게 남을 것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24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사막의 블루스, 데저트 블루스. 세계 음악의 장에서 이 말은 메타포가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탄압으로 고향 말리 니제르를 떠나 사하라 사막을 떠돌던 투아렉 부족의 청년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서름을 노래하며 싹트기 시작한 음악입니다. 투아렉 부족의 전통 리듬과 아랍 음악에 미국의 블루스락이 융합되었고 투아렉족 스스로는 이 영혼의 고독과 그리움을 뜻하는 티슈마렌 또는 아수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유럽과 미국의 시장에 처음 소개되면서 데저트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습니다. 그렇게 세계 음악에 소개된 첫 번째 아티스트 가운데 알리 파르카 투레가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그의 명성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막 블루스의 선구자라 불리었습니다. 미국 블루스 거장의 이름을 딴 별명 아프리카의 존 리 후커가 붙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내 음악은 블루스가 아닙니다. 나에게 블루스는 가루비누 같은 거지요. 나의 음악은 블루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알리 파르카 투레는 블루스 장르 자체를 부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블루스의 진짜 원산지는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임을 강조하며 서구 평론가들의 문화적 주객 전도를 비판한 겁니다. 이에 더해서 아프리카의 고유한 음악 전통을 서구의 상업적 카테고리에 끼워 맞추는 문화적 제국주의를 지적한 거죠.

알리 파르카투레가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음악적 본질은 아프리카의 영성주의에 젖줄을 대고 있습니다. 말리 북서부 니제르 강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강변에서 열리는 종교의식을 구경하며 음악에 눈을 떴습니다. 니제르강 유역 부족들이 대대로 믿어온 물의 정령 김발라를 섬기는 의식에서는 단연 기타, 제르케를 비롯한 다양한 아프리카 전통악기가 연주되었습니다. 알리 파르카투레는 12살 때 직접 제르케를 만들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의 정령을 만나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그에게는 접신의 경험이자 음악의 나침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와 음악은 영적 결합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으니까요. 1956년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열린 축제 무대에서 처음 기타 연주를 접하면서 알리 파르카투레는 말리의 전통 현악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독학으로 기타 지판 위에 말리의 전통 리듬과 음계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1987년 자신의 이름을 딴 데뷔 앨범이 세계 음악의 거대한 모래 폭풍을 일으킵니다. 사하라 사막의 유목민 투아렉 부족의 선율을 어쿠스틱 기타와 체면적인 노래로 전하며 사막 블루스의 장을 연 겁니다.

알리팔카투레의 등장은 서구인들이 자신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블루스의 원형이 수세기 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음을 알린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일렉트릭 기타를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미국 블루스의 전통을 접목하고 라이 쿠더와 협업하는 등 국제적 행보를 걸었습니다. 이는 미국 블루스로의 흡수를 자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렉트릭 기타에 아프리카 전통 현악기의 리듬과 음색을 접목했고 음악 산업의 첨단 기술에 영감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튜디오에서도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하는 유기적 방식을 선호했답니다. 미국의 블루스가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노예가 된 흑인들이 그들 고유의 영적 유산을 토대로 탄생시킨 음악임을 입증하며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전기를 썼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오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아프리카 말리 사하라 사막에 노매드들이 탄생시킨 블루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상품화가 아니라 좀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 나아가서 연구하는 자세로 이루어진 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리 파르카투레와 라이 코도가 함께 발표한 1994년작 토킹 팀벅투 앨범 수록곡 I Do, 믿음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마디 블루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형태와는 무관하죠. 그 늘 음악 듣다가 블루스의 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그런 화성적 진행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곡이었고요. 이 녹음도 미국의 LA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언젠가 지난 그 세아라 시간인가? 예, 또 라이 쿠도를 예, 그의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에 또 그런 얘기 알리 파르카투레와의 프로젝트는 예, 그렇게 녹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블루스맨 클레런스 게이트마우스 브라운, 또 그 블루스 기타의 만신전에 또 계시는 그분이 참여를 했네요. 앨범 전체를 두고 보면 이 미국 쪽 블루스의 영향, 예, 라이 쿠도뿐만 아니라 기타와 비올라 연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곡 중간에 비올라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긴 한데 이 곡에도 함께 연주한 걸로 추정이 되네요. 라이 쿠도는 여기서 슬라이드 기타와 만돌린 연주를 담당을 했고요. 1950년대 후반에 기타 연주를 처음 접했다고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60년대부터는 또 알리 파르카투레가 유럽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지인 뮤지션들이 당신의 기타 연주가 아메리칸 블루스 특히 존 리 후커의 그것과 상당히 닮았고 공통 분모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알리 파르카투레도 귀 기울여서 이 아메리칸 블루스를 예 들었겠죠. 상품화는 늘 예, 애매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또 사막과 연관하는 이 서사도 사실 알리 파르카투레와 그렇게 큰 접점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권에 따라서 출신지를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학계에서는 송하이와 또 그런 지역을 알리 파르카투레가 구사하는 그런 음악, 그 전통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또 너무 복잡한 그런 음악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데저트 블루스라고 이렇게 명명된 이 스타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된 그런 서사 역시 블루스도 이 노예 트레이드, 노예 교역의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 본 대륙으로 이렇게 순환해서 당도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에서 또 아프리칸 블루스에 또 아메리칸 블루스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아, 알리 파르카투레가 왜 내 블루스는 비누, 가루비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그런 뭐 상업적인 의미가 크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전통에 충실하고 영적인 어떤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요즘 그 영화들 보면은 이 아메리칸 블루스의 전통을 이 퇴마 또 어떤 와해된 그런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런 수단으로 또 표현하는 그런 재미난 영화들도 많이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곡을 제목을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

두 번째 곡은 역시 서아프리카 말리의 또 다른 전통이죠. 그리오 전통의 또 코라 연주자 도아마니 디아바테와 함께 또 연주한 삼바 젤라디오 영웅서사였습니다. 18세기 말리 역사에서. 자, 오늘 새알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의 새알아 기대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피오렐라 만노이아와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함께 부르는 푸치니의 오페라의 아리아 에 루체 반데레 스텔레 별은 빛나건만 그리고 가수 이스크라 맨나리니가 부르는 루치오 달라의 곡 아모레 디스페라토 절망적인 사랑 두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조르주 브라상이 부르는 레코팡 다보, 우정이 먼저입니다. 65년도에 프랑스 감독인 이브 로베르의 영화 레코팡의 주제가로 첫 선을 보였다는데요. 그 후 조르주 브라상의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의 하나가 되었다죠. 뭐 제목 그대로 우정 창가인데요. 브라상 특유의 익살 덕분에 우정을 마냥 찬미하는 분위기를 배제합니다. 이거 그 프랑스 해군 전후회에서 비공식 주제가로 갖다 쓸 것 같은 내용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Des enfants salauds, mais des amis franco de port, des copains d'abord. 아니 뭐 그들이 탄 배는 별것 없었지. 에, 프랑스 전함에서 띄우는 배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항구마다 이 점을 꼭 알려주기를. 그들이 탄 뗏목은 오리들이 논이는 드넓은 호수를 아주 느긋하게 떠돌아다녔지. 배 이름은 우정이 먼저였어. 파도에 흔들려도 가라앉지 않는 우정이었지. 남 잘되는 꼴은 못 보고 사는 놈들은 문학적 허세를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 우정이 먼저 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인간 쓰레기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 뼛속까지 정직한 뱃사람들이었다고. 천사는커녕 복음서 한 줄도 읽은 적 없는 무식쟁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돛을 활짝 펴고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했다고. 위기에 닥치면 언제나 우정이 당직을 섰고 북쪽 하늘을 가르쳐주는 것도 우정이었고 우정이 없던 길도 만들어주었지. 공경에 빠지면 그들은 두 팔을 뻗어 구조를 요청했어. 그럴 때 그들은 신호등처럼 보였지.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없었어. 이 배에 오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 그렇게 떠난 친구가 남긴 바다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 100년이 지나도 야속한 운명처럼 모두가 그 친구를 그리워했어. 그들은 끝까지 버틴 유일한 배를 몰았어. 그 배는 항구는 바뀌어도 방향은 결코 바꾸는 법이 없었지. 그 배의 이름은

조르주 베르상의 1965년 발표곡 레코팡 다복 우정이 먼저 오늘 새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선 김학선의 뮤직파일 잠시 후 이어집니다. 독일의 싱어송라이터 라인하르트 메이의 In Meinem Garten 나의 정원에서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Saway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2부 시작했고요. 오늘 2부 첫 곡은 포르투갈의 그룹 마드레 데우시 출신의 작곡가 호드리고 레앙, 그의 첫 솔로 데뷔 음반 93년작 아베 문디 루미나르 수록곡이었습니다. 네오클래식 앰비언트 그룹인 복스 앙상블과 함께 만든 이 음반 수록곡 아베 문디 세상을 향한 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2514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사막 블루스는 아니지만 사막의 목소리를 가진 제니스 조플린의 서머타임 듣고 싶어지네요. 여름아 얼른 가렴 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알리팔카 투레의 음악에서 영성을 느끼듯이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이 100%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성 충분히 있죠. 알리팔카 투레는 자신이 큰 인기를 얻을 때마다 농사 짓는 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니스 조플린 어쩌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하신 제니스 조플린의 Summertime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0: 대중음악을 이야기하고 더 많은 청중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나아가는 길목에서 버팀목처럼 선 그를 만납니다. 그 길고 깊은 사랑 앞에서 절로 설레죠.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의 뮤직파일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저는 참 기쁘네요. 이렇게 또 얘기치 않은 계기로 또 학선 씨를 올 상반기에도 뵀는데 하반기 들어서 또 한 차례 뵙는 기분 좋은 또
1: 기쁜 마음
0: 오늘입니다.
1: 네.
0: 그 다행히 또 우리 한태인 군의 그 자리를 또 급한 부탁에도 또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는 고마워요.
1: 아니요, 저는 승열님 뵈러
0: 인천에서 이렇게 먼 길을 또 와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인천 관련해서 이 질문 준비했는데요. 한국 메탈 음악의 성지 인천과 부산 맞죠?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1: 아, 인천 헤비 메탈 요즘 그런 밴드들이 있긴 한데 예전만큼은 또 아닙니다.
0: 그 맥을 유지하는 건 있어요.
1: 헤비 메탈 자체가 이미 잘 안 되는 장르이기 때문에
0: 시한부인가요?
1: 네, 근데 제가 약간 관심이 많아서 그 예전 인천 헤비메탈 하던 분들만 만나 뵙고 그러는데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워요?
1: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그냥 그 지역 안에 씬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한국에서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럼요.
1: 거의 그냥 서울 중심으로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으면 그냥 뭐 시애틀 씬 뭐 이런
0: 맞아요.
1: 게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었는데 헤비메탈에서만 좀 드물게 부산 씬이 있었고 인천의 씬이 있었고
0: 근데 그게 좀 확장돼서 락도 포함하는 그런 거가
1: 근데 또
0: 인디락 이쪽으로
1: 근데 인디락이 되면서 인천 씬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0: 그 어떤 왜 그렇게 불상사를 일으킨
1: 그때 뭐 약간
0: 요인이
1: 뭐 이렇게 광역버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광역버스로 이렇게 오가기가 쉬워져서 빨간 광역버스
0: 탈 인천이 약간. 이루어진 거예요.
1: 네. 아. 근데 그래서 지금도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 300만의 대도시인데 약간 뭔가 서울 위성도시처럼 얘기하는 분들 음악적으로는
0: 음악적으로
1: 그래서 사실 부산은 지금 음악하려면 그냥 서울 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0: 너무
1: 인천은
0: 좀 떨어져 있으니까
1: 인천은 그냥 바로 옆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이 좀
0: 이거 의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근데 생활과 밀접한 또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리고 클럽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없어져서 클럽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0: 어떤 공연할 장소가 있어야
1: 장소가
0: 되니까,
1: 있어야 되니까 인천은 이제 그런 게 거의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많이 사라졌고
0: 사라졌어요? 상징적으로 뭐 한두 개가 남아있다면
1: 없습니다.
0: 아예?
1: 예, 아예 좀 사라져서 그 전까지 막 공연을 자주 헤비메탈 공연이 열렸던 곳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예를 들면 인디씬이 활성화된 부산이나 대구는 그런 상징성 있는
0: 맞아요.
1: 공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 또 확실히 인디 시작하면 뭐 95년, 90년대 중반부터 인디 시작하면서
0: 대구에 떠오르는 그 상호가 헤비라고
1: 헤비.
0: 있잖아요.
1: 헤비라고 있습니다. 헤비는 정말 오래 지켰던 거죠.
0: 이름도 헤비야.
1: 네,
0: 정말.
1: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산에 요즘 이곳 때문에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오방가르드라고 굉장히
0: 오방가르드.
1: 중요한 공간이 있는데 요즘 한국 법령상 춤을 추면 안 돼요. 이렇게 일반 식품 뭐 거기서 그 법상. 근데 사실 이 춤의 개념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2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거든요.
0: 아, 그 춤을 췄다고 판단한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군요.
1: 한 20번 넣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그냥 뭔가 정의를 위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0: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 싫은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보면 뭐 라이벌 뭐 업체 뭐 경쟁 업체이기도 하고 뭐 있는 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음악계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오방가르드가 잘 버텨야 될 텐데.
1: 그러니까요. 네, 좀 잘 버티길 희망합니다.
0: 이상한 법이네요. 인천은 그래도 굵직한 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물론 또 이게 전국구고 뭐 인터내셔널일
1: 맞습니다.
0: 수도 있는 그런 위상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20년째 굳건히 자리를
1: 그러니까요.
0: 잡고 있죠.
1: 네.
0: 인천음악창작소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관과 협업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1: 네, 맞습니다.
0: 음악 지원 뭐 이런 거.
1: 네, 음악창작소. 각 지역의 음악창작소인데 인천에도 음악창작소가 생겨서.
0: 학선 씨도 여기 또 상당한 인풋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뭐 가끔 심사도 보러 가고

0: 어때요? 헬로루키에 비해서
1: 헬로루키에 비하면 사실 아직 부족,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0: 연식이 아직도 좀
1: 예, 이게 생긴 지,
0: 신생인가요?
1: 인천 음창소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신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여서 이제 그걸 다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좋은 음악인들이 많이
0: 발굴이 되고 있어요?
1: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헬로루키 같은 거는 그때 한번할때 거의 1,000팀 막 이런 이 정도가 지원을 하고 하니까.
0: 점점 늘어난 거죠.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실 이 양으로 비교하면 양이나 뭐질 이런 거에서 헬로루키가 뭐 앞서긴 하는데, 그래도 인천 신도 지금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인천 음악 창작소 출신이다 하면서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멋진 아티스트가 한두 명, 한두 팀 정도 나와줘야 이제 또 그런
1: 맞습니다.
0: 힘을 또
1: 요즘
0: 받아갈 텐데.
1: 산만한 시선이라고 저도
0: 있어요?
1: 좋아하고,
0: 산만한
1: 네,
0: 시선?
1: 산만한 시선이라는 포크 듀오가 있는데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음악도 좋아서,
0: 음악 창작소, 인천
1: 네,
0: 창작소 출신이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 음악
0: 응원하겠습니다.
1: 창작소에서 이제 문화관광부에 자기들을 어필하고 그럴 때 우리 산만한 시선이 한국 대중음악상
0: 우리
1: 올해 신인상
0: 대표적이다.
1: 받았다, 네, 막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0: 그런 팀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1: 네.
0: 오늘 또 재미난 음악, 재미난 이야기 기대할 텐데요. 오늘 선곡 테마는 어떻게 또
1: 아,
0: 꾸려주셨나요?
1: 네. 이 선곡 테마가 늘 어려워서 이것도 그냥 말을 갖다 붙인 건데, 영미권 음악 말고 다라는.
0: 영미 제외.
1: 네, 영미 제외.
0: 좋네요.
1: 네.
0: 영미 제외인데 그 출신국이 이제 뭐 다양할 것 같고
1: 맞습니다. 근데
0: 또
1: 음악은 또 영미권에 가까운 음악도 있고요. 네.
0: 영미랑 또 음악적으로는 연관도 있고
1: 네.
0: 영어로도 부르고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첫 곡부터 그럼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곡으로 워크 오브 아트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워크 오브 아트의 Why Do I라는 곡입니다.
0: Why do I?
1: 네.
0: 나는 왜?
1: 네. 제가 북유럽 쪽 음악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 밴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밴드가 스웨덴의 밴드거든요. 스웨덴의 AOR 밴드인데, 제가 이 지역만 북유럽이고, 네, 그냥 정말 영미권의 그잘 만들어진 팝, 락 앨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에디모타의 AOR 앨범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AOR 소개하면서 이게 어덜트 오리엔티드 락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AOR이 약간 두 가지 개념으로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0: 그래요?
1: 이 A가 어덜트이기도 하고 다른 거로는 앨범이 되기도 합니다.
0: 아,
1: 앨범
0: 맞아요.
1: 오리엔티드
0: 그
1: 락.
0: 말씀 들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막 80년대 미국 라디오에서 많이 나올 법한 그런 음악도 뭐 토토도 있고.
0: 어덜트 컨템포러리
1: 네,
0: 개념도 약간
1: 맞습니다. 근데 또
0: 섞이지만 좀 락킹한.
1: 근데 AOR 그 어덜트에는 약간은 블랙뮤직 쪽도 많이 좀 담겨
0: 포함하나요?
1: 있고 있어서, 앨범 오리엔티드 락이 그냥 약간 멜로디컨 락 음악, 그냥 성인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아리오 스피드웨건 같은 밴드, 나이트 레인저 막 이런.
0: 센데.
1: 아, 그래요? 센가요?
0: 화이트 스네이크도 포함되나요?
1: 아니요, 포함 안 됩니다. 그냥 토토, 전이 뭐이
0: 아,
1: 정도.
0: 그 정도?
1: 예, 그 정도 사운드를 들려주는 음악을 이제 AOR이라고 하는데, 음악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 토토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 들면, 아, 그냥 복잡한 거 없이 이런 음악만 들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계열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모았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 나왔던 음악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이쪽 계열 음악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했던 밴드가 이 워크 오브 아트라는 밴드입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음악 들어보시면 되게 청량하다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고, 그냥 이 앨범이 한 80년대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0: 아, 이 음악은 언제 나왔어요?
1: 2000, 제가
0: 아.
1: 연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0: 2000년대에
1: 2000년,
0: 나온 거죠?
1: 2000년대나 2005년인가 그때 나왔었고요.
0: 아, 그런데 80년대에 나왔을 법한
1: 네,
0: 그런
1: 맞습니다.
0: 사운드이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들이
0: 그렇군요.
1: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0: 주류는 아니더라도
1: 주류는
0: 그래도
1: 아닙니다.
0: 완전히 외면받는
1: 네, 맞아요.
0: 스타일도
1: 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0: 아니고.
1: 그리고
0: 그렇구나.
1: 아예 이탈리아에 프론티어 레이블이라고 그냥 이런 음악만 계속 전문적으로 발매를 하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0: 오, 그
1: 네,
0: 정도예요?
1: 그래서 프론티어에서 음반 나왔다 하면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저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0: 컬렉터시니까.
1: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앨범이 만약에 정말 80년에 나왔으면 대단한 반응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0: 한국으로 잠깐 와가지고 그럼
1: 네.
0: AOR의 개념이 한국 아티스트 지역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어요?
1: 아, 한국에는 정말 이런 스타일의 음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이거 관심이 없었나?
1: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약간 되게 애매하게 받아들여서
0: 토토를

0: 한국 팬덤이 좀 있잖아요.
1: 네, 사실. 근데 토토 같은 음악을 하는 네. 밴드가 거의 초기에 쿠바 정도, 아. 쿠바라는 그, 예, 그 기타리스트 이정우 씨가 했던 네네네. 쿠바 밴드가 초기에 좀 그런 걸 좀 지향을 했었고 아. 그런 음악 밴드들이 뭐 한두 팀은 있었는데 그냥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0: 아,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좀 반응이 와 오면 이게 지속될 수 네. 있는데. 초반에 그런 맞아요. 반응이 시큰둥했군요.
1: 그리고 80년대는 사실 밴드 음악이라는 건 거의 좀 센 헤비메탈 하드락 이런 음악들이었잖아요. 한국에서는.
0: 그렇게 좀 네. 치우쳐 있었죠.
1: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어덜트, 뭐 앨범 오리엔티드 이런 개념의 밴드가 활동하기에는 한국의 시장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다고 그런 류의 팝음악을 또 외면한 것도 아닌데 네. 한국사는 나오지도 않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좋아하지도 않았다. 네,
1: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막 네. 비상구 같은 밴드가 있었거든요.
0: 아, 저 비상구 좋아했습니다.
1: 네, 그 주현미 씨 네. 남편분이 네, 이동신 씨가 네. 하는. 그런데 네. 그 음악이 되게 그런 스타일이긴 네. 한데 또
0: 한국스러운 네, 뭔가
1: 묘한
0: 있는
1: 뽕끼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그리고 송골매도 후기에 좀 그런 아, 음악을 하려고 했었어요.
0: 그렇다면 조용필 아, 선생의 네. 후기 디스코그래피도 AOR이라고 네, 포함할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1: 그 후기작도 뭐 14지 뭐 이런 네. 음악들이 그런 스타일에 좀 담고 있었죠.
0: 그렇게 또 현지화된
1: 네,
0: 형태로
1: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막 이런 음악만 파는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사이트.
0: 그래요?
1: 이름이 멜로디
0: 한국에?
1: 아니요.
0: 해외.
1: 헤비 하모니스입니다.
0: 헤비 하모니스.
1: 예. 네, 약간 이렇게 뭔가 무거운 하모니 뭐 이런 거여서 네. 이런 음악들만 주로 다는데 그 중에 한 유저가 네. 이 앨범을 두고 네. 토토가 만들지 못한 최고의 앨범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럴싸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토토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네. 앨범 단위로 제가 완전히 이건 너무 명반이다 싶은 거 뭐 포 앨범 뭐 이 정도 빼고는 그냥 저는 싱글 단위로 굉장히 많이 네네네. 좋아했는데
0: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워커 오브 아트의 이 앨범은 이게 셀프 타이틀 앨범인데 앨범 전체가 너무 좋아서 토토를 이들이 토토의 사운드를 꿈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토토만큼 훌륭한 앨범을 만들었던 그런 밴드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토토를 더 좋아한다면 아 그래도 이들이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도 그 이 후크를 만드는 그거에 네. 있어서는 토토를 당할 수가 없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는 네. 않나요?
1: 곡을 너무 잘 써서 이 밴드도
0: 이들도
1: 네 그래서 너무 좀 마음에 들어 했던 밴드입니다. 네.
0: 듣고 오겠습니다. 스웨덴 밴드 Work of Art, Why Do I? 입니다.

0: 스웨덴 그룹 Work of Art였습니다. 그들이 2000년대, 200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발표한 AOR 계열의 음반에서 Why Do I 들어봤고요. 아까 토토 비유가 왜 나왔는지 음악을 뭐 들으면 확실히 그쵸. 인정할 네.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아직도 이 전문 레이블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전문으로 하는 레이블이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웠는데 7837님께서 지난주에 콜린 블런스톤 노래 들려주셨을 때 제가 그 학선님 슬쩍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그때 학선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또 M사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써주셨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나요? M사
1: 네,
0: 방송에.
1: 일주일에 한 번. 그건 거의 2시간 동안.
0: 네. 전담으로?
1: 네. 저와 박정용 네. 씨와 또 네. 김윤아 씨가 같이
0: 음악을
1: 나와서 음악 얘기만 2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즐겁게 요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인기가 좀 있어요? 생기 쭉쭉 올라가고 있나요?
1: 제가 청취율은 잘 모르겠어서. 아 근데 그게 손석희 씨가 하는 네네네. 라디오 방송이어서 이제 화제는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손석희 씨는 70년대 미국 대중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0: 네. 네,
1: 그래서 되게 오, 이런 음악을 정말 좋아했구나 싶으면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음악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네. 있습니다.
0: 워크 업 네. 아트 이런 것도 좀 틀어주고.
1: 네, 가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조미숙 청취자 글도 보이네요. 학선님 오시면 음악과 주변에 대해 귀가 더 트이는 것 같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스페이스 공감에서 김학선 이 성함 보면 괜히 더 반갑습니다. 가끔 새 음행에 오셔서 오셔도 좋지만 고정으로 오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아,
1: 반가워해 주시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저희 뭐 1순위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 김학선의 뮤직파일 첫 번째 곡 스웨덴 아티스트의 곡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보죠.
1: 네, 두 번째는 네덜란드로 가겠습니다.
0: 네,
1: 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30 something인데요. 이게 그냥 서른 지음회, 김광석의 서른 지음회를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0: 잘하셨네요.
1: 네, 이 피아노 재즈 트리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 이게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말
0: 한국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들이?
1: 한국도 사랑하고 서로 한국인도 사랑하는. 사랑하고, 네, 네. 서로

0: 사랑하고 사실 이 음악 가지고 재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비난도 받고
0: 네.
1: 있죠.
0: 이지리스닝이다. 네. 좀 심하게는 엘리베이터 뮤직 같다. 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계신데 오히려 그 때문에 한국에서는 뭐 카페나 이런 곳에서 그냥 딱 배경으로 틀어져 있으면 그냥 아무 거부감 없이 네. 다 이렇게 잘 듣는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네. 멤버들은 제가 예전에 그냥 서면 인터뷰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1: 비난을 받던
0: 네, 뭔가 상관없이. 우리들의 음악이 뭐 그렇게 쉽건 말건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자신들의 가장 큰 음악적 성취다.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들의 음악을 듣는 곳이 자동차 아니건 뭐 거실이건
1: 엘리베이터건
0: 부엌이건 아무 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훌륭한 BGM 배경음악이 되어준다면 별로 좀 자기들은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네. 그걸 자신들의 음악 커리어의 최대 가치로 둔다.
0: 네.
1: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성공도 좀 한 편이죠?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특히 성공을 해서 라이센스 된 앨범도 꽤 많고요. 예. 그리고 내한 공연도 여러 차례 했었고 예.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예 한국 가요를 예. 새롭게 이렇게 연주한 앨범을 2017년에 발표했는데 그 앨범이 바로 이게 서촌이라는 앨범 제목도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지었잖아요. 한국인들이 네네. 좋아할 법한.
1: 그러게요.
0: 그래서 서촌으로 지어서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나 광화문 연가 이 광화문 연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따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재하 우울한 편지 그리고 김현철과 이수라가 함께 불렀던 그대 안에 블루.
1: 서른 즈음엔 왜 없을까요?
0: 서른 즈음에도 있습니다. 이 앨범.
1: 있어요?
0: 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1: 잘하셨네요.
0: 김광석 서른 즈음에 있고 그리고 뭐 김고모 미련. 이렇게 좀 정말 한국인의 DNA에 새겨져 있는 이런 가을 가요들을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를 했는데요.
1: 학선 씨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 좋아하시나요?
0: 아니요. 이게 뭐 이렇게 사실 즐겨 듣진 않는데 네. 이건 처음에 좀 신기해서 한번 들었었고 네. 근데 사운드를 또 너무 네. 잘 잡아서 네. 사운드가 너무 훌륭해서
1: 완성도도
0: 네, 듣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 제주도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네. 이걸 틀고 빨리 맞추는 게임을 했습니다.
1: 이게 원곡이 무엇인가?
0: 네, 원곡이 무엇인가. 네. 근데 쉽게 맞추더라고요. 원곡에 되게 충실하게 네. 연주를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각각 재즈처럼 피아노건 뭐 베이스건 이렇게 솔로들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좀 재즈 어법에 좀 충실하긴 한데 네. 워낙 곡이 친숙하고 멜로디가 좀 좋은 곡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상용으로는 좋은 앨범. 그리고 제가 요즘 뭐 카페나 이런 곳 가면 가끔씩 그 사장님의 취향이 너무 담겨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막 90년대 네네네. 락 발라드 막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아니면 이게 약간 거슬린 음악들이 있습니다.
1: 네, 너무 그 튀어가지고
0: 네, 호소형 발라드 네, 막 이런 것들. 네. 아 그냥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유러피언 재즈 트리오 같은 음악만 틀어도 네. 이 공간이 훨씬 더 살 텐데.
1: 그 좀 추천 좀 하시지 그 자주 아, 가는 단골이시면 얘기 꺼낼 수 있지 않나요?
0: 네, 근데 네. 보통은 단골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네.
1: 그렇긴 하네요.
0: 제가 단골이 되는 공간은 네. 음악이 되게 좋은
1: 음악도 공간들, 좋아야 되니까.
0: 네, 좋은 공간들이어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네.
1: 저는 이 시도를 비난하는 것도 이해하면서 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거기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스탠다드를 발굴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0: 네.
1: 한국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이런 시도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겠다. 네. 뭐 없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재즈 스탠다드라는 게 거의 1930년대 뭐 이때 나왔던
1: 100년
0: 음악들이,
1: 전 음악들이니까.
0: 음악들이니까 네. 지금 이런 것들 새로운 재즈 뮤지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새로운 스탠다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한국 가요 음악이 이런 기회로 사실 일본인들도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를 좋아하니까 네. 이런 음악 듣고 서촌 같은 앨범을 들으면서 한국 가요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앨범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바로 이제 2년 뒤였나? 네. 1년 그 후라는 네. 또 제목으로 한국인에도 감성을 건드리는
1: 1년이 채 안 돼서 또 네.
0: 1년
1: 2탄을
0: 그 후라는 네. 앨범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1: 네덜란드의 트리오 피아노 트리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의 30 something 30 즈음에 듣고 오죠.

0: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들으셨습니다. 유러피안 재즈 트리오 버전의 리메이크였죠. 30-something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소개된 음악이었습니다. 자,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 씨와 함께하는 뮤직파일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세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네, 세 번째 아티스트는 정말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네, 아티스트인데요. 네. 마리한이라는 밴드입니다. 2인조 밴드. 마리한. 리가 의이. 그러니까
0: 철자가 눈에 확 띄네요. 네, 네.
1: 마리안의 뜨노야라는 곡인데 네, 제가 아는 분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뭔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정식으로 뭔가 레코딩된 음원이 없어요.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 음악이. 아, 네, 오늘 이게 예전에
0: 어떻게 음악을 들어보죠?
1: 예전에 네이버 네, 온스테이지에 아,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라이브
0: 음원을 우리가 네, 듣게 되는군요.
1: 근데 제가 이 마리안을 너무 오랫동안 좀 지켜봤던 네, 밴드거든요. 근데 요즘 국악 기반으로 하는 크로스오버 음악들 너무 많잖아요.
0: 많죠. 네.
1: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독특한 음악이었고 네, 가장 인상적으로 그런 계열 음악 가운데 들었던 음악이 마리안이라는 밴드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되게 특이해요. 이게 기타와 보컬 맡고 있는 해길이라는 멤버가 있고요. 해길. 네. 그리고 드러머가 미국인 드러머예요. 러셀 무어라고. 네, 이렇게 2인조로 구성이 돼 있고, 근데 각자의 좀 이야기.

0: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 온스테이지 그때 원고를 제가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해길 씨는 자기도 어릴 때는 그냥 락음악 같은 걸 해왔는데 네. 점점 음악을 할수록 이 서양의 락음악과 자기의 어법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내 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막 국악 전공한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막 교류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을 계속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도 예전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MBC 라디오에서 막 그런 거 했던 거. 네네. 거기에 보면 막 할머니들이 막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막 전해주는 네. 구전요 같은 걸 하는데 네. 그런 거 들으면서 소리도 좀 굉장히 많이 좀 탐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악을 완성을 했고 여기 이제 드러머 러셀도 뭐 미국에서 나온 음악이 자신 모국의 음악인데 아, 그 음악들 너무 자기는 재미없고 너무 뻔한 것 같고 해서 네네네. 아방가르드나 막 노이즈 이런 쪽 음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국 고유의 좀 리듬에 빠지고 해길 만나고 하면서 함께 좀 스터디를 해보자라는 네네. 생각으로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이 마리안의 음악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길이 노래하는 그 가사가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약간 정말 옛날 좀 사어들 우리나라 사어 뭐 고어 이런 것들을 좀 갖다가 그렇군요. 음악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해길 씨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할머니 농사짓던 네. 그 할머니 집 가면 거기에 떠올랐던 뭐 풍경 그리고 네. 그 시골의 정서 이런 것들을 자기는 좀 음악에 많이 담고 싶었다라고 해서 저는 아 너무 멋있는 밴드고 보컬리 해길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생겼거든요.
1: 아 외모도 순정하시고 네,
0: 순정만화 네. 주인공 같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1: 근데 왜 앨범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제가 약간 예. 그 의문인데 계속 데모 몇 장 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큰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데모 몇 장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나온 앨범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온스테이지 버전을 갖고 온 게 그래도 사운드가 깔끔하게 담겨 있고 뭔가 좀 기승전결 이런 게 좀 잘 담겨 있는 네네네네. 곡이어서 갖고 있는데 제가 막 그래서 최근에 선곡하면서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 또 3년 전에 활동이 좀 멈춘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영상이
1: 2023년경에 네. 활동을 멈춘 듯 보인다.
0: 이 마리안의 공연이 있으면 이제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어서 네네네. 워낙 독특하니까 네. 쫓아다니는 팬들이 있는데 영상을 다 남기는데 이제 3년 전 이후로는 영상이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1: 저는 미리 들어봤을 때 이 기타와 보컬의 해길의 퍼포먼스가 오늘 그 앞서서 일부에서 알리 팔카투레를 네. 소개해서 그런지 그런 느낌도 그런 느낌.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그 고어나 없어진 단어들을 일부러 찾아서 또 표현을 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0: 맞습니다.
1: 들리네요.
0: 그래서 그 언어들도 네. 가사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네. 딱 뭐 가사 읽어도 아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는데 네. 그 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미지의 힘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마리안의 음악에 굉장히 많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팀명인 마리안도 그렇고 뜨노야도 그렇고 네. 사전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다 받으실 거예요.
1: 음악이 어려우니까 외모를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잘 들어보시라고.
0: 아닙니다. 음악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마리한의 뜨노야 듣고 오겠습니다.

0: 미스터리한 듀오 마리한의 뜨노야. 언젠가 네이버에 그 온스테이지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그 기록을 함께 들어봤고요. 해길, 러셀 이두 사람의 기타 보컬 그리고 드럼 연주로 좋은 기록 남아 있는 게참
1: 네,
0: 다행이다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드네요.
1: 갑자기 온스테이지에 대한 감사함이.
0: 그러니까요.
1: 예, 승열님도
0: 예, 저도
1: 온스테이지.
0: 아주 두세 개 남겼죠. 예.
1: 그러니까요. 네,
0: 그
1: 맞습니다.
0: 안 없어졌을래나? 그
1: 아니, 지금
0: DB
1: 사라진. 아, 그건
0: 지우는 거
1: 없어지나. 아,
0: 아니에요? 그 서버 공간
1: 그건
0: 마련하려고.
1: 그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0: 뭐 빨리 다운 받아야겠다.
1: 네.
0: 자, 아무튼 자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마지막 곡은 제가 김활성의 사랑은 어디에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이건 그냥 아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곡 음악을 하나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거든요.
1: 네.
0: 지난해 이 김활성 씨가 남은 숲이라는 앨범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앨범을 제가 가장 많이 그에 들었고 지난해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가장 아껴가면서 들었던 노래여서
1: 네.
0: 이거 한번 좀 같이 듣고 싶다. 청취자분들과 듣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활성이라는 이름은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 노래 운동 같은 거 음악을 통해서 노래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음악 모임도 하고 또 계절별로 음악 학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언더그라운드 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음악가들에도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 뭐
1: 이영훈
0: 예,
1: 씨의 스승님이세요?
0: 이런 분들 자기가 이제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1: 네.
0: 공연에서 이 사랑하는 어디에를 먼저 막 자기가 늘 부르기도
1: 그럼
0: 하고.
1: 진짜 애정이 있는
0: 네,
1: 거네요.
0: 맞아요.
1: 그분의 노래를 자신이 또.
0: 그 음악을 고민하고 있을 때
1: 네.
0: 그 이영훈 씨가 선생님에게 음악을 들려줬더니 이 김활성 선생님이 영훈아 계속 음악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음악을 계속
1: 그
0: 해야겠다라는
1: 힘이
0: 용기를
1: 꽤.
0: 얻었다고 하는데 이 앨범이 거의 기타와 목소리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노래도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뭐 가창력의 기준으로 하면 잘하는 노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이거 저는 작년에 앨범 들으면서 아 정말 노래란 게 무엇인지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답을 찾진 못했지만
1: 네.
0: 그리고 뭐 잘하는 노래라는 게 과연 뭔지 노래 아까 제가 여기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제니스 소프리 말씀하실 때 노래에 정말 영성이라는 게 있는 건지 제가 김활성 씨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한 앨범이고 노래였고 그리고 이 음악 앞에서 수많은 뭐 기술, 테크닉 이런 걸좀 무용하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악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이 음악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1: 이런 음악도 많이 틀어야죠.
0: 네, 맞습니다.
1: 김활성 씨의 음악 사랑은 어디에를 끝으로 또 아쉽지만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0: 저희가
1: 예.
0: 네, 앞에 이야기를 많이
1: 예,
0: 나눴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정말 반가웠고요.
0: 네.
1: 또 빠른 시일 내에
0: 네.
1: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기쁜 마음으로
1: 예.
0: 달려오겠습니다.
1: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네. 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한국 싱어송라이터 김활성의 사랑은 어디에? 이 노래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하고 있는 박훌룡입니다.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책 진짜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인생책이 뭐예요? 아,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가볍게 대답하자니 독서 내공이 없어 보일 테고, 진중하게 대답하자니 뽐내는 걸로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책은 바로 전과라고요. 네, 전과는 초등학생용 학습지입니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전과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위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때 전과를 읽으면서 쌓은 독서력은 중학생 때 퇴마록을 만나 밤을 꼴딱 새는 신공으로 발휘되더니, 고등학교 때는 시험기간마다 삼국지와 수호지를 달달 외는 집중력으로 승화됐죠. 저에게 인생책은 이렇게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인터폰가 낫테이르요.
0: 인터폰이 울리고 있어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인들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테이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일본어의 테이르에는 동작의 진행, 동작의 결과 상태, 그리고 반복 습관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이르의 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보겠습니다. 비 눈등이 내리다 오다.
1: 흐르 흐르
0: 흐르 1그룹 동사입니다. 비가 내리다
1: 아메가 흐르 아메가 흐르
0: 눈이 내리다
1: 유키가 흐르 유키가 흐르
0: 일기 예보
1: 天気予報 天気予報
0: 天気予報 일기예보라는 뜻이에요. 天気 한자로는 하늘천의 기운기를 쓰는데요. 일본어로 天気는 우리말로 날씨 혹은 일기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는 天気予報라고 하죠. 벗어나다 맞지 않다
1: 하즈레르 하즈레르
0: 하즈레르 2그룹 동사입니다. 앞에 일기예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
1: 天気予報가 하즈레르 天気予報가 하즈레르
0: 이번에는 복권이 빗나가다 복권이 맞지 않다.
1: 다카라쿠지가 하즈레르 다카라쿠지가 하즈레르
0: 그럼 복권이 당첨되다는요?
1: 다카라쿠지가 아타르 다카라쿠지가 아타르
0: 다음 단어 볼게요. 고객분, 손님
1: 오객사마 오객사마
0: 客라고 하면 고객, 손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앞뒤로 정중한 표현을 붙였네요. 客 앞에 접두어 오를 붙이고요. 客 뒤에 사마까지 연결해서 오객사마, 고객분 손님을 아주 정중하게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울리다
1: 나를 나를
0: 1그룹 동사인데요. 천둥이 치다, 천둥이 울리다.
1: 가미나리가 나르, 가미나리가 나르.
0: 종이 울리다.
1: 가네가 나르, 가네가 나르.
0: 나가다 혹은 전화 등을 받다라는 뜻의 단어는요?
1: 데르, 데르.
0: 데르, 2그룹 동사입니다. 무리다, 안 된다.
1: 무리다, 무리다.
0: 무리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도 자주 사용하죠. 무리라고 하는 한자어를 그대로 음으로 읽었어요. 우리말에서 사용하는 무리와 일본어에서 사용하는 무리, 발음이 똑같네요. 무리 뒤에 다를 연결해서 무리다 라고 하면 일본어로도 무리다 혹은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전화
1: 電話 電話
0: 전화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냉화 앞에 단어에서 전화 등을 받다라고 할 때 내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전화를 받다 일본어로요?
1: 냉화니 내르
0: 냉화니 내르라고 합니다. 니는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화니 내르 전화로 나가다. 직역하면 그런데요. 실제로는 전화를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태

0: 이르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태 이르는요, 동작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계속됨을 나타내는 동사, 보통 계속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계속 동사에 연결돼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태 이르니까 당연히 동사의 태형에 연결해야 되겠죠?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야.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내리다.
1: 흐르. 흐르.
0: 테이르 연결해 볼게요. 내리고 있다.
1: 흐테이르. 흐테이르.
0: 흐테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흐르 내리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우쭈르로 끝난 1그룹 동사가 태에 연결할 때는 초근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흐테이르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태이르가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는 어떤 동사에 연결된다고요? 그렇죠. 동작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뭔가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동사에 연결될 때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후르,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의 1그룹 동사가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다 라고 하면 아메가 후르. 그런데 우리들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끝났다, 이렇게 후르는요,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계속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입니다. 먹다.
1: 다베르. 다베르.
0: 다베르. 테이르 연결해 볼까요? 먹고 있다.
1: 食べている 食べている
0: 食べている 먹고 있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食べる 2그룹 동사고요. 2그룹 동사의 태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食べている 먹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먹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먹어요. 먹는 걸 끝내요. 계속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동사에 테이르가 연결되면은 뭐뭐 하고 있다라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말하고 있어요. 아, 비가 내리고 있네요. 일기예보 빗나갔네요.
1: 아,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덴키요호 하즈레마시타네. 아,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덴키요호 하즈레마시타네.
0: 아메가 흩테이마스네. 비가 내리고 있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테이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키요호 일기예보 하즈레마시타네. 빗나갔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이네요.
1: 本当ですね. 本当ですね.
0: 本当ですね. 정말이네요. 다음 문장 볼까요?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1: 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今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0: 今지금食べているのは何ですか? 먹고 있는 건 뭐예요? 食べている 먹고 있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아, 이거요? 이건 한국의 김밥이에요.
1: 아, これですか? これは韓国のキンパです. 아, これですか? これは韓国のキンパです.
0: 아, これですか? 아, 이거요? これは, 이건 韓国のキンパです. 한국의 김밥이에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수업 시작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태, 이르는요, 연결되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거나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리고 직업이나 반복되는 습관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르의 동작의 진행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확장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테이르를 사용해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다나카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1: 다나카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0: 다나카 씨는 이마 지금 나니오 무엇을 시테이마스카 하고 있어요? 스르의 테이르

0: 연결했습니다. 스르에 태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의 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테이르 하고 있다. 시테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시테이마스가 하고 있어요. 대답해 볼게요. 미팅을 하다.
1: 우치아와세요 스르.
0: 우치아와세요 스르. 미팅을 하고 있다.
1: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회의실에서 미팅을 하고 있다.
1: 가이기스데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미팅을 하고 있다. 회의실에서 고객분과 미팅을 하고 있다.
1: 가이기스데 오객사마토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0: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오객사마토 고객분과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르. 미팅을 하고 있다. 다나카 씨는 지금 회의실에서 고객분과 미팅을 하고 있어요.
1: 다나카산와 이마 가이기스데 오객사마토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마스요.
0: 다나카산와 이마 다나카 씨는 지금 가이기스데 회의실에서 오객사마토 고객분과 우치아와세요 시테이마스요. 미팅을 하고 있어요. 시테이마스요 뒤에 요는요.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ゆき、インターホンが鳴っているよ。早く出て。
1: 今、インスタライブを見てるから無理。お父さんが出て。
0: 天ぷらを揚げているから無理だよ。
1: お母さんは？
0: 今、おばあちゃんと電話で大事な話をしているから、ゆき、早く。
1: わかりました。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인터폰이 울리자 요시다 점장과 딸 유키가 서로 받으라고 미루고 있어요.
3: 유키, 인터폰가 낫대이르요. 하야쿠 데테.
2: 유키야, 인터폰가 낫대르요? 인터폰이 울리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나르 울리다, 테이르 연결해서 낫데이르 울리고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야크 데떼 라고 하면 얼른 받아 라고 하는 표현이죠. 원래라면 하야크 데떼 그다사이 라고 했어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딸에게 테 그다사이 이렇게 정중한 표현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사이 생략해서 데떼 받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유키, 인터폰가 낫대이르요. 하야쿠 데테.
2: 이어서 보면요.
3: 이마 인스타 라이브 오 미테르 카라 무리. 오토산가 데테.
2: 이마, 지금 인스타 라이브 미테르 카라.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어서 인스타 라이브 미르, 인스타 라이브를 보다, 인스타 라이브 미테 이르, 인스타 라이브를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테 이르가 아니라 미테르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테 이르는요, 회화체에서는 이가 생략되고 테르와 같이도 발음한답니다. 미테르 보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사용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무리, 무리야라는 표현이죠. 어떠상가 데떼, 아빠가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빠가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어떠상가 데떼 그다사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그다사이 생략하고 어떠상가 데떼.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今、インスタライブを見てるから無理。お父さんが出て。
2: 이어서 보면요.
3: 天ぷらを揚げているから無理だよ。
2: 덴푸라오 아게테르 까라 무리다요. 덴푸라오 아게르 튀김을 튀기다라는 표현이죠. 덴푸라오 아게테르 튀김을 튀기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사용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무리다요. 안 돼. 이때 요는 뭔가 강조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덴푸라오 아게테이르 카라 무리다요.
2: 이어서 보면요.
3: 오카산와
2: 오카상와

0: 엄마는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오카산와
0: 이어서 보면요.
1: 이마 오바아찬토 덴와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유키 하야쿠.
0: 이마 지금 오바아찬토 할머니와 덴와데 전화로 이때 되는 도구수단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다이지나 하나시오 스르라고 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이죠.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키 유키야 하야쿠 빨리 원래라면 유키 하야쿠 데테 구다사이 라고 하면 되는데요. 다 줄여서 유키 하야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이마 오바아찬토 덴와데 다이지나 하나시오 시테이르카라 유키 하야쿠.
0: 이어서 보면요.
1: 아, 하이 하이. 와카리마시타.
0: 아, 하이 하이. 아, 네네. 와카리마시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아, 하이 하이. 와카리마시타.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유키, 인터폰이 나っているよ. 빨리 出て.
3: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見てるから 무리. 오토오산가 出て.
2: 텐푸라를 아げているから 무리だよ.
3: お母さんは?
2: 今おばあちゃんと電話で大事な話をしているから。ユキ、早く。
3: ああ、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
0: 지금들은이대화문세번이상반복해서듣고따라해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일본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몸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에코노미 클래스 에코노미 클래스
0: 에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고요.
1: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0: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1: 파스트 클래스 파스트 클래스
0: 파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인데요. 선생님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한국어와모음이다른점에주의해주시고요. 특히 first 는 first 라고 발음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성공한 공무원 구마모토 현의 마스코트 구마몽. 규슈의구마모토현에는아주남다른공무원이살고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곰 캐릭터 구마몽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구마몽은 일본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든 호술하면서도 친근한 매력이 특징인 유르캐라의 대표 주자입니다. 구마몽이라는 이름은 구마모토 지역의 방언으로 구마모토 사람이라는 정겨운 의미를 담고 있고요. 2011년 유르캐라 그랑프리에서 대상을 받으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구마몬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디자인 저작권 무료 공개 전략이 꼽힙니다.
0: 보통 인기 캐릭터의 지적 재산권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로 전략이 있던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구마모토 현은 구마몬의 디자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대신에 구마모토산 재료를 사용하거나 구마모토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이 로열티 부담 없이 구마몬을 상품에 활용하게 되었고 구마몬은 수많은 제품의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0: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2: EBS 초급 중국어.
1: 안녕하십니까, 송건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 많이
3: 살기니다.
1: 지난 시간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부했을 것 같아요. 이건 대체 뭐야? 너무 어려워.
3: 很难的那个强调句.
1: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고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드릴 겁니다. 완료형에만 쓸 수 있다. 강조구문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딴 거 타고 온 게 아니라 교통 방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점에 간 거야. 하나, 둘, 셋.
3: 我们是坐地铁去书店的.
1: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게 뭐죠? 하나, 둘, 셋.
3: 是.
1: 안 써도 됩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야? 是더 다 써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3: 这张照片是在哪儿拍的?
1: 是 빼고 갈게요.
3: 这张照片在哪儿拍的?
1: 지금 이 두 문장이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아, 난 또 너 화난 줄 알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我还以为你生气了呢.
1: 미리 말씀드릴게요. 10강보다 더 쉽습니다. 오, 그러니까 진도 나갈수록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 네,
1: 오해하지 마시고요. 단어부터 재밌게 살펴볼게요. 어머, 이치라이 카인샤. 여러분께 약간 보너스를 드리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좀 여백의 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횡하죠. 고생했으니.
3: 오, 이제 여백의 미. 어, 훌륭해.
1: 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 네, 제가 생각 없어 보이지만 자, 어제.
3: 昨天.
1: 오늘 정도는 이제 말씀하셔야죠. 하나, 둘, 셋.
3: 今天.
1: 다 같이 하고 계시죠? 내일은요. 하나, 둘, 셋.
3: 明天.
1: 明天 아니고 이성 낮게 출발. 昨天, 明天. 또 나왔습니다. 왜, 어째서?
3: 怎么?
1: 집에 가다.
3: 回家?
1: 할 때 그 回 글자가 회신할 때 회자로 쓰입니다, 여러분.
3: 没错.
1: 왜 답장을 안 보내? 오늘 그거 배워놔봐요. 어, 근데 여러분 중국어에서는요. 우리는 사실 그 대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란색.
3: 我知道了.
1: 까, 까 예, 있잖아요.
3: 네?
1: 왜 그걸 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많이 안 해요. 중국은 어때요, 선생님? 문자 합니까?
3: 아, 好像现在也不了我们有个绿色的
1: 네. 아, 초록색 많이 하죠.
3: 네.
1: 그 위 그거 있잖아요.
3: 네.
1: 그 한국의 까처럼 맞아요.
3: 네.
1: 중국도 그걸 많이 씁니다.
3: 음흠.
1: 물론 문자 메시지를 안 쓴다고 해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니까.
3: 是的.
1: 왜 문자 안 보내? 이것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
3: 手机.
1: 한번 더.
3: 手机.
1: 이 手机 안에 있는 문자 메시지 짧은 편지입니다. 위에 보시죠.
3: 消息.
1: 네, 消息. 消息 있고 그 밑에 짧은 편지.
3: 短信.
1: 短信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문자 메시지고요. 이 消息가 원래 소식이잖아요.
3: 음흠.
1: 근데 요새 중국에서 이제 아야, 하이메이 消息 하면은 왜 그 초록색 답장이 없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3: 可以这么说.
1: 네, 재밌네요. 왜 소식이 없지가 아니라 왜 그거 노란색 책 위챗 안 보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배터리가 없다.
3: 메이디엔.
1: 메이디엔에서 메이는 바로 메이요의 줄임말입니다. 난 또 뭐뭐인 줄 알았다.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3: 이웨이.
1: 한 번 더.
3: 이웨이.
1: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되고요. 이웨이 필기 준비하세요. 뒤에 반드시 문장이 와야 됩니다.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워이웨이 중국어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 워이웨이 니시 중국인.
1: 기초가 안 돼 있으면 你是中国人 이것만 잘 들리니까 넌 중국 사람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我以为니까 나는 뭔 뭐인 줄 알았다. 아, 난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즉

0: 이건 무슨 뜻이에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1: 매처.
0: 주어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자매품으로 이외의 앞에 정말 많이 쓰는 추임새 부사가 있습니다.
1: 하이.
0: 그렇죠. 이게 한국어로 이거예요. 아, 난 또 네가 난 또 할 때 또 해요.
1: 시다.
0: 네, 정말 많이 쓰죠.
1: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난 또 네가 중국인인 줄 알았지. 최고의 극찬이죠, 정말. 그렇죠.
1: 진짜 선생님의 한유 听了以后, 와. 我还以为你是中国人.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겸손하게, 겸손한 게 아니고 너무 또 저를 띄워 주셨으니까 꾸어장 꾸어장 과찬이십니다.
1: 네.
0: 꾸어장 보통 두 번 씁니다. 꾸어장 꾸어장 검색해 보세요. G U O J I A N G입니다. 꾸어장. 그래요. 자, 화나다.
1: 생气.
0: 이게 이제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생기니까 어, 생기 있네요. 그게 아니에요. 화났답니다. 생气. 화내지 마.
1: 别生气.
0: 오해하다.
1: 误会.
0: UI 사이에 에 넣어서 후이가 아니라
1: 회.
0: 우회. 너 오해했어 지금. 네, 우회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1: 别误会.
0: 오해하지 마.
1: 这是误会.
0: 이건 오해야. 좋아요.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지 본문 보지 않고 눈 감고 들어볼게요. 오면 이치라이 티인샤.
2: 第11课. 我还以为你生气了呢.
3: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2: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
3: 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
0: 이렇게 문장이 길수록 우리 긴장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한 단어씩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너.
1: 你.
0: 너 어제.
1: 你昨天.
0: 너 어제 어째서.
1: 你昨天怎么?
0: 메시지에 답을 안 했다. 지금 샤오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문자가 아니라 그 SNS입니다. SNS 답장 안 했니?
1: 没回我消息.
0: 아, 没回我消息. 그러니까 我라는 말을 집어넣네요. 내 SNS.
1: 是的.
0: 내 깨톡에 왜 답장 안 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1: 你昨天 怎么没回我消息?
0: 진짜 문자 메시지를 넣어서 短信 넣어서 해볼게요.
1: 你昨天怎么没回我短信?
0: 그래요. 다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샤오시. 여기서는 정말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有一个好消息 할 때 샤오시가 아닌 거죠.
1: 不是这个消息.
0: 맞아요. 같은 한자, 같은 병음이지만. 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1: 我手机没电了.
0: 여러분, 没电了가 있으면요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없어졌다예요. 배터리가 있었다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我手机, 쇼지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예요. 셔우라고 생각하시고 我手机, 삼성 삼성, 앞에가 이성 들어볼게요.
1: 我手机没电了.手机
0: 쇼지 기억하세요. 쇼 올라간 순간 틀립니다.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 난 또 네가 화난 줄 알았지.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난 또 뭐뭐인 줄 알았지. 하이웨이 보이시죠? 하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씁니다. 여기선 갑니다.
1: 我还以为你生气了呢.
0: 선생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 하이 이웨이 뒤에 맨 뒤에 이거 많이 붙죠? 너.
1: 시다.
0: 네, 무조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붙어요. 한번 해볼까요? 난 또 네가 집에 있는 줄 알았지. 시작.
1: 我还以为你在家呢.
0: 선생님께서는 너를 쓰세요? 아니면 안 쓰세요?
1: 我常用的.
0: 아, 자주 쓰신다고 하시네요.
1: 比如说啊，我还以为你是 女的呢?
0: 아, 난 또 네가 여잔 줄 알았잖아.
1: 그 어떤데 이름만 보면 还以为是男的呢? 结果是女的.
0: 이름만 보고 아, 난 또 남자인 줄 알았네 라고 할 때 가벼운 말투로 이 너를 쓰는 겁니다. 네, 필수는 아니

0: 하지만 이왕이면 중국인 따라가야죠. 아니야.
1: 매요.
0: 없다란 말도 있지만 아닙니다란 말도 있습니다. 밥 먹었나요?
1: 매요.
0: 너 나 좋아하냐?
1: 매요.
0: 이렇게 말이죠. 너 오해했어.
1: 你误会了.
0: 후회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넣어서 你误会了. 우회라라고 예쁘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눈 감고 들어보시면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 이치라이 팅이샤.
2: 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你昨天怎么没回我消息？
1: 我手机没电了。我还以为你生气了呢。没有，你误会了。
0: EBS 초급 중국어 90페이지 업버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우리 원어민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거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아시겠지만 빠른 버전 한번 느린 버전 한번 이렇게 발음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너 오해했다는 니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발음하시니까 지금
1: 시다.
0: 여러분께 한 글자씩 보여드리기 때문에 니 우호해라라고 하신 거지 원래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시다.
0: 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빠른 발음으로 연습하는 게 더 중국스럽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닦으려면 한 글자씩 하는 것도 좋고요. 업버 포인트 90페이지 집에 가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집에 가다.
1: 回家.
0: 오늘 이 回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메시지에 답장하다, 회신하다 할 때 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 지금 얼른 선생님 메일에 답장해. 그렇죠. 메일 답장할 때도 이 回를 씁니다.
1: 你现在 快回老师邮件.
0: 邮件은 원래 우편이에요. 요즘은 이제 이메일로 통용이 되다.
1: 电子邮件.
0: 원래 이제 정확한 이메일 명칭은 电子邮件, 전자 우편인데 이제
1: 没错.
0: 그렇게 말을 잘 안 하죠. 그냥 邮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오빠가 오후에 내 메시지에 답장을 했다.
1: 哥哥下午回了我信息.
0: 오, 信息. 이 신시는 원래 정보란 뜻이에요. 네, 정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의 정보에 응답했다라고 할 때 이 회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还有我们常用回信.
0: 아, 이거는 회신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예요.
1: 没错.
0: 네, 회신 자주 쓴다는 거죠. 그럼 아직 회신을 안 했어. 하이메이 써서 한번 해볼까요?
1: 还没回信.
0: 그렇죠. 회신도 따로 부수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 땡땡일러 없었다가 아니라 상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어.
1: 我们已经没机会了.
0: 역시 UI 사이에 넣어서 지회, 메이 지회러. 역시 메이요의 줄임말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메이요 땡땡일러보다 메이 땡땡일러를 확실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是的.
0: 나 이제 돈 없어. 메이요 钱도 맞지만
1: 我现在没钱了.
0: 그렇죠. 이성경성. 아하. 잘하셔야 돼요. 钱了. 我现在没钱了. 이런 식으로. 상점 중국어로 아십니까?
1: 商店.
0: 상점 안에 사람이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네요.
1: 商店里没人了.
0: 한 번 더.
1: 商店里没人了.
0: 그렇죠. 91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난 또 뭐뭐인 줄 알았네. 하이와 이웨이 함께 써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치나이 카이샤. 난 또 오늘이 토요일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닌 거죠.
1: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0: IU 사이에 오 넣어서 리우 하지 마시고 싱칠려 요거 기억하시고요. 맨 뒤에 너까지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도 청취자로 빙의가 될 테니까 먼저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따라해볼게요.
1: 我还以为今天是星期六呢.
0: 이렇게 우린 또 그 사람이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또 이런 호흡이 아니라 야, 우린 또 그 사람이 또 사장님인 줄 알았잖아.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거죠.
1: 我们还以为他是老板呢.
0: 사장님을 중국어로

0: 라오반.
1: 그렇죠. 걘또 내가 매운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
0: 他还以为我不喜欢吃辣的呢.
1: 맵다는 중국어로
0: 辣.
1: 매운 것은
0: 辣的.
1: 그렇죠. 지금 모든 문장에 하이웨이 땡땡 너 있죠? 난 또 비 오는 줄 알았네.
0: 我还以为下雨了呢.
1: 그럼 비가 안 오는 거죠 지금?
0: 네, 没下雨.
1: 네,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이웨이 두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외워주는 센스. 92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0: 好的, 一起进入深化练习.
1: 여동생은 내 전화에 아직 회신을 안 했어. 바쁜가 보죠. 하나, 둘, 셋.
0: 妹妹 还没回我的电话.
1: 내 전화, 我的电话, 나의 전화, 그렇죠? 회신을 안 했다, 没回. 선생님 여기서 没有 써도 되죠? 没有回.
0: 可以的.
1: 굳이 근데 요를 쓸 필요가 없죠. 还没로 끝나면 됩니다. 방 안에 이제 사람이 없어.
0: 房间里没人了.
1: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없어졌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또 내일이 시험인 줄 알았어.
0: 我还以为明天考试呢.
1: 考试, 명사로 쓰이면 시험, 동사로 쓰이면 시험보다. 난 네가 중국에 간 줄 알았어.
0: 我以为你去中国了.
1: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이를 빼봤습니다. 하이를 꼭 쓰는 건 아니에요.
0: 맞죠. 네.
1: 我以为 삼성 삼성 我 올라가야죠. 我以为你去中国了. 이렇게. 아, 근데 이성 경성이 좀 어려워요. 선생님. 삼성 경성이 나이 나이 워먼 이 성조잖아요.
0: 음흠.
1: 그래서 쫑궈러 궈러 쫑궈러 해도 뭐 문제는 없잖아요.
0: 음흠.
1: 근데 정확한 발음 쫑궈러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0: 음흠.
1: 네, 이성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쫑궈러 이렇게 복사하다 중국어로 아십니까? 두 글자 복사하다.
0: 复印.
1: 휴대전화 쇼지 할 때 지가 바로 기계를 뜻해요. 그래서 복사기를 중국어로
0: 复印机.
1: 아,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0: 复印机里没纸了.
1: 제가 이 문장 가져온 이유는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아니라는 뜻 리를 알고 있어요.
0: 음흠.
1: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린 거의 안 써요. 잘 보세요, 선생님. 냉장고에 수박 좀 꺼내와. 냉장고에 수박 이러잖아요.
0: 음흠.
1: 중국은 냉장고 아니란 말을 꼭 쓰잖아요.
0: 네.
1: 교실에 사람이 없네. 우린 이러거든요. 근데 중국은 교실 안 이렇게 말 쓰잖아요.
0: 因为我们要强调是场所. 리부쳐야지 장소 될 수 있어요.
1: 아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是的.
1: 초급자분들이 많이 빼먹는 게 바로 이 리예요.
0: 네.
1: 어유, 보세요. 복사기에 종이가 떨어졌어. 여러분 중작해 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리를 못 떠올려요. 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복사기 안에 종이가 없어졌어. 이게 직역이죠?
0: 复印机里没纸了.
1: 그렇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력 따지기 항상 드리는 말씀 무조건 무조건 다맞기 잊지 마세요. 중국은 가다, 취, 호의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집에 간다. 중국은 취자가 아니라
0: 回家.
1: 잊지 마시고요. 94페이지 보시면서 재미있게 습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0: 我还以为你生气了呢.
1: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0: 我是王老师.
1: 다음 시간에 不见不散.

0: 칼바나 같은 거 뺏었습니다.
1: 북극과 가장 가까운 땅 그린란드. 끝없이 펼쳐지는 설원을 걷다 보면 낯선 표지판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그린란드에만 있는 개썰매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썰매견들이 이끄는 개썰매는 뱃길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사람들의 발이 되어 그린란드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이누이트족이 이곳에 뿌리를 내린 후 천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풍경이죠.

언덕을 오를 때면 지친 개들을 위해 사람이 직접 썰매를 밀기도 한다는데요. 하나의 팀이 되어 혹한의 날씨를 뚫고 달리는 그린란드의 사람과 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파트 3의 날입니다. 우리 교재가 그래도 좀 편집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교재 131쪽 보시면 이제 32에서 34가 왼쪽 편에 그리고 35에서 37이 오른쪽 편에 전에는 이게 좀 구성이 좀 안 맞았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도 보시기 좋게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애정을 갖고 봐주시고 뭐 교재에 대한 의견 계속 반영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도 잘 보시면서 32에서 37번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annah, a new shipment came in this afternoon. Did you have a chance to look at the merchandise?
3: Yes, those fleece scarves are really stylish, and the thermal socks feel soft and warm. It's easy to see why they sell so well every winter.
2: Where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the display?
3: We just refreshed the display table near the entrance, so let's use the one directly in front of the back stockroom. That table is empty at the moment anyway.
2: All right. By the way, the supplier mentioned a discount on second seasonal orders. Do you think we'll need to place another one?
3: Last year, we didn't run out until late January. Let's wait a little longer and see.
1: Number 32. What was delivered this afternoon? Number 33. Look at the graphic. Where will the man most likely set up the display? Number 34. According to the woman, what happened late last January?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Nadia, we've received a lot of positive comments about the feature you wrote for the June edition of our weekly magazine. Readers really responded well to it.
4: The one about Sophia Marin? That's great to hear. I guess it makes sense. She's had starring roles in two hit TV dramas this year.
2: Exactly. I'd like you to write another profile article for this week's issue.
4: Actually, I've been thinking about doing one on urban gardening.
2: That topic is definitely becoming more popular.
4: I just need a few strong contacts to get my research started.
2: Well, our company's legal advisor manages a community rooftop garden.
1: Number 35. What field do the speakers most likely work in? Number 36. Who most likely is Sophia Marin? Number 37. Why does the man say?
2: Our company's legal advisor manages a community rooftop garden.
0: 잘 들어보셨나요? 32번부터 같이 보시죠. 오늘 오후에 무엇이 배송되었냐? 이럴 때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밑줄 긋고요. What? Delivered 이런 게 키워드죠.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보기까지 다 봐야 됩니까?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질문이라도 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33번 그래픽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서 이 남성이 이 진열을 설치할 것 같냐? 그럼 where display, where set up the display 이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예, 좀 적극적으로 이런 걸 그어두시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아까 이게 뭐였더라? 뭐 이러면서 찾다가 좀 질문 또 보다가 헷갈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리 문제를 읽고 밑줄을 그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1월 말, 지난 1월 말에 어떤 일이, 그럼 이제 시간이 되게 중요하죠. Late last January 이런 거 이제 밑줄을 그어두시면 좋아요. What happened? 이거는 이제 당연히 밑줄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Hannah, a new shipment came in this afternoon. 하나 씨, 새로운 배송이 오늘 오후에 왔어요. 뭔가 왔어요. 근데 이 물건이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즘 토익이 약아요. 두 문장 이상 들어야 풀려요. 아직 안 풀렸어요. Did you have a chance to look at

0: the merchandise. 그 상품을 볼 기회가 있었나요? Yes,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나옵니다. 그 상품이 뭔지. Those fleece scarves are really stylish. 아, 그 양털 스카프 참 아주 스타일리시하네요. And 그리고 the thermal socks. Thermal socks 하면 보온용 양말이에요. 보온 양말이 feel soft and warm,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보온 양말 나왔죠? 양털 스카프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32번, 이걸 또 패러프레이징해서 답이에요. 뭐죠? A번, winter accessories, 겨울용 소품이에요. 이 액세서리가 이제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용 소품, 이렇게 패러프레이징해서 A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죠. 그리고 it's easy to see why they sell so well this winter. 이번 every winter죠. 매년 겨울마다 이런 제품들이 왜 잘 팔리는지는 이해하기가 참 쉽죠. 이렇게 됐고요. Where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the display? 그럼 그 진열을 어디 해놓기를 바라세요? 이런 스카프나 보온 양말을. We just refreshed the display table. 우리가 이제 막 이 그 진열 테이블을 다시 새롭게 했어요. Near the entrance, 입구 근처에. So 뒤에 중요한 말 나온다. 아시죠? 그러므로 so, 결론의 so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답의 단서 나온다. Let's use the one directly in front of the back stock room. 자, 그래픽을 잘 보세요. Back stock room이 보이죠? Back stock room 바로 앞에 그 테이블을 사용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픽에서 back stock이라고 나온 데가 있죠. Back stock room이 있고 그 바로 앞이면 테이블 A가 보이죠? 그 그래픽에 테이블 A가 보입니다. 이걸 보셔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번 정답은 여기서 A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픽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So, 이 결론의 so 뒤에 중요한 문장, 그래픽 함께 보면서 마치 토익 독해 연계 문제처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연계 문제입니다. 이게 일종의. That table is empty at the moment anyway. 어쨌든 그 테이블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Alright, 알겠습니다. By the way, 그런데 말이에요. The supplier, 그 공급업체가 mentioned the discount, 할인을 언급했어요. On second seasonal order, 두 번째 그 계절 주문에 대해서. Do you think we'll need to place another one? 또 다른 주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Last year, 작년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We didn't run out until late January.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여러분? 때쯤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계절 상품이 다 팔렸죠? 그래서 B번, the seasonal items sold out. 이렇게 정답이 풀립니다. Not until 구문 잘해야 돼요. Until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래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32에서 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Hannah, a new shipment came in this afternoon. Did you have a chance to look at the merchandise?
2: Yes, those fleece scarves are really stylish, and the thermal socks feel soft and warm. It's easy to see why they sell so well every winter.
1: Where would you like me to arrange the display?
2: We just refreshed the display table near the entrance, so let's use the one directly in front of the back stockroom. That table is empty at the moment anyway.
1: All right. By the way, the supplier mentioned a discount on second seasonal orders. Do you think we'll need to place another one?
2: Last year, we didn't run out until late January. Let's wait a little longer and see.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앞에 대화문에서 하나 이런 이름은 여러분에게 어쩌다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 이름 나오고 싶은 분 영어로 좀 써주세요. 이래갖고 이제 이 올라온 이름을 이렇게 활용한 건데요. 135쪽에 35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화자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냐 이렇게 됐어요. 그럼 What field work in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이제 so

소피아 마린은 누구냐? 그럼 이건 이제 who, 소피아 마린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37번, 이 문장은 무슨 뜻이냐? Our company's legal advisor manages a community rooftop garden.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뭐죠? 인용문장 답의 단서는 그 앞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대화문에 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잘 익혀둬야 돼요. 이건 그대로 본문에 들리니까. 자, 그러면 같이 보시죠. 남성이 말합니다. Nadia, we've received a lot of positive comments. 나디아, 우리가 많은 긍정적인 평을 받았어요. About the feature you wrote for the June edition. 아, 바로 그 6월호, 6월호판이라고 했죠. 6월호판 당신이 쓰신 그 특집 기사에 대해서 of our weekly magazine, 우리 잡지에, 주간지에 이렇게 놨죠. Our this here mine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주간지 하면 우리는 주간지 회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나죠. 35번 정답 B, journalism 해서 이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Readers really responded well to it. 이건 독자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The one about Sophia Marin. 아, 그 Sophia Marin에 대한 그 기사 말이에요. 이 사람 누구인가? 아,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요. 이게 한 문장으로 안 풀리죠. 요즘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려요. That's great to hear. 어, 그 말 들으니 좋군요. I guess it makes sense. 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어,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게. 드디어 이제 그녀가 누군지 나와요. She's had starring roles in two hit TV dramas this year. 올해 두 개의 아주 인기 TV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었죠.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연기자, 배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 36번 소피아 머리는 누구냐? A번 텔레비전 액터다. TV 배우다 해서 A번이 정답이 되죠. 리스닝을 잘하는 분들, 토익 시험 잘 보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경쾌하게 빨리 팍팍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뜸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답을 고르고 혹시 놓쳤어요. 그러면 괴롭지만 빨리 답을 무조건 찍고 그 다음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아, 아까 그게 뭐였더라. 이미 못 들어서 끝났어요. 그럼 빨리 지우고 생각을 빨리 정리하시고 해당 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 괴로워하다가 또 세 문제 다 날려버려요. 새로 시작하는 문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성이 말합니다. Exactly. 맞아, 맞아.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I'd like you. 저는 당신이 to write another profile article. 또 다른 소개 기사를 써주시길 바라요. For this week's issue, 이번 주 호를 위해서. Actually, I have been thinking about doing one on urban gardening.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그 도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기사를 하나 쓸까 생각했었는데 말이에요. That topic is definitely becoming more popular. 그 주제도 분명히 갈수록 더 인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말합니다. I just need a few strong contacts to get my research started. 제 그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맥이 좀 몇몇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Well, our company's legal advisor, 우리 회사의 법무 고문이, 법률 고문이 이 manages a community rooftop garden, 우리 그 저 커뮤니티의 그 루프탑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지, 이게 뭐가 될지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 아, 그 연구하려면 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번, to offer a possible contact for research. 그 연구를 위한 중요한 어떤 그 인맥, 이 연락책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그
legal advisor에게 한번 연락해봐 이런 뜻이기 때문에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풀어나갈 때 앞문장과 인용문장이 합쳐져서 답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용문구는. 파트 7이면 쉽죠. 왜냐하면 인용문구 그 앞에 단서가 있다면 보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리스닝은 들으면서 풀어야 돼서

EBS 김대균 토익행 홈페이지 게시판 8월 9월 보충자료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입니다.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 하죠? 40번입니다.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At least도 숫자를 꾸며요. 적어도 5년 경력. The job requires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그 직종은 적어도 5년의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Experience working in a bank. 또 그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럴 때도 he has experience working in a bank. 은행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A product warranty, 제품 보증, 이게 이제 복합 명사죠. 명사끼리 붙어요. The printer includes a product warranty. 그 프린터는 제품 보증을 포함하죠. Company mission, 회사의 사명, 미션이 사명이라는 의미의 뜻이죠. 그래서 our company mission is customer service. 우리의 회사 사명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Prioritize tasks. Prioritize가 우선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Please prioritize urgent tasks. 긴급한 임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tipping, mm-hmm. tipping culture, and also tipping fatigue.
1: 맞습니다. 진짜 팁, 그리고 팁 자체도 그렇지만 그 문화, 그리고 아까 fatigue이라고 mm-hmm. 하는 그 피로감 있잖아요.
0: Yeah.
1: 어딜 가도 팁을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은 뭔가 강요를 받는 느낌에
0: yes.
1: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0: And this is more so in uh-huh. like North American countries.
1: Right. Yeah. 뭐 캐나다도 그렇고 mm-hmm. 미국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 정말 심각하긴 하죠. 그렇죠?
0: Yeah.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128에 대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로봇이 서빙했는데도 팁을 내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분명히 가서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0: yeah.
1: 왜 이걸 여전히 팁을 지불해야 하는가?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0: Yeah.
1: 그래서 그 대화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All right. Here's today's dialogue. Do we really need to tip at restaurants run by kiosks and robots?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Just to give you a heads up,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when you pay.
3: Hold on. I ordered from a kiosk,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2: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since we help run the floor.
3: I get that, but the whole system feels like it's nickel and diming customers.
2: I'm sorry if you felt that way. Oh, my bad. Gratuity is already included in your bill.
0: All right,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웨이터 역할을 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쌤이 손님 되어주세요.
0: 오케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1: 지금 상황이 어떤 분위기냐면
0: 네.
1: 이제 밥을 다 먹고 네. 웨이터가 갑자기 이렇게 온 거예요. 들른 거예요.
0: 네네.
1: 와가지고 저기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0: 네.
1: 결제할 때 팁이나 막 네. 이런 거 있잖아요.
0: Oh,
1: 팁
0: no.
1: 얘기가 나온 거예요.
0: 아.
1: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0: 오케이. Okay. Right. Let's go.
1: 저기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 결제하실 때 팁 화면이 뜰 겁니다.
0: 잠깐만요. 전 네.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음식도 로봇이 가져다 줬는데요.
1: 예, 그래도 저희가 이 홀 관리를 돕고 있으니까 팁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이해는 가는데 여기 시스템 전체가 손님들한테 푼돈을 뜯어내는 기분이네요.
1: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실수. 팁이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네요.
0: 네?
1: 그냥 안 내셔도 되겠네. 그대로네요. 네.
0: 자,
1: 가끔 yeah.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비를 딱 받았을 때 그 체크의 맨 아래 보면 그 tip is included or gratuity is included
0: yeah.
1: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걸 모르고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0: yeah.
1: 포함되는 게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0: I agree because I think it should be a choice, right?
1: right?
0: But yeah, when I went to Canada this mm-hmm. year, I really felt like even if you order something at a kiosk,
1: uh-huh.
0: there is like a tipping option.
1: Oh my.
0: Or you order your coffee to go, and then there's a tipping option.
1: 거기에 tip jar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0: Yes, and there are tip jars everywhere.
1: 와,
0: yeah.
1: 이 정도 지금 상황이 됐는데,
0: mm-hmm.
1: 자 여기 있는 문장들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자 핵심 표현을 보면요, 그 혹시 모르실까봐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0: mm-hmm.
1: 하면서 이제 정보를 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남에게 뭔가를 알려주는데 미리 좀 알려준다.
0: Mm-hmm.
1: 나중에 서프라이즈 같은 게 없도록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Give someone a heads up. Give 목적어 a heads up.
1: 오, 고개를 들라를 준다.
0: 맞아요.
1: 오.
0: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뭐가 모르는 게
1: 네.
0: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1: 어.
0: 그래서 머리 올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1: 고개 들어 봐야지 공이 날아오고 있는데
0: 네,
1: 아래만 보고 있어 이런
0: so
1: 느낌이에요.
0: You're giving someone a heads up.
1: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0: 네.
1: 그래서 heads up 사이에 거기 하이픈을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건데 나 너 결혼식에 못 가. 맙소사. 자, 그냥 너에게 미리 알림을 주기 위해.
0: Just to give you a heads up.
1: 난 너의 결혼식에 못 와.
0: I can't come to your wedding. Just to give you a heads up. I can't come to your wedding, 네. but I can go to your after party.
1: 너 뭐니? 축의금 내기 싫은 거야? 이러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마유는 그가 늦게 출근할 거라고 나에게 미리 알려줬어. 자, 마유는 내게 미리 알림을 줬어.
0: Mayu gave me

0: a heads up.
1: 그가 늦게 출근할 거라고.
0: That he would come in late. Mayu gave me a heads up that he would come in late.
1: 네.
0: I don't think this is the Mayu that I know.
1: What do you mean?
0: The Mayu that I know comes to everything 2 hours early.
1: 너무 일찍 와서 그게 다르죠. 혼자 방송국에 앉아 있는다든가.
0: Yeah. He brings a sleeping bag to EBS.
1: 항상 불안하거든요, 제가.
0: 네.
1: 자, 여기서 이제 come in도 나왔는데요. 아, 이렇게 가볍게 출근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 come in이라는 표현도 이미 출근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Yes.
1: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어, 미리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거 진짜 많이 쓰죠.
0: 네.
1: 자, 고마워요.
0: Thanks.
1: 제게 그 미리 알림을 준 것에 대해.
0: For giving me the heads up. Thanks for giving me the heads up.
1: 네. 오, 쌤, 여기서는 어가 아니라 더라고 썼네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1: 아.
0: 뭐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건지.
1: 오,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어라고 나왔다고 다 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알려준다라고 할 때는 어를 쓰는데
0: 네.
1: 도대체 뭐 때문에
0: 야.
1: 무엇에 대한 알림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더를 쓰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Hey, Serena, the boss is coming into the office at right. 10. Oh, thanks for giving me the heads up.
1: Oh, thanks for giving me the heads up. 방금 그거 알려줘서 고마워.
0: 네.
1: 안 그랬으면 반바지 입고 올 뻔했어.
0: 네.
1: 저 이것을 우리가 격식으로 한 게 흔히 많이 들어보신 for your information 정도가 되겠습니다.
0: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화면에 뜨다, 뭔가가 이렇게 뜰 거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0: Pop up. Pop up.
1: 네, 이 pop 자체가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0: 네.
1: 자, 다음은 키오스크. 이거는 발음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영어로는 키오가 아니고 키오스크.
1: 아.
0: 키오스크.
1: 오가 아에 가깝게 발음이 되네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Right. 아, 키오스크.
1: 자, 다음은요. 감사하다.
0: Appreciate.
1: Mm-hmm.
0: Appreciate.
1: 네, 전에도 여러분들 배워보셨겠지만 appreciate은 감사하는 것도 됐고 뭔가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도
0: 네.
1: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1: Right. 자, 다음은요. 내 실수. 아, 나의 실수. 어떻게 할까요?
0: My bad. 이거는 하지만 엄청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1: Okay.
0: 요즘에 제 아들이 많이 씁니다.
1: My bad.
0: My bad.
1: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0: 네.
1: 친한 경우에만 써주시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큰 실수가 아닐 경우에만 써주세요. 뭐 일반적으로 my mistake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비격식으로 바꾼 거가 되겠죠?
0: Yeah.
1: 자, 다음은요. 팁입니다. 어, 그냥 팁은 팁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0: Yes, but there is another formal word, and that is gratuity.
1: Gratuity.
0: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Gratuity.
1: 맞아요. 이 제가 아까 잠깐 멘션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check, bill, 그 거기 보면 tip is included 이라고도 돼 있지만요. Gratuity is included.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어요.
0: Yeah.
1: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0: Yes.
1: 자, 다음은 청구서, 계산서.
0: 네, bill입니다.
1: 네.
0: 많은 나라들의 bill 쓰지만 뭐 체크도 쓸 수도 있죠.
1: 맞아요.
0: 네.
1: bill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inclusive하죠. 왜냐하면 집에 날아오는 청구서 같은 것도 bill. 근데 식당에서 뭔가 값을 이제 지불할 때 쓰는 것은 책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0: 네.
1: 집에 날아오는 무슨 뭐 다른 전기 요금을 내야 된다. 그런 거는 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0: Yes.
1: 오케이.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매장이나 홀을 운영하다.
0: Run the floor. 운영하는 거는 run the floor.
1: 네. 아니, run이라고 하는 게 뭔가 operate, manage, 이렇게 운영하다인 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floor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바닥 아닌가요?
0: 어, 네.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1: 한참 뭔가 activity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
0: Yeah.
1: 그럼 꼭 식당일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0: 네, you can apply it to different situations.
1: 내가 이곳을 뭐 좀 관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조금 가볍게 I run the floor 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바쁜 점심 시간 동안 항상 그 매장을 혹은 홀을 운영해. 자, 그녀는 그 층을 운영해.
0: She runs the floor.
1: 바쁜 점심 rush마다 동안
0: during every busy lunch rush.

0: rush. She runs the floor during every busy lunch rush.
1: 네. 자, 두 번째는요. 누가 여기 홀을 운영하죠? 자, 누가 그 층을 운영하죠?
0: Who runs the floor?
1: 여기에.
0: Here. Who runs the floor here?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의 푼돈을 뜯어내다. 그렇죠? 누군가의 푼돈을 뜯어내다.
0: 오늘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Nickel and dime 목적어.
1: 오.
0: Nickel and dime 목적어.
1: 네, 잠깐만요. Nickel and dime은 둘 다 동전 단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Right? Nickel은 5센트고 dime은 10센트잖아요.
1: 그럼 지금 이거를 verb로 쓴 건가요?
0: 어, That's 맞아요.
1: Really, wow.
0: Yeah, this is a very interesting expression.
1: Okay.
0: But it means to like squeeze out 아하. every nickel and dime from someone.
1: 와, 남아있는 거 뭐 10센트든 5센트든 작은 돈까지 다 뜯어낸다.
0: 맞아요.
1: 다 쥐어짜낸다라는 yes. 뜻이 되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게임이 그 앱에서 구매하게 만들면서 사용자들에게 푼돈을 뜯어내고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임 같은 거 앱 보면은요. 그 사용자들이 돈을 쓰게끔 어떻게든 만든단 말이에요. 앱에서 쓰게끔.
0: Right.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마저도 그 돈을 다 뜯어낼 정도로 뭔가 유혹하는 뭔가를 갖고 있다.
0: I know.
1: Right.
0: And there are so many ads that pop up.
1: Right. 자, 그 게임은 사용자들의 푼돈을 뜯어내고 있어.
0: The game is nickel and diming users
1: 앱상에서의 구매들로
0: with in-app purchases. The game is nickel and diming users with in-app purchases.
1: 네, 자, 두 번째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수화물 요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0: Mm-hmm.
1: 근데 이제는 웬만하면 진짜 하나하나 다 받죠, 정확하게.
0: Yeah.
1: 그래서 자, 그 항공사는 수화물 요금으로 승객들의 푼돈을 뜯어냈다. 자, 그 항공사는 승객들의 푼돈을 뜯어냈다.
0: The airline nickel and dimed passengers
1: 수화물 요금들로
0: with baggage fees. The airline nickel and dimed passengers with baggage fees.
1: 네, 정말 탈탈 이렇게 털어낸 거네요.
0: Mm-hmm.
1: 자, 세 번째는요. 명사에 포함되어 있다. 뭔가에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쓸까요?
0: Be included in 명사. Be included in something.
1: 네. 뭔가 전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보통 여기 나오는 명사는 어떤 돈 관련된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0: Yeah.
1: 그 총 가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0: That's
1: 이런
0: right.
1: 느낌. 자, 아침 식사는 그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0: Breakfast is included
1: 그 객실 요금에
0: in the room rate. Breakfast is included in the room rate.
1: 자, 이번엔 주차는 그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0: Parking is included
1: 그 티켓 가격에
0: in the ticket price. Parking is included in the ticket price.
1: 좋습니다. 자, 어순 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조인 us on page 131.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요. 결제하실 때 팁 화면이 뜰 겁니다. 자, 어순대로 갈게요. 그냥 당신에게 미리 알림을 드리기 위해
0: Just to give you a heads up
1: 그 팁 화면은 뜰 겁니다.
0: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1: 당신이 지불할 때
0: When you pay Just to give you a heads up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when you pay
1: 네, 자 그랬더니 손님이 아니, 잠깐만요. 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음식도 로봇이 가져다 줬는데요. 자, 잠깐.
0: Hold on.
1: 전 키오스크로부터 주문했어요.
0: I ordered from a kiosk.
1: 그리고 로봇이 저에게 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0: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Hold on. I ordered from a kiosk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1: 네, 뭔가로부터 주문을 했다라고 할 때 from을 실제로 쓰게 됩니다.
0: 맞아요.
1: 그렇죠? 자, 그랬더니 웨이터가 네, 아니 뭐 그래도 저희가 홀 관리를 돕고 있으니까 팁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하지만 팁들은 여전히 감사를 받습니다.
0: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1: 저희가 돕기 때문에
0: Since we help
1: 그 층을 운영하는 걸
0: run the floor.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since we help run the floor.
1: 네, 이거를 we still appreciate 뭐 tips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자, 그랬더니 손님이 이해는 가는데 여기 시스템 전체가 손님들한테 푼돈을 뜯어내는 기분이네요. 자, 전 그걸 이해해요.
0: I get that.
1: 하지만 그 전체의 시스템이

0: 느껴져요.
1: But the whole system feels
0: 그게 손님들의 푼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처럼
1: like it's nickel and diming customers. I get that. But the whole system feels like it's nickel and diming customers. What does this mean, 선생님? I get that.
0: 아, 여기서 get은 머리로 get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1: 맞아요. Right? Understand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0: 그럼요.
1: 것 같아요.
0: 그럼요. 뭐, did you get it? 이런 느낌으로.
1: Yeah.
0: 자, 웨이터가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제 실수. 팁이 이미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네요. 자, 전 죄송합니다.
1: I'm sorry.
0: 당신이 그런 식으로 느꼈다면.
1: If you felt that way.
0: 어, 제 실수.
1: Oh, my bad.
0: 팁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1: Gratuity is already included.
0: 당신의 청구서에.
1: In your bill. I'm sorry if you felt that way. Oh, my bad. Gratuity is already included in your bill.
0: 네, 이 상황에서 my bad 해서 더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If you're in the service industry,
0: right.
1: you shouldn't be using my bad. You
0: yes.
1: should say, oh, my mistake.
0: Exactly.
1: Righ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Just to give you a heads up, the tip screen is going to pop up when you pay.
3: Hold on. I ordered from a kiosk and a robot brought me my food.
2: Yeah, but tips are still appreciated since we help run the floor.
3: I get that, but the whole system feels like it's nickel and diming customers.
2: I'm sorry if you felt that way. Oh, my bad. Gratuity is already included in your bill.
1: 화면에
0: 뜨다.
1: Pop up.
0: 내 실수.
1: My bad.
0: 팁.
1: Gratuity.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미리 알려주다.
1: Give 목적어 a heads up.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매장이나 홀을 운영하다.
1: Run the floor.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Writing. 네, 수고하셨습니다. 팁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세리나쌤의 말에 의하면 이제는 시작 자체가 뭐 18%부터 시작한다고요?
1: 맞아요.
0: 와.
1: And then they give you options, 20, 25.
0: 너무 좋은 옵션이네요.
1: I know.
0: All right.
1: All right. Well done, everyone. We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만나요.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Welcome back to Kwee 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기사가 이제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뭐 얘기인데, 그전에는 또 오픈 AI에 많은 그 투자금이 몰렸었단 말이에요.
4: 네.

0: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 얼마의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서 기업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술 혁신이 어떤 기업이 최종적으로 가장 잘 될지 알 수가 없으니
1: 네.
0: AI 쪽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1: Good. And if you think about it, there's no physical, tangible asset there. So investors who really are conservative, they seem to be turning back to those, I guess, traditional companies that have actual physical products like agricultural equipment, tractors and whatnot.
0: 맞아요. So 지금 피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가문이 운영을 하는 그 사모 투자 조직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에 가깝죠.
1: 네.
0: 금액이나 이런 걸로.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 테크 분야에서 이제 자금을 회수해서 이제 전통 사업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1: Yeah, it's interesting to see what those kind of family offices, as they're termed as, invest their money in. They don't want to be too unstable, right? And they're
0: 맞아요.
1: looking at that long term as well, safe bets.
0: 뭐 농기계 판매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뭐 전통적인 그 자산 기반 산업이거든요.
1: Mm-hmm.
0: 뭐 AI 테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야들이거든요.
1: 네. 그렇죠.
0: 이런 분야들이 이제 좋은 거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또 사모 펀드를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또 다른 거는 이 가문의 어떤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뭔가 단기에 수익을 내야 된다거나 뭐 기업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이 없잖아요. 좀 장기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1: yeah.
0: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family office 초고액 자산가 가문의 사모 투자 조직들입니다. 오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1: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part 1, page 128 in our August book.
2: Wealthy family offices turn to old economy assets to evade AI disruption. Affluent family private investment groups are actively shifting their substantial capital away from unpredictable technology startups. Instead, these multi-generational enterprises are heavily backing traditional asset-heavy operations, like agricultural machinery dealerships and commercial fisheries. Prominent industry leaders strongly emphasize that these foundational business sectors consistently offer reliable, long-term survival prospects.
0: 자, 보겠습니다.
1: Affluent family private investment groups are actively shifting their substantial capital away from unpredictable technology startups.
0: Shift 뭐뭐뭐 away from 어디어디. 그러면 어디서 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Shift가 이제 어디로 뭘 변화하게 만든다는 얘기니까.
1: Yeah, to move it from A to B or away from A means you're distancing it, right? In this case, to avoid that risk.
0: 그렇죠. 막대한 그들의 자금을 변동성이 좀 큰 unpredictable tech startups. 뭐 지난주에 있었던 Anthropic, OpenAI와 같은 그런 기업들 말하는 거잖아요.
1: Mm-hmm.
0: 그런 기업들로부터 좀 이렇게 회수하고 있다, 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투자를 했다가.
1: 그렇죠.
0: 자, 앞에는 이제 affluent family private investment groups는 부유층 가문의 자산 운용 조직들을 말합니다. 사모 투자 조직들을 말해요. 제목에 나온 그 family offices가 똑같은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1: Yeah, just another way of terming it, right?
0: Mm-hmm.
1: Affluent family private investment groups are actively shifting their substantial capital away from unpredictable technology startups. Instead, these multi-generational enterprises are heavily backing traditional asset-heavy operations like agricultural machinery dealerships and commercial fisheries.
0: 자, traditional asset-heavy operations. 이 자산 기반의 그런 산업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 농기계 판매가 있었고 상업업이라든가 뭐 기존의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것저것.
1: 그쵸.
0: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대규모 투자금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뤄놓은 가문들이잖아요.
1: Yes, so multi-generational, right? You've got grandfathers, great-grandfathers. You've got people who've passed away. The wealth have been passed down over maybe hundreds of years.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세대에 걸쳐 일군 그런 가족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초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nstead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1: Instead, these multi

0: generational enterprises are heavily backing traditional asset-heavy operations like agricultural machinery dealerships and commercial fisheries.
1: Fisheries 자체는 원래는 어장을 의미하는 단어긴 한데 mm-hmm. 여기서 그냥 업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0: Yeah.
1: 업계를. 그다음에 그 앞에 딜러십도 원래는 뭐 차량 판매하는 대리점을 딜러십이라고 하는데
0: 아, 네.
1: 여기선 machinery dealerships 그랬으니까 이 농기계 판매업 그 업종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Yeah, and so it's the whole company that sells, leases, and services mm-hmm. this heavy industry. Not just one of them, but the whole big business,
1: 그렇죠.
0: right?
1: The business itself, right?
0: Mm-hmm.
1: Okay,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이어갈게요.
0: Prominent industry leaders strongly emphasize that these foundational business sectors consistently offer reliable long-term survival prospects.
1: 이런 이제 기초 산업 분야들이 왜냐면 농업이나 업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0: Mm-hmm.
1: 우리가 이제 식량을 재배해야 되고
0: 그쵸.
1: 물고기를 잡고 이래야 mm-hmm. 되니까 사람이 살려면 이런 기초 산업 분야들 같은 경우는 offer reliable long-term survival prospects.
0: Yeah, so here the survival is not talking about life or death, but really about the company being profitable for a long term, right?
1: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기업이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0: Mm-hmm.
1: 무슨 비영리 기관이 아닌 이상은.
0: 네.
1: 그래서 여기 이제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제 꾸준한 어떤 생존 전망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기초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얘기죠.
0: Yeah. One more time. Prominent industry leaders strongly emphasize that these foundational business sectors consistently offer reliable long-term survival prospects. Here's part two.
2: This major shift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focuses heavily on solid physical properties facing very little depreciation risks. Such durable companies regularly generate steady, predictable cash flow while remaining completely immune to sudden artificial intelligence breakthroughs. Moreover, recent tax law changes now allow wealthy investors to deduct major equipment costs almost right away.
1: 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뭐 이런 거 predictable cash flow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고 무슨 세법상으로도 이런 산업에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한 면이 있나 봐요. 그건 마지막 부분에 나오네요.
0: This major shift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focuses heavily on solid physical properties facing very little depreciation risk.
1: Depreciation 자체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Yeah, exactly. To lose value.
1: So 지금 이런 자금 자체가 이쪽 실물 자산이 있는 이쪽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 분야의 이제 감가상각 가치가 그만큼 좀 위험이 낮다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Yeah, this solid physical properties, right? The things you can touch, unlike AI, unlike things that are online.
1: 맞아요. 이 모든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 가문들이 운영하는
0: 네.
1: 이 사모펀드들 이런 자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0: Yeah, again, they're very risk adverse. They don't like risk. This major shift across global financial markets focuses heavily on solid physical properties facing very little depreciation risk. Such durable companies regularly generate steady, predictable cash flow while remaining completely immune to sudden artificial intelligence breakthroughs.
1: 그쵸. 업이나 농업이 AI 쪽의 어떤 혁신적 기술 개발로 인해서 뭐 파격적으로 무슨 타격을 입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0: 그렇죠.
1: AI 익스포저가 좀 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익스포저 자체가 높은 업종들도 많고요, 요즘에.
0: Yeah, so that's the key here. They remain completely immune to sudden artificial intelligence breakthroughs. Right, a breakthrough is some kind of discovery, and we're seeing that every day in AI. But being immune to that, just like if you're immune to a disease, you can't catch it, it means you're protected, you're safe.
1: 그렇죠.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AI 쪽에 무슨 돌파구고 어떤 혁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런 어떤 산업군들을 말하고 durable companies regularly generate steady predictable cash flow. durable 자체는 원래는 그 튼튼할 때 durable이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기업 자체가.
0: Yeah, exactly. They'll go for the long term. Again, they're not going to be subject to ups and downs so much.
1: 그렇죠.
0: reliable랑 비슷한 의미죠.
1: 맞아요. 이런 장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0: 안정적이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창출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I 혁신에도 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1: Such durable companies regularly generate steady, predictable cash flow while remaining completely immune to sudden artificial intelligence breakthroughs. Moreover, recent tax law changes now allow wealthy investors to deduct major equipment costs almost right away.
0: Deduct는 뭔가요?
1: Yeah, to take something away, to minus it from something, right? To subtract that expense.
0: 어떤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Mm-hmm. 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걸 빼주세요. 그게 deduct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recent tax law changes 그랬으니까 세법에 뭔가 개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 네.
0: 그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major equipment costs 이런 어업이나 그 농업이나 농기계 이쪽엔 이제 초기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 Mm-hmm.
0: 그렇게 들어간 설비 투자 비용을 이제 초기에 바로 즉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비용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유리한 거예요. 세법상.
1: Of course, yeah, you can save your money on your taxes.
0: Mm-hmm.
1: Moreover, recent tax law changes now allow wealthy investors to deduct major equipment costs almost right away. Here's part three.
2: Unlike conventional private equity firms, these patient generational investors face zero pressure to finalize rapid corporate acquisitions. They can easily survive current economic troubles by using broad local business monopolies and strict fishing quotas to block out new competitors. Consequently, these stable entities view periods of high inflation as ideal opportunities to purchase stressed businesses cheaply.
0: 자, 기존의 사모펀드하고도 이런 가족 가문 중심의 사모펀드하고도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갈게요.
1: Unlike conventional private equity firms, these patient generational investors face zero pressure to finalize rapid corporate acquisitions.
0: Patient는 갑자기 왜 들어갔냐면 여기서 인내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1: Yeah, 네. they don't need anything in the short term, 네. right?
0: 뭐 주주들한테 수익을 막 보장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mm-hmm.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문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내심이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generational investors face zero pressure. 압박을 전혀 안 느낀다는 얘기죠. 영이니까.
1: 그렇죠. 네.
0: 압박이 전혀 없다. To finalize rapid corporate acquisitions. 뭐 기업 인수합병 같은 걸 빨리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없습니다. 기존의 사모펀드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because 네. it's unlike conventional private equity firms who do have that pressure.
0: 그렇죠. 사모펀드를 이제 private equity라고 하는데 일반인이 이제 접근이 좀 안 되는 고액 자산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이제 일부 특정하게 참여해서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을 말하죠.
1: Mm-hmm. Unlike conventional private equity firms, these patient generational investors face zero pressure to finalize rapid corporate acquisitions. They can easily survive current economic troubles by using broad local business monopolies and strict fishing quotas to block out new competitors.
0: 이거 뭔가요?
1: Yeah. So the fishing quota thing, that's a good thing to look at. A quota is a limit on how much, in this case, you can catch, like how many fish. So because of that, if a company's already there, competitors can't move in. There's not enough room.
0: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엄격한 업 통제 같은 게 있잖아요.
1: Mm-hmm.
0: 이만큼의 물고기만 잡을 수 있다. 그게 fishing quota인데
1: 네.
0: 그게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경쟁사가 진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이미 그게 어느 정도 도달이 되고 있으면 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1: 그쵸.
0: 파이 나눠먹기밖에 안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업 같은 분야가 이제 신규 경쟁사들을 차단하는 그런 지역 시장 독점의 어떤 효과도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이.
1: Yeah, especially when times are difficult and those local business monopolies they dominate those markets,
0: 맞아요.
1: right?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나 경제 난도 잘 버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They can easily survive current economic troubles by using broad local business monopolies and strict fishing quotas to block out new competitors. Consequently, these stable entities view periods of high inflation as ideal opportunities to purchase stressed businesses cheaply.
0: 그렇죠. 또 안정적인 자금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고물가 시대, 그 물가 인상이 상당히 높은 이 시기를 as ideal opportunities to purchase stressed businesses cheaply. 이거 무슨 말이야?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이비트는 영어.

0: Yes. So
1: Ooh.
0: they had to wear these like sensors on them,
1: The
0: and then
1: vests.
0: the vests with the sensors, and they each went in into this like maze-like area that they had set up. Yeah. And then
1: 아이
0: they were
1: 생일
0: shooting
1: 파티
0: each
1: 때
0: other with laser beams.
1: 생일 파티 때 레이저 그총 게임 이렇게 셋업 해가지고
0: 맞아요.
1: 하셨구나. 재밌을 것 같아요. 성인들이라도 재밌으니까 아이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자, 오늘 주인공께서 이제 가족들과 이 레이저 총 게임하는 곳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재밌게 잘 써주셨는지 현장감이 이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막 이제 본인이 맞으면 이제 좀 약간 약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0: 그럼요.
1: 쫓아가서 기어있는 들개 다시 이렇게 쏘고요.
0: 타겟을 정해놓고 그냥 그
1: 그러니까요.
0: 사람만 계속
1: 예.
0: 쫓아가고.
1: 혹은 이게 조금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연발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가족들과 정말 좋은 추억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주인공은요.
0: 네, 신나고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분, 새싹사연이고요. 이제는 실전이다, 아들아. 아름다운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1: 네.
0: 감사드리고요. 들어보겠습니다.
2: Laser tag sharpshooters. I recently went with my son to a place where you can play laser tag. Early in the morning, the three of us headed to Seoul by bus with serious looks on our faces. The place is known to be very popular, and we had to wait for our turn to enter the first round. The game involves wearing a vest, carrying a laser gun, and shooting sensors on the other players' vests. During the team match, I ran all over the arena, shooting my laser gun, saying "sorry" to both kids and adults over and over again. The fathers there were surprisingly skilled, maybe because they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and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and pulling the trigger. Before I knew it,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Thanks to this trip, I got to enjoy a day out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make wonderful memories with my family.
1: 영어에서 원래 tag라고 하면은 그 놀이 중에는 술래잡기를 말하죠.
0: 맞아요. 그래서 let's play tag 하면 우리 술래잡기 하자라는
1: 그렇죠.
0: 말이에요.
1: 근데 레이저 총을 들고 하기 때문에 play laser tag 하면은 레이저 총 게임을 한다는 뜻이에요. 페인트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0: Sure.
1: 그거는 뭐라 그래? 그냥 그것도 그냥 play라고 하나요?
0: 네, play 해도 돼요. Hey, let's play paintball.
1: paintball. 네, 그렇게 그런 놀이들을 얘기합니다. 자, play laser tag 첫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최근에 아들과 레이저 총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0: I recently went with my son to a place where you can play laser tag.
1: 그렇죠. 정확하게 뭐 그런 게임장을 뭐라고 하는지 영어로 표현하기 힘들면 I went to a place where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요. 관계부사로 a place where you can play laser tag. 오케이? 한번 더요.
0: I recently went with my son to a place where you can play laser tag.
1: 자, 아침 일찍 우리 세 식구는 비장한 표정으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0: Early in the morning, the three of us headed to Seoul by bus with serious looks on our faces.
1: 오케이. 일단 동사는 서울로 향했다에 해당하는 head 동사 동그라미 잘 치시고 가다 느낌도 있지만 향했다, 서울로 향했다. The three of us headed to Seoul by bus. 비장한 표정으로
0: With serious looks
1: on our
0: faces.
1: Look 자체가 동사로는 이제 당연히 보다지만 그 명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1번은 표정이에요. 표정. I know that look. 그런 거라도 뭐 I realize that look 이런 식으로
0: 네. What's that look?
1: What's with that look?
0: 그 표정은 뭐야?
1: 너 표정 왜 그래?
0: Right.
1: 그런 식으로
0: 네.
1: the look, the look 머릿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표정, 표정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이게 회화에서 표정으로 나옵니다. 여기선 세 사람 다 얼굴에 표정이 비장했다란 뜻이니까 with serious looks on our faces 양쪽이 다 복수 다시 한번요.
0: Early in the morning, the three of us headed to Seoul by bus with serious looks on our faces.
1: 자, 그곳은 소문대로 인기가 많아서요. 우리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첫 라운드에 들어갔습니다.
0: The place is known to be very popular, and we had to wait for our turn to enter the first round.
1: 그렇죠. 우리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0: We had to wait for our turn.
1: 그렇죠. We

0: had to wait for our turn. 차례가 turn이죠. Okay. 자, 조끼를 입고요. 레이저 총을 들고 상대방 조끼의 센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1: The game involves wearing a vest, carrying a laser gun, and shooting sensors on the other player's vests.
0: 자, 이 문장은 이제 저희가 교재 문장을 만들면서 어떤 놀이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문장 구조를 잡으면 좋을까? 주어를 게임으로 잡는다면 자, 동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Involves 같은 동사가 이럴 때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원래는 무엇과 연관이 된다 약간 이런 뜻인데 이 게임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involve를 또 써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방식의 게임이다 이런 말할 때 the game involves 그 다음에 ing 동명사 wearing a vest, carrying a laser gun, and shooting sensors on other players' vests. 이렇게 involve 동사 잘 표시를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요.
1: The game involves wearing a vest, carrying a laser gun, and shooting sensors on the other players' vests.
0: 자, 거기에 게임 방식 설명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럴 때 그 문장. 자, 개인전이 있고 이제 팀전이 있었나 봐요. 자, 팀전에서는 총을 막 쏘며 상대편 아이에게 미안해 이렇게 어른들에게는 아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 내부 공간을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1: During the team match, I ran all over the arena shooting my laser gun saying, "Oh, sorry" to both kids and adults over and over again.
0: Okay.
2: 지금 한국어로는 뭐 아이들에게는 미안해, 어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네. 그냥 sorry로 표현을 했죠.
0: 맞아요. 네.
2: So during the team match 할 때는 I ran all over the arena. Arena 최근에 했었죠.
0: 그렇죠. 네. 뭔가 그 우리 농구장 얘기할 때 arena 맞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뭘 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같은 걸 이제 arena라고 많이 하니까 여기
2: right.
0: 이제 게임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2: Sure, 네. sure.
0: 게임장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녔다. Ran all over the arena.
2: Okay. Shooting my laser gun. 이 레이저건을 막 쏘면서 그리고 saying sorry. 미안해, 죄송합니다. To both kids and adults. 누구에게? To kids and adults over and over again. 뭔가 반복적으로 했다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0: 그쵸.
2: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른들 모두에게 자, 이 레이저건을 쏠 때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0: 그쵸.
2: 라고 반복을
0: 연발했다.
2: 했습니다.
0: 예. Yeah. 슈팅 동그라미, 세잉 동그라미 칠게요. 자, 문장 구조가 일단은 이제 주절이 나오고 나서 부대 상황에 대한 분사 구문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shooting my laser gun, saying sorry 이렇게 해서 붙였고 두 번째 분사구 앞에는 쉼표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분사구 두 개 붙을 때는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아버지들은 모두 군대를 경험해서인지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 The fathers there were surprisingly skilled. Maybe because they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0: 그렇죠. 자, 군 복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력이 좋았다. 얘기죠. The fathers there, 거기 있던 아빠들이 were surprisingly skilled. 여기서 surprisingly는 왜 저렇게 잘해?
2: 맞아요.
0: 그런 의미로 예사롭지 않은 실력이었다. 그걸 이제 그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부사고 they were surprisingly skilled. Very skilled의 의미예요. Maybe because they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자, 개인전에서는요. 복수를 꿈꾸며 내내 아들만 졸졸 쫓아다니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1: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and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and pulling the trigger.
0: 네, 엄마이신데.
2: 네, 저도 이런 경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아들만 쫓아다녔어요?
2: 아들만.
0: 열심히 해야 또 재밌으니까요.
2: 네. 네.
0: 자, 복수를 꿈꿨다.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지금 이제 개인전이니까. 자, 그리고 막 쫓아다녔다. 그 부분. What do you say?
2: Oh, chase my son인데요. 네네, 계속해서. I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0: 이것도 구동사예요. 그러니까 look around, run around, 뭐 walk around처럼.
2: Chase around.
0: Chase around.
2: Yeah.
0: 여기저기 졸졸 쫓아다녔답니다. 뭐 강아지가 하루 종일 날 쫓아다녀. 그런다면 my dog chases me around all day.
2: Yeah.
0: 네, 막 이렇게 쫓아다닌다.
2: 그렇죠.
0: 내가 뛰어가면 막 뛰어오고. 네,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And pulling the trigger. 방아쇠를 계속 당겨댔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장 다시 한번요.
1: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and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and pulling the trigger.
0: 오케이. 자, 어느새 제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1: Before I knew it, I had a

0: huge smile on my face.
1: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그렇죠? 한박 웃음이 가득 번져 있었다니까. 그렇게 표현했고. Before I knew it. 이런 건 언제 쓰나요?
0: Before I knew it. 약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1: 어느새.
0: Right, right.
1: 나도 모르게.
0: Yeah.
1: 얼마나 재밌었으면 막 웃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도 좀 즐기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0: Thanks to this trip, I got to enjoy a day out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make wonderful memories with my family.
1: Okay. 우리 그 나들이라는 말 여러분이 영작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대안을 하나 드릴 건데 enjoy a day out 표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루를 즐기다잖아요. Mm-hmm. 이게 나들이에요.
0: 네.
1: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I got to enjoy a day out. 자, 여기서는 서울로 가신 거니까 in Seoul 오랜만에
0: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우리말로는 되게 짧은데. 오랜만에.
0: 그러니까요.
1: 영어로 되게 기네요.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이것까지.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랜만에 나들이를 즐겼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쓸 법한 문장이어서 아예 통한기로 외우겠습니다. In Seoul만 빼고 외울게요. 갑니다.
0: I got to enjoy a day ou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야, 오랜만에 나들이 한번 했어. 그거예요. 갑니다. One more time.
0: I got to enjoy a day ou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아예 통한기에서 외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장입니다. And make wonderful memories with my family.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Laser tag sharpshooters. I recently went with my son to a place where you can play laser tag. Early in the morning, the three of us headed to Seoul by bus with serious looks on our faces. The place is known to be very popular, and we had to wait for our turn to enter the first round. The game involves wearing a vest, carrying a laser gun, and shooting sensors on the other players' vests. During the team match, I ran all over the arena, shooting my laser gun, saying sorry to both kids and adults over and over again. The fathers there were surprisingly skilled, maybe because they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I dreamed of revenge in the individual match and spent the whole time chasing my son around and pulling the trigger. Before I knew it,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Thanks to this trip, I got to enjoy a day out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and make wonderful memories with my family.
0: 패턴 프랙티스.
1: 자, 오늘과 같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사연들은요. 여러분이 우리 입지영 홈페이지에 오시면 주제 신청방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처음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은 앞에 머리글로 새싹이라고 알려주세요. 자, 13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What do you say?
0: Have to wait for someone's turn.
1: 그렇죠. 책 있는 분들은 빈칸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0: We had to wait for our turn to enter the first round.
1: 앞에 사람들이 있으면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0: You have to wait for your turn if there are people in front of you.
1: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온 순서대로 하는 거다. You have to wait for your turn. Okay. 자, 뭐에 경험이 있다. Have experience 그 다음에 in something.
0: The fathers all had experience in the military.
1: 그렇죠. 자, 그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0: They're only hiring people who have experience in this field.
1: 그렇죠. In 다음에 이렇게 어떤 명사, the military, this field가 나와도 되고 동명사가 나와도 돼요. 아이들을 좀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0: I have experience in dealing with children.
1: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0: Yes. 네,
1: 모모한 경험이 있다. In dealing, 동그라미. 그래서 명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되고. 자, 한박 웃음을 짓다.
0: Have a huge smile on one's face.
1: Okay.
0: Before I knew it,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1: 나는 하루 종일 크게 미소를 지으며 보낸 것 같다.
0: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all day.
1: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Mm-hmm. One more time.
0: I had a huge smile on my face all day.
1: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3: Mom, Can't we play just one?

0: more game?
1: We already played 3 rounds. Let's call it a day.
0: But I'm having so much fun.
1: We can come back another time. Aren't you hungry?
0: Actually, I am a little hungry.
1: Then let's go grab a bite.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2: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게임 딱 한 판만 더 하자.
3: 자주 있는 상황이죠 이게.
2: Yeah. 네. Mom, can't we play just one more game?
3: 한 번만 더 할게요.
2: Yeah. Mom says we already played 3 rounds. 이미 세 판 했잖아. 라운드가 세 판 그거죠. Let's call it a day.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3: 이거 let's call it a day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뭐 저녁 때는 let's call it a night 이렇게도 쓰거든요.
2: Yeah.
3: 우리 저기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자 이럴 때 이거 외울게요. 통화는 2번 갑니다. 자 이제 그만하자 정리하자 가요.
2: 네, 함께 해보세요. Let's call it a day.
3: 잘못해요.
2: Let's call it a day.
3: 오케이. 마무리 짓자라는 멘트 꼭 외워서 써보세요. 이어갑니다.
2: 아들이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그래 재밌잖아. But I'm having so much fun. Mom says, we can come back another time. 다음에 또 오면 되지.
3: 얘기도 많이 하죠?
2: Yes.
3: 안 되겠다. 이거 하나만 더 외울게요, 여러분. 통한기 3번 갑니다. 다음에 또 오자. 영어로 바로 나와야 돼요. 갑니다.
2: We can come back another time.
3: We can come back another time. All right.
2: 그러면서, aren't you hungry? 배 안 고파? Boy says, actually, I am a little hungry. 사실은 조금 고프긴 해. Mom says, then let's go grab a bite. 그럼 나가서 뭐라도 간단히 먹자.
3: 그렇죠. Go and grab a bite인데 and를 생략해서 쓰죠. 고체에서는 그래서 go grab a bite. 가서 뭐 좀 먹자. 요기 좀 하자.
2: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뭐가 먹고 싶니?
3: 뭐 생각나는 거 있니?
2: Yes.
3: 아, 이것도 좋은 문장인데. 참아, 네 개는 통한기
2: 욕심을 버리세요.
3: 세 개까지 하겠습니다. What are you in the mood for?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럴 때 써보세요. 자, 132페이지에 5개 영작 다 해보시고 4번과 5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2: And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n amazing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everyone. It's food week here at Start English.
0: Oh, 배가 벌써 고프네요. Food라는 단어만 들어도 배가 고픈데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와, 정말 너무 맛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맛 최고다.

0: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속어적으로 쓰는 표현들도 많기는 하죠. 방송에서 적합하지는 않지만, 네, 뭐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영어적으로는 이 표현을 쓰시면 이 맛 정말 최고예요 라는 거를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음식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말은 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걸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정말 끝내준다. 그만큼 맛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음식에만 국한돼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멋진 경치가 있다. 그랜드 캐니언에 왔어요. 와, 이 경치는 진짜 너무 좋다. 이럴 때도 This is to die for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누군가가 입고 나왔어요. 와, 이 드레스 진짜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최고의 상태일 것이어야 돼요. 그냥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그냥 맛있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맛있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최고일 때 쓸 수 있는 이 표현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파헤쳐 보고 올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This is to die for.
0: 그렇죠. This is to die for. 자, 이거 정말 최고다인데 일단 이거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보고 있는 경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this라고 하죠. 그래서 this, 이것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is, 자, is는 비동사인데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보통 is를 쓰죠. 그래서 보통 is 뒤에는 형용사가 올 때가 많죠. 상태를 나타내니까. 물론 오늘은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this is 뭐뭐. 이것은 어떤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다음에 오는 표현이 to die for인데요. 이 표현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죠. 무엇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좋다. 뭐 정말 최고다. 정말 끝내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도로 좋다는 것을 표현할 때, 최고로 좋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this 대신에 이제 다른 주어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this를 넣어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1: This is to die for.
0: This is to die for. 네, 정말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오늘의 패턴 예상이 가시죠? 뭘까요?
1: Well, the sentence is this is to die for. We're going to change this. So it could be more specific or just a different word. Mm-hmm. Momo is to die for.
0: Right. Momo is to die for. This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최고인지, 정말 최고인지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얘기했듯이 이번 주는 음식의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음식 얘기 한번 해 볼까요?
1: Okay. How about their pasta is to die for?
0: Their pasta. Their pasta는 그들의 파스타거든요.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1: You're probably talking about a specific restaurant.
0: 맞아요. 그 식당의 파스타는 정말 맛있어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의 파스타는 특정 식당을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ir pasta is to die for. 만약에 친구나 내 와이프다 그럼 보통은 뭐 her pasta, his pasta, 혹은 셰프의 파스타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보통 얘기하고요. 식당을 얘기할 때는 there라는 표현을 씁니다.

0: Yeah?
1: Maybe the server comes by and asks if you would like dessert.
0: Mm-hmm. 아, 디저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디저트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Mm-hmm. Kaylin, uh-huh. you have to eat it. 진짜요?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0: 여기 디저트가 정말 최고라고요? 아, 그렇죠.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The dessert here는 이곳의 디저트, 이 식당의 디저트라는 말이에요. 디저트 스펠링 어떻게 될까요?
1: D-E-S-S-E-R-T
0: S가 두 개 들어갑니다, mm-hmm. 여러분. S 하나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사막이라는 뜻이 되죠.
1: Desert.
0: 네, 발음도 다르고요.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Oh my goodness, Kaylin.
0: Why?
1: Did you see Sarah?
0: Sarah? Why? What about
1: Her
0: Sarah?
1: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0: 그녀의 드레스는 정말 너무 예쁘네요. 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단어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렇죠?
1: Mm-hmm.
0: Her dress is to die for. 까지만 얘기해도 사실 그녀의 드레스는 진짜 정말 너무 예뻐요인데 Absolutely까지 넣었어요. Mm-hmm. Absolutely는 완전히, 완벽하게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거든요.
1: So it takes a dramatic sentence and turns it up. It makes it even more dramatic.
0: 드라마틱한 이 문장을 한층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 So here we are mm-hmm. at the restaurant. That mm-hmm. I said earlier, their pasta is to die for.
0: 아, 네.
1: Mm-hmm. Here, try the pasta. 자, 파스타 먹어봐.
0: 알았어. Oh, wow! Wow! It's to die for! 이거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는 거죠. It's to die for. This is to die for.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it's to die for.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The dessert도 꼭 먹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1: Oh, and speaking of dessert,
0: uh-huh.
1: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Remember that sentence?
0: Yeah.
1: Specifically,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0: Homemade cookies? Oh, 맛있겠다. 레스토랑에 가도 homemade cookies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homemade cookies는 수제 쿠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I wish there were more.
0: I know, right?
1: Yeah.
0: Homemade cookies are so good. The homemade cookies. 여기서 파는 그 수제 쿠키들은 여기서는 cookies 복수니까 are to die for가 되겠네요.
1: Mm-hmm. Now we've mostly said food mm-hmm. or things that you can eat or drink. So let's say something else this time.
0: Okay.
1: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0: 아, 제가요. 우리 잭쌤이 피아노 연주하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요. 진짜 his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연주가 정말 훌륭해요. 이런 뜻이죠. The piano performance는 지금 본 그 피아노 연주고요. 저는 his piano performance라고 했잖아요. 그의 피아노 연주.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쓸 수도 있겠죠.
1: Wow, here we are at the Grand Canyon.
0: Grand Canyon, 우와, 멋지다.
1: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0: The view from here. 여기에서 보는 경치는 진짜 너무 멋지네요.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1: I've been to the Grand Canyon.
0: Oh, I haven't. 저는 아직 못 갔어요.
1: It's very big.
0: 아, 진짜 크니까 it's, grand겠죠?
1: Yes, great views.
0: 네.
1: We could also say their coffee is to die for.
0: Oh, their coffee. 아까 their pasta 얘기했지만 우리 커피도 집집마다 맛이 다르잖아요.
1: Mm-hmm.
0: 그 집에, 그 카페의 커피는 진짜 맛이 너무 좋아요. Their coffee is to die for.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이 세상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잖아요.
1: 네.
0: 그렇죠? 진짜 많아요. EBS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1: 맞아요.
0: 혹시 mm-hmm. 그중에서 정말 끝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 You know, I've heard
0: uh-huh.
1: that Start English is to die for.
0: 여러분, Start English 때문에 die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이죠.
1: 죽지 마세요, 네. 여러분.

0: 아, 너무 갔나요? 많이 들어주시라고 농담 삼아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마지막 문장 빼고 나머지 다른 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Their pasta is to die for.
0: Their pasta is to die for.
1: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0: The dessert here is to die for.
1: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0: Her dress is absolutely to die for.
1: It's to die for.
0: It's to die for.
1: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0: The homemade cookies are to die for.
1: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0: The piano performance is to die for.
1: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0: The view from here is to die for.
1: Their coffee is to die for.
0: Their coffee is to die for.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자, 파스타 먹어봐.
3: 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
2: 다행이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3: 이 레시피 꼭 알려줘.
0: 아, 할머니의 레시피 저도 갖고 싶습니다. 자, 일단 홈파티에서 파스타를 먹어봤나 봐요. 그쵸? 그래서 일단 파스타를 먹어봐라고 했는데, 먹어봐, 시도해봐이니까 try를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try는 시도해봐에서 거의 다쓸수 있어요. 먹어보다, 입어보다, 다. 우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표현 있어요?
1: 아하.
0: 있죠? 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여기서의 다행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다행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레시피는 여러분 영어일까요? 아닐까요? 영어입니다. 하지만 발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스펠링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레시피 꼭 알려줘. 요거는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이 레시피 꼭 나한테 줘야 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동사와 어떤 단어들을 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떠올려도 여러분 많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어로 들어볼 차례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Here, try the pasta.
5: Oh, wow. This is to die for.
4: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5: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자, 파스타 먹어봐.
4: Here, try the pasta.
1: Here, try the pasta.
0: 자, 이렇게 건네줄 때 뭐든지 간에 here 이렇게 보통 많이들 주죠, 그쵸? 그래서 here, 파스타 먹어봐. Try the pasta라고 했어요. Try가 시도해봐에 모두 다쓸수 있어요. 입어봐, 먹어봐, 뿌려봐. 써봐. 다 되겠죠, 그죠? 그리고 the pasta는 지금 내가 건네주는 바로 이 파스타니까 특정 파스타라서 the past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는 pasta라고 안 하죠?
1: Some places do say it kind of like
0: 아,
1: that.
0: 그래요?
1: Yeah. But mostly the primary pronunciation is pasta.
0: 그렇죠. 저도 파스타를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왠지 미국에서는 파스타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파스타라고 많이들 합니다. 우와, 세상에. 이거 정말 최고다.
5: Oh, wow. This is to die for.
1: Oh, wow. This is to die for.
0: 우와, 세상에. 이거는 Oh, wow.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 정말 최고다.
1: This is to die for.
0: 네, 뭐이 문장은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쵸?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최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행이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4: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1: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다행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다고요?
1: I'm so glad.
0: I'm

0: so glad 라고 했죠. 여기서는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아이고 다행이다가 아니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phew 라든지 that's a relief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여기서는 아이고 너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내가 기쁘네 라는 의미라서 I'm so glad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요거는 뭐 비교적 간단한데요.
1: It's my grandmother's recipe.
0: 그쵸. It's my grandmother's recipe 라고 했어요. 자, 레시피, recipe 이렇게 발음하고요. 근데 스펠링은 R-E-C-I-P-E예요.
1: Yes, I think the first time I saw this word, I thought it was recipe.
0: 맞아요. 그렇게 마치 읽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recipe라고 읽습니다. 영어는 참 예외가 많아서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친구가 이 레시피 꼭 알려줘 라고 했죠.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1: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굉장히 강요하는 것 같죠. 자, you have to 뭐뭐는 뭐뭐를 해야만 해인데 여기서는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내가 원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So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이 레시피 꼭 알려줘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Here, try the pasta.
2: Oh, wow. This is to die for.
3: I'm so glad. It's my grandmother's recipe.
2: You have to give me this recip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에서 연음은 this is 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해서 this is to die for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English.
5: Muoshi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3: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ge.
3: 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외국을 한번 여행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써 보면 어떨까요?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 Right.
3: 네. 사실 뭐 그 늘 주치생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특히 오가는 상태에서는 right. Keep it short and simple and very concise. 그러니까 yes. 아주 짧고 확실하게 명료하게.
2: 뭐 짧고 굵게. 그렇죠.
3: 네. 굵어요? 네.
2: 의미있게.
3: 의미있게. 그렇죠. 정확히 전달하면 좋죠. 잘 말씀 주셨죠. 그래서 keywords만 말해도 사실은 상,

0: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이다.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좀더 천천히 또박또박 풀 센텐스로 말해보는 연습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좀 연습하다 보면 그게 참 좋은 그 경험도 됐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좋은 그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1: I think the more you practice with us, because these are practical English expressions, but sometimes you forget. If you don't review enough,
0: right.
1: but at least try to remember the keywords, because the keywords themselves can really take you far.
0: Right.
1: 모르게 궁에 가야 되는데 궁이 뭐였더라 영어로.
0: 그렇지.
1: 뭐 full sentence는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 palace만 알고 있으면 돼요. Palace. Where is palace?
0: 근데 궁하고 성하고를 또 헷갈려서
1: 성은
0: palace냐 castle이냐
1: 그렇죠.
0: 그러다가 또 이제 엉뚱한 다른 단어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자,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한번 찾아보시고
1: yes.
0: 또 전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서 연습을 좀 해요.
1: 네, okay.
0: 하고 거울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몇 번 해보고요.
1: Really?
0: 그리고 wow.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Wow.
0: 네, 그랬더니 it really helps a lot.
1: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도움이 되더라고요.
1: That's right.
0: 네, 자 언젠가 이런 프렉스가 하나도 필요 없고 머릿속에 생각났다 하면 바로 입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꼭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1: Yeah,
0: 꼭 안
1: so.
0: 그래도. 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Yeah, I think that's true.
0: 네.
1: It works.
0: 하여튼 yeah. 연습해 보자고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1: That's right.
0: 오늘 128쪽이고요. 자, 25일 화요일입니다. 유럽을 여행하는데 그야말로 어느 palace, 궁을 관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투어 티켓을 구입했는데 이걸 30분 후에 투어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제공이 될런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자, 어떻게 이런 말들을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Oh, 안녕하세요. 궁 투어 티켓 두 장 주세요.
2: 네,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0: 아, 잘 됐네요. 그럼 그 오디오 안내도 혹시 포함되어 있을까요?
2: 네, 몇 개 언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어, 좋다. 정말 도움이 되겠어요. 네. 자, 궁 투어.
1: 궁
0: 네,
1: 투어.
0: 궁 투어. 네, 티켓을 두 장 달라고 해서 지금 네. 티켓을 구입을 했는데 다음 투어가 30분 후에 시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먼저 뭐뭐 주세요 라는 말 나오네요.
1: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0: 네. Hi. 먼저 안녕하세요 한 다음 I'd like two tickets. 두 장 표를 받고 싶습니다. I'd like two tickets. 근데 어디로 가는 표냐 하면 for the palace tour. 궁 투어를 가기 위한 티켓이죠.
1: 네, 한국에도 palace 투어 참 많죠?
0: 그럼요.
1: 이런저런 궁들이 많으니까.
0: 네네, 이런저런 궁들이
1: 유럽가도 엄청 많잖아요.
0: 네.
1: So Europe has so many palaces and castles.
0: Right.
1: Right.
0: Castles, palaces, 그렇군요.
1: Yeah.
0: 네, 많이 못 가봐서 몰라요.
1: Oh, 자, they're very interesting.
0: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근데 wow. 사실 어느 castle이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간 일이 있었는데 yeah. 그 castle의 주인 되는 분이
1: mm-hmm.
0: 주인 되는 분이 이 castle을 유지하고 maintain하기가 okay. costs a lot of money.
1: A lot of money.
0: 그래서 they ended up deciding opening the castle to the general public or the you know, tourists.
1: Right.
0: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성을 right. 개방을 해서 조금 right. 이제 입장료도 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1: So the tour ticket prices will maintain the castle.
0: Exactly. That's the whole point.
1: That's very 그렇죠. smart.
0: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못 가봤지만 얘기는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도 궁 투어를 하기 위한 티켓 두 장을 달라고 하면서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라고 합니다.
1: 우리 지난주에 please라는 이 단어를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웠는데
0: 네네.
1: I'd like, it's perfect.
0: Mm-hmm.
1: But you can also say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please.
0: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please.
1: 아, 그래도 좋죠. 되게,
0: 그렇죠. 네. 어떤 걸 달라고 할 때, 그죠?
1: Mm-hmm.
0: 자, two tickets for, please 해도 되겠고, 여기서처럼 I'd like two tickets for the 뭐뭐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표를 구매한다라고 할 때 I'd like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사실 나는 뭐뭐를 원한다. Would like는 want를 이제 풀어놓은 말이라고
1: sure.
0: 보게 되는데요. 근데 I'd like는 I want하고 같은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오가는 상황에서 I'd like 하게 되면 뭘 좀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1: It's a nicer way of saying I want. I would like something. It's just a polite way of saying I want something.
0: I want something. 그렇죠. 내가 지불을 할 테니 달라라고 할 때 I want의 뜻으로 I'd like. I'd like. 그죠? 예를 들어서 보트 타는데 그 하라고 하는데 보트 타기 표 한 장 주세요. 라고
1: right.
0: 한다면 I'd like one ticket or I'd like a ticket for the
1: boat ride.
0: Boat ride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1: I'd like a ticket for the boat ride.
0: I'd like a ticket for the boat ride.
1: Right.
0: Boat ride. 아이 참 이거 어렵네.
1: 텅 트위스터네요.
0: 네, 그렇죠. 어쩌다 보니
1: boat ride.
0: 배 타기. 배를 타는 거. 보트 타기. Boat rid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1: Yes.
0: 또 시내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한다면
1: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0: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이거는 뭐 지불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I'd like something for 뭐뭐. I'd like a map for the city tour.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요.
1: That's right.
0: 활용 범위가 꽤 넓습니다.
1: Mm-hmm.
0: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했더니 아유 물론이죠. 티켓을 이제 주면서.
1: Mm-hmm.
0: 근데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1: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Sure. 라고 한 다음 The next tour, 다음 투어가 starts, 시작합니다. In 30 minutes, 30분 후에 라는 말이군요.
1: Yeah, the next tour. So you have to wait
0: 네.
1: 30 minutes. For the next tour.
0: Mm-hmm. The next tour. Next tour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xt tour, 그죠?
1: Yeah. Because there are two T's back to back. Next tour보다는 the next tour.
0: The next tour.
1: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자, 어떤 것이 시작됩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요.
1: Right?
0: 시작됩니다. 그래서 is started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시작을 합니다. The next door, next tour starts. 그다음에 in 30 minutes. 근데 in은 몇 분 안에, 몇 분 내로라는 뜻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몇 분만큼이 지난 다음에라는
1: yeah.
0: 뜻이 됩니다. In 30 minutes, 즉 30분이 있다, 30분 있다가라는
1: right.
0: 뜻이죠.
1: Here in is the same thing as after.
0: 그렇죠.
1: Starts after 30 minutes.
0: Oh, starts after 30 minutes.
1: But in sounds more natural.
0: 아,
1: yeah.
0: 30 minutes. After.
1: In 30 minutes.
0: In 30 minutes.
1: Or after 30 minutes.
0: After 30 minutes. Sure. 아, 그렇군요. After 30 minutes.
1: Mm-hmm.
0: The next tour starts after 30 minutes. 아, 30분 후에 시작이 됩니다.
1: Right,
0: 그렇군요.
1: Right.
0: 자, 이렇게 표를 일단 달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요.
1: Mm-hmm.
0: 언제 시작합니다 라는 뜻으로 starts 나왔습니다.
1: Mm-hmm.
0: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3: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4: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0: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이렇게 말하는군요.
1: Yes.
0: 그랬더니 어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간 일정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지 잘 됐네요. 라고 해요.
1: Perfect.
0: Perfect.
1: Perfect.
0: 자, 이때 good, sounds good, great 말고 perfect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다 좋아요.
0: 네.
1: 왜냐면 when you say perfect, that's exactly what I want. That's I really like it,
0: 아,
1: right?
0: 바로 그거죠.
1: Because I want to rest a little bit,
0: and
1: I want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before I go on the tour.
0: Perfect. Yeah. I want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before the next tour starts. 이
1: yes.
0: 말이군요. 나 자신에게 시간을 좀 주고 싶다. 화장실도 왔다 가야 되고 전화도
1: yeah.
0: 몇 통 걸어야
1: right.
0: 되고
1: right.
0: 라고 한다면 I'd like to give myself a little bit of time. 나 자신에게 시간 여유를 좀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30분 있다가 시작한다? 완벽한 거죠.
1: Perfect.
0: Perfect. 딱 떨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질문. 오디오 안내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1: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네, 오디오 가이드들이 include가 되어 있나요? 라는 말로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라고 묻습니다. 자, 오디오 가이드라고 하는군요.
1: Audio guides.
0: Audio guides.
1: It's that little tiny machine, like a recorder looking machine.
0: Yes.
1: You can listen to the electronic audio guide in your language.
0: Right. Yeah. Hopefully in your own language. 맞아요. 우리 모국어로 진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설명들을 들으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1: That's right.
0: 자, audio guides. 이거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

0: 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1: Oh, you learn so much when you listen to the audio guide. It's like a tour guide
0: yes.
1: on a little machine.
0: Right, right. 근데 한 번은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okay. 루브르였나 뭐 어쨌든 비슷한 데 있잖아요. 오르세였나 하여튼 근데 그때 right. 오디오 가이드가 it was in Korean.
1: Okay.
0: 근데 정말 the feeling itself was just amazing. 외국에서 한국말로 너무 촌스럽죠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너무 기뻤어요.
1: Well, they want you to really understand and really learn about the painting, the yes. art, the artist, and you want to fully understand and experience. Of course, you do that best in your own language.
0: In your own language. Yes. There's no such thing as your own mother language. 정말, that's the best. 그러니까 that's 모국어로 right. 듣게 되니까 잘 들리기도 하지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1: Of course.
0: 자, 그래서 여기서도 our audio guides included. 자, include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include 어떤 걸 포함한다는 말이죠.
1: Sure.
0: 근데 오디오 가이드들이 include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묻는 거니까 is audio guide라고 해도 상대방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1: Right.
0: 이게 또 복수형으로 are audio guides included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 Are they included too?
0: Are they included too?
1: They. Audio guides, right?
0: 그렇죠. Audio guides. 그것도 좋겠다. Audio guides라고 먼저 말하고 by the way, audio guides, are they included too?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1: You can say it that way. Yeah, audio guides 한 박자 쉬고
0: 네.
1: 점점점. Are they included too?
0: 그렇죠. Yeah. 그 오디오 가이드 있잖아요. 그거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죠. 우리말로.
1: 딱 그거네요.
0: Audio guides, are they included too? 이렇게 말이죠. Include, 포함하다. 여기서는 are audio guides included. 오디오 가이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1: Yes.
0: 자,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들어보세요.
2: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0: 네. 이렇게 해외 여행할 때 뭐 어딜 여행하든지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로 뭐뭐 is included 참 많이 쓰죠.
1: Yeah.
0: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Breakfast is included.
0: 그렇죠. Breakfast is included. 혹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1: Tax included.
0: Tax included. 혹은 right. tax is included 하고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Sure.
0: 근데 혹은 그 투어가 점심 식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라고 능동형으로 말한다면 the tour includes lunch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1: includes
0: 거죠.
1: Includes lunch.
0: 네,
1: That's right.
0: 이건 투어가 런치를 include한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1: Right.
0: 네, 여기서는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네, 몇 개 언어로 준비가 딱 되어 있죠.
1: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네,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available 이런 단어 나왔네요.
1: So if something is available, they do exist, and you can access them.
0: 그렇습니다. Yeah.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들이 거기 있고,
1: mm-hmm.
0: 일단 마련이 되어 있고,
1: right.
0: 원한다면 가서 쓸 수 있는 상태다라고 yes. 할 때 available,
1: right.
0: 즉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고, 구매하려면 구매할 수 있고 이럴 때 available를 다양한 상황에서 yeah.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they are available, 즉 audio 가이드들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너 개의 언어로요.
1: Several languages.
0: In several languages.
1: Yeah.
0: 몇 개의 언어로 딱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1: Mm-hmm. 네.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0: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1: Great.
0: 네. 그럼 정말 도움이 되겠네요.
1: That'll be really helpful.
0: That'll be really helpful. 자, 이때 that would be really helpful 이렇게 말하기보다 that will be really helpful.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군요.
1: 야, 그렇죠. 왜냐면 they are available. 근데 확실하지 않게 they might be available 하면 아직 확인 중이에요.
0: 네.
1: 그럴 때는 that would be helpful. If you had them.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맞아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0: 그렇죠. Several languages로 준비가 앞으로 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실현이 되면 진짜 그때는 참 도움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인데
1: They would be helpful.
0: 그렇죠. 그래서 they would be helpful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처럼 이미 they are already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라고 하니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Yes. That will be really helpful 이라고 말하는군요.
1: Exactly.
0: Would be 하고 will be 하고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Right?
1: 들어볼까요?
2: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3: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1: 네, 대화 전체 듣겠습니다.
3: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2: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3: Perfect.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2: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3: Great, that'll be really helpful.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따라 말해볼게요.
4: Let's go.
1: 안녕하세요. 저 궁 투어 티켓 두 장 주세요.
3: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4: Hi, I'd like two tickets for the palace tour.
1: 어, 네, 그러시죠. 저 다음 투어는 30분 후에 시작합니다.
3: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4: Sure, the next tour starts in 30 minutes.
1: 아, 정말 잘 됐네요.
3: Perfect.
4: Perfect.
1: 그런데 그 오디오 안내에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3: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4: Are audio guides included too?
1: 네, 몇 개 언어로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3: Yes, they a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4: Yes, they're available in several languages.
1: 어, 정말 잘 됐네요.
3: Great.
4: Great.
1: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3: That'll be really helpful.
4: That'll be really helpful.
1: 여기까지입니다.
4: Yeah! Good job, everyone.
1: 그러니까 그 점심 포함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4: Is lunch included?
1: 그렇죠. Is lunch included?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4: That's right.
1: 네. 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연이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라고 한다면 The concert starts in 30 minutes. 라고 하시면 되고요.
4: In 30 minutes.
1: 네, 많은 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4: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nsecutive, 뜻은 연속적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Seoul has been named the world's favorite city among Gen Z and millennial travelers for a fifth consecutive year, according to US-based business travel publication Trazy Travel. 여기서 consecutive라는 표현은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won the title for three consecutive years. 그는 3년 연속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뉴스에서 consecutive wins, consecutive day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nsecutiv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25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esu Jin. Korean badminton superstar and world number one An Se-young is back on top after defeating a longtime Japanese rival, world number two, Akane Yamaguchi, to clinch the women's singles final at the World Championships in New Delhi. 한국 배드민턴의 슈퍼스타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랜 라이벌인 세계 랭킹 2위 선수 야마구치 아카네를 꺾고 정상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ell, securing her second world title in 3 years, Anne brushed off recent injury worries to stand at the top of the podium once again. Next up, she's scheduled to compete in the China Masters next month before chasing more gold at the 2026 Aichi Nagoya Asian Games. 이렇게 3년 만에 두 번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장한 안세영 선수인데요. 부상으로 잠시 코트를 떠났다가 복귀해 얻은 메달이라 선수 본인에게도 아마 더욱 값질 겁니다.

0: 이전에도 안세영 선수는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 또 인도네시아 오픈, 인도 오픈, 싱가포르 오픈을 놀랍게도 모두 재패했다고 하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후에는 중국 마스터스 대회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다고 하네요.
1: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on this Tuesday morning is a special guest. It's Karen Choi.
2: Ooh, special guest.
1: Good morning, Karen.
2: Good morning.
1: Happy Tuesday.
2: Happy Tuesday. I'm here on a different day.
1: Yes, that's right. We're going to get a double dose of you this week. Paul Matthews is away for personal reasons. Mm-hmm. 개인적인 이유로 폴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못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행히도 Karen 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또 내일 함께 하게 됐습니다.
2: Yes.
1: 너무 좋습니다.
2: I am happy to be here and I will be happy to be here tomorrow as well.
1: Yes, yeah. Exactly.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An Se-young 선수. Mm-hmm. She's back on top.
2: She is. She's on a roll.
1: She is on a roll.
2: Yeah.
1: She's doing so well. My
2: she
1: goodness.
2: Is. Yeah.
1: And there were worries about her injury.
2: Right. But she seems to have recovered.
1: Yeah.
2: Fine. She's doing fine.
1: Not just recovered.
2: Yeah.
1: Just, my goodness. Wow. 역시 뭐 정신력 뭐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뭐 원래 실력이 좋기도 한데 여러 가지 부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2: Yeah, I don't know how athletes do it because, you know, recovering from an injury, the training and, you know, the rehabilitation,
1: yeah.
2: It's painful and it takes a long time, but to get back there, back on top, it's a really difficult process.
1: Definitely. Well, it's only been a few years since Anne won her first world title. That was in 2023.
2: Yeah.
1: And then there wasn't a world championship in 2024 because of the Olympics.
2: Yes.
1: And now, once again, she's back on top.
2: Yeah.
1: So, yeah, congratulations to her.
2: Congratulations.
1: 네. 자,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입니다.
2: Mm-hmm.
1: 상을 아주 싹쓸이 하시네요.
2: Mm-hmm.
1: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상을 아주 싹쓸이 하시네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지?
2: Mm.
1: 지금 바로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2: Yep.
1: 뭐 직역을 하셔도 좋고 네, 다양하게 도전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1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8시에서 9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2: mm-hmm.
1: 같이 살펴보면서 선물 받을 두 분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Yeah. Did you win a lot of prizes when you were in school?
1: In sports? No. Other things? A little bit, you know. Mm. How about you?
2: Well, you know, we had those prizes. We had 개근상.
1: Okay.
2: The prizes where you went to school. I was very, very, I went to school every day because I was very healthy.
1: 개근상. 모두 다 개근상.
2: I think students should receive that award. It means a lot.
1: 개근상을 못 받기가 힘들었죠, 우리 때는. 네,
2: yeah.
1: 뭐 40대, 뭐 초중반 요 정도. 네, 근데,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상들, 받으면 참 너무 기분 좋죠.
2: Of course.
1: 그 뭐 요즘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들.
2: Mm-hmm.
1: 그 뭐가 있어요? 인기상도 있고
2: yeah,
1: 그다음에
2: they
1: 뭐 성실상.
2: Creative awards.
1: 저 맞아요.
2: Yeah.
1: 그걸 다 좋은 것 같아요.
2: Mm-hmm.
1: 다양한 분야의 상을 준다는 게.
2: Any sort of accolade. Yeah.
1: 뭐 기왕이면은 모두 다 상을 받으면은 제일 좋긴 한데.
2: Mm-hmm.
1: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상을 아주 싹쓸이 하시네요. 지금 바로 보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연도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 같이 살펴보면서 고민도 같이 하고 좀 풀어드릴 수 있으면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m-hmm.
1: 자, 그러면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Repeated heat waves, heavy rains, and rising raw material costs are driving up grocery bills in the country ahead of Chuseok next month, triggering sharp price increases for fresh vegetables and a domino effect of price hikes across major processed foods and bakery items.
3: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0: 특히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주요 가공식품 및 제과류까지 줄줄이 가격이

0: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elderly Koreans has shifted significantly from children's allowances to public pensions, boosting their average income by nearly 80% over the past decade.
0: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크게 전환되면서 지난 10년간 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 Gyeonggukgung Palace is set to open the Gyeongwaeru and Hyangwonjeong Pavilions for special guided fall tours every Wednesday and Friday from September 2nd through October 30th.
0: 경복궁이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경회루와 향원정을 개방해 국가유산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이들 전각을 감상할 수 있는 하반기 특별 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1: Colon cancer ranked as Korea's third most common among people newly diagnosed with cancer as of 2023 after thyroid and lung cancer,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0: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신규 암 환자들 중 대장암이 갑상선암과 폐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Soprano Sumi Jo has joined the list of Korean cultural and sporting icons including BTS, Son Heung-min, and Faker, who have been honored with commemorative medals by the Korea Minting and Security Printing Corporation.
0: 소프라노 조수미가 방탄소년단, 손흥민, 페이커 등 한국 문화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에 이어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기념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2: Well, those we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Repeated heat waves, heavy rains, and rising raw material costs are driving up grocery bills in the country ahead of Chuseok next month, triggering sharp price increases for fresh vegetables and a domino effect of price hikes across major processed foods and bakery items.
0: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에 주요 가공식품 및 재과류까지 줄줄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ell us more.
1: Yeah, the weather has been kind of crazy. It seemed like we were experiencing 장마 or the monsoon yeah. season again recently with very humid and a lot of rain mm-hmm. as well as hot weather. But the weather has fluctuated. And so the heat wave, heavy rain, is pushing up fruit and vegetable prices in Korea, and it's raising concerns because we have the Chuseok holiday coming up next yeah. month. So as of August 21st, the retail price of spinach, they say, has jumped over 55% from a month earlier, while mini cabbage and perilla leaves rose 52.2% and 25.8% respectively, with cucumbers, squash, green chili peppers also becoming more expensive. And it's not just fresh produce. Processed foods are also getting pricier, with major manufacturers raising prices on products such as instant noodles, beverages, dumplings, and instant rice amid higher raw materials and packaging costs, with the weak won also playing a role in that. So bread and restaurant chains have joined the trend with a lot of the bread, the bakeries announcing price hikes, adding to concerns that food inflation will intensify ahead of the holiday season.
0: My goodness. 추석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음식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시금치 가격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무려 55%나 올랐다고 합니다.
1: Yeah.
0: 그래서 한 단을 사게 되면은 이제 몇천 원 더 비싸요.
1: Yes.
0: 이게 시금치 우리 한 단만 사지 않잖아요.
1: No.
0: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지금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라면, 만두, 뭐 간식 얘기도 하셨고 그러는 음식들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0: 인스턴트 누들스 라면 같은 경우에도 가격들이 다 오르는데 이제 그거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날씨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1: Yeah.
0: 이제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참 여러 가지네요.
1: Yeah,
0: 너무
1: everything's kind of coming
0: 더웠다가
1: together. Yeah.
0: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장마 뭐또 이어지고 그러는 이제 날씨의 fluctuation 올라갔다 내려갔다 when the weather goes up and down, when prices go up and down, and that fluctuates. 이 날씨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의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장을 좀 많이 봐야 될 시기가
1: Yeah.
0: 다가오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Yeah.
0: Okay, it's triggering price increases.
1: Right. When something triggers something else, it means it causes some sort of event, process, or a strong reaction to start or happen. So it basically means it makes something begin or makes something to start.
0: To trigger something. 무언가를 유발하다. 무언가를 촉발하다. Trigger itself is it's the thing on a gun, isn't it?
1: Yeah.
0: A pistol.
1: Right.
0: 그렇죠. 방아쇠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것처럼 무언가가 촉발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we're looking at heat waves, heavy rains, raw material prices going up,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it's triggering sharp price increases. 아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앞에 것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a domino effect of price hikes.
1: Right. So, dominoes, it's when you set those little blocks up, and then when you touch one and that falls down, it triggers the rest to fall down altogether. So, it's like a chain reaction.
0: Right.
1: And the price hikes would be when the price increases. So, we're talking about a chain reaction where an increase in the cost of one key good or service, it triggers a sequential wave of price increases across related industries and the broader economy.
0: Price hike가 앞서 나왔던 price increase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격 인상인데 그 앞에 있는 domino effect of는 이런 한 도미노 효과.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하나의 가격이 올라서 다른 것들이 올랐다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이제 줄줄이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라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가공식품들의 가격이 뭐 빠르게는 6월부터 가격이 오른 제품도 있고 뭐 다음 달 9월부터 가격이 오르는 제품도 있고요. 이제 리스트가 이제 뉴스 좀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그 리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별로 언제 가격이 인상되는지 이미 인상된 것도 꽤 있습니다.
1: Yes. We're feeling it because everything seems to be more expensive when you go out to eat. It's more expensive these days.
0: Yeah, definitely.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domino effect, 뭐 그냥 줄줄이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브랜드 이름은 좀 빼고 뭐 어떤 사이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 가격 올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즉석 밥 있잖아요. 뭐 만두 이런 것들은 또 7월 말. 빵, 케이크 중에 일부도 역시 7월 말, 컵, 라면, 이런 8월 초, 빵, 케이크, 디저트, 이제 한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이 8월 중순, 컵라면, 음료는 제품별로 다른데 9월 초쯤에 다 줄줄이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1: Yeah.
0: 그거를 여기서,
1: Everything's going
0: 네,
1: up.
0: 맞아요. 그걸 여기서 domino effect of price hikes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Repeated heat waves, heavy rains and rising raw material costs are driving up grocery bills in the country ahead of Chuseok next month, triggering sharp price increases for fresh vegetables and a domino effect of price hikes across major processed foods and bakery items. Let's move on to headline number two.
1: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elderly Koreans has shifted significantly from children's allowances to public pensions, boosting their average income by nearly 80% over the past decade.
0: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자녀

0: 로부터 받는 용돈에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크게 전환되면서 지난 10년간 노인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이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What do we know?
1: Yeah, so this shows that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they are increasingly relying on public pensions rather than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children, with average annual income among people aged 66 and older rising 79.2% over the past decade to 13.88 million won in 2023. So they're saying that the share of public pensions in seniors' total income rose from 16.5% to 28.2%, while income from family members fell sharply as a share of total income from 20.9% to 12.1%. However, a significant income gap does remain, with seniors receiving only the national pension had an average annual income of 26.48 million won in 2023, which was 3.1 times that of those receiving only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said the trend towards greater public pension support is positive, but called for more targeted policies to protect low-income seniors who rely solely on the basic pension.
0: 그러니까 10년 전이랑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최근을 비교한 겁니다. 2013년과 2023년의 두 데이터를 놓고 비교를 한게 이제 바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한 노인층의 소득이요. 이제 대략적으로 한 27만 원, 요게 월이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이제 2023년 기준 75만 원, 그러니까 177%나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 증가율이 10년 사이에 156%나 증가했고, 동시에 수급받는 분들도 계시죠. 동시에 수급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무려 3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소득을 적게 받으시는 분과 많이 받으시는 분의 차이도 좀 크기는 해요. 자, 그런데 표현을 좀 보자면은, 이제 더 이상 성인 자녀의 용돈에 의존하지 않는다. 용돈, 영어로는요?
1: Allowance. So we usually use this when we talk about money, like the pocket money that adults or parents give to their children. But in this case, it was used to refer to the money that grown-up children give to their parents. So it's talking about a set amount of money, or it could be time or other resources that are given regularly for a specific purpose.
0: Exactly. 자, 그러니까 용돈을 영어로 allowance라고 하는데요. allowanc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아까 그 단위를 좀 헷갈렸어가지고, 말씀드렸던 액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타임즈 만 원, 곱하기 만 원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소득을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요 마지막 단위를 좀 빼놓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증가율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oost 한번 볼까요?
1: To boost means to increase. So when we're talking about boosting their average income, it's talking about taking some sort of action or applying policies that raise the typical earnings of a specific group of people, workers, or households. So to boost in this case would be to raise their average income.
0: 맞아요. 그래서 boost라는 것은 끌어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스터 시트, 우리 아기들, 이렇게 좀 너무 키가 작으니까 식탁 위에다가 보조 의자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부스터 시트라고 하죠. 이제 조금 더 앉은 키를 높이게 하는 거. 올리는 거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층의 연간 총소득이 대략 770만 원 정도였는데, 10년 후인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38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financial foundation for elderly Koreans has shifted significantly from children's allowances to public pensions, boosting their average income by nearly 80% over the past

0: decade. All right, let's take a break. 아, 그것도 역시 숫자에 제가 좀 약해가지고 연 단위였고 이제 천만 원 단위였는데 좀 적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6287님, 오늘 아침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출첵합니다. 습한 날씨지만 상큼한 두 분의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1: Yeah, it's very 네. humid. Well, it was raining when I was driving over.
0: Yeah. yeah. Still is a little bit. 자, 윤예원님, 오늘 EBS 최애 두 분이 모였네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종강님, Karen Sam, 뜻밖의 오늘의 특별 선물. 내일 기대했는데 멋진 화요일 아침입니다.
1: Oh, you get to see me tomorrow as
0: yeah,
1: well.
0: Today and tomorrow. 박태건님,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등교 전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도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안세영 선수의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1: Yeah. It's a good hobby to have, I think, with family, right?
0: 그렇죠. 네. 그리고 6374님, 요즘은 개근상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1: But 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award. No, I really do because
0: 개근상 주기 하나요,
1: I don't think so. Yeah, I don't think
0: 아예
1: so.
0: 주는 게 의미가 yeah. 많이 없어졌죠.
1: Yeah, but it shows that you are very dedicated. And it shows that you are healthy.
0: Exactly.
1: Yeah.
0: 코로나 때부터 이제 확연히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집에 있는 일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뭐 조금만 아파도 쉬는 것이 다 학교에서
1: well, I, and you were
0: 되고.
1: kind of forced to because you didn't want to get other people sick.
0: 그 이후에도 근데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때의 이제 아플 때 쉬는 그게 지금도 조금 남아 있는 것
1: yeah.
0: 같아요. 뭐 아프거나 뭐 아니면은 뭐 현장 학습 부모님이랑 여행을 간다든지 이래서 학기 중에도 특히 초등학생들은 이제 학교 빠지는 경우 뭐 많죠.
1: Yeah.
0: 그래요. 자, 최지영 님. 오늘 생일인 8살 아이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1: Oh.
0: 매일 아침 등교 준비하면서 듣는데요. 오늘은 더 신난 아침이네요. 사랑스러운 우리 다미. 사랑 아,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다미.
1: Happy birthday.
0: Happy eighth birthday.
1: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0: 네. 자, 그리고 질문이 있네요. 김예진 님이요. 쌤, 자식은 언제나 children인가요? 장성한 어른인데도요? 네.
1: 예스.
0: 그래요. 자녀.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럴까요? Adult children?
1: Yeah. But they're still children.
0: 그래도 children이죠. 예. 이게 그 kids 이러면은 좀 더 애 같은 느낌이 있는데
1: But they're still your kids.
0: 그렇죠.
1: Yeah.
0: 그런데 이제 지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엔 장성한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이제 예전보다 덜 받고 거기에 의존을 좀 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을 메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전보다 소득이 더 많아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래요 영어로 children 할 수 있습니다
1: yep.
0: 그랬죠
1: yep.
0: 뭐 조금 더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adult children
1: yeah.
0: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1: children.
0: 붙일 수 있어요. grown
1: yeah.
0: children 이렇게 yeah. 할 수 있어요. 그냥 children 하면은 물론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죠.
1: Yeah.
0: 미성년자 뭐 이렇게 어린애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1: Yeah.
0: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상을 아주 싹쓸이 하시네요고요.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dam Levine, no one else like you.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Let's continue with the headlines.
1: Gyeongbokgung Palace is set to open the Gyeongwaeru and Hyangwonjeong pavilions for special guided fall tours every Wednesday and Friday from September 2nd through October 30th.
2: 경복궁이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경회루와 향원정을 개방해 국가유산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이들 전각을 감상할 수 있는 하반기 특별 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0: It sounds exciting.
1: Yes, it's wonderful news for not just local visitors, but visitors from abroad who want to get a taste of Korea's royal palaces and traditional culture. So this is a project that's being led by the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So a cultural heritage interpreter will be leading these tours. So visitors will be able to explore Gyeongwaeru's architecture, climb its second floor for views of the palace and the surrounding mountains. The whole area is a beautiful place, you know, located right in the heart of the city. Mm. And then they'll be able to cross the bridge there and then look at the royal gardens. Gyeongwaeru served as a venue for royal banquets and receptions during the Joseon Dynasty. Hyangwonjeong was a leisurely space for the royal family, so you can kind of get a feel for how the royals enjoyed their leisure time and their how they held their banquets. The tours will not operate on public holidays or during the Royal Palace Cultural Festival, which will be held from October 7th through 11th. While an invitational tour for multicultural families an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will be held on August 31st, so you can take note of that.
2: 네. 자, 9월 2일부터 10월 30일입니다. 물론 운영하지 않는 일부 날도 있어요.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을 궁중 문화 축전 기간인 10월 7일부터 11일 사이 이때는 이제 운영을 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시간도 보니까요. 오전 10시 타임이 있고 오후 2시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이렇게 딱 예약해서 가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회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banquet, 만찬이나 연회 이런 게 많이 열렸던 곳이군요. 굉장히 그 화려한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는데 예, 향원정 같은 경우에는 또 왕과 가족이 휴식을 취하던 그런 곳이니까 또 여러분이 왕이

0: 자, 그럼 주요 표현 복습해 봐야겠죠? Let's start off with to trigger.
1: Mm-hmm. To trigger means to cause an event, process, or strong reaction to start or happen.
0: Trigger A. 그러면 A를 유발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요.
1: Mm-hmm.
0: 예문 보겠습니다.
1: Smoke from the burnt toast triggered the building's fire alarm.
0: 탄 토스트 때문에 건물에 경보, 알림이 이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화재경보기가 울렸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때문에 라고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1: Yep.
0: 사실 이제 트리거들을 굳이 그대로 내가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것은 뭐 그 토스트가 탄 것이었다. 거기에 기인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냥 뭐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1: Yep.
0: 원인과 결과 얘기니까요. 자, 다음에 allowance는 용돈입니다.
1: Yeah, it's a set amount of money, time, or other resource that's given regularly for a specific purpose.
0: 네, 예문 볼까요?
1: Her monthly car allowance from work covers gas and routine maintenance.
0: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비는 주유비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정기적인 점검 정도의 비용을 커버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현은 guided tour.
1: Guided tour. It's a visit to a place or area led by a person or a printed guidebook who shows the way and explains facts about the site.
0: 그 가이드가 있는 여행, guided tour.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museum offers a guided tour every hour for visitors.
0: 박물관은 방문객들을 위해 매 시간 가이드가 있는 그런 투어를 제공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Most common.
1: It means occurring, found, or done most often than anything else.
0: 가장 흔한 예문 볼게요.
1: The most common cold symptom is a runny nose.
0: 가장 흔한 감기 증상은 콧물입니다. A runny nose. 콧물이에요. 자, 그리고 to be honored with.
1: To be honored with, it means to receive a special award, title, or formal distinction as a sign of respect, public praise, or recognition.
0: 네, 어떤 명예를 얻다라는 뜻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actor, was honor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4: 왕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25th of August. I'm your host, Che Soo-jin, and we have Karen in the studio. Now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what to do when you don't finish a book. 자, 오늘은 책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나?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책에 관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aren?
1: Okay, which of the following novels holds the Guinness World Record for the longest novel? Number one,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Number two,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Number three,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0: 자, 다음 중 길이가 가장 긴 소설로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책은 어느 것일까요? Number 1.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Number 2.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Or number 3.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읽는데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Yeah.
0: 끼워 맞추기식 힌트.
1: Well, this book also has a very long title.
0: 아, 그렇기도 하네요.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타이틀이 제일 긴 걸 골라주시면은 되겠군요. 다시 한번 보기 알려주세요.
1: All right. It's number one, In Search of Lost Time by Marcel Proust. Number two, The Great Gatsby by F. Scott Fitzgerald. And number three,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0: 네, 지금 바로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8555님이요. 사랑스러운 두 분의 목소리 열심히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다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정호주님은